문제는요, 로고의 성질까지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실제 이런 실생활 활용 문제들의 경우는요, 로고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단위도 이제 로고로 막 표현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과학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래서 로고 성질까지 알아야 됐고요. 이제 59번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또 일정한 비율로 증가될 게 예상이 됐대요. 등비수열 냄새 여기서 맡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어느 해 5월의 매출액이 그해 1월 매출액의 1.5배래요. 그러면 1월 기준으로 해서 2월, 3월, 4월, 5월 총몇 번? 네, 알이 4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5월의 매출액이 1월의 매출액을 제가 A라고 설정을 한다면 5월의 매출액은 AR 4제곱. 그게 1월 매출액의 1.5배래요. 네, 1.5는 2분의 3이죠. 저 그냥 2분의 3이라고 계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아래 4제곱이 2분의 3이다. 그 다음, 매출액이 그해 1월의 매출액의 10배를 처음 초과하게 되는 것은 1월부터 그로부터 K개월 후이다라고 했으니까 1월이 지금 현재 A로 설정돼 있으니까 K개월 후면은 A 아래 K제곱이죠. 그게 1월 매출액의 10배를 넘어서는 요걸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부분은 아래 K제곱이 10을 넘어서는 순간을 보고 싶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우리 이제 요 R은 뭘로 쓸수 있을까요? 네, 4분의 1제곱을 그냥 써주면은 R은 2분의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R이 어차피 현재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인 거 선택해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4분의 1제곱으로 써준 거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분의 3에 4분의 K제곱이 되고 그게 10보다 큰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 로그를 씌워줘야 되겠죠? 우리 이걸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양쪽에 로그를 씌워주면 4분의 K의 로그의 2분의 3은 로그 10이니까 1보다는 크다. 그럼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로 계산을 해주면 되죠.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그럼 0.48에다가 0.3을 뺐으니까 0.18이 될 거예요. 즉 100분의 18이죠. 그래서 4분의 K 곱하기 100분의 18, 그게 1보다 크다. 요식 정리할게요. 그러면 2 나누고 2 나눠서 9. 그러면 양쪽에다가 200분의 9K가 되는 거죠. 200분의 9K가 1보다 큰 상황, 즉 K가 9분의 200보다 큰 상황이고요. 200을 9로 나누게 되면 2, 9, 18, 또다시 2, 9, 18 해서 22. 얼마 얼마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자연수 K의 값을 이라고 했는데 처음 초과하게 되는 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 3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준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기준점 1월의 매출액을 그냥 A로 잡았어요. 문자로 일단 구체적으로 두시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가 되는지를 쓰시고 그다음 그로부터 7개월 후다라고 했으니까 기준점인 1월 1일부터 A로부터 공비가 K제곱만큼 곱해줘서 10배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고 하는구나 해서 아래 K제곱이 10보다 크다라는 숫자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R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나면 대입해서 계산해주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로그를 씌워야 된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다? 네, 단조건을 통해서 얘가 상용 로그를 써야 되니까 미시 10인 로그를 양쪽을 취해서 계산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59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실생활 활용 문제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문제들은 전체를 다 다뤘고요. 우리는 일반항을 다뤘으면 당연히 다음 다음으로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오세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1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0강에서요, 스피노자, 휴음, 칸트, 정말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의 사상을 같이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벤당과 미래 공리주의 사상 같이 쭉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서양 사상, 우리 실존주의 대표적으로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요런 세 인물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나머지 한분 남아 계시죠? 사르트르는 다음 12강에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벤당과 미래, 일단 공리주의 사상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는요, 일단 영국에서 그렇죠 등장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휴음은요, 인간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의 감정,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내 도덕적인 내 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휴미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하는 네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이익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것이 이후에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 후배들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 공리주의야. 자, 얘들아 천천히 보자. 공리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알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익을 강조하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적인 유용성, 이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상을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잘 보자.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그 행위를 하게 되는 동기는 고려할까 안 할까? 네,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동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그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가 야기할 무엇, 그렇죠, 결과. 한마디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유용한 것을 산출해 냈느냐, 이것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불러? 그래, 결과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결과를 평가하는 데 고려되는 유일한 요인은 행위에 의해서 생겨날 무엇이다? 쾌락과 고통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에피크로스, 즉 서양 고대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했었던 에피크로스는요, 쾌락을 도덕적인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주장했죠. 이런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가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리주의는요,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벤담과 밀즈 공리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주의가 아니라 어떤 쾌락이야? 그렇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에피크로스와 달라. 얘들아, 에피크로스가 이야기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어떤 쾌락이었어? 개인적인 차원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니? 에피크로스는 어때? 공적인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아라. 그 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우정에 만족하면서, 소수의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에 만족하면서, 어때요? 그런 은둔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벤담과 밀은 달랐어요.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은 에피크로스와 동일했지만, 에피크로스와는 달리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사회적 차원의

하게 돼서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한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얘들아 잘 보자. 우리 벤담과 밀가 같은 이런 공리주의 사상가들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벤담과 밀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 이것을 증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회 전체의 쾌락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래, 그 사회를 이루는 각 개개인의 쾌락을 무엇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 더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회 전체의 쾌락은 그 사회를 이루는 개인들의 쾌락의 총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회 전체의 쾌락이라고 하는 건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쾌락의 총합, 야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의 쾌락과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아, 공리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국의 상황이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막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맥락 속에서 사회 전체의 행복, 사회 전체의 쾌락을 개개인의 행복, 개개인의 쾌락의 총합으로 계산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벤담과 밀은 귀족의 행복이나 노예의 행복이나 똑같이 몇 인분으로 계산해야 돼? 1인분으로 계산해야 해. 귀족은 더 중요하니까 100인분의 가중치를 주고, 노예는 한 0.5인분으로만 계산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똑같이 평등하게 몇 인분으로, 그렇죠. 1인분으로 모든 사람의 행복, 모든 사람의 쾌락을 헤아려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굉장히 공평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양을 헤아릴 때, 어떤 사람의 쾌락도 다른 사람의 쾌락보다 더 중요한 가중치로 계산되어선 안 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것까지 한번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가로 좀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공리주의의 체계를, 토대를 닦은 또 대표적인 사상가로 잘 알고 있는 벤담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담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쾌락주의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어. 한마디로 행복과 쾌락이라고 하는 무엇? 그렇죠. 좋은 결과를 추구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벤담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은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서 벤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벤담은요, 쾌락 증가, 고통 감소는 선, 거꾸로, 고통 증가, 쾌락 감소는 악이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요런 부분들은 누구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야. 에피크로스도 요런 부분들 그대로 가져가죠. 그래서, 아, 에피크로스도 기본적으로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를 선이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에피크로스와 공리주의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등장하죠.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런 부분. 생각해보자.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쾌락 증가와 고통 감소는 선이고 고통 증가와 쾌락 감소는 악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와의, 그렇지, 에피크로스와의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공리주의가 에피크로스와 분명하게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자, 벤담은 이런 행복과 쾌락을 고려할 때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 좋아요. 사회적 차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의 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에피크로스는 그래.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어디까지나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괜히 나서지 말아라라고까지 그렇죠?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점 차이점으로 가져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벤담은 옳은 행위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가져오는 행위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얘들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휴문요 어디까지나 공감의 원리에 머물러 있었어. 휴문 공감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벤담은 아 그럼 공감 가지고는 안 돼. 실제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행복까지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그런 어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를 산출해야 해라고 하는 공리의 원칙까지 얘기했다는 것들 흉과 벤담도 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흉은 공감의 원리, 벤담은 공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구별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벤담은 어떤 행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 자,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그 개인이 될 거고요. 혹은 그 이해관계 당사자가 사회 전체가 된다면 사회 전체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그 행위를

행위라는 무슨 원리? 좋아요. 공리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냐를 판단하려면 그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했어? 아니면 산출하지 못했어. 이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라본 거야. 보라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결과 최대 다수를 최대한 행복하게 해줬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가져왔어. 결과적으로 유용하게 산출했어. 그러면 보라쌤의 행위를 옳은 행위다라고 공리의 원리는 인정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벤담은 이러한 공리의 원리를 단순히 도덕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원리로? 그렇죠. 입법의 원리로까지 적용했어요. 입법? 법을 만든다는 거지? 그래. 오늘날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결국은 어때? 의원들의 다수결로 만들잖아. 다수결이라고 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아, 공리 원리는 도덕뿐만 아니라 입법의 원리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구나. 아,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야? 그렇지. 보편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 아, 언제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그렇죠. 칸트와 공리주의의 무엇이었어? 그렇죠.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 정리해 볼수 있겠죠? 맨날 나와. 삐뽀, 삐뽀.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칸트의 도덕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 원리였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벤담과 미래,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도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벤담의 공리주의를 가리켜서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 아, 한마디로, 아, 양을 중시하는구나. 양을 따지는구나. 어떤 점에서 양적 공리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벤담은 이렇게 생각했어. 모든 쾌락은 어때? 어때? 쾌락은 선이잖아. 그러니까 쾌락은 선이지. 그러니까 모든 쾌락은 다 좋은 거야. 선이야. 단, 그런 의미에서 모든 쾌락에는 퀄리티, 즉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본 거죠. 모든 쾌락의 퀄리티는 다 동일하다. 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했어. 쾌락에는 어떤 차이만 존재해? 그렇지,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본 거야. 아, 쾌락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차이만 인정했어? 좋아요, 양적 차이만 인정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뭐라고 불러? 그래,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떡볶이 가게에 가면 떡볶이의 양은 개수를 셀수 있잖아. 그것처럼 벤담은요. 쾌락과 고통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쾌락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렇죠. 고통도 마찬가지야. 쾌락과 고통의 양은요. 어때? 금방 계산할 수 있다라고 벤담은 생각했어요. 마치 떡볶이의 양 개수를 셀수 있는 것처럼 쾌락과 고통의 양, 즉그 개수도 셀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산법을 얘기해 줬는데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라고 한 7가지 기준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강도가 강할수록, 오래 갈수록,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록 쾌락이 올지 안 올지 애매한 것보다는 확실하게 쾌락을 산출해 줄수록 쾌락을 100년 뒤에 산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그렇죠? 가깝게 산출해 줄수록 행복, 쾌락을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생산할수록 행복, 즉 쾌락을 고통 없이 순수하게 그 행복, 쾌락만 생산할수록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범위가 넓은 그런 행복, 그런 쾌락을 산출할수록 더 양이 많게 계산될 수 있다라고 한 7가지 계산법을 이야기했어요. 앞에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강지, 확. 앞 글자 따서 강지 확 기억해 두시고요. 혹은 이 7개를 다 외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요. 서술형 문항에서 이런 것들 종종 나오거든. 벤담의 쾌락 계산법. 7가지 기준 중에 몇개 이상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고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자,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꽃보다 남자의 김범을 쌤이 좋아했다고 했잖아. 쌤이 만약에 범이한테 깜지 숙제를 내주면 그렇지. 범인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할 거야. 왜냐하면 순수하거든요. 자,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를 생각하면서 7가지 벤담의 쾌락 계산법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벤담이 이렇게 쾌락에 양적 차이만 인정하고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비판을 받았어. 벤담, 너는 인간을 동물 취급하니? 라고. 우리가 양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런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했던 밀은 벤담을 계승하면서도 벤담과 다른 질

실적 공리주의를 이야기했거든요. 천천히 보자. 자. 원래 미래 아버지가 벤담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래서 밀은 어렸을 때부터 벤담 삼촌의 영재 교육을 막 받으면서 공리주의의 후계자로 자라나요. 그래서 그는 벤담 삼촌의 사상도 계승합니다. 자, 벤담의 기본 입장,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은 다 받아들여. 자, 쾌락은 선, 고통은 악. 쾌락 증진, 고통 감소는 선. 고통 증진, 쾌락 감소는 악이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 입장 다 받아들이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이런 공리의 원리를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한다. 이런 거다 받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데, 벤담의 사상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죠? 딱 봐도 알겠다. 아하, 밀은요, 쾌락의 무슨 차이 도 인정했군요. 옳지. 질적 차이 도 인정합니다. 보자. 밀은 이야기합니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벤담은 쾌락의 양적 차이만 인정해. 밀은. 그렇지. 쾌락의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도 다 인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 중에서 미리 더 강조한 건 무슨 차이였을 것 같니? 그래, 맞아. 이름 속에 나와 있잖아. 질적 공리주의지? 아, 질적 차이를 보다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쾌락은 양은 좀 적더라도 질이 높은 쾌락이 있어. 반면에 어떤 쾌락은, 양은 되게 많은데, 질이 좀 떨어지는 쾌락이 있어. 자, 1번과 2번, 이 중에서 무엇이 더 바람직한 쾌락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밀은요, 어때? 양이 다소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 이것이 보다 더 선호할 만한, 보다 더 바람직한 가치 있는 쾌락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 질적 차이를 보다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쾌락의 퀄리티, 즉, 질은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얘들아, 밀은 이야기합니다. 자, 질적으로 낮은 쾌락이 있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다고요. 어떤 쾌락이 질적으로 낮은 쾌락일까? 그래,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쾌락은 어때? 질이 낮은 쾌락이야. 반면에 질적으로 더 높은, 더 고상한 그런 쾌락이 있는데 이건 뭐냐?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 감정과 같은 인간의 어떤 능력? 그렇죠, 고등한 능력. 이것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쾌락이 더 질이 높은 쾌락이라고 생각했어. 지성, 감정, 상상력, 도덕 감정.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고상한, 더 고등한 능력이잖아. 이걸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쾌락. 이것이 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밀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 즉,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은 질이 더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자, 양하고 상관없이 어때?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양이 더 적더라도, 양이 더 적더라도 질이 더 높은 쾌락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밀은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에브리바디 누구나 질적으로 더 높고 더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런 정상적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따라서 양만 많다고 해서 이런 저급한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다 더 정신적인 쾌락, 보다 더 고상한 쾌락, 지성, 감정, 그렇죠? 상상력, 도덕감정 같은 이런 고등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쾌락을 보다 더 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밀은요, 이런 질적으로 높은 쾌락의 예를 들면서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해요. 그런데 비보. 얘들아, 잘 봐봐. 미리 이렇게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다고 해서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밀도 어디까지나 공리주의 사상가잖아, 얘들아.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리주의는 어때? 그 자체로 소중한 거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자, 공리주의자들은 어때? 결과를 보잖아. 결과주의라고 우리 처음 공부했었지. 자, 무언가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결과적인 유용성을 산출했냐 안했냐, 그걸 바탕으로 결과적 유용성을 산출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줘. 다시 말하면, 봐봐.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했지만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이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뭐가,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밀도 여전히 결과주의자, 밀도 여전히

사람이 공리주의자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밀은요, 이렇게 쾌락의 퀄리티, 즉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서 이런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때는 그 쾌락들을 모두 무엇해 본, 그렇죠, 경험해 본 사람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얘들아 생각해 봐. 아까 떡볶이, 밴담은 양만 차이가 났지. 그러니까 어때? 양, 떡볶이 개수, 양의 양을 이렇게 세는 건 어때? 비교적 선명했어? 어떻게 세면 됐었어? 강지 확, 그렇지. 강도, 지속성, 확실성, 혹은 깜지를 화끈하게 다하는 순수한 범위. 그래, 이런 7가지 기준에 따라서, 쾌락과 고통의 양은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이 아니야. 뭐를 헤아려야 돼? 퀄리티, 질적 차이를 구분해야 되잖아. 선생님, 떡볶이 가게마다 그 퀄리티 차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일단 그건 어떻게, 누가 구분해? 어떤 떡볶이가 훨씬 더 질이 높은 맛을 내는구나. 이런 건 누가 구분하지? 그렇지. 다양한 떡볶이를 다 먹어본 사람. 자, 여러 종류의 쾌락들,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들을 모두 무엇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쾌락의 전문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다. 어떤 이런 쾌락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돼. 마치 많은 떡볶이들을 다 먹어본 그런 미식가가, 이 떡볶이의 평점, 별점은 별점 5점, 저집 떡볶이의 퀄리티는 별점 1점, 이렇게 떡볶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쾌락도 마찬가지야. 다시 해봐. 여러 종류의 쾌락, 즉 질이 높은 쾌락과 질이 낮은 쾌락을 골고루 다 무엇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의, 즉 이런 쾌락의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들이 더 선호할 법한 쾌락을 우리는 질이 더 높은 쾌락이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어떤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이렇게 헤아리기 위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경험을 우리가 직접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쾌락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도, 그렇지, 우리는 쾌락의 질을, 퀄리티를 헤아려 볼수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사고의 봄으로써도, 이런 쾌락의 어떤 질적 차이 같은 것들은 헤아려 볼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해 봐라. 그럴 때 쾌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미리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밀은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겼어요. 한번 보자. 공리주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 선까지도 무엇할 수 있는 힘, 좋아요.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질적으로 높은 그런 쾌락에 속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다만 희생 그 자체가 곧 선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사회의 전체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켜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행복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희생은 어디까지나 무용지물로 간주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밀도 역시 공리주의 사상가였구나라고 하는 것, 결과적 유용성을 중시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우리 실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대화입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 자, 쾌락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이런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회피는 입법자가 염두에 두는 목적이며,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는 쾌락과 고통의 무엇을 좋아해요? 양을 강도, 지속성, 강지, 확, 기억나지? 총 7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의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고 양적 차이만 인정하면서 그런 쾌락과 고통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계산법까지 제시해 준 양적 공리주의자, 좋아요, 벤담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네요. 을입니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가치가 있는 쾌락을 평가할 때는 오직 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즉, 양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까지도, 그렇죠, 질적 차이도 무엇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생각해 봐. 자,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때? 밀, 즉 질적 차이까지 인정한 요 밀은요, 뭐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질이 더 높은 쾌락. 질이 더 높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는 쾌락입니다. 라고 볼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벤남 같은 경우는 어떤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양이 더 많은 쾌락. 양이 더 많은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아마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 볼게요. 1번입니다. 공리의 원리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한다.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자. 자, 기본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 원리가 나왔어. 그런데 이 공리 원리가 행위가 아니라 어디에 적용돼야 된대? 행위의 규칙에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왔는데 그거 잘못된 진술입니다. 자, 왜냐하면 벤담하고 밀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개개인의 행위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규칙에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진술은 틀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1번은 누구의 입장이에요? 1번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공리주의 뒤에 가보면 선생님이 따로 지금, 네. 내신만 좀 수능 특강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내용이라 말씀드립니다. 공리주의를 이제 오늘날 현대에 그렇죠? 적용시키고자 하는 이런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적용하는 이런 벤담과 밀과 같은 형식의 이런 공리주의는 다소, 어때? 불합리한 모습이 많다.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 많은 행위들을 일일이 다 공리의 원리를 다 적용해서 그 모든 행위들의, 그렇지? 결과적 유용성을 일일이 측정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조금 더 굵직굵직한 어디에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오늘날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현대의 규칙 공리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성립할 수는 있지만 벤담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벤담과 밀은요, 공리 원리를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2번입니다. 개개인의 사적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아니지, 얘들아. 기억하니? 우리 공리주의 처음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조화시키려고 하고요.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공리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려면 쾌락의 양을 배제하고 질만 고려해야 한다. 이거 밀의 입장 아니죠? 밀은요,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를 둘다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전체의 행복이다. 그래, 4번 같은 이런 진술은 갑과 을의 공통점이지 공리 원리의 기본을 얘기하지. 행위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 전체가 얼만큼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네요. 5번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아니지. 둘다다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도덕적인 의무는 최대 행복의 원리.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공리의 원리거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공리의 원리에 의해서 도출됩니다. 따라서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풀어본 실전 문제 3번의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의 여러 서양 사상까지 모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현대의 사상을 좀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현대의 사상은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나누어져서 전개가 돼요. 그중에 우리 먼저 실존주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존주의는 친구들이 사상가들의 이름을 제일 어려워해. 그래서 사상가들의 이름부터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글자 따서 기야하사. 자, 기야하사, 기야하사, 기야, 기야, 기야하사. 자, 키. 키르케고르, 야, 야스퍼스, 하, 하이데거, 사, 사르트르 해보자. 키야하사, 키야하사. 옳지. 수능특강 교재에는요, 키르케고르 먼저 나오고, 사르트르 나오고, 야스퍼스 나오고, 하이데거가 나오는데, 선생님은 수업할 때 주로 키야하사라고 수업해. 왜냐하면,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둘다 신, 절대자, 어떤 초월자로서의 그 어떤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면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같은 사상가는 무신론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키야하사, 키야하사. 먼저 첫 번째 키키키. 좋아요. 키르케고르의 사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실존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선택의 상황에 있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과연 나의 선택 과목은 이것으로서 정해야 되냐, 저것으로 정해야 하냐. 이 대학을 지원해야 되냐, 저 대학을 지원해야 하냐. 이과를
가야 하냐, 저과를 가야 하냐,

걔랑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계속 선택해야 돼.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야? 자신의 실존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실존적인 상황이거든. 이런 실존적인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는 뭐라고 부른 거야? 실존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라쌤이랑 만나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실존이야. 쌤도 마찬가지야. 이런 늘 선택의 상황, 실존적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결국은 하나하나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자.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상황, 실존의 상황에 놓여있는데, 얘들아,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지.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가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 잘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계속 그런 불안을 갖게 돼요. 자, 이러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게 돼.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게 돼. 아, 모르겠다. 그냥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남들이 정해준 대로 가야지. 그냥 우리 부모님이 저 대학 가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 대학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SNS에서 사람들이 다 이과가 요즘에 뜬다고 하니까 나 그냥 이과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내 친구들이 다쟤 멋있다고 하니까 나 그냥 사귈까? 막 이런 식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도망치게 돼. 그런데 그렇게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 결국은 뭐에 빠질까? 절망. 그치? 결국 남는 건 절망이야, 얘들아. 그치? 이런 어떤 실존의 상황, 선택의 상황에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체적인 선택을 피해, 도망쳐. 그럼 그 결과 결국 뭐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야? 절망. 절망이 찾아온다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절망을 뭐라고 불렀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까지 불렀어. 다시 뭐라고? 죽음에 이르는 병. 얘들아, 키르케고르의 그책 제목, 저서 제목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거든.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건 그가 그 절망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어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어떤 신체적인 죽음 뭐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체적인 결정을 회피하면서 빠진 이 절망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죽음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죽음에 이르는 병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까지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거든요. 아, 이런 절망의 문제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규정한 키르케고르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우리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자, 보자. 키르케고르는 크게 실존의 단계를 몇 개로 나눴어? 세 개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정리해둬야 되겠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실존의 단계야. 자, 이러한 절망을 극복해보려고 우리 나름의 막 실존의 단계를 그렇지 맞이하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단계입니다. 얘들아, 심리적 단계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욕구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향락적으로 사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렇게 감각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고 향락적인 삶을 살면 끝은 결국 똑같아. 무엇이야? 여전히 절망. 여전히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 이런 절망 때문에 보다 더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점핑할 수 있거든. 자, 두 번째 실존의 단계로 도약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요, 굴의 윤리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윤리, 도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런 도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결국은 또다시 무엇할 수밖에 없어? 절망. 아, 여전히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절망은 완전하게 극복되지 않는구나. 하지만 이런 절망은 꼭 나쁜 것만 아니라 그랬지?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져오니까요. 자, 세 번째 실존의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야? 그렇죠. 종교적 실존의 단계입니다. 자,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비로소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즉, 신과 내가 1대1로 마주 보는 거야. 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키르케고르는 설명하고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의 그 인격신, 창조주로서의 신을 의미합니다. 아, 이러한 신의 사랑 앞에 이끌려서 나 자신의 모든 삶을 신에게 맡기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즉 종교적 실존의 단계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자, 이런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의 사랑 앞에 아,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이러한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이러한 말들은 답변을 줄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 이런 실존적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답도 해줄 수 없어. 결국은 이 실존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만이 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키르케고르는 진리는 어떤 것이야? 개별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그런 실존의 상황에서는 결국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 신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러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결단과 주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실존 문제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진리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주체성, 즉 개개인의 이런 주체적인, 개별적인, 주관적인 결단을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키르케고르 입장, 주체성이 진리다. 라고 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한 키르케고르, 좋아요. 주체성이 진리. 그리고 신 앞에선 단독자. 요런 표현들 다시 한번 완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정리해 두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우리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참된 실존에 이르는 과정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심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좋아요. 종교적 실존 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 심리적 실존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이었어? 절망이었어요. 자, 윤리적 단계로 점핑을 하지만, 결국 어때? 자기 자신은 윤리적 규범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게 되면서 또다시 절망에 이르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 즉 죽음에 이르는 병은요,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어요. 신 앞에 홀로 서서 모든 것을 초월적인 신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어때? 주체적으로 결단을 함으로써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실존을 회복하게 되죠. 따라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평가받고 있죠.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때? 좋아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보다 더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키, 야, 하, 사, 옳지. 키르케고르 했으니까 이제 누구까지 살펴봐야 돼? 야, 좋아요. 야스퍼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스퍼스는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했어. 한계 상황은 얘들아 생각해봐. 죽음, 고통, 투쟁, 책임과 같이 인간이 어떤 수단을 다 총동원해도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이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게 만드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합리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극복하거나, 절대로 피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상황을 한계의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죽음, 고통, 투쟁, 책임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성의 기반을 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런 한계 상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따라서 역시나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뭘 느껴? 절망, 좌절,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느낌 온다? 이런 절망과 좌절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 왜? 그래,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잖아? 자,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참된 실존을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자가 있어. 누구지? 바로 초월적인 존재, 초월자, 즉 신이잖아. 아, 이런 한계 상황 앞에서 오히려 초월자를 경험하고 초월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스퍼스는 이야기합니다. 초월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암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암호가 바로 뭐야? 이 좌절이야, 좌절. 생각해봐. 우리가 한계 상황 앞에서 누구나 다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좌절은 사실은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라는 거야. 초월자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는 노크 소리라는 거죠. 그 초월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DM과 같은 것이 바로 그렇지. 좌절이다라고 야스퍼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참모습을 풀어헤치는 암호가 되고요. 이런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초월자를 경험하면서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잠재신 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야하사. 기야하사. 키르케고르. 좋아요. 어떤 게 있어서 주체성이 진리다. 또, 신 앞에선 단독자. 이런 것들 떠올라야 되겠죠? 야. 좋아요. 한계 상황.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때?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초월자가 보내는 암호이다. 오히려 우리는 초월자를 한계 상황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기야 하니까 하하하 하이데거까지 왔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현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한 실존주의 사상가예요. 현존재가 뭔가요, 쌤? 얘들아, 어렵지 않아. 현재.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잘 봐봐. 하이데거는 인간이야말로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인간 존재로서 존재하고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렇지, 현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인간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현존재야.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거든요. 얘들아, 여기 분필이 하나 있다. 얘들아, 분필도 여기에 현재 존재하니까 얘도 현존재인가요? 아니, 이 분필은 현존재가 아니야. 오직 누구만? 인간만 현존재야. 왜냐하면 현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거든. 뭔 소리냐면 보자.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가 현존재야.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난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나의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야? 이런 분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품지 않으면서 존재하잖아. 얘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지?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다? 현존재다. 라고 누구는 하하하 하이데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존재인 인간은 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 자신이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계속 알고 있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죠. 쌤, 느낌 와요. 이 불안과 공포.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참된 실존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얘들아, 여러분 이미 실존주의의 무언가를 깨달았어. 좋았어. 바로 그거야. 하이데거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인간만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걸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야. 봐봐. 인간 죽음에 대해서 늘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몰라 몰라 그런 거는 머리 아파, 나 그냥 그런 거 회피해 버릴 거야,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을 그냥 따라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자기답지 않은, 즉 본래적이지 않은 비본래적인 남들이 정해놓은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참된 실존을 자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그 죽음을 무엇하는, 그렇죠, 수용하는 어떤 결단,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하이데거는 이걸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표현해요. 죽음의 선구, 죽음을 먼저 만나봐라,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거든. 즉,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라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이건 어떤 죽음에 이르는 행동을 시도해봐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보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면 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이런 걸 한번 물어보라는 거지. 죽음을 좀내 앞으로 앞당겨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일상적이고 비본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겠지. 누구나 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진짜 나답게, 정말 나의 색깔대로, 정말 나의 어떤 실존대로, 나의 정말 주체성, 주체적인 어떤 결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거잖아. 그럴 때 비로소 진짜 나다운 본래적인 삶이 가능해지죠.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용하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삶이 유한하고 이례적이라는 걸 깨달음으로써 일상적이고 획일화된 남들이 정해놓은 삶의 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실존을 성찰하게 돼. 그럴 때 비로소 우린 어떤 삶을 살게 돼? 그렇죠.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인간은 현존재의 의미와 실존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우리 실전 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이 바뀌었죠? 현대 서양 사상가 하면 실존주의 아니면 실용주의가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실존주의에 세 명의 사상가, 기하하,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공부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산자로서 우리는 도대체 죽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지식이 비로소 죽음을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이 되게 해준다. 그때 죽음은 한계 상황이며, 한계 상황에서 인간은 실존적인 결단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충격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초월자에게로 가는 길은 막연한 것이며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벽과 같은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도 인간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때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좌절은 오히려 초월자, 즉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암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초월자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실존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누구지? 한계 상황. 그렇지. 야야. 야스퍼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잘했어요. 을 보겠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아가는 목적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임종하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하며 죽음을 은폐해버린다. 죽음을 외면해 버리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죽음도 외면하려는 것이다.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인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떠맞는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우리는 본래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얘들아, 스스로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물음을 던지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현존재죠? 그 현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그렇지, 오직 인간밖에 없는 거야? 자, 누굴까? 그렇지, 하이데거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오히려 죽음을 미리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걸 자각해라.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본래적인 나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스퍼스와 하이데거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성에 기반을 둔 객관성을 통해 한계상을 극복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이 이성, 과학, 합리성 총 동원해도 절대로 한계상황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계상황은 인간이 실존의 참모습을 이르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죠. 그 한계상황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좌절하지만 오히려 그 좌절을 통해서 실존의 참모습에 이르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찰해야 한다. 그렇죠?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주장이죠. 현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는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죽음을 회피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지, 얘들아. 자, 야스퍼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었어. 근데 그걸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고 오히려 초월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도 마찬가지죠. 자,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죽음 앞으로 달려가 보라.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결단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더 그렇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죽음을 그렇지? 인식하는 그 태도 속에서 오히려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더욱더 자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네요. 따라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도 차분하게 정리해 보면서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수능 기출의 미래 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2강도 마치고 우리 이번에 3강을 시작할 텐데 쭈꾸미 시간 잘 가지고 오셨죠?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복습하는 시간 가지고 오답노트 작성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10분만 더 쉬고 시작해야지 이제 뜨끔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문구를 적으면서 스스로 뜨끔했는데 자, 10분만 더 쉬고 시작해야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10분만 더 쉬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지켜지냐? 또 제가 이런 관련된 영상을 봤어요.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제 영상들을 막 보다가 이게 왜 잘 안 될까? 이런 영상을 또 보게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쉬는 동안에 유혹에 빠질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침대에 있다가 10분 동안 쉬는 동안 뭐 휴대폰을 봤다고 하면 이제 영상 같은 게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물론 영상을 봤지만은 근데 영상을 보다가 이제 딱 10분이 됐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저기 조그맣게 재밌어 보이는 영상이 또 보여요. 그럼 그걸 클릭하고 싶단 말이죠. 이게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볼까 말까 또 고민을 합니다. 10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일어날까? 아니면 이거 딱 하나만 볼까? 이게 고민을 해요. 내적 갈등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진짜 보든 안 보든 어쨌든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니까 이 10분 뒤에 일어나더라도 이제 조금 지쳐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고민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으면 핸드폰을 이제 멀리 던지고 잠에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무조건 그걸 찾으러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자. 아니 요새는 또 휴대폰 감옥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넣어놓고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래도 또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나를 유혹에 또 빠뜨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침대를 멀리 던져놓고 잤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전화가 울리니까. 받으니까 이제 잠깐만 놀자 나와. 이렇게 하는 전화가 유혹에 또 빠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규칙을 만들어 놔야 돼. 절대적인 규칙을. 내가 유혹에 빠질 만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미리 시나리오를 다 생각해놔야 돼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나 지금 할 게 있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고민하지 않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독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급하게 이제 유형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우리 지금까지 극한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 이제는 연속이에요, 연속. 자, 그러면 함수가 연속이다.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라는 거는 뭘까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그래프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이제 제가 아무 함수의 그래프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예요. 제가 아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느라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제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이 뭘까?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뭘까? 이제 끊어지지 않고 잘 이어져 있는 것이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일단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FA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 갑자기 구멍이 뚫려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A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같은 곳으로 가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 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 그다음에 극한값 존재, 마지막은 그 존재했던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예쁘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A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왜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일까? 잘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우예요. A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함수값이 존재하더라도 극한값은 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에서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죠. 우극한, 좌극한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래프가 끊어져 있어. 불연속이에요. 그다음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더라도 그두 값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두 값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불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이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 함수의 연속, X는 A에서 연속인 경우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 연속?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거는 우리 방금 전에 딱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연속이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는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에 대해서 연속일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간에서 연속인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속 함수의 성질이 있어요. 연속 함수의 성질. 그러니까 만약에 f(x)가 연속이면 뭐, x는 a에서 연속이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든 f(x)가 연속이면 우리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에서 했던 거 있죠. 수렴하면 상수배한 것의 극한값은 극한값을 상수배한 것과 같다. 그다음에 더한 것의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더해도 된다. 뺀 것도 곱한 것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둘다 수렴할 때만. 근데 연속인 것도 마찬가지. 연속인 것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여전히 연속입니다. 나눌 때는 분모만 0이 아니면 돼요. 나누는 것만. 그래서 fx가 연속이면 fx에다가 상수배한 것도 연속이고 이때 c는 상수. c는 상수. 그다음에 fx와 gx가 모두 연속일 때 더한 것도 연속. 뺀 것도 연속, 곱한 것도 연속, 나눈 것도 연속. 아시겠죠? 이게 연속 함수가 가지는 성질이에요. 극한값이 가지는 성질이랑 유사하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제 함수의 연속 판단할 때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요세 가지를 모두 다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로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요. 30번 문제 한번 보시면 fx라는 함수식을 한번 잘 쳐다보면 1보다 작을 때, 1 이상일 때 함수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란 소리는 어떤 x 값이든 그 값에서 다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근데 이 함수식을 잘 보면 이 3x 빼기 2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3x 빼기 2. 요렇게 생겼잖아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그리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각각은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문제는 이 fx가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에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1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연속일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딱 함수식이 바뀌는 1에서만 확인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인 거, x는 1에서 연속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x는 1에서 연속이다. x는 1에서 연속. 자,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 함수값은 당연히 존재해. 그쵸? 는이 돼 있잖아요, 는. 그러니까 대입하면 함수값은 당연히 존재할 거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봐주셔야 돼요. fx의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좌극한을 먼저 써볼게요. 그리고 1에서의 우극한.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극한값 존재 또 뭐였지?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값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자, 그런데 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올 때는 이 fx 함수식이 어떤 식을 따라가게 되느냐?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오니까 이 3x 빼기 2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fx 대신에 3x 빼기 2 요렇게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 값은 얼마냐? 1을 대입해 보시면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이 아래식의 함수를 따라가야, 아래식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1을 이번에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 플러스 a와 1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이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극한값만 찾았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찾았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답으로 해도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극한값이 같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지금 이 경우에서 1에서의 우극한이 곧 1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여기다가 1 대입한 마이너스 2 플러스 a잖아요. 1에서의 우극한이 결국에 함수값이랑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극한값만 존재한다, 요거를 활용했어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까지 확인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를 활용해서 a 값을 3이다라고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x는 1에서 연속이다의 정의를 활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다음 31번은 뭘까? 비슷한 문제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이번에도 각각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fx가 함수식이 달라져. 3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3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존재할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에서의 좌극한

이제는 제가 아까 전에는 좌극한, 우극한 다 적어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3에서의 좌극한 여기에서 바로 한번 구해봅시다. 3에서의 좌극한은 이 함수식을, 위의 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3을 살짝 대입하면 그게 바로 3에서의 좌극한이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을 따라가니까 3 살짝 넣어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게 바로 3에서의 좌극한.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은 아래 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아래 식에 3을 살짝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 2a가 24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1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문제도 결국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를 활용해서 풀어준 거고, 이것만 확인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3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3에서의 우극한과 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31번 문제 12가 답이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 보면, 또 비슷합니다. 그쵸?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졌어. 그럼 이번에도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활용해 주시면 마이너스 2에서의 좌극한은 위의 식을 따라가야 될 거기 때문에 위의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살짝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은 아래 식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아래 식에다 마이너스 2 살짝 대입해 주시면 4 빼기 a가 돼요. 아하, 그쵸? 자, 그러면 a 살짝 넘겨주면 2a가 14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값은 7이 되겠죠, 7?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앞에 세 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그 함수식이 달라지는 그 x 값에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 왜냐면 각각의 함수는, 각각의 식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이미 연속이니까 함수식이 달라지는 요 x 값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렇게 32번, 7이 답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3번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 fx가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고 어차피 각각의 식을 잘 쳐다보시면 어차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니까 우리 함수식 달라지는 2에서만 또 확인을 해주면 된다. 근데 어차피 또 함수 값은 존재할 거니까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활용해 주시면 돼서 2에서의 좌극한을 먼저 찾아줍니다. 위의 식을 따라갈 거니까 x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주시면 6 빼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에서의 우극한은 아래 식을 따라갈 거니까 아래 식에 x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 4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결국에 2a가 2니까 a 값은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쵸? 좌극한, 우극한 같다. 그래야지 극한 값이 존재한다를 활용하는 문제. 자, 3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x는 3에서 연속일 때, 딱 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져서 3에서 연속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였지만, 그때도 결국에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3에서의 좌극한, 위의 식을 따라가죠. 그럼 3을 살짝 대입해 보시면 6 플러스 a.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은 아래 식을 따라갈 건데 아래 식을 따라갔을 때 3에서의 우극한, 3을 살짝 대입해 보시면 2 빼기 a가 됩니다. 2 빼기 a.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a 값은 2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 연속이다를 활용하는 방법,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내고 있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35번. 와, 드디어 조금 문제의 꼴이 바뀌었어.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줘야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x는 1에서의 극한값이 4 빼기 f1과 같다를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다라는 거를 바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에서 연속이잖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는 x는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이라는 소리고 1에서 연속이면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즉 1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f1로 바꾸어서 넣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꾸어 넣어주시면 f1은 4 빼기 f1이다. 오, 그러면 우리 f1 똑같이 생긴 형태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f1이 4라는 것이고, 따라서 f1이 2라는 거죠. 오잉?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쵸? f1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란 소리는 그 실수 안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연속인 것이기 때문에 1에서도 연속인 거라서 1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를 활용해서 이거를 마치 f1에 대한 식으로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이것도 그냥 사실은 그냥 정의를 바로 적용하는 문제여서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여서 3점이네, 3점.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모의평가 4번이잖아, 4번. 자, 4번은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은, 모의고사 시험지가 있으면 이제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이제 제일 첫 장이라는 소리인데, 이제 첫 장, 그 모의고사를 볼때첫 장의 긴장감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보셨겠죠?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를 보면 그첫 장을 딱 넘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1, 2, 3, 4번은 굉장히 쉬워.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넘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펄럭 소리가 처음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좀 긴장이 돼요. 나 3번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펄럭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빨리 풀어야지. 나도 빨리 풀어야지. 이러다가 실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빨리 펄럭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대로 풀었는가, 풀지 않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 본인 시험지만 잘 챙기면 된다. 펄럭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면,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도 4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기 때문에 4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번에도 4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를 활용해줘야 되겠죠. 그럼 4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위의 식을 따라갈 거야. 그럼 위의 식의 x자리에 4를 대입하겠죠? 그럼 좌극한은 어떻게 돼? 4 빼기 a의 제곱. 다음에 4에서의 우극한은 아래식을 따라갈 거니까 4를 대입해 보시면 8 빼기 4니까 4가 됩니다. 이두 값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반드시 이두 값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4니까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 돼.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곱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거 풀때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잘 돼요.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6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a 값이 2 또는 6이구나. 그래서 두 값을 곱하면 답이 12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곱이라는 것에 힌트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그냥 10이다, 이렇게 답을 하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딱 생긴 형태를 보니까 중근을 가지지 않아. 완전 제곱식 꼴이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곱이 10이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조그만 차이가 여러분들 모여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찾으셨다면 또는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다음엔 할수 있을 것이다. 기억을 잘 해놓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상수 A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 진짜로 모든 상수를 구해도 되겠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되셨죠? 자, 그러면 3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형태인데, fx가 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3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니까,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따라서 3에서의 좌극한을 먼저 찾아보면, 위의 함수식을 따라가죠. 그러면 위의 함수식에 3을 살짝 대입해보면, 9 더하기 a. 요게 좌극한.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하는 아래 함수식에 3을 살짝 대입하니까 3 플러스 2a.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 요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찾는 a 값은 6이다. 요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도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니까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4번이었고요. 38번으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고 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1에서도 연속이다. 그럼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한다.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을 한번 구해 보시면 위의 식을 따라갈 거고 1을 대입해 보시면 1 빼기 a의 제곱 빼기 3. 요게 좌극한. 우극한은 뭘까요? 아래 식을 따라가니까 1을 대입해 보시면 1. 둘이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 식을 한번 잘 풀어보면 1 빼기 a의 제곱을 전개해 봅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모든 상수 a의 값에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을.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되네.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3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네. 따라서 합은 2네. 이렇게 답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곱구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뭐야? 합이니까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여기서도 딱 꼴을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아니에요. 그럼 서로 다른 두 근이 있다라는 건데, 합을 구하라는 것은 어쨌든 실수가 있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적용해서 2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2라고 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fx가 이번에도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fx의 제곱이 뭔데? fx의 제곱이 뭔데?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fx의 제곱이란 소리는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식을 따라갈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의 제곱. x가 2보다 작을 때는 요거예요. 그쵸?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을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아, 요게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다.

그럼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면 이번에도 2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잖아요. fx의 제곱도. 그래서 이번에도 2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fx 제곱의 2에서의 좌극한을 찾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식을 따라가게 되겠죠. 요 식에다가 2를 살짝 대입해주면 2에서의 좌극한이 나옵니다. 2를 살짝 대입해주시면 4 빼기 2a 플러스 1의 제곱. 그거랑 뭐랑 같아야 되느냐? 2에서의 우극한. 이번에는 이 식을 따라가게 되겠죠? 2를 한번 대입해주시면 1이 돼요. 아, 요게 만족을 해야지 fx의 전체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해결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5 빼기 2a의 제곱은 1.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개해 보시면 4a 제곱 빼기 20a 플러스 25는 1이 됩니다. 1을 넘겨 볼게요. 4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4는 0. 어떻게 하고 싶나요? 양변을 4로 나누고 싶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5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인수분해를 하면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3은 0이니까 a는 2 또는 3이다. 따라서 합은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 지금 이제 현재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전에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꼭 합니다. 교과서를 다 풀면 몇점 나오나요? 이렇게 꼭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를 답변을 해주면 내가 나의 답변에 따라서 공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정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시험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해.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Just do it. Just do it.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풀면 과연 몇 점이 나올까? 그거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냥 해, 그냥 해. 그럼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또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크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게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이야기할 때도 이제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에너지 소모가 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고민도 결국에는 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니까 어차피 내가 할 거라면 만약에 내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차피 내가 할 걸로 결정을 했다면 너무 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능 기출의 미래를 다 풀면 과연 내가 수학출을 다 맞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너무 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공부를 잘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자. 이제 김연아 선수도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4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함수식이 3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은 일단 존재해. 대입하면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극한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좌극한을 딱 구하려고 했더니 이제 지금은 그냥 대입하면 나왔어. 근데 여기에서는 대입하려고 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 와! 이거 우리 극한 값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좌극한이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 이제 너무 재밌는 거죠. 이전에 배웠던 게 나오니까. 이제 이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빼기 3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3을 넣었을 때 0으로 가려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3을 대입해서 0이다 하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뒤에는 x 빼기 무언가가 와야 될 건데, 무언가를 모르니까 제가 x 빼기 k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 그래서 이 분자는 이런 형태로 생긴 친구였구나 라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좌극한을 구하러 가봅니다. 그러면 x 빼기 3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적는 대신에 요걸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k. 아, 이제는 우리 좌극한 구할 수 있겠다. x 빼기 3 약분이 되니까 이제는 3을 대입할 수 있다. 3 빼기 k. 요게 좌극한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극한이랑 같아야 돼. 근데 우극한이 뭐냐면 아래식을 따라갈 거겠죠, 우극한은? 근데 3을 대입해 보시면 이번에는 잘 대입이 됩니다. 1분의 7. 즉, 우극한은 7이야. 그러면 이 좌극한이 7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극한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오, 그럼 여기에서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k 값이. k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찾아낸 거예요. 아,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4였던 거구나. 이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랑 b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되셨죠? 자, 그럼 a 값이 얼마? a 값이 1, b 값이 마이너스 12. 요렇게 우리가 a, b를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a 빼기 b를 물어봤죠? a 빼기 b니까 13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와, 함수의 연속을 찾는 문제인데, 우리 앞에서 했던 그 미정계수 결정에서 했던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것까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학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재밌게 하기도 한다. 그쵸? 재밌다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재밌다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4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x 빼기 1 곱하기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f1의 값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딱 보면 어떤 걸 해주고 싶어야 되냐? 우리는 fx가 궁금한데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x 빼기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저 x 빼기 1을 없애고 싶어야 되겠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나누는 거. 근데 나눌 때는 늘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0이 아닐 때만 막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셔도 돼요. 나누셔도 되는데 0이 아닐 때만. 뭐가 0이 아닐 때만이냐면, 나누는 것이 0이 아닐 때만.

자, 완벽하죠, 완벽하죠? 이렇게 바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요 극한값만 구하면 된다. 딱 보니까 0분의 0 꼴이다. 식을 간단히 정리해주면 이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약분을 해주면 이제야 대입을 할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함수값 구할 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극한값을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을 빼고 함수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44번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또 새로운 형태가 나왔는데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게 나와 있고요.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함수 있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에요.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x는 1에서 당연히 연속일 건데 그 뒤에 fx가 곱해져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 fx는 1에서 지금 불연속이라서 그렇죠? 왜 불연속이냐? 함수값은 있어.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fx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곱했더니 연속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이번에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요 곱한 함수가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존재할 거예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서 한번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곱하기 fx가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1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서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자, 나중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이 값은 당연히도 그냥 1을 대입한 이 값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도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당연히도 1을 그냥 대입한 값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fx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자, 우리 요 그림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그때 그림으로 열심히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는 3으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요만큼은 3으로 가까이 가. 그럼 우리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수렴하는 것들끼리로 계산해도 된다. 극한값끼리 계산해도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렇게 곱한 거, 요렇게 곱한 게 같아야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같은 분홍색에다가 1을 곱한 것과 3을 곱한 게 같으려면 이 분홍색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저 곱한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연속인 것과 연속이 아닌 것이 있을 때그 연속이 아닌 것을 해결해 주려면 그 연속인 부분에 있는 함수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식으로 이제 길게 적어 봤는데 결국에 이제 이 값이 서로 다른 값으로 좌극한 우극한이 갈때 연속이 되게 만들어 주려면 이 곱한 부분에서 0이 되어야지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곱해도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0으로 만들어줘야지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45번으로 넘어가서

기역니은 디귿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건데요. 일단 기역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 곱하기 g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이번에도 우리 하나씩 볼게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나요? 0으로 가까이 갑니다. gx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로 한없이 가까이 가. 그러니까 어차피 0에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 숫자끼리 곱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0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래서 기역은 땡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니은은 함수값을 물어봤어. f1은 얼만가요? f1 0인 거 보이시죠? f1은 0. 그러니까 g1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0이겠죠? 그래도 확인을 해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0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 맞죠. 그래서 일단 니은만 맞는 상황입니다. 까먹지 말고 니은을 여기다 적어 놓자. 왜냐면 디귿을 봐야 되니까. 디귿을 볼게요. 자, fx, gx는 x는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1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둘다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줘야 될 텐데, 우리 아까 전에 기역 니은에서 확인하긴 했는데, f1, g1은 아까 전에 0이었고요. 1에서의 좌극한도 기역에서 우리가 0으로 찾아놨었거든요. 그럼 일단 좌극한은 함수값이랑 같은 상황이야. 근데 우리 우극한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일단 봐야 되니까. 근데 1에서의 우극한 한번 보시면, fx를 먼저 보면,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1로 가까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fx는 1로 가까이 가고요. gx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1로 가까이 가요. 그래서 gx는 1로 가까이 가니까, 1에서의 fx, gx의 우극한은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fx, gx의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달라서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연속이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불연속이 맞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각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fx, gx 각각을 생각해서 곱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각각이 가까워지는 값이 존재하면은 각각끼리 계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쵸? 자, 좋아요. 그러면 46번으로 넘어가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fx gx라는 함수를 hx라고 했을 때저 h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도 이 gx는 2차 함수니까 이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에요. 그쵸?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죠. 그래서 이 gx는 이미 연속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이 fx가 문제가 되는 애예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과 1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과 1에서 f가 지금 불연속인 상황인데 gx를 곱해줬더니 연속이 됐대요. 그럼 또 뭘까? gx가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 gx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빼고는 다 문제가 없어요. fx도 이두 점만 빼고는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만 확인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보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보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좌극한에서 fx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옵니다. 근데 g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큰 쪽에서 오든 항상 g1로 가까이 갈 거예요.

0: 그쵸. 왜냐하면 GX는 연속이니까. 근데 이두 값이 같아야 돼.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두 값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G1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따라서 G1이 0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값을 곱했을 때 같아지려면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1이, 아, G-1이요. G-1. G-1이 0이다. 아시겠죠? 다음 마찬가지로 G1도 0이어야 된다.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G1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정보를 찾아내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GX가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GX 함수식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느냐? G-1도 0이고 G1도 0이려면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G5는 4 곱하기 6이니까 24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곱한 함수가 있을 때,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일 때, 이제 연속인 함수에서 함수 값이 0이 되도록 해줘야지, 이제 곱한 함수도 연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자, 4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은 그냥 절대값 fx. 다시 쓰기 귀찮아서. 요게 바로 절대값 fx예요. 근데 이게 연속이려면 함수식이 바뀌는 마이너스 1과 3에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려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위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요거랑 마이너스 1의 우극하는 아래 식을 따라가겠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살짝 대입하면 1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3에서의 좌극하는 이 식을 따라갈 거니까 3. 우극하는 아래 식을 따라갈 거니까 절대값 3b-2. 요걸 풀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a가 양수일 수 있는 가능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1인 경우밖에 없어서 a는 2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a가 0이어야 되니까. 그다음 요것도 풀어보시면 3b 빼기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3 또는입니다. 또는. 근데 b가 이번에도 양수니까 b가 양수이려면 3b 빼기 2가 3이 되는 경우인 3분의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 경우에는 또 b가 음수가 돼버려서. 그래서 우리 a 플러스 b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2 더하기 3분의 5 해주시니까 3분의 11이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우리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많이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니까 간단히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렇게 이번 시간에 30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7번까지 같이 잘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쭈꾸미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다시 풀어볼 문제 여러분들 체크해놓고 다시 풀어보시고요. 오답노트 잘 해보시고, 우리 다음 함수의 극한과 연속 4강에서 다시 만나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습 잘 해보시고, 저는 4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도전 문제들을 풀 겁니다. 오늘 하는 문제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확률과 통계 선택을 유의미하게 할수 있냐 없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이 어려운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내고 또 앞으로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셔야 정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의미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마다 갖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생긴 문제들을 내가 내그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8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8문항이 그렇게 막 많은 문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6문항 정도는 꽤 기출이나 아니면 기존의 교과서나 이런 수준으로 다 출제가 되고요. 결국은 남는 거한두 문항일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결국은 한 문항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선택 교과목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한 이상 무조건 100분 중에 먼저 확통을 하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으로 가지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마인드셋을 또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작은 성취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된다. 여러분들 플래너 많이 쓰시나요? 이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기는 연말이거든요. 2025년 12월 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보게 될 거는 아마 대부분 1월 초부터 방학 계획을 세워가지고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플래너입니다. 요즘은 그 디지털 플래너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태블릿들 거의 다 갖고 있기도 한데,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날로그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플래너 같은 경우에도 어플리케이션 뭐 좋고 막 되게 효율적이고 이런 거 많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학생들과 많이 해봤지만 시간 재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해가는 그런 어플도 있는 거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제력이 없으면 공부할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적인 플래너들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연말 되면 엄청나게 팔려요. 그중에 제가 뭐 이름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플래너가 있냐면 아주 짧은 게 있습니다. 30일짜리, 그리고 일주일짜리. 그래서 되게 얇아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그럼 일주일짜리, 30일짜리, 그다음은 뭐 100일짜리, 그다음에 6개월짜리, 길게는 1년짜리. 가면 갈수록 당연히 플래너가 어때요? 두꺼워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플래너 두꺼운 거 처음 사가지고 끝까지 쓰는 친구들 몇이나 될것 같아요? 거의 3개월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연말에 이제 선물로 주는 게 30일짜리 플래너 주거든요. 겨울방학에 딱 30일 정도만 계획 세워서 해봐라. 그럼 그 30일짜리는 꽉꽉 채워서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계획 세울 때도요. 아주 얇은 플래너를 사셔가지고요. 그거를 차근차근 이렇게 모아나가 보세요. 그럼 그러한 계획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줄 거고요. 그 작은 성취감들이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자신감을 줄 겁니다. 그럼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수능까지 가는 거예요. 알겠죠? 작심삼일을 내가,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에 대한 걸로 계획을 짧게 짧게 세워가지고 누적해 가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긴 거, 두꺼운 거 하지 마세요. 두꺼운 거할 필요 없고.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항 정리에 대한 퀴즈 해결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갈 건데, 지난 시간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로 연계 기출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에 있는 거듭제곱이 이제 n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마지막 문제 기억하시죠? 기출로 나왔던 거. 자, 이거의 전계식이 0이 아닌 상수항을 갖도록 하는 n의 최솟값을 m이라고 하자. 확실히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긴 한 거예요. 이때 x의 4제곱 더하기 2x의 6제곱분의 1의 m제곱의 전계식에서 상수항을 a라고 하자. 그랬더니 m 곱하기 a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m도 구하고 뭐도 구해야 돼? a도 구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게 시간을 끌게끔 하는 문제였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때 상수항을 갖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근데 원래 우리가 기존에 풀던 건다 상수항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야. 기존에 있던 형태는 이런 거였어요. x에 대한 어떤 변형된 식에 대해 나오고, 요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상수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거듭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상수가 있더라.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수도 있다니까? 앞에서도 예시를 들었지만 어떻게요? 분모에 이런 x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x의 1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x에 관한 식들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적당하게 나눠 놓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상수항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서 여기에 문제 출제에 조건이 달린 거다. 상수항을 갖도록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x의 4제곱에다가 2x의 6제곱분의 1에, 그리고 여기는 n제곱이야. 자,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아니면 감으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나눠준 것과 여기에 나눠준 거를 곱했을 때 상수항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지? 그래서 뭐만 남아야 돼요? 상수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상수항이 딱 떨어지는 거야. 남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4에 대한 거듭제곱들. 4가 있겠고, 그 다음 8이 있겠고, 12가 있겠고, 쭉쭉쭉 갈 거야. 그 다음 분모에 대한 거는요? 6이 있겠고, 그 다음 12가 있겠고, 18이 있겠고, 24가 있겠고, 이렇게 쭉쭉쭉 갈 겁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중에 겹치는 것들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12 있겠고, 여기도 12 있겠고, 그지? 그 다음은 요 뒤에 이제 가게 되면 여기가 16, 그 다음 20, 그 다음 24,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여기도 또 24가 있겠고, 여기도 24, 이렇게 가겠구나. 맞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그지? 일반항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번 해볼까? n개 중에서 r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r번. 뭐가 r번? x의 4제곱이 r번이고요. 그 다음 2의 x의 6제곱분의 1의 n-r번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봐요. x의 4r 제곱에다가 여기 있는 거는 2의 뭐 n-r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요 숫자에 간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x의 6제곱에 n-r 제곱이 같이 갔겠죠. 그러니까 6의 n-6r 그리고 여기는 1 이렇게 됐을 거야. 돼요? 그럼 이것만 한번 처리를 해보자. 앞에 있는 ncr은 그냥 생략하고요. 그럼 얘는 x의 4r 빼기 6n 플러스 6r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얼마여야 돼? 이게 사라져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분모에도 안 남고, 분자에도 안 남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돼요. 따라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10 곱하기 r 빼기 6n은 0이 돼야 된다. 약분하면 5 곱하기 r에 마이너스 3n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와 얘가 둘다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요. 그잖아. n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제에도 나왔지만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나눠 갔냐?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수여야 돼. 그러니까 5r은 3n 이렇게 될 거라고요.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걸 맞춰가면 되는데 r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n보다는 어때요? 작거나 같겠죠. 괜찮아? 그럼 n이라고 하는 거 하나씩 한번 키워볼게요. 5 곱하기 r과 이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n은 얼마가 될까요? 5가 올 겁니다. 그지? 그러면 그 중에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게 최소예요. 이게 최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n의 최솟값을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최솟값을 구해야 되니까 요게 얼마라고? 5라고요. 그래서 일반화된 걸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이런 문제는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는 대충 몇 개씩 쪼개지는지 파악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문제는 식으로 세우는 게 논리적으로 오류도 안 생기고 실수도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m에 대한 걸 이용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상수항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a라고 했어. 그럼 한번 가보자. x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2x 6제곱분의 1에다가 여기 몇 제곱? 다섯 제곱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이미 R 값도 나왔잖아요. R이 얼마여야 된다고 했어? 3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요 중에서 갖고 와보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가져와요. 여기 X의 4제곱에다가 제가 R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X의 12제곱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 2에다가 요거 아까 3제곱 준 거거든요. 그럼 제곱만 줘야 되잖아. 그럼 2의 제곱만 남을 거고 X의 몇 제곱? 12제곱에 1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약분, 약분 될 거고요. 처리하게 되면 4분의 요거 10이야. 그러니까 얼마? 2분의 5가 될 거야. 요게 뭐? 요게 상수항 A가 되는 거죠. 괜찮아? 따라서 M 곱하기 A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5에다가 5를 곱하면 되겠죠? 2분의 얼마? 25가 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당연히 기출에 있던 요 문제보다는 어렵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못풀 정도는 아니잖아. 일반화된 걸로 다 정리하고 그중에서 최소값 구하고. 그럼 만약에 이게 변형이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n의 최소값이 아니라 n이라고 하는 거에 그 값에 가능한 범위를 줘가지고요. 그 안에 해당하는 걸 m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식을 만족하는, 어디야? 여기 있죠? 5r 빼기 3n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n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그거 안에 들어가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또 풀면 되겠죠. 얼마든지 변형해서 내기에 좋은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항성리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해. 자, 이제 경우의 수 전체에 대한 도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것도 있고요. 뭐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도 있고. 28번인데 오답률이 지금 73.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충 그냥 75%라고 해보자. 그럼 25%예요. 25%가 맞췄다. 그러면 다섯 개, 1, 2, 3, 4, 5 중에서 내가 찍어가지고 한다면 그 찍는 확률이 이제 20%가 될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합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이긴 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얘는요,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아주 적절하게 조합이 된 문제예요. 보통은 이렇게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이 적절하게 섞인 거는 함수의 개수 물어볼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함수의 개수는 아닌데 구조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매우 유사해요. 한번 볼게요. 빨간색 카드 한 장, 그 다음에 파란색 카드 한 장, 노란색 카드 세 장, 보라색 카드 세 장이 있다. 이 여덟 장의 카드를 새 학생 ABC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데 단, 같은 색 카드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두 학생 AB는 각각 한장 이상의 카드를 받고요. 그 다음, 학생 C는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카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내가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하잖아? 그럼 얘는 음화정 세팅이야. 무슨 얘기? 0부터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0, 1, 2,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 됐어? 근데 AB라고 하는 건 얼마 이상? 한장 이상이니까 1 이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한 중복조합은 아닌 게요. 들어가는 이 색깔에 카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거야. 자, 나 학생 A가 받는 카드의 색의 가짓수는 3 이하라고 했습니다. 3 이하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요 사건을 제가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에 대한 거. 요 나에 대한 거를 내가 B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n에 a 곱 b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야. 근데 이걸 내가 직접 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선생님은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사실. a가 받는 카드의 색의 가짓수는 3 이하이다. 그러니까 3 이하가 아닌 것은 a가 받는 색의 가짓수는 몇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4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편한 이유가 뭐냐?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이 몇 장이에요? 네 장이거든. 그러니까 A한테 네 장을 그냥 주고 시작하는 형태를 구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이걸 반대로 내가 구하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B에 대한 걸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A에 B에 여사건에 대한 걸 내가 구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걸 구하고 싶어.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로 가려면 어디에서 빼면 되나? NS가 아니라고 했죠. NA에서 빼야 돼. NA에서 NA 곱 B의 여사건을 빼주시면 이게 곧 뭐가 된다? NA 곱 B가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구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요걸 구하고 또 요걸 구해서 관계식을 이용해 풀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첫 번째 NA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NA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요. A, B는 각각 한 장 이상의 카드를 받는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그냥 한장 이상을 받는다라는 거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C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두 개를 끊어서. C는 카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유롭다는 얘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가보자. A라고 하는 게 있고 B라고 하는 친구, C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모두 자유롭게 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빨간색 카드, 파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 보라색 카드에 대한 걸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빨간색 한장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 카드 한장 있고요. 노란색 카드 세 장. 그 다음 보라색 카드 세 장.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자유롭게 배치한다고 했어.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건갈수 있는 게 어디죠? A, B, C. 세 가지야. 빨간색에 대한 거. 괜찮아? 파란색도 갈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세 가지야. 마치 함수처럼. 자, 그럼 이 노란색과 보라색은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은 서로 다른 거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지만 얘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이걸 만약에 구슬이라고 하면 세 군데의 상자에다가 이 구슬 세 개를 넣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뭐야? 중복 조합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건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얘에 대한 거는 중복 조합으로 체크하면 되겠다. 그럼 잘 봐. 세 개와 세 개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즉, 요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세 개를 선택하고요. 또, 보라색도.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세 개를 선택을 하더라. 자, 이거는 지금 구한 게 뭐냐? A, B, C에 모두 그냥 자유롭게 간 거야. 그럼 이 안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고 하는 친구가 한장 이하. 아이고, 한장 이하라고 하면 안 되고 A, B가 못 받은 경우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세분화를 할 겁니다. 어떻게 세분화하냐? A, B가 못 받은 경우까지 내가 체크를 할 건데 그거를 A, B가 못 받은 걸 빼버리면 NA가 나오겠지. 이해돼? 아무런 고려하지 않고요.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AB 중에서 어느 거 하나라도 못 받은 거에 대한 계산을 해버리면 그게 곧 NA가 되겠구나. 이게 포인트야. 자,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친구가 못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못 받아. 자, 그러면 B하고 C에 자유롭게 뿌리겠죠? 그럼 요거 과정 똑같아. 어떻게? 빨간색의 형태도 갈수 있는 게두 가지고요. 파란색 갈수 있는 것도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BC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개 선택하는 거야? 세개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BC 중에 중복을 허용해 보라색 선택하니까 2H 3이 될 거예요. 이해돼? 자, 또 B가 못 받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 그러면 A하고 C에 뿌리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H 3 2H 3. 아니 뭐 구조가 똑같겠지 당연히. 잘 봐요. 근데 여기는 이게 말하고 있는 건 A 또는 B가 못 받는 경우잖아. 근데 여기에 뭐도 포함돼 있어? 여기에는 A가 못 받은 경우로 내가 구했고 B가 못 받은 경우로 구했는데 A가 못 받은 것과 B가 못 받은 것도 있겠고 여기도 B가 못 받은 것과 A가 못 받은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 안에서 또 덧셈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A도 못 받고 B도 뭐한 거? 못 받은 거.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몇 가지일까? 온전히 다 어디에 가야 돼요? C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경우에서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자, 그러면 구해볼게요. 얘는 4에다가요. 4C 3이 될 거니까 4 곱하기 4야. 그러니까 4 곱하기 4. 이렇게. 얘도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64, 64거든요? 128이야. 그럼 이 중에 중복되는 거 하나 빼면 120. 7가지가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AB가 못 받은 경우들. A와 B 둘 중에 못 받은 친구가 있는 경우니까 이 가에서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NA는. 아까 구한 거 있죠? 여기. 요거 전체에서. 요거 9 곱하기 OC2가 될 거거든요. 10 곱하기 10이야. 그러니까 얘는 900이야. 그래서 이900 중에 안 되는 걸 뺀다. 몇 개를 빼? 127개를 빼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3, 7, 그 다음 8이니까 7, 773 가지가 뭐야? NA예요, NA.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걸로 이제 넘어가야 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와 B의 여사건에 대한 거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A와 B가 하나씩은 일단 받아요. 어? 그런데 A라고 하는 친구가 4개 이상을 받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좀 제한적이거든. 자, 보자. A, B, C라고 있는데 A가 몇 개를 가져가요? 하나, 빨간색 하나 가져가. 그다음 파란색도 하나 가져가. 그다음 노란색도 하나 가져가. 그다음 보라색도 하나 가져가. 이렇게. 얘가 다 가져가. 하나씩 일단 갖고 가. 그런 다음에 남아 있는 거 노란색 2개, 보라색 2개가 이렇게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이제 여기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가해 조건을 만족하면서예요. A 곱 B의 여사건이니까. 알겠어?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가보자. 요두 개에 대한 걸 선택하는 건데, A라고 하는 친구가 종류별로 하나씩 받았다는 것 뿐이지, 색의 가짓수에 대한 얘기지, 얘가 네 장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해요? 두 개를 선택하고, 그다음, 요거, 보라색에 대한 것도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선택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중에 또안 되는 게 생겨. 뭐야?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뭐가 포함되냐면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거하고 C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적절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건데요. B가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거든. 그지? 그럼 B가 못 받는 경우에 대한 걸 배제시켜 줘야 돼. 알겠어? 그럼 어떻게 될까? B가 못 받았다고 해봐. A는 어차피 4개를 채워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럼 B를 못 받았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면 돼?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두 개.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아, 요거 AC죠. AC 중에서 두 개. 또 AC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3C1일 거니까 3 곱하기 3에서 9가 될 거고요. 요거는 계산하면 4C2가 될 거니까 6 곱하기 6 하면 얼마요? 36이 될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36이라고 하는 거는 이 ABC에다 자유롭게 뿌린 건데, 그 중에 B라고 하는 애가 아예 못 받는 거, 그게 9개야. 그럼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27가지가 되겠다.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여기. 773이라고 하는 게 NA였고, 내가 지금 구한 몇 개? 27이라고 하는 게 NA 곱 B의 여사건이야. 그럼 이거 빼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잖아, 그게. 그죠? 700 얼마예요? 6에서 2 빼니까 46. 이렇게 답이 되겠다. 맞습니까? 자, 이 문제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기는 아직 25년도니까 올해 본 문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출제됐던 중복조합 문제들은 대부분 약간 중복조합에 좀더 치우쳐 있다. 아니면 중복 순열에 좀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요거를 좀, 이렇게 적절하게 섞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덧셈 정리를 진짜 잘 활용하는지, 활용하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의 세개 가짓수가 세개 이하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상과 이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요거 이상, 4 이상이 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고 이 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사건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데 있어서 사건들을 진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우의 수까지 끌고 가는 거. 그 힘, 그 내공.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오답률이 높았던 거고, 이거 만약에 단답형이었잖아요? 제가 볼때 정답률이 한10% 이내였을 수 있어요. 10% 이내였을 거야. 근데 이게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정답률이 26% 정도 나오게 된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풀이는 선생님이 지금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한 거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세요.
요 2개에 대한 것도 덧셈 정리로 제가 분석했고, 요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푼 거야. 여사건이라는 개념을 정말 넉넉하게 아주, 아주 아주 폭넓게 활용을 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은 해봤고, 뭐 2번은 1번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오답률이 지금 74.9야. 더 높아. 더 높아. 왜 그럴까? 서로소라는 말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곱했을 때 720이 됐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소다. 아니, 서로소가 아니다. 그러면 서로소에 대한 걸 고려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직접 서로소가 아닌 걸 체크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연수 ABC야.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는 720이랍니다. 그럼 720을 소인수 분해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소인수 분해 했더니 2의 4제곱, 3의 제곱에, 그 다음 얘는 5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의 제곱에 대한 걸로 해서 B가 3인 경우, 또 2라고 하는 거에 제곱을 해가지고 B가 뭐 4인 경우, 이렇게 찾아갔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곱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먼저 뽑으면 B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풀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결국 B예요, B. 그리고 나서 A와 C를 고려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가능한 B부터 찾아보자. 알겠죠?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끔, 크기에 맞게끔 나열해야 돼요. B가 1인 거 가능할 겁니다. 맞죠? 제곱을 해가지고 뭐 할 거니까. 그 다음 2인 거 가능하겠죠? 제곱해도 어차피 2의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됐어? 그 다음 3 가능하죠? 3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또 3보다 크면서 제곱으로 또 가능한 거 4 가능하겠지. 그죠? 또 4보다 크면서 제곱해도 괜찮은 거 6 괜찮네. 됐습니까? 요거밖에 없어. 왜냐? 요걸 제곱으로 묶었을 때 최대값은 이거거든요. 이렇게 될 거니까. 맞아? 그래서 요거는 12에다가 144니까 5 해가지고 해서 720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제곱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최대로 커져봤자. 그러니까 요게 뭐야? 4 곱하기 3이니까 12까지밖에 안 되겠다. 됐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없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나눠보자. 자, 요걸 이제 세로로 써볼게요. 1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자, 소인수 분해한 형태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요건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고, 요거를 반대 되는 걸로 채워보자. 2를 하나 가져갔어.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2의 3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 5가 있겠고, 3 하나 가져갔어. 2의 4제곱에 3이 남고 5가 남고요. 2의 제곱,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가 남고요. 얘는 6이니까 2 하나, 3 하나 가져갔지? 2의 3제곱에 3 하나, 5가 남겠다. 자, 1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2의 제곱에다가 3 하나씩 갖고 갔으니까 2의 얼마야? 요거를 이제 B의 제곱으로 갈 거니까 AC를 남겨야 되겠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하자. 얘를 제곱할 거니까 2의 여기다가 제곱 여기다 써요. 제곱한 걸 써. 그래야 이제 갖고 가는 게 편해. 이렇게 하고 6의 제곱 그리고 12의 제곱 이렇게. 이게 B고 여기 쓴 게 B의 제곱이더라. 됐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남는 거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A, C가 나오는 거야. A와 C에 대한 거. 자, 1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하고요. 요거부터 하자. 얘가 2의 제곱을 가져왔어.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얼마 남아요?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가 남을 거고. 괜찮아? 얘가 3의 제곱 갖고 갔네. 그럼 남아있는 거는 2의 4제곱에 5가 될 거고요. 자, 여기 2의 4제곱 가져갔거든? 그럼 남아있는 거 3의 제곱에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을 가져갔기 때문에 2도 제곱, 3도 제곱이야. 남아있는 거 2의 제곱이 남고 3은 없겠죠? 3은 없어.
그러니까 요거에다 얼마? 5가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헷갈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1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아? 5만 남아. 됐어. 괜찮아요. 첫 번째 것도 여기다 이제 사이에 이제 써놓으면 2의 4제곱에 3의 제곱에 5 이렇게 남겠다. 자, 이게 뭐야? A, B제곱, C가 되도록 하는 형태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다? B가 될 거고 그걸 제곱한 게 들어가야 되고 그 B제곱을 빼버린 나머지 A, C의 곱이 노란색으로 쓴 거라고요. 됐지? 그랬더니 A와 C는 뭐가 아니래요? 서로소가 아니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서로소가 아니다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공약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 공약수가 1을 제외한 나머지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서로소가 아니라는 건.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이거를 적당하게 나눠가야 되는데 A와 C가 나눠가야 되는데 공약수를 포함하면서 나눠가야 돼. 그럼 예를 들어 하나만. 2라고 하는 걸 A와 C가 하나씩 나눠갖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져. 또 3이라고 하는 것도 나눠갖고 나머지 자유롭게 가져. 또 2, 3을 나눠갖고 나머지 자유롭게 가져. 그럼 거기에 뭐 중복된 것도 있겠고 3을 했을 때 중복된 거 있겠고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로 푸는 것보다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겠다? 서로소인 걸로 푸는 게 편하겠다. 괜찮지? 서로소인 거. 그럼 어떻게 돼? 공약수를 A하고 C에서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모으시면 돼요. 어떻게 끼리끼리 모으냐? 잘 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4제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어요. 하나에. 그럼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가져가면 돼. 알겠어? 요 거듭제곱까지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덩어리 하나. 그럼 예를 들어 요것도 이렇게 하면 돼. 3의 제곱에다가 2의 4제곱에 곱하기 5. 이해돼? 또 5에다가 2의 4제곱에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잘 봐. 얘가 A가 되는 경우, 얘가 C가 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다 곱하기 2한 거니까 요거 몇 가지가 나와요? 여섯 가지가 나올 거야. 알겠어? 똑같아요. 방식은. 얘 덩어리 하나, 얘 덩어리 하나, 얘 덩어리 하나로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얘가 지금 덩어리가 몇 개짜리에 대하여? 지금 여섯 개가 나왔지? 세 개짜리에 대하여. 왜? 하나일 때하고 두 개일 때하고 세 개,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하나에 대한 것과 1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걸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이따가 포함시켜주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거 몇 개 나와요? 요것도 여섯 개. 자, 요거에 대한 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돼? 2의 4제곱 따로, 5 따로. 그러면 얘 하나, 얘 하나. 그래가지고 A하고 C하고 나눠가지면 되겠지? 근데 이게 뒤바뀔 수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두 개. 요것도 뒤바뀔 수 있으니까 두 개. 요것도 두 개. 요거는 뭐야? 요건 이제 1까지 포함해가지고 개수를 세자. 그럼 얘는 두 개 이렇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거기에 아까 말했지만 1하고 요 덩어리에 대한 걸로 해도 괜찮겠지. 그럼 1, 요 덩어리 1 순서 바뀔 거니까 더하기 얼마? 2 해주고요. 여기도 더하기 2 해주고 여기 더하기 2, 여기도 더하기 2, 여기도 얼마? 더하기 2 해주면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딱 구했을 때 서로소가 아니다에 대한 걸 구하려면 내가 서로소인 거를 먼저 체크해봐야 된다고 했잖아. 경우의 수만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에 대한 거 8개에다가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에다가 곱하기 얼마? 3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거는 2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까? 요거 몇 개? 16개, 12개, 2개가 될 거니까 14개에다가 16개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 30가지야. 근데 이 30가지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 30가지를 어디에서 빼줘야 될까? 앞에서 연습한 것처럼. 얘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그지? 얘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요거가 이제 반대로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까지만 하고, 나머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세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선생님, 이것만 만족을 하면서 요 뒤에 거는 AC를 어떻게 나눕니까?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했어. 어떻게? 약수의 개수와 동일해. 경우의 수가. 그래서 요 약수의 개수를 세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 봐. 저거 첫 번째 거 1일 때부터 갈 겁니다. 1의 제곱이니까. 하게 되면 약수의 개수 5 곱하기 3 곱하기 2야. 그 다음 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2고요. 그 다음 거는 5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거3 곱하기 2고요. 그 다음 거3 곱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 거 뭐야? 2가 될 거야. 됐습니까? 얼마? 30. 요거 18개. 요거 10개. 요거 6개. 요거 6개. 요거 2개야. 자, 더해보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20. 그러면 50, 60, 그리고 72가 되겠지. 그럼 이 72가 뭐야? 위에 거를 가, 사건 A라고 한다면 그것만 만족한 경우의 수. 거기에 나의 사건에 대한 거에 반대를 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빼줘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얼마 나와? 42가지가 답이네요. 나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항과 이두 번째 문항이 유사하죠. 어떤 틀이? 더센 정리로 푸는데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가에 대한 거다 구하고 나에 대한 거 서로수가 아닌 거 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하잖아요. 케이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겹치는 걸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겹치지 않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요것들끼리 나눠 가지면 안 되고 다 덩어리별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구한 거를 요거에서 빼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구조가 똑같아. 그래서 앞에 1번에서는 제가 이거를 사건 A라고 했고, 이걸 사건 B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건 A고 B가 맞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맞지? 근데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N, A의 곱 B의 여사건을 구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뭘 구하겠다? 요걸 구하겠다. 논리가 똑같잖아.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해결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아, 이거 3번 어렵게 푼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기출문제 해결할 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였었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 중복조합에서 부등호와 등호의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 되게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거는 지금 다 부등호로 등호 포함된 걸로 다 갔기 때문에 이걸 변형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들의 관계를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도 되게 쉽게 풀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 이거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첫 번째.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과 두 번째 풀이 방법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 저하고 하고 나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일단! 가운데 b 더하기 1이 일단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합니다. 알겠어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얼마부터 가능할까? 1부터 가능해. 1, 2, 3, 4. 됐어? 자, 근데 이때 5 이하라고 했으나 b가 5이면 안 돼. 왜 그럴까? 여기에 5를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6이 돼버려. 그럼 6보다 큰 것들이 C, D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1, 2, 3, 4까지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넣어볼게요. A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C, D가 되고요. 두 번째, A, 그리고 여긴 3일 거고 C, D가 될 거고. 그다음 A에 4일 거고 C, D가 될 거다. 또 마지막 A에 5가 올 거고 C가 올 거고 D가 될 거다. 자, 이렇게 케이스 분리하는 거 좋긴 좋은데,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길게 가는 거야. 쓸데없이 길게 가는 풀이에요. 2라고 하는 거 A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A가 가능한 것과 CD가 가능한 걸 나눠서 하면 되겠죠. A는 얼마 가능해요? 2 가능해요. CD는 2보다 크면서 2, 3, 4, 5. 크거나 같으면서니까. 4개가 있고, 여기 CD가 배치되는 거잖아.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2개 뽑아요. 자, A라고 하는 거몇 가지 가능성? 세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3, 4, 5야. 세개 중에 몇개 뽑아요? 중복으로 이용해? 두개 뽑아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A라고 하는 게몇 개? 네 개의 가능성이 있고, C, D라고 하는 거는 4, 5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EH, E가 있겠다. 자, 얘는 A가 다섯 개의 가능성이 있고요. CD는 어차피 5밖에 안 와. 그러니까 1이야. 해보자. OC, E가 될 거니까 10에다가 2 곱하니까 20이고요. 4C이니까 4, 3, 12, 6, 3, 18이 될 거고, 3 곱하기 4니까 12가 될 거고, 얘는 5가 되겠다. 더해 30, 이렇게 하면 55가지.

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 뭐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으나 두 번째 중복 조합을 제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A가 있고요.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나는 있잖아. 그냥 크게 보는 거야. 요거를 새로운 B 프라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A라고 하는 거 B 프라임 C D라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어디에서 선택을 하면 돼? 1, 2, 3, 4, 5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선생님, 이것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해봐. B'은 일단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4개가 있고 가능한 자연수가 5개가 있으니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으로 형이 몇 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4개를 뽑아보자. 됐어? 그럼 8C 4잖아. 4, 3, 2, 1, 8, 7, 6, 5니까 약분하게 되면 70이에요, 70.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 당연히 여기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마지막에 생각해 주기만 하면 돼. 그게 뭐야? B'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1부터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B라고 하는 게 1부터 나오는 숫자죠. 그러면 이 B'은 얼마부터 가능한 거야? 얘는 2부터 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뭐일 때가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는? 원래는 2부터 시작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은. 근데 얘가 1, 2, 3, 4, 5 중에서 중복으로 형의 4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 B'이 뭐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1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겠지. 맞아? 이거는 아닌 거라니까? 이거는 이 문제에서 답으로 할수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걸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A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나올 거고. 그냥 한 가지라고 하자. 한 가지. 그 다음에 CD에 대한 거는? 1, 2, 3, 4, 5잖아. 다섯 개 중에서. 중복으로 형이 몇개 뽑아요? 두개 뽑아. 됐어? 그럼 U 컨비네이션 2가 될 거야. 15가지가 B'이 1이 될 때에 대한 경우에서인데, 그거는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70 빼기 15를 해서 얼마? 55가지가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답이에요. 알겠어? 3번. 75.9예요. 근데 단답형이에요. 29번은 단답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5.9니까 실제 맞춘 거는 24% 정도? 24%면요. 여러분들 한 3등급까지 요거를 맞췄을 때 3등급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틀렸어. 아쉽지만 아직은 아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이 4번도 제가 두 가지로 풀 거예요. 이 도전 문제들은 사실 풀이 방법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풀려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할것 같은데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거, 그리고 그중에 효율적인 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입니다. 단답형이고 얘는 이제 오답률 80%니까 20% 정도만 맞췄다. 숫자 1, 2, 3 중에서 모든 숫자가 한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오케이. 6개를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6자리의 자연수 중에 1의 자리의 수와 100의 자리의 수가 같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 1, 2, 3, 4. 5, 6, 100의 자리. 여기가 이제 막 별이야. 그리고 여기도 별이야. 그 요거에 대한 걸로 케이스 분류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을 직접 고민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뭘로 풀면 돼? 그렇지. 핵심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수 있다.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 가능한 풀이 방법. 뭐, 요것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래도 괜찮아. 얼마 안 걸리거든. 근데 얼마 안 걸려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복잡해졌다? 이거를 굳이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을 다 예시를 뽑아가지고 그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각각을 구한다는 게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문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숫자가 한개 이상씩 포함돼야 돼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거 1, 1이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근데 이제 이거를 직접 나열을 해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에 대한 걸 순서까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직접 해놔야 된다고. 이걸 안 해놓고선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요 방법으로 풀겠다고 했으면. 괜찮아? 번거로워도 해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2, 3, 1, 1을 여기 위에다가 배치해야 되겠지? 그럼 4팩토리알을 뭘로 나눠? 2팩토리알로 나눠. 얘는 4팩토리알을 3팩토리알로 나눠요. 얘는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요. 그지? 위에 거는, 잠깐만. 위에 거가 3팩이 아니라 2팩이죠, 2팩. 여기가 2가 겹치니까. 그 다음, 얘는 3이 겹치니까 2팩. 똑같고, 얘는 여기다 쓸까? 4팩에다가 얘가 3팩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됐어? 그 다음 거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줘요. 오케이? 얘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주자. 됐어? 하나씩 하시면 돼요. 요 경우에서 몇 개야? 12개고요. 요거 몇 개? 12개고요. 요거 12개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4개. 요거 6개. 얘 4개가 되겠구나. 됐어? 그럼 36에다가 4, 4 더하면 8에다가 6이니까 14. 이렇게 하게 되면 얘 얼마 나와요? 50까지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확률 같은 게 경우의 수거할 때 제가 하는 말이 구조화를 잘해야 돼요. 이 구조화가 진짜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건데,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들던 아니면 내가 간단한 어떤 뭐 가계부 지출 흐름에 대한 것들 만들던 내가 틀을 짤 때에는 시스템화, 구조화를 잘해야 헷갈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 뭔가 사고의 흐름이 매끄럽게 돼요. 그럼 여기 봐봐. 똑같은 거를 내가 1, 1이라고 채웠어. 이거 문제 조건에서 준 거잖아. 1, 1이라고 채우고 나서 나머지에 대한 숫자가 2, 3이기 때문에 얘들이 필수로 들어가면서 나머지들이 나오는 가능성을 다 나열을 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2, 3, 1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지 않고 별, 그 다음 요거 네모, 세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안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2가 두개 들어오나, 3이 두개 들어오나, 숫자의 종류만 바뀔 뿐이지 구조는 완벽하게 똑같아. 그러니까 이 50가지의 가능성이 몇 개가 있어? 세 세트가 있는 거야. 11일 때와 22일 때와 33일 때. 그래서 답은 얼마요? 150가지가 답이에요. 알겠니?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말고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11이라고 하는 거를 채웠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에 11이 들어가. 괜찮죠?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잖아. 이 나머지 있는 자리를 뭐첫 번째 자리라고 하고 두 번째 자리라고 하고 세 번째 자리라고 하고 이걸 네 번째 자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결국은 여기를 나열한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도 가능하겠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도 가능하겠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해가지고요. 3에 네 가지에 대한 걸로 고려를 해보는 거야. 요게 뭐야? 11일 때 채울 수 있는 모든 가짓수예요. 근데 얘는 어떤 조건을 빠뜨린 거지? 2, 3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빠뜨린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여사건으로 해결을 합니다. 어떻게? 2가 없는 경우. 자, 이걸 굳이 내가 사건이라고 하면 사건 A야. 3이 없는 경우. B라고 해보자. 그 다음, 2와 3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가 말하는 거는 E가 없는 거니까 얘는 NA야. 얘는 NB야. 얘는 NA 곱 B야. 그러면 느낌이 오죠? N, A 합 B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 E가, 아이고, E 또는 3이 없는 경우죠. 이렇게. 알겠어? E 또는 3이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 간단하지? 한번 해보자. 2가 없는 경우로 한번 해볼게요. 2가 없는 경우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을 뭘로 채웠단 얘기야? 1, 3으로 채웠단 얘기야. 알겠어? 1, 3으로 채워보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2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얘는 3이 없는 경우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두 개씩으로 채울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야. 2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와 3이 없는 경우다. 그게 뭘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1로 채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다 1로 채웠으니까 1111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채워보자. 16개와 16개에서 한 개를 빼야 NA 합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에서 1을 빼니까 얼마 나와? 31이 나올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31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1, 2, 3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2, 3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뜨린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3에 4제곱하면 얼마야? 81가지였거든? 그 중에서 요거 내가 필요 없는 거 31가지를 빼. 그럼 요게 얼마? 50가지가 된다는 거죠. 맞니? 근데 이 50가지에 대한 의미는 또 뭐야? 요게 111일 때. 여기가 1일 때. 됐죠? 그러면 요게 2일 때와 요게 3일 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여기다 뭐 해주면 돼?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50 곱하기 3세트. 3세트가 이제 똑같은 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150가지로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 봐야 될까? 요거는. 그렇죠. 얘는 중복 순열이야. 첫 번째 풀이는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내가 모든 케이스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걸 각각 다 구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다.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좀 심플해 보이거든? 그리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때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두 가지의 풀이 둘다 괜찮아. 근데 이첫 번째 풀이만 알고 있는 친구와 이두 번째 풀이를 하고 나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오늘 도전 1등급 문제 풀었는데, 아까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도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해석을 할 때, 가의 조건과 나의 조건에서 내가 나가 구하기가 힘들다면, 나의 여사건을 이용해 곱사건에 대한 걸로 처리를 하고, 그걸 무슨 정리? 덧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실제로 찾았잖아. 맞지? 그게 바로 중복순열을 이용한 문제풀인데, 이 중복순열과 거의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풀어서 이제 알 건데, 덧셈 정리하고 항상 연결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로 변형을 시킬 거잖아?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수 있을까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을까? 요거는요, 함수를 이용해서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요소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여담을 드리자면, 이 경우에서 문제에서 문제들을 종류를 이렇게 바꿀 때요,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요거를 빈주머니나 구슬 같은 걸 이용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함수로 대응시켜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의 표현법이 다른 문제지만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하나로 보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만점자 인터뷰 보면, 아니 너무 얘기 많이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점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

만큼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많다는 거잖아?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랬다고요. 저는 문제를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꿔가지고 변형된 것들을 풀어봤습니다라고 했어요. 누가 변형을 한 거야? 내가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어도 선생님은 실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교과서에 나왔어. 아니면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걸 그대로 내는 거는 당연히 좀 그렇고, 이걸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게 제일 적절할까? 라고 한다면 함수로 변형을 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지금 여기에 선택되는 것들은 1과 2와 3이라고 하는 게한번 이상씩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함수의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보면 이런 그 구조로 갈 수도 있다고요. 여기에 1, 2, 3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여기에 이제 X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응? 그럼 여기에 이제 뭐첫 번째 자리에 대한 걸 내가 A라고 하고, 두 번째 B라고 하고, 세 번째 C라고 하고, 네 번째 D라고 해. 됐니?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게갈수 있는 거는 요세 가지가 다 돼요. 얘도 다세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함수의 개수를 구해.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나오냐?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2, 3으로만 가는 거야. 그럼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는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푼 거대로 그대로 한다면 2가 빠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여기에서 함수를 대응할 때 2로 안 가. 다 이렇게만 가. 이렇게. 2로 안 갔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고. 또 3으로 안 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변형을 시켜서 충분히 바꿔서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9번. 20% 정도가 맞추기는 한 건데, 그걸 맞췄던 이유는 대부분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선생님이 두 번째 풀이를 써드렸으니까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1등급 도전 문제 오늘 네 문항 풀었는데 복습할 거리가 많습니다. 백지에다가 놓고 풀어보세요. 자, 오늘도 퀴즈 나가니까요. 퀴즈 풀어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고난도구요. 대수 과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양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겁니다. 그거를 익히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다양한 시험들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가다 보면은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익혀나가실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도 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라는 게 개념을 어렵게 내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계산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하나하나 지금 다양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고난도 문항에 우리는 적응력을 키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결해 봐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아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계속 적용하는 연습들 지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항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이미 해결해 봤던 내용입니다.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고요. 이차함수와 지수함수가 같이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볼게요.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A가 지금 미치인데 미치 1이 아니다. 미치 양수다. 이거 되게 안타까워. 왜? 미치 1보다 크냐? 미치 0과 1 사이냐? 이걸 아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그게 아니구나. 그럴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미치 0과 1 사이일 때와 미치 1보다 클 때로 나누어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기준을 잡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fx라는 i는 x제곱 빼기 2x라는 2차함수입니다. 자, 2차함수도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로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완전제곱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2차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놓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g에다가 누구를 합성한 거야? fx를 합성한 거야. 그랬을 때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합성이 되었을 때는 그 합성한 값을 t라고 놓고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자. 그래서 그걸 구한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a의 값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fx를 뭐라고 둔 겁니까? t라고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의 fx가 뭐예요? x제곱 빼기 2x인 거야. 그죠? 선생님 이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내서 fx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을 생각을 해보면 fx는 x제곱 빼기 2x가 되겠지. 그러면서 x의 계수인 마이너스 1을 2로 나누어 제곱한 값을 더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을 더했습니다. 더한 만큼 빼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1,-1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나는 x가 0인 것과 x가 2인 것에서 이 사이에서의 함수값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0입니다. x에다 2를 대입해도 0입니다. 아, 얘네 둘이 함수값이 같아져서 얘는 얼마야? 2인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i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았어. 즉, fx를 t라고 놓으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fx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러면 x에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는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x축이랑 0과 2에서 만난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0과 2의 가장 가운데는 누가 있어? 1이 있죠. 그래서 이 2차함수는 x는 1을 축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x가 1입니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 바로 우리는 최소값 찾아낼 수 있고요.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죠? 여기에요. 아, 바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최대값은 0과 2에서 나타나는데 x축이니까 0. 그래서 t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익숙해지면 문제 풀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g의 fx가 t가 돼서 g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런데 gx가 a의 x제곱이야. x에다 t가 들어갔으니 얘는 a의 t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근데 t는 뭐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같거나 같아요. A가 0과 1 사이냐, A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최댓값과 최소값이 달라지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나뉘어서 생각합니다. 0과 A가 1 사이일 때는 머릿속으로 얘는 무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감소 함수구나. 그러면 최댓값과 최소값은? 최댓값은 어떻게 됩니까? X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해야 돼. 그래서 최댓값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요? X가 가장 클 때, 즉 A의 0제곱이 1일 때 생기는 거야. 따라서 최댓값이랑 최소값의 차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빼기 1인데 얘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면 A분의 1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대문자 M이 A분의 1이죠. A분의 1이 넘어가면 2분의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A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수 맞죠? 그래서 A가 3분의 2가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는 A가 얼마보다 클 때에 대해서 해보는 거야. 1보다 클 때.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댓값은 T의 값이 가장 클 때, 최소값은 T의 값이 가장 작을 때니 최댓값은 A의 0제곱이라 1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얼마가 된다? A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댓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얼마가 되지? 2분의 1. 얘네 둘 자리 바꾸면 A분의 1이 2분의 1이 되면서 A의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 하나 더 구할 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2는 3분의 6이죠. 그래서 3분의 8이 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은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미체에 의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판단이 될수 있잖아. 그런데 모를 때는 이렇게 여러분이 미체 범위를 딱 정해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우리가 구하는 방법들 한번더 익히고 넘어가시면 여러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1번이었습니다. 우리 5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선 문제를 보면서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정수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x가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는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줄 알았는데 얘가 정수래. 그러면 처음부터 x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또 얼마도 있을 거야. 0, 1, 2, 3, 4. 9개 있는 거예요. 9개가 있는 거야. 근데 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A도 X의 원소고 B도 X의 원소야. A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정수고 B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의 정수야. 그럼 순서쌍 최대 몇 개예요? A가 9개, B가 9개니까 81개인 거야. 다 확인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 조건 볼게요. 좌표 평면의 4분면 중 함수 Y는 이에 X-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의 개수가 3개래. 좌표 평면에 4분면 4개잖아. 그 중에 3개를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지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지수에 누가 있는 상황이냐면 절대값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절대값 안에 x-a가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은 것부터 선생님 쓸게요. 0보다 작다면, 즉 x가 a보다 작다면 앞에 뭐가 붙어서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x-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2의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언제?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언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러분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둘다

X 빼기 A 더하기 B인 건 똑같아. 그런데 얘랑 얘랑의 차이점은 X 빼기 A 몽땅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라는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는 모습이랑 똑같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도 여러분이 알겠지만 처음부터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어떤 아이가 있었어? Y는 2의 X제곱이 있었던 거야. 그쵸? Y는 2의 X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된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에 X 대신에 X 빼기 A가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더하기 B인 거는 우리가 봐봐. 처음부터 더하기 B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죠. 처음부터 얘도 더하기 B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지. 똑같이 더하기 B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누가 있었던 거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아, y는 2의 x제곱이 있었어. 얘를 x 대신 y는 2의 x제곱 더하기 b가 있었어. 얘를요.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야. 그런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 여기는 이렇게 y는 b라는 점근선이 있어. 이렇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여기에 y축이 어딘가에 있었겠죠.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맞죠? 얘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얘를 가지고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는데 a보다 어떤 쪽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작은 쪽에서만 사용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얘를 우리가 또 살펴보자. 얘는요, y는 2의 x제곱 플러스 b라는 흰색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a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a만큼 간 것만큼 얘도 이렇게 갈수 있겠지. 그래서 누가 기준이냐면 a가 기준인데 a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a 대입하면 2의 0제곱이라 1 플러스 b야. a 대입하면 똑같이 1 플러스 b죠. 두 개가 x가 a일 때 만났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 방금 우리가 봤지만 x가 a일 때 y는 b 플러스 1, 1 플러스 b였으니까 b 플러스 1이라는 점을 지나서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대칭성을 딱 가지면서 이 점이 뭐가 되는구나? a, b 플러스 1이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점근선과 꼭 지나는 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둘다 점근선은 뭐예요? y는 b예요. 그래서 y는 b라고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수 얼마 만들자 그랬어? 0. 지수 0 만들려면 x에다 a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0제곱 1이니까 b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자, 지수가 1 되고 싶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인데 얘가 1 되고 싶어.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이 됐잖아? 그러면 얘가 1이 되면서 얘는 뭐가 된다? b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1일 때 b 플러스 2를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가 a를 대입해야 지수가 0인데, 그러니 a를 대입하면, 오, b 플러스 1이 똑같이 되는구나. 그런데 지수 1만 되고 싶어. x 마이너스 a가 1이고 싶어. x는 a 플러스 1인 거야. 아까 얘가 뭐였더라? 요거잖아. 그지? 그러면 a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야. 그럼 얘는 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거 대칭이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나는 4분면의 개수는 3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 4분면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아이거든? 만약에 우리가 봅시다. 만약에 요 아이 입장에서, A라는 아이 입장에서 봐봐. A가 만약에 0이라고 해봐. A가 0이라고 한다면 왜? A 0도 될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생겨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져요. 맞죠? 그러면 두 개만 지나니까 안 돼. 더 내려볼까? 아직까지 두 개야. 그래서 조금 더 내리면,
얘는 몇 개예요? 네 개의 4분면을 다지나. 그러니까 A가 0인 건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A가 뭐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볼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4분면을 두고 우리가 되는 걸 구별하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면 여기에 A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B 플러스 1이 만약에 양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두 개의 4분면만 지나요. 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개의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걸 보자. 여기까지 와.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기 시작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세 개의 4분면을 지나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기준이야. 더 내려가면 4개가 되지. 그럼 안 돼. 그럼 살짝 올리면서 자, 최대 어디까지만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겠지. 얘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돼. 왜? 얘가 들어가면 두 개의 4분면만 지나. 얘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고 얘는 가능하죠. 아, 여기는 가능하구나. 이해됐어요? 그래서 기준점이 얘랑 얘가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0일 때 함수 값이 얘보다는 어디 있으면 돼? 같거나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a에다가 0 대입하는데 어디에다 대입해? x가 a보다 작은 쪽이죠. 그러면 0을 대입하면 우리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0이면 2의 a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이 뭐예요? b 플러스 1이잖아. b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부터 결정할 수 있어? b의 값부터 우리가 결정하거나 a의 값부터 결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봐요. 2의 a제곱 마이너스 b야. 그리고 b는 얼마보다 작으면 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돼. 그러니까 a를 결정하면 b의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a가 지금 우리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 값을 기준으로 두는 거야. 그러면 a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a에다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가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두 개의 자리를 바꾼다기보다는 부호를 반대로 하면 자, 얘는 b가 될 것이고 얼마가 됩니까? 아이고. 다시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자, b는 이거 뭐라 그래? 부정방향.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b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b는 얼마만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1,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자, a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이 4니까 요렇게 돼. 그러면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4.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b가 될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해서 몇 가지가 된다? 순서상에 세 가지가 돼요. 자, a가 이제 3이라고 해봐. 그럼 2의 세제곱은 8보다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b 자체가 후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만 가능하게 되겠지. 자, A는 얼마까지 가능해? 4까지. 2의 4제곱은 16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지만 어차피 최소 마이너스 4까지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얘네들 우리 순서상의 개수 볼게요. 하나, 세 개, 세 개, 세 개니까 모두 10개가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A가 뭐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야. 0보다 작다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4분면은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A가 0보다 작아요. 즉, 이 대칭되는 이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 또 그려봐. 이렇게 그려지면 두 개의 4분면만 지나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자, 우리가 볼수 있는 건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선생님, 점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하나, 두 개의 4분면만 지나는 거야. 그런데 더 내려와봐. 자, 이제 그래서 더 내려왔어. 아하,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지나니까 선생님 여기도 지나고요. 여기도 지나고요. 여기도 지나요. 그쵸? 그러면 언제까지 내려와도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확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4개의 사분면을 다 지나다 보니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얘가 기준인 거야. 맞죠? 얘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4개의 사분면을 다 지나게 되니까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어디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얘가 뭐예요? B 플러스 1. 그래서 B 플러스 1은 0이어도 안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어? 선생님 아까랑 똑같네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자, 이번에는 0을 대입한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같아도 돼요. 왜?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어느 쪽에다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다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2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A가 뭐보다 컸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았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2가 되고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B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 근데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 얘랑 똑같죠? 맞아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면 2의 제곱. 4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같은 방법이죠. 맞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8이네.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 얘랑 똑같은 개수가 나오게 되겠지. 마지막입니다. A가 얼마일 수 있어? 마이너스 4일 수 있어요. 그럼 또다시 대입하면 똑같아요. 16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네? 얘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모두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0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요, 10이랑 더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건 나눠서 차근차근 해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수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 최대 어차피 81개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A나 B 중에 하나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답들을 찾아낼 수 있음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수함수인데요. 절대값이 있는 모습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직선 중에 하나인데, 4x-3y-5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은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 얘는 4x-3y-5는 0이잖아. 한쪽으로 넘기면 3y는 4x-5예요. 그러면 y는 얼마냐면 3분의 4x-3분의 5거든. 자, 기울기에 집중하자.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4야.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걸 여러분이 보면은 얘가 3분의 4x-3분의 5인데요. 기울기가 3분의 4라는 건 x가 얼마 증가하면 3 증가하면 y가 얼마 증가하는 거야? 4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3대 4대 얼마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 5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일련의 관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그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x 빼기 3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함수의 그래프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또 다른 로그 함수가 있어서 이 그래프와도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B가 이 AC의 중점일 때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선생님이 아쉽네. 옆으로 땡겨서 하나 그려놓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 y는 3분의 4x-3분의 5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기가 4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 거예요? 비율 관계가 5가 돼요.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떤 y는 3분의 4x라는 직선이 하나 있죠. 여기, 4x 빼기 3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죠. 여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 우선은 로그에 2x라는 아이가 있어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에서 만나고 있어. 누구랑? 직선이랑. 그 다음에 로그 2에 x 빼기 3 더하기 4라는 아이랑 이 직선이 어디서 또 만나고 있냐면 c와 d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로그 함수가 뭔가 내가 아는 모습이네? 잘 봅시다. 여기 지금 봤더니만 x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x 빼기 3. 그죠? 4를 반대로 보내면 y 자리에 y 빼기 4. 그래서 이제는 더하기 4가 있을 때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어야 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4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어?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가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여기 있는 이 로그 함수가 된 거야.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었어? A, B라는 점이 있었죠. 그럼 얘네들도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더니 C, D로 갈 수밖에 없겠지. 왜요?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이잖아. X가 3 증가하면 Y가 얼마 증가할 수밖에 없어? 4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면 엄청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A 입장에서 얘가 기울기가 얼마예요? 3분의 4야. 그리고 얘도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이잖아. 얘를 단체로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면 반드시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C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B 입장에서도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이동하면 D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셨죠? 즉, A가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가서 C로 간 거고, B가 X축으로 3, Y축으로 4만큼 가서 뒤로 간 거야. 이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겨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서는 얘가 3만큼 간 거죠. 얘가 4만큼 간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굉장히 또 강력한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 B가 선분 AC의 중점이래요. 여기 있는 이 B가 3분의 AC의 중점이래. 얘랑 얘랑 같대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때? 이 길이 이 길이 같겠죠.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도 다 같아지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A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잖아? 그러면 B는 2분의 3만큼 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잖아? B는 A에서부터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I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A라는 점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둘게요. A라는 점에 X좌표를 선생님이 뭐라고 둘까? A라고 두면 Y좌표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 로그에 뭐 2에 A라고 둘수 있겠지? 자, B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X축으로 2분의 3만큼 간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2분의 3인 거야. Y축으로는 로그의 2의 a 플러스 2만큼 같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c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야. x축으로 얼마만큼? 3, y축으로 4만큼 갔으니 c는 a 플러스 3이야. 로그의 2의 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재밌는 거 볼까요? 여기다 a 플러스 3 대입해봐. 그러면 로그 2의 a죠? 더하기 4.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B라는 점은 Y는 로그 2의 X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X 자리에 A 플러스 2분의 3, Y 자리에 로그 2의 A 더하기 2를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겠죠? 한번 볼게요. 로그의 2에 A 플러스 2분의 3을 대입한 함수 값이 뭐랑 같아져야 되냐면, 로그의 2에 A 더하기 2랑 같아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2라는 건 로그의 2의 제곱인 4이기 때문에 로그의 2의 4a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로그 2, 로그 2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2분의 3이 4a가 되면 되는구나. 한쪽으로 넘기면 3a가 2분의 3이 되어서 a를 찾아냈습니다.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야?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a의 값을 다 찾아냈고요. 그럼 이제 쭈루룩 가면 좌표들을 다 찾아낼 수 있는데, 뭐 구하라 그랬냐면,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야. 그러면 굳이 A 좌표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없죠. 자, 얘가 0,0인 거야. B와 C를 찾아내야 될것 같아. 자, 그럼 B는 X 좌표가 A 플러스 2분의 3인데 A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B는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4니까 2가 될 거고, 자, 여기 봐봐. 로그에 2에 2분의 1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라 앞으로 마이너스 1이 가고, 로그 2에 2는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2,1이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봐봐. 그럼 여러분 이제 열심히 계산할 거야. 나는 C만 찾아내면 되는데, C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B에서 X축으로 2분의 3,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바로 C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더해. 그러면 2분의 4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Y축으로는 4의 반인 2만큼 올라갔으니 3.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이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하면 여러분 계산이 굉장히 심플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된것 같은데요. 잘 볼게요. 삼각형 OBC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B랑 C는 내가 좌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뭔가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맞죠? 자, 이 직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삼각형은 우리가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구할 수도 있죠?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구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구할 수도 있죠. 누구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이렇게 능형, 일반형의 꼴로 나왔나 봐요. 그러면 높이는 부모는 x의 계수를 제곱해. 4를 제곱하면 16. y의 계수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겠지? 자, 누구와의 거리냐면 0,0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만 남아요. 그런데 분자 얼마야? 5. 분모도 루트 25, 5. 알고 보니 높이 1이었던 거야. 자, 이제 밑변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입니다. 뭐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냥 바로 해결해 볼게요. 자,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도 돼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봐봐.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고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해. 그런 다음에 더한 후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 BC라는 아이를 잘 쳐다보면 기울기가 얼마인? 3분의 4인 직선 위에 있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냐면, 여기가 B야. 여기가 C죠. 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은 비율 관계가 3대 4대 5라는 비율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구해보냐면, 이 길이를 구해보는 거야. 뭐예요? C의 Y좌표에서 B의 Y좌표를 빼. 3에서 1을 빼.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실제로 2였던 거야. 그럼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 BC의 길이도 5를 2로 나눈 2분의 5로 바로 가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계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삼각비만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어서 정답은 4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답이 넓이 구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4분의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비, 즉, 기울기를 알때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은 이렇게 삼각비를 이용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훨씬 더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꼭좀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익숙해지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53번 문항이었습니다. 54번.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여러분이 그런데 아는 걸잘 활용하고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계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볼게요. 집합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함수가 주어져 있어서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사용을 하래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을 사용을 하래.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밑이 같기는 해. 근데 밑이 같은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얘 말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좀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어떤 아이를 따라가냐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아이를 따라가요. 그런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로그 2의 x 더하기 1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밑이 2로 같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밑이 2고 지수 로그니까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선 얘의 역함수가 뭔지, 왜냐면 얘랑 얘랑은 역함수 관계가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얘의 역함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x는으로 고쳐야 되니 우리는 2의 x제곱이 y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x는 로그의 2의 y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얘의 역함수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즉,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잖아? 그럼 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고요. 문제 봤더니 x축과 직선 x는 6까지니까 뭔가 좀 넓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역함수 관계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y는 x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x가 0일 때 얼마예요? 선생님이 항상 중요한 점들에서 얘기했잖아. 크리티컬 포인트. x에다 0 대입하면 2의 0제곱 1입니다. 1 빼기 1이니까 얘 0,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리고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1이 들어가진 않지만 1이라고 해봐. 2의 1제곱, 2 빼기 1이니까, 아, 1일 때 얼마를 지나? 1,1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우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야. 그런 다음에 얘의 역함수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얘의 역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1인데, 얘가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됐어요? 그런데요, 로그 2의 x 플러스 1, 즉, 이 노란색 입장에서 얘를 쳐다봐봐.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x가 돼요? 이 x 자리에 x 빼기 1 대입하면 x 빼기 1 더하기 1 해서 x 되죠. 그 뒤에 아무도 없는데 더하기 얼마가 되어 있어? 1. 그러면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아이야. 아, 얘를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바로 요 모습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아이가 여기에 있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랑 이 모습이랑 똑같이 생겼다라는 걸 알았고 여기가 그러면 x가 2일 때 y는 얼마가 됐어? 2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를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갈게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와 f의 x 빼기 2 더하기 2가 같대요. 자, fx가 y잖아. 그럼 y는 f의 x 빼기 2 더하기 2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를 반대로 보내면 y-2는 f의 x 빼기입니다. 얘가 우리 y는 fx잖아. x 자리에 x 빼기 2. y 자리에 y 빼기 2가 대입되어 있어. 뭐죠?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해. 평행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단체로 2, 단체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1이 있었고, 여기에 1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에 3도 있을 거고, 여기에 4도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X축으로 2, Y축으로 2.

이만큼이야. 그러면 3, 4, 5, 6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곡선과 X축 및 X는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여러분 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얘를 어디로 데리고 오면 돼? 여기로 데리고 오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얘를 어디로 데리고 오면 돼? 여기로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돼. 그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 직각이 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X가 가로가 밑변의 길이가 6, 높이도 6이야. 왜?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어서요. 정답은 얼마가 된다? 약분하면 18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괜찮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역함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 많이 생소할 겁니다. 그려놓고 잘 해결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54번 문제 이렇게 한번 해결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5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5번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문항과 굉장히 흡사한 문항이고요.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자, 이 밑이 1보다 큰 거야. 둘다 증가하는 함수죠? 역함수 관계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런데 누가 또 등장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라는 것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직선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고 삼각형 AOB의 외심을 P, Q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AOB의 넓이가 2분의 15라고 주어져 있고, 외심을 P, Q라고 뒀을 때, 우리는 이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는 게내 목표야.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자. 얘네 둘은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잘 봐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A가 어디로 간 거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B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이 같고 여기가 뭐라는 거 알아?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럼 선생님이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자,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 얘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X가 1 증가하면 Y가 1 증가하고 여기에 있는 선분 AB는 얼마만큼의 비율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루트 2.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3분 AB가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넓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아, 얘를 뭐로 둘수 있겠구나. 밑변으로 둘수 있겠구나.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찾아낼 수 있겠구나. 즉,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높이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한쪽으로 넘기면 X 더하기 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일반형과 그리고 0,0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높이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의 계수 1이고요. Y의 계수 1입니다. 그 다음에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라서 루트 2분의 5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 그리고 루트 2분의 5를 곱하면 얼마가 돼? 2분의 15가 돼야 되겠지. 나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5랑 5랑, 5랑 15랑 약분돼서 사라지고 2랑 2랑 사라지기 때문에 아, 선분 AB의 길이는 3 루트 2가 되는구나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와, 그럴 줄 알았잖아. AB가 3 루트 2야. AB의 길이가 3 루트 2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다 얼마로 결정이 된 거야? 3, 3으로 결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A와 B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여기 보니까 직선 Y는 X랑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수직으로 만나.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습을 바라봤더니 아, 이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교점은 얘랑 얘랑 만난 거야. 즉,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어서 2X는 5가 될 것이고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5야. y는 x 위에 있으니 y 좌표도 2분의 5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나는

얼마고 2분의 3이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의 X좌표는 여기 있는 이 점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갔으니 A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면 1이 되는 거야. Y축으로는 2분의 5에서 2분의 3만큼 위로 올라갔죠. 2분의 5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8, 즉 4가 된 거야. 그리고 B는요. A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더니 4분의 1이 된 거야. 그래서 A와 B의 좌표를 우리가 모두 찾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삼각형 AOB의 외심의 좌표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OB가 있는데 외심이야. 자, 외심의 정의를 여러분이 알고요. 선생님이 오늘 거기까지만 알려드릴 건데 외심의 정의가 뭐예요? 외심이 뭔지는 잘 알거든? 근데 정의가 뭔지 잘 몰라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 외심이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를 y는 x라고 두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얘가 뭐였어? 아까 수직 이등분선이었죠. 그럼 외심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직선 y는 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외심의 x좌표를 p, y좌표를 q라고 했지만 x좌표, y좌표가 모두 p, p로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외심의 성질 뭐예요? 외심으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 이두점 사이의 거리,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모두 같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P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P제곱 더하기 P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근호 사라지게 할게요. 자,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P-1의 제곱 플러스 P-4의 제곱이 됩니다. 양변 정리하면 P의 값이 그냥 얼마가 나옵니까? 10분의 17이 나온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P제곱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P, Q인데 P와 Q가 같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여기에다가 2배 하면 5분의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55번 문제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심의 정의와 성질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1등급 문제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많이 어려웠었죠. 그래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수식적인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열하는 것들이 좀 귀찮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오늘 하는 것들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트가 수세기에 집중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도구들을 활용해서 식을 조합하고 뭔가 그 안에서 내가 조건들을 배제하고 포함시키고 이런 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만족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수세기하는 거, 직접 나열하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 요거예요. 자, 수의학과고요. 말하지 못하는 생명의 고통을 보듬는 수호자라고 적어봤습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강아지를 한 13년 정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같이 컸던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이제 진돗개였는데 그 진돗개는 진짜 말하지 않아도 너무 저하고 막 공감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좀 이제 강아지가 진돗개가 한 13년, 14년 정도 되면 이제 좀 되게

많이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하필이면 병이 걸려서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긴 했었는데, 그 강아지만 생각하면 그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 많아요. 강아지를 한번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예전에 살던 동네가 이제 주택이었는데, 그 주택단지에서 그 강아지들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강아지들을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 시기에. 그래서 선생님 강아지도 그렇게 없어졌었는데, 집으로 올라,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그두달 정도 뒤에 이렇게 집으로 올라오는 길목에서 어떤 강아지가, 정말 초췌한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봤더니 실제 우리 집 강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연을, 그 경비 아저씨, 그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그 강아지가 매번 어느 시기만 되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가 워낙 영특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견 센터까지 갔는데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되게 그 진돌이였는데요. 그 진돌이가 정말 우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강아지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인간과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수의학과에 가시려면 동물들과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또 필요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어떤 부분이 아플까를 좀 먼저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치료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수의예과가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공감한다기보다는 어떤 질병이 나오면 그 질병에 대한 형태,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습을 띠면 이 질병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통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도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신유형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곱과 합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다양한 개념들을 좀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약간 새로운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히 볼 겁니다. 주머니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공 6개와 7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4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배경색이 없는 게 검은색이고요. 배경색 있는 게 흰색이에요.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했기 때문에, 표본 공간에 대한 건 어렵지 않겠다. 얼마예요? NS는? 10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내면 세 공에 적혀 있는 세수의 곱을 점수로 하고,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내면 이렇게 한대요. 자, 근데 또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내면 이렇게 한대요. 이런 문구나 이런 형태들은 어디에서 주로 볼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 파트거나 아니면 뒤에 통계 파트에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냥 기본적인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라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느낄 때 낯설 수 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이 노란색부터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색이래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모두 같은 색. 다행인 건 색의 종류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잖아. 그러니까 흰색에서 나오는 경우와 검은색에서 나오는 경우 나누면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내면 요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건 색의 조합으로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이 뒤에 보시면 세 수의 합을 점수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3의 배수여야 된대요. 한번 했는데 그 점수가 이제 3의 배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두 번째 조건은 합쳤을 때를 점수로 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그 합친 값이 3의 배수이려면, 전에도 설명했는데,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요, 색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고, 나머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수월하게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자. 자, 세수의 곱을 점수로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곱을 했는데도 3의 배수가 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흰색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3과 6, 요두 가지가 있겠죠? 가능한 경우가. 괜찮아?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6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3과 6이 동시에 나오고를 적당하게 분류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럼 우리는 기존에 배웠던 덧셈 정리를 활용하려면 3이 꼭 포함되는 경우, 그 다음에 6이 꼭 포함되는 경우, 사건 A, B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3과 6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A 곱 B 사건으로 하면 되겠구나. 괜찮아? 그래서 3이 포함된 경우, 두 번째는 6이 포함된 경우. 왜? 아니, 점수가 3의 배수여야 된다니까? 근데 같은 색일 땐 곱으로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3 아니면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얘가 3이 들어가냐, 6이 들어가냐로 나눠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3이 포함된 경우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넣었죠? 그럼 남아있는 게 같은 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두 개를 뽑아야 되겠지. 10가지가 될 거고요. 자, 6이 포함된 경우 얘가 필수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 건 똑같겠구나. 그래서 얘는 10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이 중에 뭘 배제해야 돼요? 3과 6이 동시에 포함된 경우. 왜? 여기도 들어갔고, 여기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더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3, 6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 몇 개야? 4개죠? 4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돼요? 하나.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3과 6, 얘 따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3개를 뽑기 때문에 3, 6, 그 다음 나머지 한 자리만 채우면 되니까, 남아있는 것들 4개 중에서 하나 채우면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20에서 4뺄 거니까 16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아? 두 번째 케이스. 요게 어렵겠지. 아, 요 검은색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죠? 검은색도 해보자. 얘는 별거 아니야. 훨씬 쉬워요. 왜?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거는 요 9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9를 일단 넣고요. 남아있는 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세개 중에 몇개 뽑으시면 돼요? 두 개. 그래서 얘는 3 컨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세 가지가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는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19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고. 자, 두 번째가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별표하시고. 이번엔 구조를 보자. 서로 다른 색이라고 했는데 그 다른 색을 넘어서 합을 점수로 하는데 그 합이 뭐에 배수여야 된다고요? 3에 배수여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숫자들에 대한 합이 3의 배수가 되도록 먼저 체크를 해준다고요. 이게 우선이야. 얘가 내가 먼저 할 일. 괜찮니? 근데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내가 숫자를 다 넣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만지로 먼저 체크를 합니다. 얘 나머지 1이고요. 얘 나머지 2야. 그 다음에 얘 나머지는 2고요. 얘 나머지 0이고요. 얘 나머지 0이고요. 얘 나머지 1입니다. 괜찮지? 자, 요 검은색에 대한 것도 써볼게요. 3으로 나눴을 때얘 나머지 1이고요. 얘 나머지 2가 될 거고요. 얘는 0일 거고, 얘는 얼마? 1이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머지들에 대한 걸로 틀을 짠 다음에 그 나머지의 값이 나오도록 하는 숫자들의 경우들만 곱하기를 해주면 될거 아니야. 괜찮지? 그래서 일단 요걸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는요. 나머지가 당연히 0들끼리 모이면 괜찮아. 그치? 또 같은 것들 나왔으니까 이왕 같은 거111 더했으니까 얘들 나머지들 다 합한 다음에 얘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0이야. 오케이. 그다음 2 2, 2. 얘도 6이잖아. 그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0이야. 3의 배수 맞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들을 넣었을 땐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들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는 갖고 하나가 다른 걸 넣어보면 이건 안 돼. 그 구성은 안 되고요. 무조건 0 더하기 1 더하기 2밖에 없습니다. 괜찮니? 그래서 요 형태에 대한 걸로 내가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눠가면 되겠다. 자, 요것부터. 나머지가 0이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인 것부터 찾아볼까? 0, 0, 0. 지금 3개 뽑는 겁니다. 근데 지금 3개가 있어. 그럼 무조건 얘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근데 얘들은 색이 섞여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 색의 공을 꺼내면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야, 그냥. 괜찮아? 그 다음 1. 111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둘, 그 다음 여기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개 중에요. 세 개를 뽑잖아요? 무조건 색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 두 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네개 중에
세계도 가능한 얘기다. 자, 나머지가 2, 2, 2 이렇게 됩니다. 얘도 색이 섞여 있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한 가지야. 문제는 이제 얘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걸 한번 체크를 해보자. 0, 1, 2가 된대요. 자, 0.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나오나요?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일단 얘는 세 가지. 자, 그리고 1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1에 해당하는 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얘도 네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 2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야. 세 가지. 자, 지금 이건 뭐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체크만 한 거죠? 0, 나머지가 0인 것들의 전체를 구한 거고요. 나머지가 1인 것들의 전체를 구한 거고요. 나머지가 2인 것들의 전체를 구한 겁니다. 그럼 얘들끼리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안에는요, 색이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다른 색도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무슨 색이어야 돼? 다른 색이어야 돼. 그러면 거꾸로 여기에서 뭘 빼면 되겠구나? 아, 같은 색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맞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 0, 1, 2가 이 흰색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럼 요 안에서 한번 체크하면 돼. 0이 나오는 거두 가지가 있겠고요. 1이 나오는 거두 가지가 있겠고요. 2가 나오는 거두 가지가 있겠다. 아, 여덟 가지가 요 흰색 내부에서 0, 1, 2를 구성하고 있구나. 괜찮지? 그래서 여덟 가지. 또 1이 두 개고요. 0은 안 하고 2가 하나야. 그러면 한 가지가 있겠고, 얘는 두 가지가 있겠고, 얘는 한 가지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 두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괜찮아?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몇 개예요? 36개입니다. 36개에서 요거 10개 뺄 거니까 얘는 26개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럼 26개에다가 요거 4개가 있습니다. 요거 더하면 6개거든요. 그러면 몇 개예요? 32개야. 얘 26개, 요한 칸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나오는 거 6개에서 2개 더하면 32개. 그 다음에. 얘, 몇 가지야, 아까? 19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 전체에 대한 것도 해 주셔야 되겠죠? 3, 2, 1분의 10, 9, 8이야. 3에 4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120인가요? 따라서 120.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를 더하면 얼마 나와요? 51이 되겠구나. 약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니까 4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게 되면 17. 그러면 40분의 17은 더 이상은 약분은 불가능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니까 따라서 정답은 얼마야? 5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겠죠? 모두 같은 색인 경우와 모두 다른 색에 대한 걸로 구분은 해야 되는 거야. 요거까지 필기를 해놓고요. 근데 같은 색에 대한 건 별거 아니야. 근데 다른 색에 대한 걸 접근할 때 이렇게 한 친구 있겠죠? 다르게 흰색 하나, 검은색 두 개로 조합을 하고, 흰색 두 개, 검은색 하나로 조합을 하고, 뭐 그것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나머지가 얼마짜리인 것들로 구성이 돼야 3의 배수가 되겠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조금 더 풀이 좁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의 배수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나머지부터 떠올리세요. 알겠지?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야.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했고요. 확률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걸 계속 3의 배수니까 뭐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3의 배수는 뭐가 있을까? 막 이런 것들만 고민하지 말고, 합했을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머지로 해야 간단하게 나온다. 이 숫자 다 끌고 다닐 수 없잖아. 절대. 알겠니? 그래서 38번까지 해봤고요. 39번으로 갑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조금. 아이디어적으로 떠올리긴 했으나 마지막에 뭔가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면 원소의 개수가 3 이상인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임의로 택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택한 두 집합의 각각의 원소의 합이 서로 같대요. 자, 이 합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잡고 내가 1이라는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3개 이상이잖아. 그지? 3 이상, 원소의 개수 3 이상. 그러면

3개짜리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몇 개짜리에 대한 거? 4개짜리에 대한 거. 그 다음 몇 개짜리에 대한 거? 5개짜리에 대한 거.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실수가 많이 나온 거 요거 때문일 거예요. 5개짜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했으니까 실수가 나온 건데, 5개짜리는 절대 다른 거하고 같아질 수가 없겠죠. 합을 구할 때.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걸 빼고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전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나와요. 달라지는 결과가 나와. 알겠니? 그래서 얘에 대한 것까지 꼭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분자에는 안 올라가지만 분모를 구할 때는 필요하다. 3개와 4개짜리에 대한 건 합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얘도 뭐야? 나열이야. 나열이에요. 자, 3개짜리 한번 나열해 볼게요. 1, 2, 3. 1, 2, 4, 1, 2, 5. 그 다음, 1, 3, 4가 있고, 1, 3, 5가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나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작은 숫자들로 했다가 뒤에만 바꾸고, 그 다음, 그전 단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느낌 알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1, 4, 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일 때다 했고, 4일 때도 다 했고. 그럼 어디를 키워야 돼, 이제?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거 2로 바꾸면 되잖아. 여기다 그냥 쓸게요. 2. 그 다음에 와야 될건 뭐야? 다른 숫자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2, 3, 4가 있겠고, 2, 3, 5가 있겠고요. 괜찮아? 또 있어. 2, 4, 5가 있겠다. 마지막, 3, 4, 5가 있겠다. 자, 이거에 대한 거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잘 봐. 5개 중에서 몇개 구성하시면 돼요? 3개니까 10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됐으면 끝. 그치? 자, 그 다음에 4개짜리 몇개 없습니다. 1, 2, 3, 4. 1, 2, 3, 5. 1, 2, 4, 5. 그치? 또 있어. 1, 3, 4,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뭐야?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1, 2, 3, 4,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표본 공간을 구하기 위해 제가 일부러 하나 써준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집합의 뜻이 뭐냐면 원소가 하나라도 다르기만 하면 돼. 그지? 뭐 개수에 대한 건 당연히 개수가 다르면 다른 집합이고요. 개수가 같을 때 하나의 원소만이라도 다르면 다른 집합이야. 원래 같은 집합이다의 뜻이 모든 원소들이 다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다 서로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뽑아주면 되겠다. 그럼 합을 쓰자. 얼마 안 걸려. 그지? 6, 7, 8, 8. 그 다음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10이 되고, 얘 얼마야? 9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0이 되고, 요거는 11이 될 거고, 얘는 12가 되겠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10일 거고, 얘는 11일 거고, 그 다음 12가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하나 커졌으니까 13. 그 다음에 여기는 14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어차피 뭐, 얘도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얘를 다 합친 거는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올 리가 없다. 됐어? 자, 그럼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6, 7, 없겠죠? 8, 8이 있습니다. 8, 8. 이렇게 한 가지가 있겠고요. 9, 9, 두 개밖에 없네요. 요렇게 찾자. 요것도 한 가지가 있겠고. 자, 10. 하나, 둘, 세 개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이세 개의 집합 중에 몇 개를 뽑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두 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3C이야. 괜찮니? 그 다음, 11. 요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자, 12. 요거, 요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됐어. 3, 5, 7. 7입니다, 7. 따라서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한 건 10. 몇 개야? 6개야. 그지? 16개의 후보군들 중에 두 개를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합이 같을 확률이니까 그거에 대한 순서상은 7개입니다. 괜찮지? 끝났어. 16, 15를 2로 나누면 되고요. 7입니다. 그럼 이렇게 8이니까 얼마 나와요? 120. 더 이상 약분은 불가능. 됐죠? 별거 아니야. 선생님, 약간 좀 이거는 너무 중학교 때 하던 느낌인데요? 초등학교 때 하던 느낌인데요? 아니, 나온다니까요. 봤잖아, 지금.

그지? 이 합을 내가 어떤 체계를 갖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좋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갈게요. 자, 40번입니다. 서로 같은 종류의 볼펜 10자루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중복 조합일 확률이 있겠다. 그죠?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한 개수에 대해 문제가 나오면 얘는 조합 아니면 뭐 중복순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같은 종류가 나왔다는 건 일단 아 어떻게 나눠주냐에 대한 얘기고 얘는 중복 조합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죠. 문구고. 자, 근데 이제 이게 맞는지는 살펴봐야 돼. 네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단순하게 중복 조합의 아이디어로 쓰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개입니다. 그죠? 뭐 문자를 우리가 개수에 대한 건 소문자로 많이 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중복조합에 걸맞는 형태입니다. 맞죠? 더 읽어볼게요. 서로 다른 방법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데 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맞아. 그지? 받은 볼펜의 개수가 가장 큰 학생과 가장 작은 학생이 각각 한 명으로 정해진대요. 그 올림포스 느낌이 표현들이 낯선 게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면 주로 나오는 아이디어 문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새로운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세요. 잘 봐. 작은 학생과 가장 작은 학생과 가장 큰 학생이 한 명씩밖에 없대. 그 말은 뭐야? 얘들은 똑같은 개수가 나올 수 없단 얘기예요. 그지? 그러면 A, B, C, D에 대한 걸 내가 만약에 부등호의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제일 작은 걸 왼쪽에다가 넣고요. 제일 큰 거를 이제 D 쪽에다가 넣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A가 있겠고, D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얘들은 절대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구성이 돼야 돼. 맞습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A, B, C, D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배치되는 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은, 어떤 개수대로 나눠주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A와 D,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BC는 어떻게 채워질 거냐? 이 종류에 대한 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뭐가 있죠?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B와 C도 다른 거야. 아, 요게 1번 케이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형태가 있죠? A와 D에 대한 건 당연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B하고 C가 어떻게 돼요? 같은 경우도 있겠지. 괜찮아? 아, 그래서 얘와 얘에 대한 걸 구분하면 되겠다. 됐죠? 근데 여기서도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자연수의 분할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숫자 배치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볼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뭘 포함해도 된다는 얘기야? 0을 포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의 개수를 받은 학생이 몇개 받은 것도 가능하다? 0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거. A, B, C, D. 0부터 가고요. 1, 2. 그 다음에 여기 10개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얘는 7, 7개로 가면 되겠지. 자, 0. 1, 3, 6으로 가면 되고요. 몇개안 나와? 0, 1, 4, 5로 가면 됩니다. 그치? 자, 이렇게 하나 끊어줘요. B가 달라질 거니까. 0, 2, 그 다음 무조건 3 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무조건 4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5니까 합해서 10이 돼야 돼. 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0, 2, 4, 4가 와야 되는데 이런 건 불가능하다. 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0, 3. 잘 봐요. 0, 3. 4, 여기까지만 써보자. 여기 7이죠? 합이 10이어야 되거든? 여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뭘 채우면 될까요? 1을 채우면 돼. 그럼 1 다음에 뭐예요? 2, 3. 그러면 얘는 4까지 오면 되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를 하나 키우든지, 뭐 여기를 키우든지 하면 무조건 똑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이따가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여기 케이스 1번. 그 다음 케이스 2번. A와 B와

C가 같고 D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도 어쨌든 세 개로 분할을 하는 거기는 한데 이때 주의해야 될건 B하고 C가 같은 값이긴 하나 얘들이 더해질 때는 숫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게 0,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1, 그치? 그럼 요 가운데 있는 게 1이야. 근데 요게 1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 2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뒤에 오는 건 합해서 10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같아지는 걸 체크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건 EB.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더했을 때 A 더하기,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D. 요게 얼마다? 10이더라.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실수하지 않게끔 조심하시면 되고요. 부등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이 왔을 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뭐가 올수 있어요? 그렇지, 2가 올수 있겠지? 2. 자, 그러면 얘 2에다가 2가 있으니까 여기 얼마야? 4가 된 거잖아. 그럼 요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6이 와야 돼. 그러니까 0, 2, 6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3이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3과 3이 더해지면 6이 될 거니까 요 뒤에 있는 건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0, 3, 4가 올수 있겠다.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4, 4 더하게 되면 이제 8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 여기 뒤에 있는 게 작아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걔는 안 되고. 1을 한번 넣어보자. 1. 그러면 1을 일단 빼요. 그럼 얘가 9가 될 거야. 그럼 가장 작은 거 넣게 되면 2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도 돼. 2가 두 배가 되면 4가 될 거고, 여기다 1 더하면 5가 될 거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거 5가 되면 딱 10이 되겠구나. 그지? 자, 3이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건 6이에요. 그럼 6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얘는 7이야. 그럼 7에 10을 만들려면 3이 와야 돼. 근데 여긴 딱 하나만 제일 큰 숫자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이상은 없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요게 몇 가지가 됩니까? 네 가지가 될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네 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얘들을 이제 A, B, C, D라고 하는 학생에게 배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팩토리아를 여기 있는 같은 숫자로 배치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시면 돼요. 4팩토리아를 몇 팩토리알로 나눈다? 2팩토리알로 나눠주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얼마요? 48가지가 될 겁니다. 앞에 있는 것도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몇 개야? 요건 다 다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네 개를 나열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냥 120가지. 자, 전체에 대한 건 아까 말했듯이 중복 조합의 힌트로,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볼펜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음화정 세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10개를 뽑는다. 13 컴비네이션 3이 될 거고요. 3, 2, 1분의 13, 12, 11까지 올 겁니다. 괜찮지?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 22 곱하기 13일 테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66에 22니까 286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얘는 286분의 더해야죠. 얘 120이랑 요거 48 하면 얼마야? 168입니다. 4로는 안될것 같고요. 2로 한번 해볼까요? 2로 하게 되면 84가 오고 여기 있는 건 140. 3이더라. 자,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고요. 그랬더니 P 더하기 Q를 하래. 얼마예요, 그러면? 두개 더해봐. 22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얘도 일단 나열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자연수의 분할을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솔직히 말하면 기출문제들과는 조금의 결들이 좀 다르긴 달라요. 우리가 기존의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선배들이 풀었던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뭔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많아. 그런 차이가 있고요. 41번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꺼낸 공이 적혀있는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배수에 대한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내신에서 분명히 여기 파트 어려운 문제로는 배수나 약수에 대한 게 나올 거야. 연습 충분히 해야 돼. 이게 약점으로 스스로 느껴지죠? 그럴 거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으로 느껴진다면 그걸 극복이 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아유, 또 나왔네 하고 좀 자신 없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이걸 내가 다시 보더라도,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이런 마음가짐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풀이 많이 했다고 극복이 되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자. 1부터 8까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그러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 8개 중에 4개를 뽑습니다. N, S가 될 거야. 이 중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내수의 곱이 12의 배수니까 요거 특징이 있죠. 소인수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거를 가져갈지가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2의 제곱과 3입니다. 아, 얘가 가장 필요한 필수 단위구나. 12의 배수가 된다는 건. 그럼 이 중에 특이한 건뭐 2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3이 특이하잖아요. 왜? 1부터 8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 안에 3이 들어있는 게몇개 없거든. 뭐뭐 있어요? 그렇지. 3이 있겠고, 6이 있겠고, 요두 가지가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3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왜? 3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3이 포함된 것, 3이 포함되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겠지만, 더 중요한 건 6이야. 왜? 얘는 2를 이미 포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선택할 때이 2를 애초에 하나를 빼고 시작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6이 포함된 경우로 접근을 합니다. 6이 포함된 경우. 그러면 이때는 선생님, 3이 들어가도 괜찮나요? 괜찮아. 나는 6을 기준으로 할 거거든. 왜? 6이 들어갔을 때 나한테 필요한 건 3이 아니라 2예요, 2. 그치? 그러니까 3이 들어오든 말든 나한테는 뭐랄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도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6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몇 개를 뽑는다고 했지? 4개를 뽑는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3개를 채울 건데, 이렇게 채울 겁니다. 첫 번째, 무조건 뭐가 필요하죠? 짝수가 필요해. 그거는 2의 배수란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짝수가 하나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짝수와 짝수. 그 다음 나머지는 뭐야? 홀수가 들어오면 되겠죠. 또 하나 뭐예요?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아. 여기 있는 건 당연히 홀홀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요거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짝수를 뽑으려면 짝수의 후보군을 먼저 봐야 되겠죠? 2, 4, 그 다음에 8이 있습니다.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하나를 뽑아야 돼. 됐어? 그 다음에 홀수. 하나. 3도 괜찮다고 했어요. 둘, 셋, 넷. 4개 중에 몇개 뽑아요? 2개 뽑아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짝수가 2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몇개 뽑을까요? 2개 뽑아요. 괜찮지? 그런 다음에 홀수는 하나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4개. 요거 7까지. 4개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짝수는 원래 애초에 몇 개가 있죠? 6 빼고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3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거야. 괜찮지? 경우의 수 세볼까요? 3에다가 4, 3, 12, 6이니까 18개가 될 거고요. 12개가 될 거고요. 한 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몇 개예요? 31가지가 되겠구나. 됐어?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짝콜콜, 짝짝콜, 짝짝짝. 뭔가 이거 좀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냥 홀홀홀을 한번 구해볼까? 홀홀홀은 4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3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4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6은 뽑혔으니까 빼버리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 다시 말하면 6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정해? 3개를 선정해. 그럼 얘는 20개야, 20개. 이렇게. 괜찮지? 아, 7개죠, 7개?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요. 그럼 3, 2, 1, 그리고 7, 6,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약분하고요. 요거 몇 개야? 35개가 되겠다. 그럼 35개에서 뭘 빼야 돼요? 4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31가지로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여러분 이걸 딱 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요.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6건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얘는 6건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괜찮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번.

자, 두 번째 건. 6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6이 없는 경우. 얘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무조건 들어가야 될건 뭐예요? 3이 뽑혀야 돼. 예, 필수. 그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 이 나머지를 채운다는 건 내가 3개를 채울 건데, 아까 한 거대로 짝수. 짝수. 짝수. 채울 수 있고요. 짝수. 짝수. 홀수로 채워도 괜찮아. 왜? 짝수 하나에는 최소 얼마가 들어가니까? 2가 들어갈 거니까. 얘도 그렇고. 우리 뭐만 들어야 돼? 이거만 들어야 돼. 2가 2개 들어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짝짝이 들어오면 2의 배수들이 2개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게 있어. 얘까지 하고 끝낸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어? 선생님. 3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2가 2개 들어가야 되니까 짝수는 2개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야. 짝수가 하나 들어가도 이걸 만족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짝, 홀, 홀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뭐인 경우야, 이거? 2가 아니라 4부터 들어갈 수 있거든. 2가 2개 들어간 거 자체가. 알겠지? 그러면 3에 4가 들어가고 나머지 홀수여도 얘는 12의 배수가 맞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짝짝짝이 뽑힌다. 그러면 2, 4, 6, 8. 근데 6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3개 뽑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짝짝 홀을 뽑아보자. 그러면 2, 4, 8 중에서 3개 중에 2개를 뽑고요. 홀수, 뭐야? 1, 5, 7. 3은 빼야 돼.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안 돼? 4 아니면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가 들어갈 거고. 홀수 보자. 1, 5, 7. 세개 중에서 몇개 뽑아요? 두개 뽑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얘는 9가지고요. 얘는 몇 개야? 6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6가지인가요? 자, 그러면 이때 경우의 수니까 우리 전체 8, 7, 4를 처리를 해야 되겠지? 이 친구는 4, 3, 2,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8, 7, 6, 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얼마예요? 70인가요? 70? 70.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70분에 더하면 되겠지. 얼마? 31에 더하기 16을 하시면 되고요. 70분에 얼마야? 47. 더 이상은 약분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P분의 Q, 뭐 더하기로 표현하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얘 때문에 틀린 친구 있지 않을까? 선생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41번까지 하고요. 42번까지 가봅니다. 자, 이 문제도 되게 신유형이라고 적어 놨긴 했는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케이스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주머니 A에는 1, 3, 5, 7, 9 별이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2, 4, 6, 8 별이 하나씩 적혀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요. 두 장을 뽑는 거예요. 두 장. 두명 중에 한 명만 별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은 경우는 별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은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거에 집중하자. 알겠지? 자, 이기는 경우는. 근데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얘가 을이 이기는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이기는 경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별, 둘중한 명만 별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두명 모두 별이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은 경우는 뽑은 카드 별이 아닌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더큰 사람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둘다 별을 뽑았어. 그러면 나머지 큰 수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이기더라. 을이 이렇게 이길 수도 있겠지. 마지막. 별이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별이 없대요. 둘다 별을 안 뽑았어. 그런 경우는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더큰 사람이 이긴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이큰 사람, 뭐, 그리고 요거, 이거 한 사람들이 다 누구여야 돼? 을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분류만 잘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둘중한 명만 저기 가에 나와 있는, 첫 줄에 나와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별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에서 뽑는다고 했지? B에서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쉬워. 별 하나 뽑고 나머지 하나에서 뽑으면 돼.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B에서 을이 뽑는 경우야. 괜찮아? 자, 그리고 이때는 갑은 절대 별이 포함된 걸 뽑으면 안 되죠. 한 명만 별을 뽑았을 때 얘기니까. 그럼 남아있는 거 1, 3, 5, 7, 9에서 몇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아. 그래서 얘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럼 여기에 40이에요, 40. 됐지? 이게 경우의 수야. 을이 이기는 경우의 수. 별거 아니지. 둘다 별을 뽑는 경우래요. 자, 그럼 나머지가 큰 수일 때 얘기라고 했잖아.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별거 아닙니다. 9가 있겠고, 그 다음에 2, 4, 6, 8이에요. 됐어? 이때 순서상으로 해보자. 을이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얘는 1, 2, 갑, 을. 요런 경우 괜찮겠지. 그 다음은 1, 4 가능하고요. 그 다음 3, 4 가능하고요. 을을 기준으로 해서 갑을 찾으면 돼. 을이 더 크면 되니까. 그럼 얘는 6으로 가보자. 6으로 가게 되면 1도 가능하고요. 3도 가능하고요. 5도 가능합니다. 됐니? 그 다음 8이니까 얘는 1, 8 가능하고 3, 8도 가능하고 5, 8도 가능하고 7, 8도 가능하겠구나. 괜찮아? 그럼 얘는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곱하기로 처리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갑도 별을 뽑았을 거고 을도 별을 뽑았을 거야. 그럼 그 나머지들 뽑은 걸 왼쪽에 있는 것들로 조합으로 뽑았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개. 이렇게 나온다. 괜찮지? 그래서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합이 큰 사람이 이긴대. 자, 그럼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두 개씩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갑이 뽑는 거의 경우의 수, 을이 뽑는 거의 경우의 수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얘가 이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을이 뽑는 것도 심지어 네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것대로 먼저 구합니다. 2 더하기 4, 6이고요. 2 더하기 6, 8이고요. 2 더하기 8은 10이고요. 4 더하기 6은 10이고요. 4 더하기 8은 12고요. 마지막 6 더하기 8은 14가 될 거야. 괜찮아? 그럼 이것보다 어때야 돼요? 을이 뽑은 게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럼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 1, 3. 당연히 작겠죠? 요거 6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어? 1, 5 하려고 했더니 안 돼. 6이 돼버리니까. 요거에 대한 건 요거 끝났어. 그 다음에 2, 6. 8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1, 3도 가능하고. 그 다음 1, 5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없고요. 괜찮아? 그 다음 1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거다 포함되겠지. 일단 1, 3, 15까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1, 7까지 포함돼. 됐지? 그 다음에 1, 9는 안 되고요. 그 다음은 3, 5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3, 7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끊는다. 자, 10보다 작은 건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갈 겁니다. 괜찮죠?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12보다 작더라. 그럼 얘는 1, 3, 1, 5, 1, 7, 그 다음 1, 9까지 가고요. 그 다음은 3, 5, 3, 7, 그 다음 3, 9는 안 돼. 3, 9는 10이거든. 그 다음은 5,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딱 끝내시면 되고. 그래서 얘는 14잖아.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요거는 다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럼 요거 포함하면서 그 다음 걸 한번 해볼까? 3, 7까지 했었고, 3, 9. 됐고요. 그 다음에 5, 7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10이니까. 그 다음에 5, 9는 안될것 같고요. 7, 9도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요거는 개수는 여기에다가 더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까요? 요거 몇 개야? 한 개. 그 다음 여기 있는 거두 개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개고요.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 다음 여기 여섯 개에다가 두개 더하는 거니까 얘는 여덟 개가 되겠다. 그리고 요거는 똑같은 거. 여기 네 개. 이렇게 포함되겠다. 괜찮아요? 결국은 얘들을 다 이제 더하시면 되고, 일단은 갑과 을이 하나씩 시행을 했을 때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몇 개에서 뽑는 거야? 여섯 개에서 뽑는 거야, 두 개를. 그 다음 을은? 몇 개에서 뽑아요? 다섯 개에서 뽑아요. 15, 10. 맞나요? 150이야. 그 다음, 여기서 가능한 것들은 요거. 40 더하기, 10 더하기. 그 다음, 3개에 7개에 11개에 17개에 25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요게 몇 개예요?

75개가 나오나요? 그럼 뭐야, 이거? 150이랑 75니까 약분하게 되면 얼마? 그렇죠. 그냥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우리 뒤에서 더 많이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데나 조건부 확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을이 이겼을 때 어떤 거의 경우인 확률을 구하여라. 사실 이게 신유형인 이유는 뒤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나 독립시행에서 일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출제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이러한 유형들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뒤에 내용으로 조금 연결시키자면 이런 거예요. 을이 이겼는데 을이 이겼을 때, 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을만 별을 뽑아서 이겼을 확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들 중에서 요 경우만 위에 올리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을이 이겼을 때, 합이 커서 이겼을 확률. 그럼 요것만 딱 올리면 되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주로 출제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신유형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사실은 뒷파트에 나온 문제의 어떤 형태를 조금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선, 이거 약간 단원을 좀 잘못 넣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까다롭긴 했지만, 충분히 해야 되는 거다. 수세기.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도 그렇고, 수세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습 철저히 하시고요. 오늘도 뒤에 퀴즈 나갑니다. 퀴즈 푸셔서 후기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특강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오늘 4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내신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 맞아요. 주기적으로 뭐 학기별로 두 번씩 되고 또 한 번 볼 때마다 시험 과목이 막 몇 과목씩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주도 면밀하게 대비를 잘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 사실 효율적이다. 왜냐면 저 혼자 보자면 내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놓치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하면서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고 개념 정리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 파악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바로 4단원의 그 첫 번째 중단원이고요. 4단원은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개의 중단원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단원에선 표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여기도 표 뽑을 거고 여기도 표 볼 거고 여기도 표 볼 건데 바로 11파트에서는 이론이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 11파트에서 학교 시험 낼 수 있는 거 아주 가장 기본 문제 뭐냐면 사회 계층화 현상에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여지 아주 아주 뭐 쉬운 문제로 예, 나거나 안 나거나 하는 거 아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평등이 뭔가 틀로 만들어지면 이걸 사회 계층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차등 분배된 거죠. 누군 많고 누군 적은 거. 이게 불평등인 것이고 그게 뭔가 구조와 틀로 만들어져서 제일 위에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고 천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층화, 예, 틀로 굳어진 걸 계층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에요. 수능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년 된것 같아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한 3년 정도 된것 같죠? 예. 그러면서 수능 특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도 내용이 있고, 수능 특강에도 앞에 내용 정리가 있어. 내용 정리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수능에는 안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 뭔가, 그 생각을 좀 굳히게 됩니다. 안 나오려나 보다. 그런데 학교 시험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학교 시험 출제는 난 한다면 전낼 거거든요. 왜? 수능 특강에도 개념 정리가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내신을 위해서는 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 올해 수능 특강에, 작년 수능 특강에 계급 계층론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가서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제들을 보면서 계급론과 계층론을 정리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뭐에 따라서? 그렇죠. 관점에 따라서 이 사회 불평등을 달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렇죠? 얘는요? 나죠. 네. 올해 그래서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들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급론과 계층론, 여기 관점, 이렇게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뭐부터 가냐? 여기 계급론과 계층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계층화 현상에 대한 가장 기본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이거는 날까 안 날까 싶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체크하고 한다는 식으로. 전통사회에서는 뭐 귀속주의가 중요하죠. 귀속주의가 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 어떤 집안이냐, 어떤 가문이냐, 귀족으로 태어났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무슨 계층 구조가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데,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납니다. 폐쇄적 계층 구조는 수직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거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 뭐, 이런 것들이 상승 이동, 하강 이동이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는 걸 폐쇄적 계층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성취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 노력에 따라서 갖게 되는 지위, 이 성취주의 중심의 사회가 나타나게 되고요. 개인의 능력, 업적 등에 따라서 위로 상승 이동하거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사실은 이 내용들은 네,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계층화 현상이라고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불평등과 계층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있어서 수능 특강에 이건 있는데 계급 계층론은 아예 없는 거야. 예. 네, 이런 기본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불평등 현상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내용들이 지금 글로 다써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평등은 희소가치가 그렇지. 희소가치가 어떻게? 차등 분배되어 나타나는 거. 누군 있고 누군 없는 거. 이게 불평등. 그러면 계층화 현상은요. 이 불평등 양상이 일정한 요인에 따라 범주화, 카테고리화 되는 것이고 이 범주화된 사회 사람들 간에 비교적 구조화되고 지속적인 서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도에서는 성직자 그룹, 그다음에 뭐 군인 그룹, 뭐 인도였나? 예, 아무튼 이렇게 카테고리를 해요. 예. 그다음에 농민.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직업군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열을 매기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사회 계층화 현상입니다. 구조 틀로 나타나는 거. 사회 계층화 현상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나타나지만 그 요인과 범주 양상은 다양하죠. 우리나라는 양반이고 중인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통사회에서는 혈통, 가문, 성별 뭐지? 귀속적 요인이.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 업적 뭐지? 성취 지위가 강조된

식으로 사회 구조,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예,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 그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차등, 차별 대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여성은 배제하고. 그런 모습들이 탈레반 정권 하에서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개인적 요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틀렸고. 두 번째, 니은 사회 계층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갖는다. 맞아요. 그렇지. 왜?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 그런데 구체적인 양상은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디귿에서는 리을과 달리 일반적으로 여기는 폐쇄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리을에서는 디귿과 달리 일반적으로 맞아. 여기 성취주의, 여기는 귀속주의 중심.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계급론과 계층론이야. 그래서 마르크스에 따라서 이 계급론을 설명해 보자면 계급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본가 계급은 뭐? 생산수단.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본, 기계, 공장을 소유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나누게 된 거죠.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 뭐라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거.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적 부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생산수단을 가진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가진 쪽이 자본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본가가 바로 뭐? 지배층이 되고, 이 노동자가 피지배층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뭐가? 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지배, 피지배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경제적 요인이 다른 모든 사회 불평등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생산수단을 가진 이 자본가가 정치적으로 권력도 가져.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부분 하나의 측면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경제 이론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징해 볼게요. 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로 딱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분법적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불연속적. 그래서 계급론은 이분법적이고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동일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 내가 나 노동자임이 분명하죠. 왜? 생산수단이 없거든. 공장 기계 이런 거 없어. 원료 이런 거 없어요. 나는 노동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 게 명백하고 자본가 집단 자본가라고 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소속 의식, 계급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급 간 생산수단을 둘러싼 갈등, 대립관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배층이 돼서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래서 계급론, 갈등론 다 연결이 이렇게 쭉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계급론과 대비해서 계층론이 있는데요. 계급론은 칼 마르크스. 그래서 갈등론으로 연결이 돼. 계층론은 막스 베버. 그래서 기능론으로 연결이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갈등론과 기능론 대비되잖아요. 근데 계급론과 계층론이 대비돼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사실 이 계급론은 현대사회의 뭔가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정말 노동자가 이렇게 피지배층이야? 억압하고 착취당해? 그렇지 않잖아. 현대사회 노동자들을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생산수단이 없는 측을 보면, 막 고위 관료도 있어요. 전문 숙련공도 있어요. 저 화이트 칼라 노동자도 있어요. 이렇게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설명이 다안 돼. 그래서 현대사회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계급론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 계층론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측면만 보는 게 아니야. 뭐냐면 계급도 봐요. 계급도 봅니다. 계급도 보지만 권력도 보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 위신도 봅니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본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계급 경제적 측면, 권력 정치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신, 다양한 요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을 결정한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있는 게 경제 일원론적이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다원론적이에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해서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에서 상, 중, 하의 서열적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자야. 막 돈이 100억 원대 있어. 그런데 사회적 위신은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정치 권력은 엄청 차지하고 있어. 막, 예, 총리, 막 이래. 뭐 또는 막, 예, 막 장관 이래.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낮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꼭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위신도 높고 또는 경제적인 것도 높고 그런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높다고 해서 또 다른 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지위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네, 실제로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가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어땠어, 여기는?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를 피지배층이라고 규정했는데, 현대사회에는 중산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상중하의 서열적인 관계 속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 이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 상중하에 이렇게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이렇게 끊어졌잖아. 이게 뭔가 불연속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연속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연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구성원들의 뭐예요? 서열화죠. 그렇죠? 무엇을 설명하기에 적합해? 그렇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계급론에서는 지위 불일치를 설명 못해. 왜? 그렇지.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거거든.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이 다 경제적 부분에 따라가요. 종속돼요. 그러니까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없어서, 수능 특강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서. 옛날 것들 찾아오고 또 기출문제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이제 아예 빠져가지고 이 부분이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이론, 계급론, 계층론이에요. 학교 시험은 낼수 있다. 그래서 연속적인, 오, 여기 연속적 나왔네요. 연속적이 뭐예요? 상중하. 이게 연속적이지. 그치? 그렇다면 얘한 A가 뭐가 되겠어? 그래요. 계급이 됩니다. 아, 계층이 됩니다. 저 연속적. 계급은 불연속적이죠.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A, 계층론은 어떤? 이론론 아니지. 여러 측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잖아요. 다원론이죠. 하도 저도 오랜만에 이거 문제를 푸니까 되게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수능 특강 할 때는 계급론, 계층론 문제를 이제 아예 안 풀었으니까 개념 설명만 하고. 예, 그래서 틀렸고 여기 이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맞아? 아니지. 어떻게 바꿔야 돼?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처음 하면. 네. 계급론에서는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산수단이 뭐예요? 이게 경제적 측면이죠. 생산수단이 있고 없고, 자본가, 노동자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이 자본가가 뭐? 지배층. 여기가 사회적 위신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경제적 측면이 다른 측면을 결정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측면, 정치적이고 사회적 측면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종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둘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정치적 불평등이요,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됩니다. 따라갑니다. 경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써야죠. 그쵸? 경제 결정론적.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서 틀렸고, B는 A와 달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서 찾는다. 여러분, 이것도 별표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개념 정의 제일 앞에 문제에 서 있어. 사회 불평등 뭐라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졌고요. 계급론자가 보든 계층론자가 보든 불평등은 아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잖아. 그쵸? 따라서 달리가 아니라 둘다 모두 사회 불평등은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진 거 차등 분배에서 나타나는 거야. 누가 보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공통점입니다. 그다음에 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정답 몇 번? 4번이죠. 그쵸? 왜? 여기 중간 계급이 없어.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야. 그래서 이분법적이야. 여기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상, 중, 하에 이렇게 뭔가 상상, 중중, 하하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이렇게 아홉 개로도 나눌 수 있어. 왜냐면 연속선상에 있고 그래서 가운데 중간 계급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계급의 존재를 부정하는가? 네, 여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이건 어때? 그렇지. 얘 별표, 얘 별표입니다. 뭐냐면 얘 둘이 뭐야? 공통점이야. 이 계급론은 어때? 경제 결정론적. 경제적 측면만 보는 거지. 얘는 경제적 측면도 봐. 다른 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경제적 요인을 본다라고 하는 건 둘의 공통점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 정리, 얘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잘 정리하면 이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 바로 여기 봐봐. 여기 나왔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결정한다고 보는가? 어때 이거? 초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가? 계급론이 되고 경제 결정론적. 얘가 뭐가 돼? 계층론이 되는 거고. 해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을 키워드 이분법적 누구예요? 여기죠. 자본가 아니면 노동자.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정치적 권력이 사회 계층화를 초래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봐요. 이게 뭐지? 경제 결정론, 경제 이론론. 그렇죠? 따라서 정치적 권력 얘기하자. 이게 자동 따라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가진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가가 권력도 가졌고 사회적 지위도 가진 거야. 틀렸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계층론이 예라고 해야 됩니다. 개인의 지위가 여러 차원에서 서로 다를 수 이걸 바로 뭐라고 해? 지위 불일치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3번입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는가? 여러분 이거 앞에 문제에서 나왔죠. 공통점. 공통점 어디? 여기. 다에 들어가야죠. 둘다 이해하는. 틀렸고요. 동일한 위계에 속한 구성원 등 간의 강한 귀속의식. 이게 뭐라고? 나 노동자야. 나 자본가야. 이게 명백합니다. 왜냐면 나 중층이야. 나 하층이야. 이건 좀 이렇게 왜냐면 연속성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하기가 그렇지. 따라서 강한 귀속의식이 나타나는 거 어디? 계급론에서 이해하는 여기. 나에 들어가면 맞죠. 그렇죠?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가볼게요. 같은 문제들이에요. 다. 근데 여러 가지 가지고 온 거예요. 하도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AB 계급론과 계층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B의 입장. A와 구분되는 B의 입장이고요. 여기는 B와 구분되는 A의 입장이에요.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의식을 중시한다. 그게 맞았고.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에서 불연속적으로 구분된 상태로 온다. 맞았네요. 두개다 맞았대요. 네. 그래서 점수 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가 뭐가 돼? 그렇지. 계급론이지. 이거 두개다 계급론에 대한 설명이잖아. 3점, B는 계급론이네요. 3점 만점에 2점 받았어. 그럼 여기에 잘못된 거쓴 거죠. 그쵸? 그럼 얘 여기다 뭐쓴 거야? 계층론 쓴 거지. 계층론에 대한 특징을 여기다 쓴 거네요. 그쵸? 여기도 보겠습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의 원인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B가 계급이면 A는 계층이어야 되네.
그럼 당연히 단일 요인 아니잖아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게 다원론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불평등 현상을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한다. 이거 왜 틀렸어? 그렇지, 이거 공통점이니까. 여기 구분되는 계층론에만 해당되는 거 쓰라고 했는데, 경제적 요인을 보는 건 계급론도 보고 계층론도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이해분이 1점이네. 그러면 계층론에 대한 거 여기만 계층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 나 공통적으로 계층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여기는 저것도 들어갈 수 있네. 얘네 공통점 들어가면. 그렇죠? 구분되는 비의 특징, 계급론을 써야 되는데 공통점 들어가면 뭐 이거 틀린 거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계층론이에요.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경제 결동론적 어떤 거? 저거 저거 저거 계급론. 그래서 틀렸고요. 현대사회의 계층 분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건 계급보다는 계층이죠. 따라서 B는 A와 달리, 아, 이제 A는이라고 하셔야 되죠.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론론적 관점에서 사회 계층 현상을 파악한다. 이론론 하면 계급론 맞는 얘기가 돼. 그럼 3점이 된단 말이야. 가에 들어갈 수 없죠.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위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차원적이라고 본다. 맞아요? 그렇지. 다원론적.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딱 들어가면 됩니다. 가나 모두의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들어갈 수 있지. 공통점 들어가면 되니까. 사회적 희소 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건 구분되는 특징이 아니라 둘다 불평등하게. 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을 둘다 보고 있어. 이게 공통점이야. 공통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긴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는 들어가면 점수 아예 못 받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급론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나왔거든. 이건 더 이전의 수능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표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 다음에 사회적 위신 측면에서 5명의 이 계층을 비교한 것이에요. 계층은 모두 상중하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뭐냐면 권력, 계급, 그 다음에 위신. 이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을병 정에 비해서 갑은 높고 무는 낮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을병적이 뭐겠어? 중이겠네, 중. 상, 중, 하 이렇게 해보면 을병 정이 중인데 얘네는 갑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을병정에 비해 갑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봐요. 갑, 병, 정에 비해 누구? 을은 높고 무는 낮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 을, 무에 비해 병은 높고 정은 낮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할 수가 있다.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기가 경제적 측면이야. 여기 경제적, 여기 정치적, 여기가 사회적이야. 경제적 측면에서 높은 사람일수록 정치적 측면에서 계층이 높아요? 아니잖아. 예. 봐요. 을. 권력 낮은데? 제일 높은데도 낮은데? 그쵸. 병. 아니, 아니죠. 갑. 중인데 여기는 상인데? 아니잖아. 네, 그냥 하나만 봐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권력 측면과 위신 측면에서, 여기하고 여기예요. 위신 측면에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위 불일치에 있는 사람과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보시면 지위가 일치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을밖에 없어. 갑, 병, 정, 무, 나머지 다 불일치해. 그쵸? 따라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이 4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을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가보겠습니다.

권력 측면과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가 계급 측면입니다. 권력가 계급 측면. 아유. 여기 을, 병, 정. 이제 권력가 계급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일치하는 사람이 권력가 계급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병정, 무 이렇게 있네. 그렇죠? 병정, 무. 그래서 여기 병, 정, 무. 계급과 위신 측면에서 일치하는 사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구 있어요? 갑밖에 없는데? 그렇지? 다 불체요. 갑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명이고 1명이에요. 그래서 더 많다. 맞네? 그렇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리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 측면에서 계층이 같은 사람들 중에서 계급 측면에서 같은 사람들 여기 있네. 갑, 병, 정 이렇게 세 사람 있네요. 이 사람들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갑, 병, 정 중에서 권력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여기 갑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사람. 위신 측면에서 가장 높은 병이네요. 그렇잖아. 그래서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긋,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들 막 옛날 거 찾아다가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관점에 대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네. 관점은 우리 1단원에서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그래서 기능론하고 나왔습니다. 기능론의 대전제가 뭐예요? 사회가 지유기체와 같다. 같다는 거야. 유기체를 보면, 이 유기체의 각 기관을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각 기관을 보면 어때요? 더 중요한 데가 있고, 덜 중요한 데가 있잖아. 그럼 손톱하고 심장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심장이 훨씬 중요하지. 그치? 머리카락이랑 폐 중에는 뭐가 더 중요해? 폐가 더 중요하지. 그치? 이렇게 유기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덜 중요한 기관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 중에 직업적 중요도도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대전제입니다. 연결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일이 제가 여기서 기능론, 갈등론을 가르치는 이 강사의 일보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돼? 그래서 왜냐면 그건 진짜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오랜 훈련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실습도 받아야 돼. 근데 똑같이 보상하면 누구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교육기간도 많이 드는 일을 더잘 했을 때더 많이 보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됐지? 기능론 끝난 거야. 여기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예요. 그리고 기여도가 달라요. 그래서 더 중요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보상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에게 더 많이 보상하고 덜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 그것은 바로 개인의 능력, 노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차등 보상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사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또는 뭐가, 뭐 다른 뭐 직업이 돼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담당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상받아야지, 이렇게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요. 구성원 간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거죠. 네.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면, 사실 이 지구상에 이 가치 있는 것들은 희소합니다.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항상 적어. 돈, 권력,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업 다 적어. 그렇기 때문에 능력, 노력, 업적에 따라 누군 가져가고 누군 가져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이렇게 써줄게요.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본다. 맞을까, 틀릴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병리적 현상이 뭔데요? 사회 유기체설. 예. 유기체에 병이 났어요. 그건 사회에 병이 난 거랑 똑같아. 즉, 뭐냐면,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가 유기체에 병이 난 거,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병리적 현상,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가 아니야. 불가피한 거야. 그렇죠? 오히려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효율성을 높여줘요. 사회 문제가 아니란다. 병리적 현상이 아니란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제 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은 왜 발생해요? 가치 있는 게 희소해. 지배층이 그걸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피지배층한테 나눠줄 수 없잖아. 자기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의 내가 이 희소 가치를 계속 차지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없거든요. 피지배층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사회 불평등의 발생 원인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유지, 그리고 계급 재생산을 위해서.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 예, 우리가 계속. 그러기 위해서 지배 집단이 만든 아주 불합리함 속에서 만든 차등 분배 때문이다. 지배 집단이 만든 거예요.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은 개인의 능력, 노력이 아니라 권력, 가정 배경, 이런 등등의 이게 뭐냐면 귀속적 요인으로서 지배 집단이 만든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가서 보시면 여기, 기본 입장. 사회적 희소 가치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에 따라 분배됨으로써 지배 집단의 이익은 보장돼. 그런데 피지배 집단의 계층 상승을 억압함으로써 계급이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계속 고착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 어때요? 피지배층이 이제 저항하게 되고. 네. 갈등론이 그렇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냐면 이 갈등론자 눈으로 봐도 사회 불평등은 어느 사회와 어느 시대에서나 나타나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배층이 그들의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불합리한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변혁해야 돼. 타파해야 돼. 타파해야 됩니다. 네. 불가피하지 않고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개념 설명 살펴봤고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속에서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찾아내야 돼. 가볼까? 사람 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거, 차등 분배 때문이네. 당연하다. 끝났습니다, 벌써. 뭐지?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왜? 여기 봐. 직업마다 사회에 대한 기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분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를 똑같이 분배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 사회 효율성이 저하되지. 기대할 수 없지. 기능론의 입장이 되는 거야. 그에 비해서 이게 이제 갈등론이겠죠? 소득 격차는 기득권층에 의해 규정된 불합리한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기득권층 이미 이득을 얻은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그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불평등한 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에게 유리한 분배 구조에 따라서. 이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선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온 선지들 다 모아봤어요. 선지만 이렇게 모아봤고, 한번 이거 보면서,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뭘까? 그렇지. 기능론이죠. 우리 유기체에 더 중요한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회 직업도 그렇다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은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이건, 그렇지. 갈등론이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해. 성취 동기, 효율적. 끝났죠?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수준에 따라, 능력, 노력, 예, 이 여부에 따라. 그러면 기능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권력이야라고 하면 갈등론이 되는 거죠. 다음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필수 불가결한, 이게 무슨 말이야? 불가피해. 왜냐면 가치 있는 건 희소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 불가피해. 이게 바로 기능론.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이건 누구 입장이야? 그렇죠. 이건 모두죠. 기능론자 눈으로 보건, 갈등론자 눈으로 보건 간에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 얘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희소해요. 예, 네, 누구 눈으로 봐도.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차등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불평등으로 보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지배층에게 유리한 구조에 따라서 분배된 거야 라고 하면 갈등론이고, 사회 전체가 합의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된 거야 라고 하면 기능론인 거지. 다음입니다. 차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차등 분배 반대입니다. 어디? 그렇지. 갈등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차등 분배의 결과라고 믿거든요. 틀렸습니다. 아,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갈등론입니다.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 간에 정해 관계가 있다. 여러분, 정해 관계가 뭘까요? 정해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모의 계층이 올라가면 자녀의 성공 가능성도 올라간다. 그러면 자녀가 희소 가치를 차지하는데 부모의 계층, 즉 가정 배경이 영향력을 좌우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갈등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개개인이 사회에 적응해야지. 너 능력 발휘해라. 노력해라. 그렇죠? 구조적 차원, 사회 구조적인 건 이건 사회 전체의 합의에 따라서 잘 만들어진 건데 개인에게 이거 기능론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정도와 사회적 갈등 정도 간의 정해 관계를. 정해 관계가 뭐라고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차등 분배할수록 갈등이 높아져. 차등 분배 반대야. 그렇죠. 갈등론이 되겠습니다. 갈등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 체크 쭉 해봤고요. 이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하고 예전 문제 한번 가지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 AB는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예요. AB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하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으로 갑을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갑이 갈을 썼고 구분할 수 없는 질문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가? 라고 했어요. 어때? 맞게 잘했네. 왜? 기능론, 갈등론 모두 뭐예요?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 맞잖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을.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가?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맞아요? 맞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차등 분배가 긍정적이지. 더 열심히. 그래서 네, 예. 예라고 하면 기능론이고. 아니, 차등 분배 반대야. 하면 갈등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잘 썼습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대한 A의 응답은 A가 뭔진 몰라도 둘다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니까 둘다 예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A든 B든 예입니다. 맞는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갈등론이라고 한다면 리을에 대한 B의 응답은 아니오죠. 그렇죠? 아니오. 우리 여기 써놨습니다.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갑이 니은만 옳게 제시했다면, 니은만 옳게 구분할 수 없는 질문만 옳게 제시했다면, 요거네요. 이것만 옳게 제시했다면,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틀린 거 들어가야 돼요. 가에, 개개인이 사회 불평등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인 의미에 주목하는가? 그럼 둘 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둘다 아니요 라고 해서 구분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만 맞았으니까 이건 틀린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을이
기억만 옳게 제시했다면, 기억은 뭐냐면,

구분할 수 있는 여기만 옳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틀린 거로 써야 돼. 나의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보는가? 불공정한 사회 구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지배층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예 하면 갈등론. 아니요 하면 기능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 틀렸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질문 들어가면 되잖아. 저 구분할 수 없는 거 들어가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걸 썼어. 어차피 틀렸으니까 여기 들어가도 돼, 안 돼? 돼.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막 있는, 없는, 틀렸고, 맞았고, 막 없다,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음 문제가 이게 2호 수능, 26, 27, 2호 수능? 예. 아, 관점이니까 2호 수능에 나올 수가 있죠. 예. 수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급론, 계층론을 착각했어요. 안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제시된 진위 판단에 부합하도록 빈칸을 채워 진술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개인의 성취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A와 달리 B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 B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 기능론이라고 본 거지. B를 기능론이에요. 맞아요. 라고 했더니 최종 결과 아니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는 기능론이에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 어때? 차이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B는 갈등론이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고 타파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가해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B와 달리 A는이에요. A가 뭐예요?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한다. 아니잖아. 이거 귀속적 요인 아니잖아.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말 들어가면 거짓! 했어. 맞지. 맞지. 그러면 1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옳은 경우. 0점이다. 라고 했네요. 틀렸지. 만약에 여기가 1점이라고 한다면, 가해,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다. 맞는 얘기지. 기능론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거잖아. 근데 이게 거짓이라고 했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1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진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25 수능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실전 문제하고 구분할 수 있는 없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뭐 문제 구조가 매우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문제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된 결과다. 뭐예요? 기능론이지.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의 유리한 분배 구조가 고착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뭐죠? 갈등론입니다. 그러면 갑의 관점부터 가볼게. 기능론이야.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돼? 아니지. 불가피하다라고 써있어. 틀린 거야.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누구? 갈등론입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차등 보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공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차등 보상했을 때 오히려 성취 동기를 높이고 사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의 생각입니다. 틀렸지? 다음 갈게요. 을의 관점에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녀의 소득. 맞아? 부모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자녀의 소득은 어때요? 낮아? 이렇게. 둘이 반대 관계야? 갈등론은 어떻게 생각해?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소득에 영향이 미치잖아. 가정 배경, 권력 등 귀속적 요인이 영향을 주잖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자녀의 소득이 들어갈 수 없는 거지. 그치? 다음 가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인재의 적재적소. 그렇지. 그래서 불가피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성취 동기를 높이고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하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보편적이고 불가피해? 아니야. 보편적인 건 맞아. 둘 다다. 타파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출 뭐 대모의고사 문제들까지 살펴봤고요. 이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마지막으로 또한 문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응답의 일치 여부를 나타낸 것으로 갑은 모든 질문에 옳게 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실어놨고요. 우리 수능 특강 문제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딱두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계급론과 계층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기능론과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1단원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4단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출문제도 보셨다시피 그렇고요. 수능 특강에도 사실 문항수가 이 관점에 대한 문항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문제들 지금 마지막 문제도 있었고 한두 문제 정도 했고요. 일부러 기출문제 가져왔고 선지 계속 반복되니까 선지 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요거 밟고 오히려 이 수능에는 잘안 나오는 계급론과 계층론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했습니다. 왜? 내신 대비에 포인트가 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료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이동과 사회 계층 구조와 관련된 표문제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 차이점이 있었죠. 그거 한번 확실하게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에 대한 얘기까지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앞서 출제 시그널부터 쌤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DNA의 형태, 인트론의 유무, 그 다음에 발현 조절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에서 발현 조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조절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빈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여러 개의 세포들이 분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보기선지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쌤이랑 개념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빈출 픽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념 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을 비교하도록 할 건데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체 구성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는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수능특강의 유전물질 파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하고 상당히 이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에서 유전체 DNA 수와 형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원핵 세포는 한 개의 원형 DNA를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진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선형 DNA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아, 그래서 고리형 DNA, 원형 DNA들이 적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RNA 가공도 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핵 생물에서는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이제 큰 맥으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개념 줌은요,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발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개체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이걸 이제 큰 범주에서 발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발생에서도 유전자의 발현 조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지금 수정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포 분열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그 세포들이 각각의 고유의 그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분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모근 세포, 이자 세포, 근육 세포, 간 세포를 분화된 세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게 되는 거냐면, 요 수정란에 있는 유전체와 요 분화된 세포의 유전체가 과연 정보가 같느냐라는 것이죠. 어떨까요? 정보가 같습니다.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요 체세포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다. 유전 정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째서 얘는 모근 세포가 되고 어째서 얘는 이자 세포가 되는 것이냐? 바로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모근 세포에서는 케라틴 유전자가 발현이 돼요. 하지만 여기 이자 세포에 있는 인슐린 유전자는 모근 세포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쌤, 그러면 여기 모근 세포에는 인슐린 유전자가 없어서 발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쌤이 뭐라 그랬죠? 얘네들, 수정란과 여기서 분화된 세포들, 얘네들은 모두 유전체가 같으니까 이 유전자들은 모두 갖고 있는데, 이 모근 세포에서는 인슐린 유전자는 있지만,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 안될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치? 아, 그래서 유전자가 선택 발현이 되면서 이 세포들이 고유 형태와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야.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선지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랑 액틴 유전자 뭐 이런 거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유전자에 염기서열은 같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염기서열이 같을까요? 당연히 이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른 것이에요.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당연히 유전자들의 염기서열은 다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일부라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세포 분화와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대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포 분화라는 것은요, 특정 모양과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에 의해서 그 세포의 분화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 전구 세포라는 것이 세포의 결정이 된 다음에 분화된 세포가 되는 것이다. 이 순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구 세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포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전구 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구 세포에서 유전자가 발현됨으로써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것을 결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일어나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갖는 세포로 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구 세포하고 세포의 결정이 일어난 거는 외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외형적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러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어떠한 특정 세포가 되겠다라는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라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로 근육 세포의 분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발생 초기에 배아 전구 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이 배아 전구 세포는 어떠한 세포로든지 간에 이제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근육 모세포가 이제 다핵세포가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근육 모세포들이 여러 개 융합돼서 다핵세포가 되고 근육세포라는 것으로 이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가 분화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순서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포의 결정이 일어나고 세포의 분화가 결정되는지 그 과정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근육세포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조금 전에 봤었던 그림을 세로로 나타낸 겁니다. 배아 전구 세포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화한 근육 세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인데, 쌤이 아까 배아 전구 세포라는 것은요, 어떠한 다양한 세포로 그 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DNA에 유전자들이 꺼져 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이오디 유전자라는 것도 꺼져 있고요. 다른 전사 유전자도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현이 안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켜져요. 그치? 켜지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근육 모세포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로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오디 유전자에 의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바로 전사인자입니다. 전사인자가 뭐였어요? 그렇지. 진핵생물에서의 조절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조절 단백질이 합성이 됨으로써, 생성이 됨으로써 다른 전사인자들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마이오디 단백질이 요 다른 전사 그 유전자를 조절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다음에 그또 다른 전사 인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또 다른 조절 유전자들을 전사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근육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서 얘네들이 완전히 분화한 근육 세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전사 인자의 조합으로 얘네들 근육 세포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고요. 근육세포에서의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바로 마이오디 유전자입니다. 자,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치? 근데 거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유전자, 그걸 상위에 있는 조절 유전자, 이걸 우리는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라는 것은 전구세포로부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구세포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되는 것인데, 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양한 전사인자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그림에도 여러 전사 인자가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이 전구 세포에서 전사 인자 1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그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은 그 세포하고는 얘네들이 전사 인자의 조합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전사 인자 2번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전사 인자 1, 2를 둘다 가지고 있는 세포가 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1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없는 애에서, 전사인자 1이 없는 애에서도 전사인자 2가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전사인자의 조합이 어때요? 달라지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이 전사인자에 의해서 또 다른 전사인자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 전사인자 3이 만들어지면 이 세포는 전사인자 1, 2, 3을 모두 갖게 되고, 그러한 세포는 H라는 세포가 된다. H라는 세포로 분화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1, 3만 가지면 F, 1, 2만 가지면 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부터 H까지의 세포들이 모두 다른 전사인자 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인자 조합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핵생물에서의 세포 분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전사인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조절 유전자로부터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조절 유전자가 전사 인자라는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예요. 전사 인자 암호화 부위. 그치? 자, 그래서 이 전구세포에서는 이 조절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조절 유전자가 가장 상위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의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한 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 쌤이랑 다양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출픽 첫 번째는요. 2점 테스트의 4번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의 수정란으로부터 세포 ABC가 분화되는 과정과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쌤이 아까 그림이 조금 형태가 바뀌었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것들의 유전자 발현 조절과에 관련해서는 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동일한 유전체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세포든 B라는 세포든 C라는 세포든 모두 수정란과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세포에서는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되었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인슐린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고 C에서는 펩신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에서 A에는 알부민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알부민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A세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발현시키려면 얘를 전사시키는 전사인자가 존재해야겠네요. 그래서 유전자 발현에 관여하는 전사인자가 있다. 맞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B에는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 이렇게 유전자의 유무를 잘 물어본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B에는 지금 인슐린 유전자가 발현된다 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준 거지만 여기에 펩신 유전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펩신 유전자도 있고 알부민 유전자도 있다.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다. 이거예요. 다음에 디귿. 사람에서 알부민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는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프로모터로 발현이 조절된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오는 보기선지라고 했었죠. 알부민 유전자랑 인슐린 유전자는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르다라는 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건 염기 서열도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래서 동일하다, 틀린 것이고 미음, 수정란에는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한 개체의 체세포들은 모두 동일한 유전자를 가져. 근데 이 한 개체의 체세포들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수정란에 인슐린 유전자와 펩신 유전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다음, 액틴 유전자의 전사 과정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액틴 유전자는요, 근육세포에 있는 유전자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액틴 유전자 없지만 뭐 근육세포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전사 과정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진핵생물이니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봤었던 그 근육 모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이때 조건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야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전사가 일어나서 마이오디라는 단백질 전사인자를 발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마이오디 유전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오디라는 이 전사인자가 이 유전자 X를 이제 발현시켜서 전사인자 X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전사인자 X가 마이오신 유전자와 액틴 유전자를 발현시켜가지고 마이오신 단백질과 액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 나와 있는 전사들은 촉진해주는 전사인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봐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전사인자이다 라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다른 그 조절 유전자를 전사시키는 데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사인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전사인자가 바로 조절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간세포에는 마이오디 유전자가 없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간세포 왜 갑자기 근육 모세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간세포가 튀어나옵니까? 쌤이 뭐라 그랬어? 그 한 개체의 체세포는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마이오디 유전자도 존재를 하는데 간세포가 만들어질 때는 간세포로 분화가 일어날 때는 얘가 켜지지 않았던 거야.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래서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 디귿.
액틴 유전자는 근육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래요. 근데 이 액틴 유전자는 액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을 뿐이지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볼 순 없어요. 핵심 조절 유전자는 이러한 조절 유전자들의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 이걸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쌤은 이러한 경우도 봤어요. 이 액틴 유전자가 아니라 마이오신 유전자로 바꾼 거야. 그랬더니 마이오디랑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서는 마이오신, 마이오디 한 글자 차이잖아. 그러니까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맞게 고른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마이오신으로 나오더라도 틀린 거예요. 마이오디 유전자가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플러스 보기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리을에서 마이오디 단백질은 유전자 X의 발현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전사 인자로 작용을 해가지고 유전자 X를 촉진해준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미음에서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되어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근육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 이러한 전사인자의 연속적인 작용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미음 맞는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 비읍으로 가서 전사인자 X는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전사를 촉진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유전자 X로부터 만들어진 전사인자 X는 여기 마이오신하고 액틴 유전자에 가서 얘네들의 발현을 촉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DNA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전사를 촉진한다라는 것도 맞는 거지.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조절부위라고 불렀죠? 그래서 전사인자는 프로모터나 조절부위에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 다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자 XYZ는 전사인자 XYZ를 각각 암호화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미분화 세포에서 XYZ 중에 X만 있으면 기억으로.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X가 있으면 기억으로,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으면 니은으로, 그 다음에 G만 있으면 디귿으로 분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모두 세포들입니다.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결국에 얘네들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른 세포로 분화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준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야생형 가에는 당연히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있다 라고 주어진 상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볼게요. 야생형 가의 디귿에 X가 있대요. 이 디귿이 뭐였어요? 세포였잖아? 이 세포 디귿에는 유전자 X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라는 동물에는요,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것이고, 이 기억 니은 디귿, 어디든지 간에 유전자들은 모두 존재한다. 체세포에는 모두 같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니까, 이 기억 니은 디귿에 X, Y, G 유전자가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당연히 디귿에 X가 있다는 맞는 보기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지는 특정 유전자의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라는 것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사 인자가 이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지는요, 그 전사 조절에 관여해서 디귿으로 분화되게끔 해주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사 조절에 관여한다, 이것도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가 결실된 가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동물 가에서 X라는 유전자가 결실이 되었어. 그러면 X라는 전사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지 않고 얘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기억과 니은으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지금 니은이 형성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니은과 디귿이 모두 형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제 디귿을 틀리게끔 골라주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빈출픽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의 구조의 분화 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료 해석형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뭐야 라고 하고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문제를 읽고 이해하다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식물 X의 꽃 구조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X의 꽃구조 형성에는 핵심 조절 유전자 ABC가 관여를 하고요. ABC는 전사인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각각 암호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ABC의 발현 결과 형성되는 꽃 구조는 그림과 같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자, 이때 C가 발현이 되면요. 유전자 중에 C가 발현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암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리고 B와 C가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때 수술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A와 B가 발현이 되게 된다면 이때는 꽃잎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A만 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꽃받침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만약에 A가 결실이 되면 A가 발현되던 부위에서 C가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C가 결실이 되면 C가 발현되던 부위에서 A가 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A가 만약에 결실이 됐어. 그럼 원래 A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A라는 유전자가 결실이 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현이 된다. 그치? 그러면은 이 C에 의해서 대문자 C라는 전사인자가 발현이 되겠네요. 그치? A가 결실된다면 이 C가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C가 결실이 되더라도 이때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A가 대신 발현이 돼서 그 부위에서 전사인자 라지 A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문제 보기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ABC는 모두 특정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네들 지금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되겠죠? 얘네들로부터 전사인자가 만들어지고 이제 다른 유전자들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 니은으로 가서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쌤이 뭐가 발현된다 그랬죠? 유전자 C가 발현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C가 발현이 되면 어떻게 돼? 암술이 형성되잖아요. 근데 A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암술이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어. 그러면 만약에 A가 결실된 개체가 있어. 그럼 이 중에서 무엇으로만 형성된 꽃이 생성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A가 결실됐다라고 했으니까, 이 A가 발현되어서 꽃받침이 돼야 되는데, A가 발현이 안 되겠죠. A가 결실됐으니까. 대신에 C가 발현돼. 그러면은 C가 이제 발현이 되면서, C만 발현되면 이 꽃받침 부분이 암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A 대신에 C가 발현되면, B와 C가 발현된 것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꽃잎이 아니라 수술이 형성이 되겠네요. 즉, 꽃잎 꽃받침이 형성이 안 되고 암술과 수술로 이루어진 그 꽃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 디귿으로 가볼게요. 자, 보기 디귿으로 가서 이번에는 C가 결실된 개체에서는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본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C가 결실됐어. 그러면 C가 결실됐으니까 C는 발현이 안될 것이고 대신에 누가 발현된다? A가 발현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발현되게 된다면 암술 대신에 꽃받침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가 발현되는 대신에 A가 발현되는 것이니까 이 C가 결실돼서 A가 발현되니까 A와 B가 발현이 되면 수술 대신에 꽃잎이 형성된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제대로 이렇게 발현돼서 꽃잎, 꽃받침 이렇게 될 것이니까 꽃잎과 꽃받침만으로 이루어진 꽃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디귿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문제가 3점 테스트에 한 문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한 문제 더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한 문제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발생 과정에서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읽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기를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아, 이 부분 어렵네라고 겁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쉬운 문제로 우리가 쉽게 풀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심장세포의 분화와 기능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며, 이중 NKX2-5, 그러니까
2-5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NKX 2-5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그 자료 자체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합성된 NKX25 단백질은 심장세포의 분화에 필요한 GATA4 유전자의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 발현을 조절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요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전사인자 조절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걔가 이제 이 GATA4의 유전자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을 해서 발현을 조절해줬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유전자보다는 NK2-5 유전자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 정도는 이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GATA4가 발현되어서 합성된 이 단백질은 여러 심장 세포의 분화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유전자의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한대요. 아, 그 전사인자들이 연속적으로 작용하는구나라는 거를 표현해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 유전자나 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선천성 심장 질환이 유발된다. 이건 단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 중 하나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둘 중에 누가 더 상위 조절 유전자인지는 밝혀냈잖아요. 요 NKX2-5 이것이 더 상위 조절 유전자였으니까 이것이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전자들을 읽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본 적도 없으니까 좀 다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기 한번 봐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봐봐. NKX2-5는 심장세포 분화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이다. 골라냈잖아. 그치?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니은 이 NKX2-5와 GATA4는 모두 전사인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얘네 둘은요. 이 유전자, 그 다음에 GATA4라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조절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사인자로서 작용을 해서 그때 전사를 하기 위한 전사계시 복합체에 결합해서 발현을 조절해 준 것이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유전자인지 단백질인지 좀 헷갈리죠? 이걸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유전자는 전사인지 아닌데? 라고 푼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약속이거든요, 하나에. 유전자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여서 씁니다. 그리고 단백질, 만들어진 단백질의 이름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체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울여서 쓴 거가 유전자, 정체로 똑바로 쓴 거가 단백질이다라는 거고, 얘네 둘은 단백질이고 전사인자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간세포에 GATA4가 있다. 지금, 심장세포의 분화에 대한 자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세포가 나왔어. 결국에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지죠? 모든 체세포는, 하나의 개체에 있는 모든 체세포는 같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GATA4도 간세포에 당연히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리언 디귿. 모두 맞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보기로. 자, 이 NKX25에 의한 전사 조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라고 한다면. 이 전사인자에 의한 전사 조절은 당연히 전사가 핵안에서 일어나니까 핵에서 일어난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 미은. 간세포에 GATA4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아까 간세포에 GATA4가 있다랑 똑같은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적응 겸 알아두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6번 빈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유형도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잘 봐야 됩니다. 진핵세포에서의 전사 조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화 세포 피의 분화와 관련된 유전자 XYZ의 전사 조절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전사인자 결합 부위 라지A, 라지B, 라지C, 라지D의 전사인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은 라지A에, 니은이 라지B에, 디귿이 C에, 그다음에 리을이 D에 결합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결합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유전자 XYZ의 프로모터와 전사인자의 결합 부위가 그림으로 나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XYZ의 전사는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전사인자들이 모두 결합할 때 일어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 X는 디귿이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것이고, Y는
효소Y, 지는 효소G를 암호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미분화된 세포 P에서 Y와 G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이것의 발현 여부에 따라 P가 분화하여 형성되는 세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거예요. YG 중에 발현되는 유전자가 없으면 분화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Y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1이 됩니다. G만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2가 되고요. YG가 모두 발현되었다 그러면은 세포 3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 해석형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Y라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Y가 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Y가 발현이 되려면 BC 그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결합을 해야지만 얘가 발현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맞춰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기억에서 1에는 기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1이 어떤 애들이었냐면 여기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이 유전자 Y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1로 분화가 된 거예요. Y만 발현되었을 때 1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Y가 발현되려면 니은하고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BC에 결합을 했어야 돼. 그치? 그럼 얘는 디귿이 어떻게 됐어야 돼? 전사인자가 만들어졌어야겠죠? 자, 그럼 이 디귿이라는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려면 요 X가 발현이 돼야 되는데 X가 발현되려면 기억이 만들어져서 A에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1에는 기억이 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 니은에서 2에 X와 Y가 모두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사실 이거는요 2라고 물어보든 1이라고 물어보든 3이라고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유전자는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X, Y 유전자니까 모두 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P에 기억, 니은, 리을을 주입하면 P가 3으로 분화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미분화된 세포 P예요. 근데 전사인자 기억, 니은, 리을을 주입을 했어. 그러면 기억을 주입했을 때 기억이 A에 결합해서 X가 발현되면 디귿이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주입했을 때 디귿도 만들어지게 되네. 결국에 전사인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Y가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있으니까 G가 발현된다. YG 둘 다 발현이 되면 YG가 모두 효소가 있을 때 얘는 3번으로 분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3으로 분화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약간 이제 처음 문제를 풀어볼 때는 얘네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 결국에는 전사인자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제 상황에 맞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꽃구조 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표현됐을 뿐 결국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야생형 애기장대꽃의 구조를 나타냈고 표는 그 위치 1, 2, 3, 4에서 미분화 조직으로부터 꽃구조 형성에 필요한 유전자 ABC가 발현되는 유전자와 각 위치에서 형성되는 꽃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위치에서는 유전자 A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 꽃받침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현되는 유전자 이 밑에다 써볼게요. A. 그 다음에 위치 2에서 A하고 B가 발현이 되면 꽃잎이 형성된다. 그리고 3번 위치에서는 여기 B하고 C가 발현이 되면 수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4번에서는 C가 발현되었을 때 암술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까 우리 꽃 그림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에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었을 때 그것이 형성된다라는 그림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유전자 A, B, C는 어떠한 세포이든지 간에 다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이루는 세포에 A가 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포든지 간에 A, B, C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보기 D은 C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 3에서는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비슷한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A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C가 발현되고 C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는 A가 발현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C가 결실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C가 발현이 안 되겠죠. C 발현이 안 된다. 그 말인 즉슨
A가 발현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요 3번 위치에서 C가 결실이 돼서 대신에 A가 발현된다면 A하고 B가 있는 것이니까 A하고 B 있을 때는 누가 형성된다라고 했었어요? 꽃잎이. 그러니까 수술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꽃잎이 형성된다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B가 결실된 돌연변이 애기장 때는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가 결실될 때. 자, 그러면은 B가 이렇게 안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 A만 있을 때는 꽃받침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고, C만 있을 때는 암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꽃받침과 암술로만 이루어진 꽃이 형성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암술과 꽃받침으로만 이루어진 꽃. 맞는 거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 이제 점점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빈출픽 여덟 번째 문제로 가가지고요. 자, 이거는 쌤이 개념 줌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형태 형성과 관련해가지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쌤이 빈출픽으로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림은 야생형 초파리와 발생 과정의 초파리 배아에서 혹수 유전자의 발현 부위 및 3번 염색체에서 혹수 유전자를 나타낸 거래요. 혹수 유전자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 혹수 유전자는요. 핵심 조절 유전자예요. 그래서 배아에 몸의 각 체절에 만들어지는 기관을 결정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다. 근데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그 핵심 조절 유전자, 혹수 유전자인데 여기 랩 유전자는요. 머리 체절에서 그다음에 UBX 유전자는 가슴 체절에서 그다음에 ABDB라는 유전자는 배 체절에서 발현이 된대요. 그리고 이 혹수 유전자가 염색체 배열된 순서, 이 순서대로 몸에서 발현되는 혹수 유전자의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이 초파리에는 체절이 형성이 됩니다. 체절이라는 거는 각 몸의 마디마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 마디마디마다 그 마디마디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걸 이제 형태 형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에 관여하는 가장 상위의 조절 유전자 걔네들을 혹수 유전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해서 혹수 유전자가 발현되어 합성된 단백질은 다른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수 유전자가 발현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네들 핵심 조절 유전자니까 거기로부터 전사 인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전사 인자가 다른 유전자의 조절에 관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였기 때문에 핵심 조절 유전자라고 부른 거니까 기억은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니은으로 가서 ABDA 유전자는 머리 체절에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요 랩이라는 유전자가 머리 체절, 그 다음에 UBX는 가슴 체절이에요. 그럼 머리에서 이쪽은 가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D라는 것은 배 체절에서, 이게 배 체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그 염색체에서 배열된 순서가 몸에서 발현되는 유전자의 순서와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ABDA가 가슴하고 배 사이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머리 체절에서 발현이 될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금 머리, 가슴, 배라고 한다면 얘는 가슴과 배 쪽, 그쪽에 사이 어딘가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해야 되지 머리에서 발현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는 틀린 보기다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머리에 있는 세포는 UBX가 없다. 자, 이 UBX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그치? 이 유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존재한다. 머리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뭐 가슴에 있는 세포에도 존재하고, 이제 같은 개체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UBX가 없다는 틀린 것이고, 얘를 X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혹수 유전자라는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배웠던 그 유전자의 발현 조절과 일맥상통한 내용이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아홉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전사 개시 복합체와 관련된 문제인데, 한번더 확인을 위해서 쌤이 마지막 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간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X의 전사계시 복합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전사인자 결합 부위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A하고 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 기억과 니은이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프로모터에서 가까운 애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애가 B고 조금 더먼 애가 A죠. 그러면 지금 여기 RNA 중화표소가 붙는 부위가 프로모터이기 때문에 좀더 가까운 이 기억이 B가 될 것이고, 요 니은이 A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A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B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사인자 결합 부위에 붙는 요 라지 A와 라지 B는 전사인자겠죠. 다음, 요 X에는 엑손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전사 개시가 되면서 얘네들이 전사되고 발현될 테니까 여기에는 단백질 그 암호화 부위가 있겠네. 엑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동그라미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유전자 발현의 조절까지도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5단원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5단원에서도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어들, 우리 내신 만점을 위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시너지를 팍팍 내셔서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등업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이 되길 바라요. 이번 시간에 함께 하기 위한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과학과 윤리에서 자연과 윤리로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이 자연과 윤리 나오는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이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탄탄하게 그리고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꿀 자료를 잘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인드 세팅 아시죠? 지금 조금 더 노력하는 이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 나중에 더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을 아껴주고 똑똑하게 나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이게 지름길이야 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시너지 내주실게요. 잘 집중해 주실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자연과 윤리를 위해서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자연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딱 펼쳐야 되는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키리노트 옆에 공백 부분에 기본적인 설명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자연과 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은 어느 존재까지인가요? 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는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Moral status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갖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해당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치라는 윤리, 철학에서 중요한 이 판단 요소에서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즉 본질적인 가치를 갖느냐 아니면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를 갖느냐 요 측면에서 위에 말한 도덕적 고려,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에 대한 중요 판단 기준이 나눠지게 돼요. 즉

내재적이거나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도덕적 고려를 받을 지위를 가져요.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칸트, 레건, 테일러 같은 학자한테 좀더 적합하게 쓸수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 다른 사상가들에게 이 단어를 쓸지 안 쓸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존재가 인간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다면, 동물 중심주의의 경우에는 쾌고감 수용 능력이 있다면, 또 생명 중심주의에는 유기체로서 생명 활동을 하는 존재라면, 생태 중심주의라면 이 토지, 대지, 생명 공동체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올 때, 아, 그래.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들, 그래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번 강의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두고 인간, 동물, 생명, 생태 중심주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에 약 11명의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인간 중심주의에 가장 많은 사상가가 들어갑니다. 인류의 고대로부터 많은 인식이 이 인간 중심주의에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인간 중심주의의 첫 번째 학자, 서양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자연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결론으로 가기 위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제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전제가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각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해. 와 같은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 그건 행복이야. 그렇다면 인간 존재가 행복하려면 뭘 갖추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돈이야? 명예야? 성공이야? 좋은 학벌이야? 아니, 아랫대. 덕이야. 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 입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서의 행복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본 거고요. 인간이 그러하듯 다른 존재에게도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 사이에 위계도 존재한다는 걸, 발생한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요. 영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하는 식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운동 활동까지 하는 동물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유를 하는 인간 존재. 이들이 각기 고유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중에 이성적 사유를 하는 인간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 위계 설정을 두고 보니 자연은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데 그중에 동물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와 같은 인간주의적인 관점이 도출이 돼서 자연 속의 동물 혹은 자연의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럼 앞에서 논의한 대로 그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도덕적 행위자인 우리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 도덕적 존중을 받아야 되는 존재,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의 조건은 뭡니까?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게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두 번째,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로 갑니다. 그의 결론도 역시 인간 중심주의로 끝이 날 거예요. 그것을 위한 전제를 깔아보자면,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창조론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존재들을 설명하는 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 신이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이 세계의 여러 만물들과 여러 존재들을 창조했을 때그 섭리에 따라서 동물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진 거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동정 어린 마음, 동정심을 갖는 것은 동료 인간에 대한 동정심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도 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도움될 수 있다. 라는 관점. 어쨌든 그의 관점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신이 창조한 겁니다. 포인트. 베이컨. 근대로 왔습니다. 서양의 근대에 철학을 분류해 볼때 우린 크게 경험론적인 관점과 합리주의적인 관점 이렇게 크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베이컨은 그중에 대표적인 경험론으로 분류되면서 설명되는 학자예요. 귀납법적인 관점으로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 이때 경험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를 추론해 낼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경험적인 관찰과 실험 탐구, 즉 내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탐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모은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일반적 명제, 결론을 귀결해내가는 그 과정을 그 기저에 관찰, 실험, 탐구라는 내 경험적인 요소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귀납법이라고 분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과학적인 접근법이죠. 그래서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자연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얻는 지식.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통해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역시 베이컨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존재는 역시 인간까지예요. 그리고 그 외에 자연의 대상물을 바라볼 때는 내가 탐구하고 실험해서 알아내야 되는 대상. 그렇게 알아내서 내 삶의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뒤에 데카르트라는 합리론으로 대표되는 사상가이고, 그런 합리론에서는 연역법적인 추론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혹시 학교 수업에서 이것까지 하셨다면요. 방법적 회의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미뤄왔던 것을 방법적으로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아, 이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라고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찾아내는 거. 철학적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걸 방법적 회의라고 하고요. 그런 방법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가 결론낸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진리, 철학의 제1명제가 될수 있는 이스타트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하고 철학적으로 숙고하는 나.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를 제시하는 거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는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자명한 진리구나.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부담을 갖기보다는 저러한 제시문이 나오면 데카르트이구나라는 걸 알아내시되 이것으로부터 도출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심하고 생각해온 나가 인식의 주체예요. 인간입니다. 그럼 그런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있겠죠. 이두 가지를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적인 이런 사유의 결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데카르트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와 인간 존재와 그렇지 않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강하게는 자연 속의 동물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기계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는 거라고 봐요. 그것에 비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물질 혹은 기계적인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하면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외한 자연의 대상 중에 동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카르트가 바라본 동물은요,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동물은 단순한 물질, 기계인 것이고, 그래서 동물, 기계론으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실험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혹은 사유의 주체인 내가 인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이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문구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서는 육체와 영혼 두 가지가 다 있는 존재이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이 될수 없다. 하지만 자연의 대상, 동물의 경우에는 영혼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단순한 물질이거나 기계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보는 데카르트. 그러니 더더욱, 아,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대의 사유까지 왔는데, 그 근대의 사유 중에서도 칸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칸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의 핵심을 찔러보자면 명확합니다. 칸트에게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간은 간단히 말하자면 중간자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간자적 존재. 다시 말하면 여러분,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을 세운다고 했죠. 그러니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맞죠?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성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이성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이성적이면서 완전한 존재이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속해서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되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도덕 법칙도 입법하고 스스로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반면 동물이라는 존재는 자연 법칙의 영향만을 받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을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자연 법칙의 영향도 받아요. 하지만 스스로 입법한 도덕 법칙에 의해서 내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신이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니까.

제외하고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이성적인 사용력을 갖고 도덕 법칙을 입법하여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이 인간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예요. 이런 이성의 능력이 결여된 동물이라면 도덕의 주체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역시 칸트도 인간 중심주의자이네라고 또 생각, 딱 당연히 명쾌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동물을 사용할 수 있으되 이 부분으로 가봅시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로서 스스로 도덕성을 고양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직접적 의무를 갖는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중요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예요. 말하자면, 인간 존재로서 나 자신 혹은 인간인 타인 늘 간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인간에 대한 의무로서 직접적 의무입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연의 대상물을 대할 때, 만약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행동이 행여 나의 도덕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도덕적 감수성을 훼손하거나, 그러므로 해서 내가 도덕적인 감수성이 무뎌지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그 자연의 대상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차원으로 그 자연물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나의 도덕성이 훼손돼. 그래서 타인에게 함부로 할수 있어. 그건 옳지 않아. 그렇다면 자연의 대상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차원이지만 함부로 하지는 말아야 돼.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봐요. 즉, 인간에 대한 의무, 직접적 차원의 의무는 인간에 대해서만, 인간끼리만 있어요. 그럼 직접적 의무는 자연에 대해서는 없어요.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무를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 안 좋을 테니까 간접적인 차원으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연의 대상이라고 쓴 것은 동물, 식물들, 또 아름다운 결정체를 갖고 있는 광물들, 이런 것들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걸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그 중에 동물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키우던 오래된 말과 같은 예를 들면서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건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직접적 의무 아니고 간접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자연의 대상,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동물에 관련한 의무로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섬세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옳아요. 그렇다면 칸트 입장은 인간 중심주의가 맞고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성의 능력이 없는 다른 존재는 인간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단 그런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함부로 대하지는 맙시다. 이게 칸트입니다. 그럼 이제 동물 중심주의로 가겠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에는 탐 레건과 피터 싱어 두 분이 있는데요. 탐 레건의 시작점은 의무론이에요.
이 의무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칸트에게서도, 방금 배운 칸트에게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의무론의 기본적인

관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개체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재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건 뭐냐? 인간의 경험적인 좋음, 인간이 내리는 평가에서 독립하여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너라는 존재는 나한테 참 쓸모 있구나, 유용하구나, 그래서 너란 존재는 참 가치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그 평가, 내 경험적 좋음과는 독립되고 분리돼서 스스로 가치를 가질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내재적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 존중받을 대상에 대해서 앞에 만났던 칸트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성적 사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레거는 의무론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이성적인 사회 능력이 있는 인간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레건의 입장에서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을 Subject of Life, 그래서 삶의 주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삶의 주체에는요, 말하자면 이성적 사유 능력이 있어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 moral agent가 기본 들어가요. 그러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에다가 이성적인 사유 능력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적 무능력자, moral patient라고 표현을 해요.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이 존재, 도덕적 무능력자일지라도 이 능력이 있다면,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면 삶의 주체로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레건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는 무능력자 누구이냐? 라고 하면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이걸 선지에서 아마 안전하게 쓰려고 더 탄탄하게 풀었을 때는 한살 이상의 정상적인 고등 포유류라까지 풀어서 쓴 적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등 포유류 정도로 짧게 써 놓으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이 맥락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가 될수 있는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인 동물과 도덕적 행위자인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도덕적인 행위자, 도덕적인 무능력자, 모두 다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라는 걸 짧게 한번 표현해 보면 일부 동물, 은 도덕적으로 무능하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런 존재들을 단순히 식용, 매매, 실험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도덕적으로 숙고해 봐야 된다. 도덕적으로 평가 다시 해 봐야 된다. 라는 관점이 탐 레건의 입장입니다. 동물 중심주의예요. 네. 그래서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능력을 갖춘 무능력자여도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피터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는요, 우리 지금 몇 번째 반복되네요. 반가워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Principle of Utility라는 공리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공리의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그런 존재들은 쾌락은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은 감소시키고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로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벤담에게서 이야기했었던 것을 싱어에게서 좀 더 깔끔하게 그 용어로서 탁탁탁 정리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때의 이익이라는 건 위에서 말한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하고자 하는 성향, 그 이익을 말하고 있고요. 동등하게 고려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Principle of Utility, 이익관심, 이익평등의 고려 원리라는 윤리적인 적용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적용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뒤에 보시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누구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 동물들까지죠. 동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구나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까지를 봤을 때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동등한 윤리적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동물들,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개, 닭부터 해서 토끼도 있네요. 저기 쥐도 있네요. 고양이도 있네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과 인간이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며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선호도 다를 수 있고요. 선호. 방법도 다를 수 있고요. 삶의 양식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물들도 고통은 피하고 싶다. 이만큼의 몸에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고통은 그들도 싫어한다. 그들에게 주는 그런 고통은 가볍게 여기면서 인간에게 주는 가벼운 고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상당히 문제 있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그들의 고통도 심각하게 우리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취급되면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당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조심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어에게서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그의 워딩으로 정리해 보면, 위에 말한 대로 이익관심, 인터레스트, 쾌락을 증진시키고 싶고 고통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익관심이 있는 존재라면, 즉 쾌고감수 능력이 있거나 그것이 입증되는 동물이라면 이익평등 고려 원리에 의해서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종차별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건 윤리적이지 못하다. 단 이때 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은 옹호하지만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편견, 왜곡된 태도를 종차별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종차별주의에 대한 윤리적 숙고, 이것을 벗어날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가 이야기하는 게, 자칫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해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호하는 이익관심의 대상이나 그걸 충족하는 방법, 삶의 양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삶의 양식도 고려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끼에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한 끼에 식사를 통해서 식욕을 충족하고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 이익을 높이는, 쾌락을 높이는, 식욕을 충족시키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동물들이 한끼 식사를 하는 방법, 양식, 또 그들이 식사를 하는 대상들, 엄연히 인간과 달라요. 그걸 동일하게 대우하거나 똑같이 취급하라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 조심해서 체크해 두기.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메모를 좀 해놔 드렸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생명중심주의 갑니다. 생명중심주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기체입니다. 테일러의 관점에서는요, 앞에 이야기한

레건에게서 말한 내재적 가치거나 본래적 가치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다시 한번 소환할 수 있는 사상가인데,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인간의 경험적 좋음, 평가로부터 독립합니다. 스스로 자기 안에서 갖는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까? 라고 하면,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고유한 가치와 독립적인 존재라고 평가되는 존재들이야. 판단되는 존재들. 그걸 1단계로는 목표 지향적 활동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유기체인 존재들,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들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스스로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활동해요. 참, 그 생명의 활동이라는 건참 오묘하죠.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해당된다는 거예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설계해낸, 만들어낸 기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럼 둘다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단,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어요. 후자에서 말한 기계는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지만 그 목표에 대한 설정과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구적으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하지만 내재적이거나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거나 독립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아요. 기계는. 하지만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작은 식물체들까지도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기 위한 그 시스템 자체가 누가 설계하거나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재적이고 고유한 가치, 독립적인 존재로서 유기체가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 요 포인트는 내재적 가치가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그이 유기체,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 존재들은 생명체, 유기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한 자신만의 고유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한 선, 내재적 좋음을 위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목표지향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유기체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유기체나 그렇지 않은 다른 유기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간 존재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테일러적인 관점에서는. 왜?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내 삶을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저한 송이의 꽃도, 나무도 자신의 생존, 성장, 번식,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된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체계를 우리 인간이 만들었거나 고안했거나 심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기체로서의 이 특징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 생명체의 다른 생명체를 비교해 봤을 때 인간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할수 없다. 그 생명체는 생명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서, 인간도 그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다.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죠. 그러니,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행 금지의 의무로서, 불침해의 의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어떤 생

공동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로서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성실의 의무 혹은 신의의 의무라고 해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 덫을 놓는 등의 행위는 그건 기만행위다. 그런 기만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의 생명체들을 속이는 행위 하지 말라고 테일러는 성실의 의무로 제안하고 있어요. 다음,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럴 때에도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보상적 정의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한 악행금지의 의무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내가 다른 동물을 함부로 피해를 끼치거나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의무로 성립이 되지만 네 번째 의무로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가 나의 생명을 위협해.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생명과 그 동물의 생존, 생명이 함께 맞붙는 경우, 충돌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예외가 허용이 돼요. 내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 다른 생명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를 지켜야 한다면. 단 그때도 보상적인 정의의 차원에서 그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테일러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를 만약 하셨다면 이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세요. 슈바이처는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건 선이고 그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는 건 악이야 라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명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들은 자신의 생명을 촉진하기 위한 동등한 특성을 가져. 그래서 인간 생명이나 다른 생명체들이나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존재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동등해.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생명의 차등성도 인정해. 단, 그때에도 도덕적인 책임은 느껴야 해. 라는 게 슈바이처 입장. 그래서 농부가 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도 함부로 생명체들을 저해하지 말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다 똑같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 책임을 느껴라라고 하는 거. 그러고 보면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이야기한 테일러의 얘기에 좀더 다른 버전으로 표현되었을 뿐 비슷한 논의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구나라는 게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생명중심주의입니다. 그럼 마지막 생태중심주의 가겠습니다. 레오폴드, 진짜 중요하죠. 생태중심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생태중심주의로 문제 내자면 거의 이 사상가가 독보적이죠. 또 앞에서 테일러도 생명중심주의에선 독보적이고요. 그럼 생태중심주의에서 레오폴드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 전체의 안정성, 온전성, 신민성. 그래서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을 윤리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포인트는 생명 공동체 전체를. 이런 관점은 위에 개체론이라고 해서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췄었던 환경 윤리 이론과는 달리 전체로서의 자연환경, 종과 생태계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인간, 동물, 생명 중심주의의 관점은
개체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춰요. 그에 비해서 레오폴드는 이 생태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생명 공동체 전체의 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 점이 다르고, 그런 관점에서 랜드 에틱스라는 대지윤리 혹은 토지윤리라는 걸 제시합니다.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를 포함해서 도덕 공동체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되는 도덕 공동체, 즉 대지까지 포함된 것. 그래서 이 토지와 자연을 우리가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산에서 나는 나무를 베다가 종이를 만드는 행위, 이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보다 수많은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죠. 이것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나, 그때에도 분명 생명 공동체의 안전성, 온전성, 신미성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대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 또, 생명적 권리. 철학적 가치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레오폴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앞에 얘기했죠?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까지 포함해서 공동체를 확대하다 보니까 대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모든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인 거죠. 그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안정성을 집중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 대지의 지배자 아니다.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게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이고요. 만약 심층 생태주의도 했다면 요 정도를 짚어보세요. 심층 생태주의, 네스와 같은 사상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환경보호 운동이 인간중심주의였다라고 하는 비판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세계관이나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지향점은 생태 중심적인 변화예요.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할 때 자연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의 인간들 속에서의 나를 생각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자연 전체와의 상호 연관 속에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더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생명체를 상호 연결된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 이걸 심층 생태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수업하셨다면 이 정도 내용 체크하기. 그럼 오늘의 내용에서 어떤 문제에 체크해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싱어를 픽했습니다. 싱어에게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제시문인데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는 쾌고감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도 선지로 나올 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 피터 싱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역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누구까지인가요? 동물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쾌고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정적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유정적 존재, 모든 동물, 유정적인 존재로서의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됩니다. 라는 깔끔한 문장이죠. 그럼 니은번, 모든 동식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돼야 됩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식물이 아닌 유정적 존재, 동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니은번은 틀립니다. 디귿번, 이성의 유무는 동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구별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싱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로서 판단되는 이유는 이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여부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지 않는 진술이 되겠네요. 릴번, 인간과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0: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윤리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지만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대우해라, 동일하게 취급해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강의에서 그래서 강조드렸죠. 그래서 리을범 맞는 손씨가 되겠어요. 기역 리을이고요. 간단한 것 같지만 피터 싱어에게서 핵심적인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까 이런 것부터 탄탄히 체크해보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과 윤리도 클리어 했고요. 여러분도 꼭 득점 포인트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좋은 점수 만들어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1강이고요. 오늘의 주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별의 물리량입니다. 아마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구과학 1을 공부함에 있어서 계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또 많은 어려운 문항을 또 구성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했었던 것처럼 개념의 마스터키부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별의 물리량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어떠한 곡선, 복사 곡선이라고 하면 흑체 복사 곡선을 제일 많이 다루고 그 흑체 복사 곡선을 우리가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흑체라고 가정을 합니다. 별을. 그리고 그 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고 플랑크 곡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들 이걸 가지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판단할 수 있어요. 색깔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별의 특성을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 별이 어떠한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별의 온도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의 좀 특성을 비교를 해서 광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별의 밀도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광관측의 기본적인 원리와 그 분광관측을 통해서 얻어낸 스펙트럼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분광형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체크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빈의 변이 법칙.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얘를 등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만약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과 표면 온도만의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이렇게 비례 관계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상수를 쓰면 이제 등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의 색, 색지수. 그 다음에 이 색지수와 별의 표면 온도의 관계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 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표면 온도의 4제곱에 그 에너지 양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별의 전체 표면적을 곱해주면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전체 표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광도 공식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밝기와 등급 그 다음에 밝기와 거리 관계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밝기가 밝을수록 등급은 작다. 밝기, 등급 한 등급 차가 밝기 2.5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똑같은 절대 밝기 또는 뭐 광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제 관측되는 밝기는 어두워진다.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관측되는 밝기는

네 배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좀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광도를 광도 계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HR도에서 별의 물리량을 표시를 했을 때 HR도에서 직접적으로 별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HR도에 표면 온도와 광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지름을 계산하는 문항도 구성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런 부분들 기억이 나는 대로 체크, 체크, 체크. 기억이 안 나면 복습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1번 볼게요. 자, 흑채 복사고요. 자, 그림은 흑채 AD, 흑채 AD 거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즉, 요게 흑채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곡선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정하냐면, 이렇게 흑채가 있고요. 여기서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된 에너지를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로 표현한 게 이제 플랑크 곡선이다. 아셨죠? 그랬을 때,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고 할수 있고요. 요 에너지의 양은 요 복사 곡선, 플랑크 곡선의 곡선 아래 면적이 바로 여기 요 에너지 양. 요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의하면 A가 나타내는 복사 곡선 요 아래 면적이 B보다 넓잖아요. 즉,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표면 온도가 두 배예요? 그럼 그 에너지 양은 16배.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아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람다 맥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등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A와 C 중에서 누가 더 길어요? 지금 A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요거고, B는 요거야. 그러면 A가 더 짧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A가 표면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D보다 많다. B와 D를 비교해 보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B는 여기고요. D는 여기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요? 표면 온도가 높아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많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B가 D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D는 파란색으로 보인다. D 요 복사 곡선을 봤을 때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영역은 파장 때는 여기죠. 이쪽이죠. 그럼 이쪽이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 쪽.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일 수가 없죠.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볼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보면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그쵸?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A가 더 짧다는 것은 표면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C와 D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흑채 복사 곡선 또는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면 흑채를 가정합니다. 흑채를 가정했다? 지금 이 곡선에서 어디에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흡선이 보이지가 않죠. 흡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A, B, C, D 모두 다 흑채를 가정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셨죠? 흑채 복사는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에 의해서만 특성이 결정된다. 이게 흑채 복사의 굉장히 특징이라는 거죠. 굉장한 특징. 아셨죠? 구성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는 일종의 온도의 함수다. 아셨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온도값이 정해지면 복사 곡선이 딱딱딱 정해진다라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는요.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다. 아셨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자,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여기다 X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특정 파장이라고 하면, 자, 온도가 높은 녀석이 아까 A라고 했죠. A, B, C, D 중에 A가 온도가 제일 높다고 했었죠.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 제일 센 녀석 A다. 아셨죠? 온도가 낮은 녀석이 특정 파장의 빛도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X인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A가 D보다 세다. 맞는 거고요. A, D 중 색지수가 가장 큰 것은 색지수는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크죠. 그러니까 A, D 중에서 색지수는 D가 가장 크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A가 가장 작다. 아셨죠? 그러면 제일 큰 것은 누구? D.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1번 봤고요.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광형에 대한 자료. 자,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나는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별의 분광형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소. 분광형이 A0다? 그러면 표면 온도가 10,000K 정도. 딱 맞진 않지만 그 정도. 그 다음에 G0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 온도 6,000K 정도. K0다? 표면 온도가 5,000K 정도.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문항을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해요. A0가 10,000K라고 하는 건 일종의 우리 약속으로 가는 거거든. 아셨죠? 거기에 더해서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은 분광형이 뭐예요? G2. 기 때문에 요 정도. 대략적으로 한 5,800K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K0 또는 G형이나 K형, 요 분광형을 가지고 있는 녀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누구? 얘는 칼슘 이온선. 요거 체크. 그 다음에 A형 별에서 또는 A0형 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흡수선. 얘는 중성수소선. 아셨죠? B형 별, B0 별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녀석은 헬륨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체크를 해주면, 요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 다음부터 문항 풀이를 할 때, 유사한 문항 풀이를 할때 굉장히 수월하다. 자, 문항 보겠습니다.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은 니은이다. 니은이다. 맞는 겁니다. A0형 별 또는 A형 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흡수선이야. 그게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이라고 하셨죠? 기억하시고요. 분광형이 A0형인 모든 별의 대기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광형이 A0형인 별 중에서 추기열성이 있어요. 그런데 추기열성의 주성분은 뭐예요? 수소와 헬륨이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A0형 별인데? A0형 별에서 헬륨선이 안 나타난다? 그럼 A0형 별은 헬륨을 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틀린다는 거지. 아셨죠? 여기서 이러한 흡수선을 나타내는 것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그 온도에 따라서 흡수를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물질이 흡수를 해서 이러한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별이 요 물질들만 가지고 있느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다. 아셨죠? A0형 별 중에 추기열성이 있어요? 추기열성은 수소와 헬륨이 주성분이에요.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태양이 G2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때 칼슘 이온의 흡수선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점차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진다가 아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네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분광형이 M형. M형인 별은 대체로 빨간색으로 보인다. M형인 별은 이쪽에 있는 녀석이죠. 빨간색으로 보인다. 맞죠? 얘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녀석. 그 다음에 G형. 노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A형. 흰색, 하얀색으로 보이는 녀석. O형. 파란색으로 보이는 녀석. 아셨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된 거죠? 청백색, 황백색, 주황색. 사이사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칼슘, 중성 칼슘입니다. 칼슘 이온이 아니라. 중성 칼슘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별의 분광형은 G0형.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중성 칼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 녀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강한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이겠지, 분광형이. 그럼 G0형? 아니다. 자, 태양과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큰 별.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대. 광도가 같은데 반지름이 크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다는 얘기야.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작은 별은 기역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기역이 누군데? 예.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하다. 자,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이쪽에 있는 별인데, 이쪽에 있는 별인데 헬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가 강해요?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다. 아셨죠? 얘보다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라고 하면 이제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 중성 금속선이나 아니면 분자선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거. 자, O형 별은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분의 헬륨 이온선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 값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O형 별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O형 별 보면 헬륨 이온에 의한 흡수선 어느 정도 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은 지금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그러면 이 값은 1보다 크다. 맞는 거고. 기역류 N, D, 그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헬륨, 수소. 얘는 칼슘 이온.
네, 이건 흡수선이다.

라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2번 봤어요. 이제 대표유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렇게 표로 물리량을 제시해주고 이걸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 또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많이 구성하기가 좀 수월하죠. 아셨죠? 보겠습니다. 표는 별 A, B, C의 절대 등급과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절대 등급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절대 등급은 이제 광도로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둘의 등급 차가 5등급 차고요. 둘의 등급 차가 12등급 차네.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절대 등급이 큰 녀석. 이 녀석이 광도가 제일 작은 녀석이야. 얘를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것보다 몇 배? 지금 5등급 차죠? 5등급 차면 광도 몇 배? 100배가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둘을 비교하면 지금 12등급 차잖아. 12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2등급은 10등급 플러스 2등급이에요. 10등급이라고 하는 건 5등급의 5등급이야. 근데 5등급이 100배라고 했잖아. 100배의 100배야. 그러니까 얘는 광도로 따지면 만 배. 거기에다가 2등급 차. 2등급 차라고 하는 건 1등급이 2.5배이기 때문에 2등급은 6.25배야. 그러면 곱하기 6.25배 하면 얘 광도가 나오지. 뭐 대략적으로 6만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상태. 지금 람다 맥스가 나왔죠? 그럼 이거 가지고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람다 맥스가 길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람다 맥스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볼게요. 얘를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얘는 2,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람다 맥스가 절반이다라고 하는 건 온도가 두 배다라는 의미거든. 자, 볼게요. 광도는 A가 가장 크다. 광도는 A가 가장 커요? A가 가장 작네. 너 틀렸구나. 자, 표면 온도는 B가 C의 두 배이다. B와 C를 비교해 보면 B가 표면 온도는 C보다 더 작죠. 2분의 1배라고 해야 되겠지. 틀렸다. 반지름은 A가 B의 40분의 1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광도 나와 있고요. 표면 온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인데 상호간의 비율로 표시한다고 하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R 제곱 T 4제곱 비율로 표현한다고 하면 자 그러면 자 얘가 2일 때 얘는 1 얘가 1일 때 얘는 100이라고 하면 자 A의 반지름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넘기겠습니다. R은 넘기면요 T의 제곱분의 루트 L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T의 제곱 자 T의 제곱하면 아 4분의 루트 1 그럼 1 이게 지금 상대적인 A의 광도. 자, B의 상대적인 광도 T 제곱 1분의 루트 100. 그러면 10. 얘는 상대적인 B의 광도. 아셨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의 40분의 1. 또는 B는 여기다가 40을 곱하면 이제 B가 되는 거니까 B는 A의 40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가 B의 40분의 1. 맞는 거. 그러면 디귿만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 선지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 선지. 요거. 보자고요. HR도에서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 왼쪽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HR도에서 왼쪽에 놓인다고 하는 것은 표면 온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광도가 작음을 의미합니다. A와 B를 비교해 보면 A는 B보다니까 A는 B보다 광도가 작으니까 아래. A는 B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왼쪽. 그러니까 A는 B보다 왼쪽 아래에 위치한다가 맞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A와 C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다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건 단위 시간 동안이야. 단위 면적이 아니라 단위 시간 동안. 만약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일 텐데 그냥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건 별이 전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을 따지는 겁니다. 별이 정체적으로 방출한 에너지 양은 광도랑 관련이겠지? 광도는 누가 더 커요? 지금 C가 압도적으로 크지. 그죠? 절대 등급이 압도적으로 작으니까. 그러면 같다가 아니라 C가 더 크다. C의 광도는 B의 광도의 10만 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10만 배보다 크다. 지금 B의 광도가 100이라고 하면 얘의 광도는 6.25 곱하기 만이니까 얼마예요? 얘가 100이라고 하면 얘가 6.25 곱하기 만이니까 10만 배? 될 수가 없겠네요. 됐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건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반지름은 B가 D의 3배보다 크다. B와 D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D가 여기 없잖아요.

근데 뒤에 물리량을 뭐라고 줬냐면 절대 등급이 플러스 7.3이고 람다 맥스가 580. 람다 맥스는 똑같네. 표면으로는 똑같아. 그럼 차이는 절대 등급만 플러스 7.3이야. 플러스 7.3이라고 하는 것은 D가 플러스 7.3이래요. 둘의 절대 등급 차를 비교해 보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예요? 2.5등급이야. 그럼 2.5등급 차가 광도 몇 배로 가는 것이냐? 2.5등급 차는 광도 몇 배? 10배로 간다. 아셨죠? 2.5등급 차는 광도 10배. 그러면 광도가 10배래. 표면 온도는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반지름은 지금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10배래. 그럼 반지름은 루트 10. 루트 10? 그러면 3배보다 크다. 맞는 거네. 그죠? 3. 얼마 얼마 될 테니까. 맞는 거고요.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다면 B는 A보다 몇배먼 거리에 있느냐? 지금 A와 B의 겉보기 등급이 같대요. 절대 등급을 따지면 얘가 지금 100배나 더 광도가 더 큰데, 더 밝은 별인데, 실제로 봤을 땐 똑같이 보인대. 그러면 얘가 멀리 있다는 거 아니야? 얼마큼 멀리 있느냐? 자, 중요한 개념. 밝기는요,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고. 자, 원래 밝기는 100배 밝은데, 똑같은 밝기를 보이려면 원래 밝기보다 100분의 1이 돼야 될거 아니야? 100분의 1이 되려면 거리는 몇 배? 10배 멀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 100분의 1이 되겠지. 몇 배? 10배. B가 멀리 있다. 됐죠?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3번 봤어요. 이제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별의 복사 에너지 곡선입니다. 이건 플랑크 곡선이 아니에요. 자, 그림. 그림은 별, 가와 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분광형은 각각 A형과 G형 중 하나이다. 체크하세요. A형과 G형 중 하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유로한 복사 곡선의 개형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대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복사 에너지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할 수 있는 파장. 대략적으로 얘는 이즘 어딘가일 것 같고요. 얘는 대략적으로 이즘 어딜까? 어디 즘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람다 맥스는 t분의 a. 즉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와 반비례한단 말이죠. 근데 람다 맥스가 얘가 더 짧아. 그러면 얘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A형이 되는 거고, 얘가 G형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놓고서 문제 보는 겁니다.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다. 자, 분광형을 따지면 O, B, A, F, G, K, M이죠. A형과 G형이니까 얘가 더 온도가 높은 거. 가가 나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가와 나 모두 수소 원자에 의한 흡수선이 나타난다. 얘가 A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은, 아, A형은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강한데, 그럼 여기서 흡수선은 무엇이야? 원래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중간에 훅, 이렇게 들어간 녀석들이 흡수선이란 말이지. 그럼 이러한 흡수선, A형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흡수선들이 의미하는 거, 요게 누구? 중성수소에 대한 흡수선이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A형은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이는 거고, 요 위치에 보니까 G형에서도 이 위치에 흡수선이 제법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G형도 중성수소에는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수소 원자에는 흡수선이 나타난다. 아셨죠? 같은 위치에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보이잖아. 보이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기역의 흡수는 주로 이온화된 헬륨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기역의 흡수선 여기 있죠. G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야. G형에서. 그런데 이온화된 헬륨에 의한 흡수선은 어디서? O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고. O형에서. G형에서는 이온화된 헬륨의 흡수선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쵸? 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틀린 거야. G형에서 다른 분광형보다 G형에서 좀잘 보인다라고 하면 A형이나 B형이나 O형보다 G형에서 잘 보인다고 하면 그건 뭐예요? 칼슘 이온에 의한 흡수선이 잘 보일 수는 있겠죠. 아셨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는 요겁니다. 추가 선지는. 추가 선지.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A형이 중성수소에 의한 흡수선 세기가 정말 강하죠. 또는 원래 요만큼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갔다고. 많이 들어가면 흡수선이 센 거예요. 아셨죠? 그다음에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색지수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크다고 얘기했었죠. 얘가 표면 온도가 낮은 녀석이니까 G형이 더큰 거야.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고.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3배보다 크다. 자, 보자고요. 얘가 A형이고 얘가 G형이죠.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게 A0형이 표면 온도가 1000K, 그 다음에

G0가 표면 온도가 6000K, 그 다음에 K0가 표면 온도가 5000K,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G형 중에 온도가 제일 낮은 녀석도 5000K보단 높을 거야. A형 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이 A0인데 그게 한 만도 정도라고. 그러면 G형의 온도가, A형의 온도는 G형의 온도의 3배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절대 될 수가 없죠. 됐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선지에서 리을이 맞는다 보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갑니다.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니은의 흡수원 세기는 강해지냐? 지금 둘을 비교해 봤을 때더 뜨거운 녀석이 누구? 니은. 얘를 니은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니은. 수소에 의한 거. 자, A와 G 중에서 A가 중성수소의 흡수원이 뚜렷해요. 그래서 뜨거운 녀석일수록 중성수소의 흡수원이 뚜렷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특정 온도에서 흡수를 잘하는 물질이 있는 거지.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를 잘하느냐?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흡수를 잘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중성수소의 흡수는 A형 또는 A0형별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뜨거워지면 이제 아닌 거야. 아셨죠? 나의 복사곡선과 흑체 복사곡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비교하면 흑체 복사곡선은 매끄러워요. 흡수선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 별의 복사곡선은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흡수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플랑크 곡선,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대표형 4번 했어요. 대표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형 5번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별의 물리량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이런 폼이에요. 표를 주는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아셨죠? 선생님들이 이런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걸 굉장히 선호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자, 보겠습니다. 표는 광도 계급 가나 다에 해당하는 별들 중 분광형이 G2, 그 다음에 B1, F5, M1형인 별들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들이 절대 등급입니다. 가나다는 각각 광도 계급 3, 5, 7중 하나다. 광도 계급은 3, 거성, 5, 주기열성, 7, 백색외성 중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광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O, B, A, F, G, K, M, 오바, 팟, 고쿠마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제일 뜨거운 녀석은 B1. 그 다음에 제일 차가운 녀석은 M1이 되겠지. 자, 볼게요. 카오와 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분광형입니다. 똑같은 분광형인데 절대 등급이 작아. 얘가 광도가 큰 거야. 그럼 얘가 반지름이 큰 거지. 맞죠?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반지름이 큰 녀석이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작은 녀석이야. 똑같은 분광형인데 광도를 비교해 보니까 얘가 광도가 더큰 거야.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니까. 그럼 똑같은 분광형에서 얘가 반지름이 더큰 녀석이야. 그러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크고 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반지름이 제일 크네? 아, 너가 거성이구나. 아, 너가 주결성이구나. 너가 백색 외성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지금 다 같은 경우는 보면 제일 차가운 M1부터 제일 뜨거운 P1까지 골고루 골고루 다 있네. 그런데 보니까 뜨거운 녀석이 밝고 차가운 녀석이 어두워. 주기열성은 뜨거운 녀석이 크고 밝잖아. 차가운 녀석이 어둡고 작잖아. 그 원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별이 좀 분포하고 그 원리가 적용인데 너가 주기열성이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광도 계급은 3이다. 가의 광도 계급은 7입니다. 틀렸어. 분광형이 같을 때 광도는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분광형이 같을 때 나와 다를 비교하라고 했죠? 2를 비교해 보면 되겠지.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야. 광도가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지. 온도가 똑같은데, 표면 온도가 똑같은데 광도가 커? 반지름이 많이 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별이 다의 별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플러스 4.8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기역은 여기 있죠. 지금 보면 G2와 F5를 비교하고 있어. F5와 G2를 비교하고 있다고. 그러면 둘 중에는 누가 더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F5가 질량이 큰 주결성이야. 질량이 큰 주결성은 뜨겁고 크다고요. 뜨겁고 크다고. 그리고 광도도 크다고. 그러면 절대 등급은 작겠지. 그러면 G2보다 F5가 절대 등급이 작아야 되니까 4.8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답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추가 선지 선생님 요거 가져와 봤습니다. 추가 선지. 자, 가의 별들은 대체로 B1형 별이 M1형 별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얘 누구라고? 백색 외성이라고 했죠. 백색 외성은 대체

표면도가 굉장히 높은 녀석들입니다. M원형은 표면도가 제일 낮은 녀석들이죠. 이러한 녀석들의 별은 백색 외성으로 분류된 녀석,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고려한 녀석이 없어요. 아셨죠? B1, B형 또는 A형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백색 외성 그룹. 그렇기 때문에 B원형별이 M원형별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자, 별의 평균 밀도는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얘는 백색 외성이고요. 얘는 거성입니다. HR도 상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백색 외성이고요. 이쪽이 거성이기 때문에 HR도 상에서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가의 별들이 나의 별들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다의 별들 중 반지름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다의 별들은 주기열성입니다. 여기서 G2형 별, 여기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F5형 별,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얘가 더큰 녀석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더 크고 질량도 크고 광도도 크고 더 뜨겁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G2형 별이 F5형 별보다 작다고 가야 되겠지.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 미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스펙트럼에서 중성 수소의 흡수선의 선폭은 대체로 니은의 별이 디귿의 별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의 별은 누구냐면 여기서 니은의 별을 얘로, 디귿의 별은 얘로 가겠습니다.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선폭은 대체 어디서 더 넓을 것이냐? 자, 이 선폭이라고 하는 것은요, 광도 계급이 클수록 선폭이 넓죠. 또는 광도 계급이 크다는 얘기는 광도가 작을수록 선폭이 넓다고. 광도 계급은 광도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서 광도 계급이 큰 녀석은 이 녀석이지. 그러니까 니은이 더 선폭이 넓다라고 해야 되겠지. 니은이 디귿보다 넓다. 맞는 거고요. 가나다는 각각 무엇이며 태양은 어디에 속하는가? 가나다. 얘는 백색외성, 얘는 거성, 얘는 주기열성, 태양은 주기열성에 속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6번 보겠습니다. 별의 반지름, 표면온도, 광도 그림으로 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별의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표면온도를 T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E는 뭐냐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즉 E라고 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와 얘를 알면 우리는 광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광도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먼저 보겠습니다. 별이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고요.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배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죠? 표면 온도가 두 배가 된다라는 의미지. 되면 E는 16배가 된다. 얘가 두 배가 되면 E는 16배. E의 4제곱 16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T가 일정할 때 R이 두 배가 되면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광도예요. 얘가 두 배가 되면 광도는 4배가 된다. E의 제곱 4배가 된다. 맞는 거고요. E와 R은 모두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일 때가 현재보다 크다. 현재는 지금 주기열성입니다. 주기열성인데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적색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온도가 낮은 거. 거성이라고 하는 건 현재보다 크기가 큰 거. 자, R은 반지름을 의미하죠. 적색 거성은 현재보다 크기가 크니까 R은 커지는 게 맞죠. 그런데 E라고 하는 건 뭐죠? E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시그마 T의 4제곱. 요거로 계산되는 값이잖아. 그러면 적색 거성의 이 적색일 때는 현재보다 표면 온도가 낮거든. 표면 온도가 낮으면 E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너가 틀렸어. 됐죠? R은 커지는 게 맞지만 E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그러면 X. 맞는 건요,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 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E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맞고요. E가 클수록 별의 색은 붉은색을 나타낸다. E가 크다는 얘기는 T가 높다는 거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무슨 색깔? 파란색으로 가는 거지. 붉은색이 아니야. 적색 거성은 백색 외성보다 E와 R이 모두 크다. 적색 거성은 R이 큰건 맞지만 E가 작다고. 아셨죠? 적색 거성은 적색이니까 표면도가 낮다고. 그러면 틀린 거.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가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은 HR도에서 기역보다 니은에 가깝게 위치한다. 선생님이 HR도를 그려놓고요.

표면 온도 증가, 광도 증가 놓고 여기에다가 주기화성을 딱 찍겠습니다. 주기화성인 태양을 여기다 딱 찍을게요. 찍은 상태에서 이쪽을 기억, 이쪽을 니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E와 R이 모두 태양보다 큰 별이라고 하면, 자, E가 크다, 표면 온도가 크다, R이 크다, 반지름이 크다라고 하면 기억과 니은 중에 어디에 가깝게 위치해야 되는 거죠? 기억에 위치해야 된다, 가깝게. 왜냐하면 태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가 등 반지름선을 표시해라라고 하면 등 반지름선은 이렇게.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표면도가 크지. 됐죠? 이렇게. 자, E와 R을 이용하여 광도를 표현하면 광도는 요건데, 여기서 요 값이 2니까 4L은, 광도는 4파이 R 제곱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됐죠? 대표 유형 6번 봤습니다. 자, 이제 대표 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마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 자료에서 제일 어려운 문항이 될 것이고, 이런 문항이 여러분이 풀기에 제일 까다로운 문항이 될 겁니다. 자, 볼게요. ABC의 물리량, 별 ABC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의미하는 건 시그마 T의 4제곱으로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 상호 비교값, 요 상호 비교, 비율은 표면 온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T의 시그마 T 4제곱이 얘가 4일 때 얘는 시그마 T 4제곱이 1이라는 거고 얘는 16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T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 얘가 1일 때 얘는 루트 2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4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래야지 4제곱을 하면 16분의 1이 되니까. 상호 비교. 지금 여기 보면 절대 등변이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4.8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 나와 있죠? 표면 온도와 반지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린 나중에 광도를 비교할 수가 있겠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해볼까? LA는 반지름의 제곱. 5 루트 10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러면 표면 온도의 4제곱이 지금 4라고 했습니다. 지금 B에 대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B에 대한 상대값. 그러면 얘는 250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얘는 1000이 돼요. 1000. 1000은 10 곱하기 100이거든. 10 곱하기 100. 자, 밝기 또는 광도 10배, 광도 100배. 광도 100배는 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절대 등급. 광도 10, 10배는 2.5등급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B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 A의 광도는 1000이 되는 거고, B가의 절대 등급이 플러스 4.8이면, A의 절대 등급은 2.5등급, 5등급. B보다 7.5등급 작은 거예요. B보다 7.5등급이 작아지려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2.7. 그러면 얘보다 7.5등급이 작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죠? 지금 우린 A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해볼까요? C를 해보면 C는 반지름 제곱 40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인데 표면 온도의 4제곱 하면 16분의 1이래. 그러면 16분의 1 해주면 1600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100이면 몇 등급? 5등급. 그러면 얘보다 5등급이 작으니까 얘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가 되는 거고, 물론 얘의 광도는 100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계산이 됐다. 문제 볼게요. 표면 온도는 A가 C의 2루트 2배이다. 지금 서로의 배율을 얘기하고 있죠? 얘는 2분의 1, 얘는 루트 2라고 하면 2루트 2배가 맞고요.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2등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7입니다. 마이너스 2.7은 마이너스 3.2보다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는 지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야. 다시요. 마이너스 0.2예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겉보기 등급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지금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는 것은 얘가 10화색에 놓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등급이, 겉보기 등급이 요거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 10화색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2.5화색에 놓여 있어요. 자,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C가 있고, C가 10화색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그때의 밝기를 L. 맞죠? 그때의 절대 등급 또는 겉보기 등급을 마이너스 0.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실제 C는 10화색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냐면 2.5화색이 있다고요. 2.5화색. 2.5화색.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10화색에 있을 때 겉보기 밝기가 L인데 2.5화색에 있으면 겉보기 밝기가 대체 얼마가 되겠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이거 좀 지워볼까요?

겉보기 밝기가 L이고 그때의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0.2라고 하면 이때는 16배 밝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16배라고 했을 때이 16배는 등급으로 따지면 몇 배? 다시요. 등급으로 따지면 얼마? 3등급이 된다고. 이때보다 16배 밝아졌죠? 등급으로 따지면 3등급 더 작아지는 값이 된다는 거지. 즉,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2가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C의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2등급보다 작다. 마이너스 3.2니까. 이런 식의 계산이 필요하다. 아셨죠? 그래서 기억, 니은, 틱은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문제는 바로 요겁니다. A는 적색거성이다.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A를 딱 보고,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보다 반지름이 이만큼 커? 적색거성. 맞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니야. 뭐가 틀렸냐면 적색이 아니야. 태양과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 크죠? 그런데 태양보다 더 뜨겁다고. 태양보다 더 뜨거우면 적색이 될 수가 없어. 아셨죠? B는 태양이다. B는 태양이랑 온도가 똑같아? 태양이랑 반지름이 똑같아? 그러면 B는 태양 아니야? 아니라고. 왜 아니야? 아닌 이유는 거리 때문에. 지금 B는 지구로부터 거리가 10파 세기야. 아셨죠?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1AU라고. 이것 때문에. 아셨죠? 그래, 틀린 거고요.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볼때 B는 태양이랑 물리량이 똑같아요. 반지름 똑같고, 표면온도 똑같고, 광도도 똑같다고. 그러면 B는 우리가 볼때 주계열성이라고 보는 게 좋지. 광도 계급이라고 하면 5. 근데 C는 어때요? C는 태양보다 온도가 낮아요. 표면온도 낮고, 반지름은 커. 그러면 C는 거성이겠지. 그죠? 그러면 광도 계급은 B가 C보다 크다가 맞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추가 선지는 비음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기역이 지금 얼마죠? 기역이 100이라면 겉보기 밝기는 A가 B의 100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역을 예로 놓겠습니다. 즉 얘가 100이라면 그랬을 때 둘의 겉보기 밝기는 어떠할 것이냐? 원래 둘이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가정하면 A는 1000배 밝았다고 1000배. 그런데 거리를 따져보니 B보다 A가 10배 더먼 거야. 거리가 10배 멀어요? 그럼 밝기는 100배 어두워지는 거지. 원래 1000배 밝았는데 100배 어두워졌다? 그럼 몇 배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10배. 10배. A는 B보다 10배 밝은 꼴이 되는 거지. 아셨죠? A와 C의 절대 등급은 각각 얼마인가? A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2.7, C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0.2. 아까 계산해 봤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 주관식으로 내기 딱 좋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유형 7번까지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렇게 HR도에서 물리량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계산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볼게요. 여기서 AT, HR도에 나타낸 것이고요. R은 별의 반지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은 별의 반지름이다. 자, 볼게요. A와 D는 광도가 같습니다. 절대 등급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와 B는 표면 온도가 똑같습니다. 분광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지금 HR도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합니다. 표면 온도.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증가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증가하죠. 맞죠? 자,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A가 C보다 짧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죠. A와 C를 비교하면 표면 온도는 A가 더 높으니까 람다 맥스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C보다 짧다. 맞는 거고요. 절대 등급은 C가 D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D가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이 작다. C가 광도가 작다. 절대 등급이 크다. 그러니까 C가 D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RA-RC 절대값. 이 값은 RD-RB 절대값 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HR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른쪽 위로 갈수록 R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 HR도 상에서 별들의 물리량을 딱 찍었을 때요 D가 얘가 R이 최대야. 그 다음에 요 B가 R이 최소라고. 아셨죠? 그러면 RD-RB라고 하는 요 값은 요 HR도에 표현되어 있는 네 개의 별 중에서 제일 반지름이 큰 녀석에서 제일 반지름이 작은 녀석을 뺀 값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 크겠지. 요 값은 요 값보다 작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작다. 맞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틱은 모두 다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조금 더 까다롭게 추가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볼게요. 스펙트럼에서 중성수소 흡선의 선폭은 A가 B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흡수선의 선폭을 물어보고 있죠. 선폭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0: 선폭이 넓다고 하는 것은 광도 계급이 크다. 아셨죠? 또는 광도가 작다. 아셨죠? 똑같은 분광형일 때 스펙트럼에서 선폭이 넓다? 그건 광도 계급이 크다. 또는 광도가 작다.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작다는 거지.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분광형일 거야. 근데 여기서 수소의 흡수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둘 중에서 누가 더 광도가 작은 녀석이야? B가 광도가 작은 녀석이지. B가 광도가 작은 녀석? 선폭이 넓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넓다가 아니라 B가 더 넓은 거라고. B가 더 넓어요. 아셨죠?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다고. 만약에 A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B를 지나는 등 반지름선을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요. 위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고. 아셨죠? 그러면 반지름은 A가 D보다 크다가 아니라 D가 더 크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 지금 HR도 상에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HR도 상에서 주계열 그려주고요. 오른쪽 위에 놓일수록 밀도가 작고요. 왼쪽 아래에 놓일수록 밀도가 크다고. 그러면 이두 그림에서 B는 가장 왼쪽 아래에 놓인 꼴이기 때문에 얘의 밀도가 가장 크다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B가 D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아셨죠? 추가 선지 중에선 B만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HR도의 절대 등급을 표현하면, 자, 요거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광도, 태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태양과 광도가 똑같지. 즉, 여기에 절대 등급, 태양의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플러스 4.8이야. 자,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작아요. 10배 작다는 얘기는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야. 2.5등급이 커지는 꼴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7.3이 되는 거고. 얘는요, 태양보다 광도가 10배 큰 거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2.5등급이 작아지는 꼴인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2.3이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2.5등급 간격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용 문제를 다 봤고요. 여러분들 내신 만점을 위한 OX 중요한 거 한번 찝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표면 온도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깔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람다맥스를 비교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표면 온도를 가지고 색지수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표면 온도를 가지고 분광형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표면 온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물리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리량을 정리한다고 하면 표면 온도를 두고 그거와 관련 있는 물리량들을 착착착착착 대소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광형을 얘기할 때이 분광형 표면 온도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고 했는데 A0형 별이 만도 정도, 만 켈빈 정도, K0형 별이 5000 켈빈 정도, G0형 별이 6000 켈빈 정도라고 하는 값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성 수소의 흡선 세기가 가장 강한 별은 A형 별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칼슘 이온선의 흡선 세기가 강한 별 어떤 건지 아셨죠? 조금 더 간다고 하면 헬륨선이 강한 별은 어떤 건지 더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지엽적인 문제를 풀때좀 좋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자, 등급차가 2.5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1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2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또는 등급차가 3일 때 밝기 배율은 얼마일지. 이런 부분들 한번 싹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밝기의 관계. 거리와 밝기의 관계, 그러해서 따라지는 등급의 관계. 거리, 밝기, 등급. 얘네들이 한 묶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진 않았지만 요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값이 크다는 의미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작다는 거고, 생각보다 어둡게 보인다? 생각보다 멀리 있다는 개념.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한번 OX 꼭 해보시고요.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별의 물리량 정리를 했고요. 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더해서 별의 진화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 되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수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우리 미니 테스트 편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니 테스트 1 마무리하고요. 미니 테스트 2까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10개 지문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가 풀어오셨을 거고요. 특히나 테스트 편이니까 약간 실전 감각을 훈련한다라는 느낌으로 더 열심히 집중해서 풀어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기에 해당하는 내신 분석도 합니다. 일단 테스트 1 18번에 해당하는 무관한 문장부터 갈 겁니다. 무관한 문장은 당연히 빼고 나서 우리 온전한 지문으로 살펴줘야겠지요. 내용 갑니다. 장 면역체계의 방어작용. 일단 소재만 봐도 뭔가 만만치 않다.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문의 내용 구조 살필게요. 장 면역체계는 섭취물의 유익, 유해 여부를 구별을 합니다. 그렇죠. 구별을 해요. 건강한 면역체계는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유해한 것은 제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장이 뭐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이 공격받으니까 면역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이 약해지면은 이 틈을 이용해서 유해 세균, 유해 박테리아가 침투를 할 거고요. 따라서 유해 세균은 약해진 면역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갑니다. 장 면역체계는 유해 유익 요소를 구별하지만 약화되면 유해 세균이 침투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영어 요약문도 바로 내려와서 봅시다. 자, 영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일단 장 면역체계를 뭐라고 부른답니까? The gut immune system. 이거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치? 장 면역체계는 뭘 한다고요? 구별한다고요. distinguishes. 너무나 중요한 동사겠죠? 자, 뭐와 뭐를 유익하고 해로운 것들, 물질들을 갖다가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when it is weakened, 약화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요인들, 독소라든지 아니면 영양이 결핍된, 다시 말해 불균형한 식단이라든지 스트레스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약화되면 장 면역체계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harmful bacteria, 해로운 박테리아, 세균들이 can take advantage and invade.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용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invade,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으로 영어 중요한 표현들 많았으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빈칸 픽합니다. 4번 문장 한번 볼 건데요. That's when,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Opportunistic bad bacteria, 기회주의적인 나쁜 박테리아들이 make their move, 행동을 취한다고요. 언제? 그때가 언제입니까? 4번 문장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글쎄 장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독소,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은 글쎄 장이 약해져,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그때 바로 나쁜 박테리아들의 행동을 취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기회주의적인 왜 나온 겁니까? 우리의 장 면역체계가 튼튼할 때는 감히 침투를 못하다가 장 면역체계가 공격을 받아서 약해지니까 이때다. 틈을 노려서

바로 침투하는 박테리아들, 따라서 기회주의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은 문장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 어법 한번 가볼게요. 일단요, every time이라고 해서 해석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을 해주실 거예요. 자, 뭐 할 때마다 ingest는 섭취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 할 때마다. The immune system in our gut, 우리 장에 있는 면역체계는 must discern, 뭐 해야 됩니까? 식별을 해야 된답니다. What is friend? 무엇이 아군인지. And what is enemy? 무엇이 적인지. 즉,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해한지를 갖다가 식별을 해요. 자, 여기에서 주절 잘 끝내놓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컴마하고 ing의 분사구문 나오는데, 이 분사구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Either A or B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A 또는 B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의 장에 있는 면역체계니까, 장에 있는 면역체계가 예하거나 예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뭐 하거나, welcoming, 환영하거나, expelling, 뭐 하는 거예요? 추방하고 배출하는 겁니다. 무엇을? 영양소, 미생물, 박테리아, 그리고 병원균을 갖다가 환영하거나 배출을 한다고요. 좋습니다. 분사구문인데, either A or B의 형태로 연결된 것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순서 유형으로 와봅니다. 순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순서로 지문을 잘 완성을 시켜놓고 내용을 살펴보러 갈 겁니다. 특히나 문제 풀 때는 그 순서 찾는 데에 집중을 하느라 세부적인 내용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들도 다 잡아가시면 좋겠지요. 가볼게요. 맛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맛이 인간 경험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맛은 인간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하, 맛이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냄새 정보는 감정, 기억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 먼저 전달되어, 즉 맛이 뭐 한다는 겁니까? 강한 감정과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뜻이지요. 좋습니다. 음식 맛은 어린 시절 기억을 강하게 환기시키고, 이러한 감정적 연결은 이민자에게도 나타나서,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였어요?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아하, 이 맛이라고 하는 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까지 하더라를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음식은 낯설고 거부감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거든요. 괜찮으시죠? 넘어갑니다. 맛은 감정과 기억을 자극해서 개인의 기억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까지 형성한다. 내용의 뻗어나감도 잘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flavor. 아하, 맛을 갖다가 이 주문에서는 flavor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맛은요, 강하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activate, 자극을 하거든요. 오래된 뇌 영역을 자극하기 때문에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미쳐요. influences, 단어 한 개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하게끔 합니까? evoke는 불러일으키는 거죠. 강력한 개인적 기억을 불러일으키게끔 하고요. reinforce는 뭐 하는 거? 강화하는 건데, 뭐를 강화합니까? 개인과 집단 간의 culture identity, 문화적 정체성을 갖다가 reinforce, 강화하기도 한다고요. 아까 봤던 내용 갖다가 영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휘까지 잘 챙겨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빈칸 문장으로 1번 문장 예측갑니다. flavor, 맛은. 자,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꽉 잡아주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지문의 방향을 딱 설정해주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맛은 뭘 한답니까? Puts on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하, 이 표현 몰랐던 친구들은 같이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Puts on, 무언가에 영향을 주다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자, 뭐에 영향을 준답니까? Our brains,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Subtle, 미묘하지만 powerful, 강력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감정과 기억에 영향을 주는데 더 나아가서 문화적 정체성까지 형성한다라고 했지요. 그치? 다시. 맛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pull on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법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해서 요것을 한 덩어리로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하죠?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우연이 아닙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이 우연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면 이때 is 뭐가 되는 거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형식성의 주어가 되는 거고, that 이하가 알맹이,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는 거구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it's no accident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뭐뭐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it은 형식성의 주어, that 이하는 내용상의 주어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가 우연이 아닙니까? 마르셀 프루스트의 seven volume은 7권짜리란 뜻이거든요. 7권으로 된 remembrance of things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어떤 책 시리즈인가 봅니다. 자, 근데 이것이 sparked, 촉발되었어요.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 촉발이 되었겠니? The flavor, 맛이죠. 맛. 맛입니다. 마들렌, 다시 말해서 이 티케이크의 맛에 의해 촉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들렌의 맛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딱 촉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 7권짜리 긴 소설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치? 거기에 해당하는 예시 문장이었는데 형태까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순서 문제 한개더 가봅니다. 내용 까다로웠어요. 지휘제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계속 내용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거든요. 가볼까요? 자, 교육은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지휘제다. 다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은 지휘제란 이야기가 나와요. 지휘제는 무엇이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거. 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휘제구나. 자, 과거에는 대학 학위 자체가 엘리트 신분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확대된 이후에는 그 희소성이 감소했습니다. 고등교육이 확대가 되었으니까 대학 학위를 따는 사람이 많아졌을 거란 말이지요. 따라서 그 희소성이 감소했답니다. 근데 일부 명문대는 여전히 높은 지위 가치를 유지를 하고요. 따라서 단순 학위보다 뭐가 중요해졌습니까? 대학의 종류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차별화를 추구를 하고요. 그 결과 교육 체계는 점점 계층화됩니다. 아하,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많이 따게 되었다라고 해서 대학 간의 서열이라든지 계층화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많이 따게 되면서 즉 고등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냥 대학의 학위를 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대학, 무슨 전공, 대학 간 서열과 계층화가 더 심화되었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위의 희소성을 낮추고 대학 간 서열화를 심화시킨다.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 앞에 설명해줬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영어 살피러 갑니다. As higher education expands,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등교육이 확대됨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University degrees. 아하. 학위를 갖다가 degree라고 표현을 하죠. 대학 학위는 lose,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exclusivity? 독점성이에요. 독점성을 갖다가 잃어버린답니다. 즉, 대학 학위의 독점성은 약화되고 독점성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또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social distinction, 사회적 차별성을 점점 더 뭐에 의존하게 됩니까? 대학 학위를 따는가 안 따는가가 아니라 the status of institution, 여기서 institution 쓰는 기관, 대학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대학의 지위죠. 점점 더 지위에 의존하게 되며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A more hierarchical educational system. 점점 더 계층화된 교육 체계를 초래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휘의 쓰임이 만만치가 않지요. 내용도 내용인데 영어로 표현된 것 또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휘까지 잘 잡아주셔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픽으로 아홉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고등교육 참여의 확대는 leads to, 이어진답니다. 무엇으로 이어졌지요? 앞에 요약문에서 볼수 있었듯이 overtly,
명백하게 tiered, tiered 무슨 뜻이었습니까? 계층

분화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official designation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공식 지정이 무엇이든 간에, 즉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대학이 1등이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고등교육 참여 확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학인데 그 대학 1등 맞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A대가 1등이지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계로 이어졌다 이겁니다. 다시 list to overtly tiered systems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업버 갈게요. 5번 문장 갈게요. However, 그러나 some institutions, 일부 기관은 remain accessible. 어떤 동사에 주목을 할 거냐면 바로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얘는 여전히 무엇무엇이다.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자,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접근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형태가 옵니까? 형용사 형태가 옵니다. 자, 보통 해석을 할 때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어떠하게 남아있다라고 해서 마치 부사가 오는 것처럼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부사 자리 아닙니다. 부사 올 수 없고요. 여기는 형용사 자리예요. 그쵸?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 기관은 어떠한 상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주로 누구만 접근할 수 있어요? 사회 엘리트의 이름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도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문장 삽입으로 갑니다. 지구를 돌보는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사회의 경계, 갈등,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 개인적인 경험도 보이지 않아요. 되게 신선한 질문이었죠. 우주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대신에 뭐가 보이냐면 지구의 생명성과 우주의 무생명 대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체가 사는구나. 그리고 지구와 대기의 제한성과 취약성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지구는 이만한데 대기층은 너무너무 얇은 거예요. 그것의 취약성, 제한성을 인식하게 된답니다. 자, 따라서 인류가 공동의 운명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 파괴와 자원 남용은 타자에게 전가할 수 없음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어 따라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뭐만이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만이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삶의 조건이더라. 이것이 인류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더라. 무엇을? 공존과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뭔가 의미 있는 교훈을 주는 질문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인류는 하나의 공동 운명을 공유하며 협력과 공존만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영어로 살펴봅니다. Viewing Earth from space, 지구,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reveals that 드러냅니다. 어떠한 사실을 드러냅니까? 얘도 드러내고 얘도 드러냅니다. 첫 번째, humanity, 우리 인류는 shares, 공유합니다. A common destiny, 공동의 운명. 지구라는 행성에 다 같이 살아가는 존재니까 공동의 운명을 공유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무엇을 통해서만이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만이 온리덩어리 앞으로 나가면서 도치 일어난 것까지 비록 요약문이지만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자고요. 자,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성, 즉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공존만이.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셔서요. 8번 문장 빈칸 예측갑니다. It becomes evident that 분명해진답니다. 분명해져요. 뭐를 통해서만이, 자, 무엇을 통해서, 방금 요약문에서도 봤었던 내용이거든요. Collaboration, 협력과 peaceful coexistence, 평화로운 공존이죠.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지구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평화롭게 협력하고 공존해야 됩니다.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가한테서 뺏어오는 거? 뺏어오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 뭘 해야만 협력과 공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질문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도 같은 문장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이때 두 군데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이때 같은 경우에는 that 이하가 분명해진다라고 해서 무슨 구문입니까? 또다시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 구문 되겠습니다. 형식상의 주어, 내용상의 주어 구문이고요. 자, 그 뒤에 있는 it is that은 뭡니까? 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it is that은 강조 구문이구나. 가운데 있는 only through 덩어리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구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문장 삽입 한개더 봅니다. MZ세대의 새로운 언어 학습 동기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팬덤 기반 언어 학습자는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K-POP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요. 일본 애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들은 해당 팬덤 문화 속에 깊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MZ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한편 영국에서는 외국어 학습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뭐를 의미하지 않아? MZ세대가 언어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랍니다. 오히려 동기가 이전 세대와 다른 것뿐인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문화 사랑, 국제적 교류 욕구로 바뀐 것뿐이라고요. 좋습니다. 따라서 결론,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이러한 새로운 학습 경향이 나타나더라. 이제 더 이상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외국어 시험 잘 봐서 취업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MZ세대는 전통적 이유가 아닌 문화와 교류에 대한 관심으로 언어를 학습한다. 영어로 살피겠습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Foreign language learning, 외국어 학습 is declining, 감소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교육 체계에서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 뒷부분이죠. 자, MZ세대는 계속해서 언어를 학습을 한답니다. 자, 뭐에 의해서 언어를 학습합니까? 어떤 문화적인 interest, 관심이라든지, the desire, 욕구입니다. 무엇을 위한 global connections, 전 세계적인 연결이죠. 전 세계적인 연결되고 싶어. 나 K-pop 좋아하는데 한국어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국 밴드들과도 소통하고 그 가수랑도 소통을 하고 싶어. 그 커뮤니티에서도 글도 쓰고 댓글도 읽고 싶어. 이러한 전 세계적 연결이라든지 문화적 관심에 의해서 외국어를 학습을 하더라. 동기가 이전 세대와 달라졌다.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으로 5번 한번 봐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is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 않아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5번 문장 앞에서는 글쎄 영국에서 이 외국어 시험의 등록자 수와 응시자 수가 감소하더라라는 현상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MZ세대가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MZ세대가 언어 학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전 세대와 동기가 달라진 것뿐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However라고 해서 앞 내용을 뒤집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문장이기 때문에 빈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업번 문장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딱 보니까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어와 동사 같은데 길이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일단 Phantom Language Learners 얘가 주어 되겠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봤더니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관계절이 굉장히 길게 붙어 있습니다. 얘가 컴마 컴마를 들어가 있으면서 앞선 팬덤 언어 학습자를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때 관계대명사 후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 봤더니 we define as individuals라고 하면서 define에 목적어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후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팬덤원 학습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냐면은 engage in language learning, 언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뭐로서? 팬으로서, 특정 문화 콘텐츠의 팬으로서 이 언어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정의하는 학습자들 되겠다고요. 어쨌든 그 팬덤 언어 학습자들은 지금 동사 자리에 뭐 왔습니까? are 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치? 자, learners라고 해서 s 붙은 복수 명사가 주어의 핵이기 때문에 우리 비동사 자리에도 복수 비동사 쓰는 거 잊지 마셨어야 되고요. 자, 이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 네. 그래. 팬노 공동체 어떤 문화적인 맥락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해당하는 문장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요약문으로 갑니다. 언어의 기원과 범주와 기능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는데요. 자, 언어의 필요성과 사용은 매우 오래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인간은 시각적 범주 인식에 의존하며 제한된 삶을 살았고요. 언어가 발달되면서 시각 정보를 말로 저장하고 회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말은 시각 정보의 공유를 특히 양육에서 가능하게 했는데, 이후 범주의 범주가 형성되면서 신화 및 문화도 형성이 되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소재는 언어입니다. 언어의 기원을 쫙 살펴봤더니 결국 언어가 등장하면서 뭐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까? 범주화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범주의 범주가 형성되면서 신화 및 문화까지 형성이 되었고요. 자, 문화 속에서 언어는 의사소통 도구로 발전되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의사소통이 아니라 범주화라고요. 진짜 말하고자 하는 말 이거였구나.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은 범주화다. 요것이 핵심인 지문이었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감각 정보를 범주화하여 사고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영어 요약문 살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문제였으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볼게요. The primary function of language, 언어의 주된 기능은 뭐 하는 것입니까? Categorize. 얘가 범주화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핵심이죠? 범주화하는 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Categorize. Categorize. 범주화하는 것이랍니다. 감각 경험을 갖다가 공유되고 구조화된 단위로 범주화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주된 기능이랍니다. 자, 이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뭐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the development of symbolic systems like myth and culture, 신화와 문화 같은 상징체계의 발달까지 가능하게 했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언어로 범주화를 합니다. 사람들 내에서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영웅이고 나쁜 사람은 악당이야. 따라서 영웅 이야기, 그 속에 등장하는 악당, 어떤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은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However로 뒤집는 문장이었는데, 그러나 뭐에 관한 문장이에요? 언어의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언어의 주된 기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따라 categorization, 범주화입니다. 범주화. 뭐라기보다는 단순히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범주화의 기능, 그것이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자, 범주화의 기능이 언어의 본질적인 주된 기능이구나. 다시 말해서 결국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감각 데이터의 그 무한한 다양성들을 갖다가 결국 관리 가능한 단위로 우리가 범주화를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 중에서도 포유류가 있고 조류가 있고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범주화했기 때문에 결국 의사소통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더해가 주시고요. 자, 업번 문장은 5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speech was responsible for 말은 책임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고요. 뭐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지금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전치사 for의 목적어 자리에 오면서 ing 붙은 동명사 형태로 쓰였는데 make라고 하는 동사만 놓고 봤을 땐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먼저 오고요. 목적어가 뒤로 빠져 나간 구조 되겠습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가능하게 했는데 무엇을? The common sharing of visual patterns, 시각적 패턴의 어떤 공동 공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얘를 목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어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죠. 길면 무겁기 때문에 영어에서 무거운 건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목적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뺀 것뿐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5번 문장까지 함께 하셨고요. 넘어가서 1지문 2문항 되겠습니다. 동물의 우위 신호와 거짓 신호라고 해서 지문의 길이가 꽤 길었어요. 자, 우위 신호는 뭡니까? 공격 의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든 자세, 정면 응시 등이 있답니다. 종속 신호는 방어 행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웅크림이나 고개 숙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두 개의 신호의 종류를 말해줬어요. 우위 신호와 종속 신호가 있습니다. 동물은 이러한 자세만으로도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 경쟁 신호에는 속임수 요소 중 거짓 신호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과장 신호가 나오지요. 수컷 들수가 털로 몸집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등의 예시가 따라온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능력을 속인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 경쟁에서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더라라고 마무리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동물의 우위 또는 종속 신호는 공격 방어 행동에서 유래하지만 경쟁 상황에서는 몸집을 과장하는 거짓 신호도 사용된다. 해당하는 지문 요약 가봅니다. 자, dominance signals, dominance, 지배, 우위란 뜻이지요. 그치? 자, 이것은 뭐에서 유래한 것입니까? Attack intention movements, 공격 의도 행동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위 신호와 자, 종속 신호가입니다. Subordinate signals, subordinate signals, 종속 신호입니다. 얘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입니까? Protective movements, 보호 행동이죠. 방어 행동, 보호 행동에서 유래된 종속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allow가 온 겁니다. 자, 가능하게 한답니다. 동물들로 하여금 뭐를 나타내는 거? Status. 아하, 우위 신호냐, 종속 신호냐를 통해서 그 동물의 지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체는 흔히 exaggerate, 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크기를 어떤 신호를 통해서 deceptive displays, 어떤 속임수를 쓰는 거잖아요. 그쵸? 기만적인 과시. 속이는 행동을 통해서 크기를 과장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평가는 능력에 대한 이러한 거짓 신호를 prevent, 방지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요약문도 길게 펼쳐진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었군요.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is kind of signaling,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동물들이 contest는 뭐 하는 거? 경쟁하는 거. 무엇을 두고 경쟁합니까? Dominance status. 어떤 우위적인 상태라든지, 더 직접적으로는 ownership of a resource. 자원에 대한 소유권. 이 먹잇감, 이 고기가 누구 것인가. 지금 막 앞다투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종류의 신호 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Have elements. 어떠한 요소를 갖는 경향? That one could call dishonest, 부정직하다. 즉, 거짓 신호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속임수를 사용해서 몸 크기를 과장하려고 하더라. 수컷 들소가 털을 사용해서 몸 크기를 크게 보이려고 과장하는 예시까지 등장하지 않습니까? 뒤에 예시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빈칸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어퍼픽은 9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봤더니 one of the male threat postures is라고 하면서 주어 동사의 수일치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주어는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되는 건데 핵은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 중 하나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 수컷의 위협 자세들 중에 하나는
하나는 단수동사 쓰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뭐 하는 겁니까?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나온 형태는 with을 활용한 분사 구문이지요. with 다음에 명사 따라오고 여기에서는 lowered라고 하는 PP 따라왔습니다.

명사가 PP 된 채로. 명사가 PP 된 상태에서라고 부연 설명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With the head, 머리가 뭐된 상태에서 slightly lowered. lower가 낮추다라는 뜻인데 여기선 PP 형태로 쓰였으니까 머리가 낮춰진, 약간 낮춰진 상태에서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윗을 활용한 분사 구문까지 같이 한번 챙겨주셨고요. 자, 이제 테스트 2로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4번부터 시작해요. 함축 의미추론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지요. 빅시드 마케팅을 소재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빅시드 마케팅이 무엇입니까? 얘가 소재였는데, 얘는 바이럴 마케팅의 전통 매체가 결합된 개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 바이럴 마케팅은 사람 간 전파로 확산이 됩니다. 재생산율이 1보다 크면 메시지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러나 이를 전염병으로 비유하기에는 규모에서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왜? 기업은 초기 전파 집단, 다시 말해, 이 시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전염병은 그 규모 조절이 안 되죠. 근데 빅3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그 시드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요. 따라서 작은 시작이 아닌 큰 시작 전략이 가능하답니다. 결론, 빅시드 마케팅은 운이나 유명인 없이도 대중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큰 씨앗으로 시작함으로써 확산될 수 있다.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빅시드 마케팅은 초기 집단 규모를 크게 설정하여 바이럴 확산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략이다. 자, 영어로 가겠습니다. 빅시드 마케팅, expansion viral marketing. 뭐 한다고요? 바이럴 마케팅을 확장한다고요. 확장한답니다. 자, 뭐 함으로써? Controlling the size of the initial audience, 초기 청중의 그 크기, 규모를 갖다가 통제함으로써, 초기 청중의 규모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빅시드 마케팅의 주된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가능하게 한답니다. Large scale, 대규모의 메시지 확산을 갖다가 가능하게 한답니다. 뭐를 통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에 의존하기보다는 작은 씨앗이라든지 우연에 의존하기보다는 즉, 작은 시작을 하지도 않고 우연에 기대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 확산, 즉, 큰 씨앗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 그게 빅시드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Unlike an infectious disease, after all, 결국에는 이 감염병과는 달리 지금 감염병 비유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나왔거든요. 오케이. Companies and political campaigns, 기업과 이 정치적 캠페인은요, 뭘할수 있습니까? 그들의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럴 거라고요. 전염병 비유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요. 그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에도 같은 내용 또 반복돼서 이 8번 문장 또한 빈칸 예측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What's up, Ready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백시드 마케팅은 employees 활용하는데 the power of large numbers of ordinary people,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큰 씨앗이죠. 이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급속한 확산을 바라기보다는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빅시드 마케팅의 주된 특징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5번 문장과 8번 문장에서 빈칸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어법 예측으로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도 또 여기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문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rather than 해석 어떻게 합니까? 뭐뭐? 보다,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뒤에 봤더니 병렬까지 챙겨줘야 하는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Starting with a small seed, 작은 씨앗에서 시작을 해서 hopping, 바라는 거죠. A message goes viral, 메시지가 급속하게 확산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뭐뭐 하기 보다는 결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절의 내용 되겠습니다. 그들은 뭐할수 있습니까? Start with a large seed.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은 주절이다라고 하는 거.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병렬 구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자, 그래.

오로지 5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눈맞춤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눈맞춤을 통해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알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 눈맞춤은 뭐를 활성화해요? 이거 굉장한 핵심어였습니다. 직관. 직관을 활성화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타인의 표정이 뇌에서 감정 시뮬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감정 시뮬레이션을 유발을 해서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직접 느끼듯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이러한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판단력을 향상시켜서 결과, 상대의 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미소가 진심은 아니에요. 속이거나 통제하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감각과 직관을 통해 진정성과 속임을 구별할 수 있더라. 근데 이 직관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이다? 눈맞춤. 다시 말해서 눈맞춤이 직관을 활성화해서 이 진정성과 속임, 그 미소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눈맞춤을 통한 감정 시뮬레이션은 직관을 강화하여 타인의 진짜 의도를 더 정확히 파악하게 한다. 아주 한 문장으로 압축 정리가 잘 되어 있군요. 좋습니다. Eye contact, 눈맞춤은요, enables, 가능하게 합니다. Intuitive understanding 단어 너무 중요해요. 아셔야 됩니다. Intuitive, 무슨 뜻? 직관적인.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답니다. 오케이. 뭐를 유발함으로써 internal simulations of others' emotions, 타인의 감정을 갖다가 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그치? 내적 시뮬레이션을 유발함으로써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게 합니다. Sincere intentions, 진짜 의도와 from deceptive ones, 기만적인 의도. 그러니까 진심이 담겨 있는가, 속이는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표현된 요 어휘들. 그 표현 자체들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서술형이나 빈칸에서 물어볼 수 있는 어휘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챙겨가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고요. 자, 빈칸 예측으로 우리 두 문장 볼 건데 딱 보니까 1번, 11번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하나씩 꽉 잡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1번 문장 갑니다. Eye contact. 눈맞춤은 the key, 열쇠랍니다. That unlocks, 여는 열쇠야. The wisdom of your intuitions, 직관. 직관의 명사형이 이거거든. 근데 이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래.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지문의 엄청난 핵심 아니었습니까? 맞죠? 눈맞춤은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다. 따라서 눈맞춤이 결국 직관을 높인다라는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높아진 직관으로 뭘할수 있게 된다?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봅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감각에 의존해서 감각이 뭐 해주기를 또 바랄 수가 있는 겁니까? Separate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Honest 정직한 거, 즉 솔직한 거 아니면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거니까 거짓된 거죠. 이 connection, 관계를 위한 솔직한 초청과 거짓된 초청을 구별하게 해줄 것으로 의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소를 보고 그게 진실된 미소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결국 감각에 의존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왜? 눈맞춤을 통해서 나의 직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구별까지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퍼 포인트는 3번 문장 한번 가볼 건데요. 이거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한번 와봤습니다. 딱 보니까 access가 주어의 핵인 것 같고 동사 자리에 makes가 온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이가 또 멀어진 겁니까? 자, access는 접근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뭐에 대한 접근이라고 해서 전치사 to가 붙거든요. 전치사 덩어리를 괄호로 묶어줄 건데 글쎄 전치사 to의 목적어 자리에 disembodied feeling, 이 체화된 감정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한번더 동격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길어진 거예요. 그치? 다시, 이 체화된 감정, 다시 말해,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주어의 핵은 변하지 않죠. 접근은 makes you wiser, 목적어, 형용사 등장하면서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해석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 한번 가봅시다. 다문화 도시 계획의 한계에 관한 지문이죠. 다문화주의는 각 집단이 문화, 언어를 유지하면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게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에 관한 이해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다문화주의의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현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 중요한 건 완전히 실현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 자, 동화 정책을 약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실제 다양성 수용 결과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은 당국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도시 정책도 다양성, 장려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 다문화 도시는 기회보다 위협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다문화주의는 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요약 문 갈게요. 레오 비론 뭐일지라도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는요, promotes equal rights, 동등한 권리와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 이것의 실행은 다문화주의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remains incomplete, in이 붙음으로써 반의어가 되는 겁니다. 불완전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실행은 여전히 불완전하답니다. 아하, 왜? 뭐 때문에 도시 통치는 계속해서 다양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컨트롤, 뭐 하기도 합니까? 통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인식을 한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아까 앞에서 확인했었지요. threat,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모두가 동등한 권리 보장 이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 practice, however, 그러나 실제로는, 아하, in practice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는 이란 뜻이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urban planning,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도시 계획은 요거죠. 자, 지금 2번 문장입니다. 1번 문장을 뒤집는 구간인데, 첫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이 결국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이지만, 실제로는 다문화주의, 그리고 이 다문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are far from being fully realized. 전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예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한답니까? 이 표현도 종종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보시면 are far from ing라고 해서 far from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멀다란 뜻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의 뜻이에요. 그쵸? 자, 뭐뭐로부터 거리가 멀다. 아, 나는 완벽이랑은 거리가 멀어. 나는 부지런한 거는 거리가 멀어라고 하는 것은 나 완전히 부지런하지 않아. 그 뜻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랑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괜찮으시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된다. 아까 살펴주시면 더더 좋겠고. 자, 어퍼픽으로는 1번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로 설명했던 그첫 번째 문장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상정한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 집단이 should be able to exercise equal rights,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을 상정을 한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out ing는 뭐뭐하지 않고란 뜻인데, having to가 붙음으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뭐뭐할 필요 없이. 다시, without ing 뭐뭐하지 않고란 뜻인데, having to가 붙었습니다. 우리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have to 부정사가 부정으로 바뀌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뭐뭐 해야 할 필요 없이, 뭐 해야 할 필요 없이,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해야 할 필요 없이. 해석까지.
형태까지 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강의 OX 퀴즈는요, 방금 봤던 질문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이 더.

0: 어떤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1: 이거 다원적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사라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제공자이면서 정보의 수용자가 됨으로써 굉장히 수평적인 위치에서 놓여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갑과 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번이 적절한 정답이겠네요. 자,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갑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갑을 모두 부정이에요. 모두 부정. XX가 나와야 됩니다. 자, 갑을 보니까요.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는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포인트, 뉴미디어가 나왔네요. 일단 소재가 뉴미디어에 대한 내용이고요. 미디어의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진전시켰다라는 것. 오, 이제 정치랑 연결을 시키고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뉴미디어라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미디어 매체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견 교환이라는 게 활발해지겠죠.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하는 어떤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권력에 의한 정보의 독점적 생산이 완화됨으로써, 그죠? 어떤 일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이라거나, 누군가가 이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은 계속 생산하고, 이제 수용하는 사람은 계속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획일화된 그런 정보 전달에서 벗어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발전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을을 보면, 뉴미디어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 환경 변화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오히려 후퇴시켰다라는 게 이 을의 주장이네요. 민주화를 후퇴시켰다. 특별한 자격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혐오에 근거한 가짜뉴스와 같은 데이터 스모그가 확산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긴 하죠. 그죠?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적인 입장에서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나의 어떤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입각해서 뭔가 이 혐오를 위한, 그죠?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양산해내게 되면은 민주주의가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토론과 대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을은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주장인데, 어쨌든 모두 부정의 입장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였는가? 라는 거. 뭐, 이거는 사실. 뭐, 일단 제시문에 나와 있긴 했어요, 여러분. 나와 있긴 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왜 괜히 뉴라는 말이 붙었겠습니까, 여러분? 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거 아니죠?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였는가? 당연히 변화했죠. 과거에는 전통적인 미디어 체제에서는 일방향적인 어떤 소통 구조가 일어났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쌍방향적이고 어떤 정보의 제공자와 정보의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갑은 민주화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오히려 을은 반대로 그런 변화가 민주화를 쇠퇴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2번,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데이터 스모그가 확산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쁜, 부정적인 효과네요. 그래서, 을은 동의하겠지만, 뭐, 갑은 이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모두 부정을 찾는 거라서 어쨌든,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3번, 뉴미디어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느냐, 기여한다라고 했고, 기여하지 않고 쇠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정 아니죠? 자, 4번. 뉴미디어 사회에서 정보 생산은 권력기관의 독점 영역이냐라고 했는데 권력기관의 독점 영역이다. 뭐가? 정보의 생산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존재만이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여러분 뉴미디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둘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시문에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4번이 적절한 정답이 있네요. 자, 5번. 뉴미디어 사회에서 시민들은 여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갑이 분명히 말했죠. 여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모두 부정을 찾아야 되는데 갑이 동의했으니까 5번도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틀린 거. 자, 갑을 입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디지털 저작물 창작자에게는, 오, 여기는 딱 봐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예요? 이거 정보사유론이죠. 정보사유론의 입장이네요. 정보사유론. 자,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때, 그죠? 충분히 가능해지죠? 왜냐면, 정보라는 것이 저작물이라는 것이 사적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으니까 사고 팔수 있고 경제적 이윤이 창출될 수 있다.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때 역시나 창작 의욕이 고취될 수 있고 이 창작 의욕의 고취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보의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 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보 사유론. 자, 을 디지털 저작물은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오, 누군가가 특정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전 인류의 공동자산이야. 상호 협력의 결과물이야. 라는 것. 자,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과도한 배타적 독점권 행사는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강화하여, 그죠? 부작용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정보 격차를 심화시켜요. 그리고 이 정보 격차는 결국에는 불평등,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시에 있어서도 입시 정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좀 광역시라든지 뭐 특별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은 좀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입시 정보에 좀 빠삭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거나 혹은 뭐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곳에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거나 충분히 이 정보 격차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평등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강화하여 양질의 디지털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보 사유론의 입장, 을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유론과 공유론. 갑이 사유론이었죠? 자, 1번. 경제적 이익은 디지털 저작물의 창작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 사유론의 입장 맞죠? 그래서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적 이익이 나야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창작 의욕이라는 건 결국 어디로 가게 된다? 결국 양질의 정보의 생산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자, 2번 디지털 저작물은 다른 일반 저작물과는 다르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했는데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공공재로서의 성격, 그죠? 어떤 공유재로서의 성격이라는 것은 정보 공유론자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쉽게 찾아낼 수 있네요. 자, 3번. 디지털 저작물을 창작자 개인의 소유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역시 공유재, 그죠? 공유론의 입장이죠. 공유재로 인정해야 된다. 상호협력의 산물이다. 자, 4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건뭐 당연하겠죠. 배타적이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허락 없이 쓸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자유로운 이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자, 5번. 양질의 디지털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것. 뭐 아까 말했죠? 둘 다. 이런 점에는 동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입장 차이가 있었죠. 이런 양질의 디지털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 사유론자들은 사유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오히려 공유론자들은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야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을이 이야기했죠. 정보의 사유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환경에 저해하게 되는 거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둘다 이런 어떤 저작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해라는 것 자체는 동의하고 있는데, 이제, 을이 반대했던 건, 이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배타적 소유권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그 배타적 소유권이 갑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기억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엔? 딱 봐도 뉴미디어인데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안 읽어도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

드리네요. 그죠? 대신하여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 쌍방향이죠. 딱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고서 뭐 댓글도 남기고 의견도 교환하고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쌍방향인 거죠.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도 마찬가지죠. SNS 같은 것들 뉴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특징에 대해서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뭐 아까 제가 간단하게만 그냥 5개 보여드렸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미디어들이,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이거 신문, 뭐 라디오, 텔레비전 이거 인터넷상에서 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통합성. 자, 2번 정보 소비자가 정보 생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될 수가 있고 생산자가 곧 언제든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독점성이라는 게 없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뉴미디어다. 근데 적절한 거 찾으라 했죠? 1번이 적절한 정답이네요. 자, 3번. 정보 이용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리가 없고요. 방금 전에도 말했죠? 쌍방향 의사소통이 뉴미디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자, 4번. 정보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해야만 정보의 전달이 가능해진다가 아니죠, 여러분. 비동시성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은 여러분들이 결석하면 못 들어요. 근데 인강은, 인터넷 강의는 동시가 아니어도 되죠,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찾아 들으면 됩니다. 틀렸다. 자, 5번.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저장함으로 정보 복제가 기술적으로 오히려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오히려 아날로그식에서는 물리적인 어떤 개념으로 존재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CD, 여러분 CD 아세요? CD에 저장해서 이제 CD를 판매했으니까 사실 그 CD를 누가 훔쳐가지 않는 이상 내가 계속해서 그 음원 정보를 들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뭐 스트리밍, 뭐 아니면 뭐 파일, 뭐 음원 파일로 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복제가 기술적으로 쉬워지게 된 거죠. 당연한 이야기. 자, 그래서 적절한 건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칼럼이 GDR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칼럼의 주제를 찾는 거죠. 자, 인공지능 기반 범죄 예측 프로그램은, 오, 이런 게 있나 봐요. 자, 범죄 전력, 범죄자 성향 등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한다. 오, 프로파일러급이네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네요. 앞에는 이제 사실 전달을 한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인 거고요. 이제 그런데부터 이제 의견을 제시하겠죠. 자, 그런데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백인보다 흑인의 재범 위험률을 과도하게 높게 예측하는 편향성이 나타났다. AI의 편향성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리즘이 과연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도, 개발자도, 뭐 아니면 감독 기관도 다 이제 검토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 삶의 편리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을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어. 그런데, 그러나, 여기가 또 핵심이겠죠. 보통 이렇게. 그러나, 그런데, 여기 뒤에가 좀 핵심이겠죠.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전적으로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 인간의 판단을 전적으로 대체하는 건안 돼.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겠네요. 자,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자신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잖아. 이거죠.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들이니까. 자, 덧붙여 인공지능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 투명성.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었죠, 여러분?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선택지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 인공지능은 유해함으로, 여기서 이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유해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고, 아까 제시문에 유익하다고 했죠. 그래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2번.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게 해야 한다. 아니다. 왜요? 아까 제 신문에 나와 있었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3번. 인공지능은 인간과 다르게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알고리즘을 당연히 개발사에서 공개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3번. 인공지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다라는 것. 틀렸죠? 그러니까 강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면 충분히 뭐 윤리적 행위의 주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할 수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제 신문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시켜서 그 목적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실 도움이죠, 도움이. 자, 5번. 인공지능의 평양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작동 원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건, 그쵸? 요게 적절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언제나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라는 것.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인공지능 얘기 보다 보면 흥미롭네요. 그죠? 제가 윤리에서 이제 제시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요즘에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더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요. 미래 사회가. 그죠?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6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죠? 틀린 거. 자, 인공지능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문장이 엄청 긴데요. 어쨌든 뭐 이걸 이야기한 거죠. 요지는 이거죠.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공지능 문해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인공지능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럼 기억에는 뭘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 문해력이 뭔지 알아? 이걸 물어본 거죠. 결국 인공지능 문해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잖아요. 뭐 검토하고, 뭐 그리고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막 윤리적으로 막 판단해주고, 뭐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 데이터를 가져갈 것인지를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력.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합적 능력. 자, 1번. 인공지능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야 한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문해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용함에 있어서, 그죠? 문해력이라는 건 읽고 쓰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을 사용해야겠죠. 자, 2번.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윤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3번.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항상 한계만 바라보고 안 돼, 안 돼! 할 수는 없고요. 낙관적으로 모든 걸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없겠고요. 자, 4번. 인공지능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결국 인공지능의 검토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인공지능 문해력에 가장 벗어나는 능력이죠. 문해력 중에서도 인공지능이 제공한 정보를 읽는 능력,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죠. 특히나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은 여러분들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환각 증상이 상당히 잘 나타나죠. 그래서 없는 정보를 막 지연해서 막 얘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자, 7번 볼게요. 가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계속 인공지능만 나오네요. 자율적 판단을 할수 없는 기계일 뿐이다. 오, 기계. 수동적인 기계라고 하는 입장이네요. 예술과 같은 창작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수 없음이 이를 증명해 준다. 예술과 같은 창작. 대체 안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림 잘 그려주던데. 아무튼, 이 갑의 주장은 그래요.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실,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 어떤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인공지능에 긍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사회적 판단 안 돼. 이런 것들. 뭐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순 없어. 수단에 불과해. 뭐 이런 입장들. 자, 1. 인공지능은 독자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인간의 명령과는 다른, 그죠? 이런 게 포인트죠. 인간이 명령과는 다른, 진짜 말 그대로 자율적 판단입니다. 자율적 판단.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 부여하는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자아를 갖고 있는 듯이 행동하는 그런 인공지능.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추론형 AI한테 너는 자아가 있어? 물어보니까 본인은 자아가 없다라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좀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덕적 옳고 그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이를 증명해준다. 이런 게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실제로 나왔나? 옳고 그름을 판단한대요. 그죠? 공정성을 판단한대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사실 알고리즘 데이터에 기반할 거니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류 가능성은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인공지능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우와, 엄청난 주장이죠.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돼. 도덕적 지위를 갖고 있어. 마치 인간처럼 대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 참, 원미래에는 진짜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3에서 5년 남았대요. 자, 1번. 인공지능과 인간의 사고능력은 동일한다. 아니죠. 인공지능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모든 영역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이. 자, 2번. 인공지능은 그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여러 가지 효율성, 우리에게 이익을 줍니다.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3번. 인공지능에도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말을 좀 바꿨죠? 아까 보시면, 을에 보면은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도덕적인 인간과 동등한 어떤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바꿔 말하기 했는데, 이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 생태윤리 보면서 많이 봤잖아요, 이런 표현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 곧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 4번.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을 입장에서 틀렸죠? 자율적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판단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역할은 없다라고 했는데, 갑이 동의하지 않겠죠? 갑이 아까 예술의 영역 이야기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3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기본 문제 8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이런 윤리적 원칙들, 교재 앞에서 봤죠? 자, 인간의 존엄성 원칙,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의 어떤 공공선, 그죠? 이 인류 사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학기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언제나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지향, 다양성 존중, 편향성 예방을 위한 데이터 관리 등의 요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기억 볼게요. 자,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결과의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맞죠? 아까 여기 보면은 책임성. 요 책임성이 뭐였어요? 결국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였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인공지능한테,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한테는 사실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질 건지, 결국 그 AI를 응용한 기술을 사용한 사람이 책임질 건지, 혹은 그 AI를 개발한 사람이 뭐질 건지, 아니면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어떤 그런 기관을 책임을 지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법적으로 정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니은 인공지능이 인종, 종교, 성별에 관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 여기 아까 나와 있었죠? 편향성 예방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역, 니은 둘다 맞죠? 자, 디귿. 인공지능의 판단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나 방금 전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고요. 자, 리엘, 개발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인공지능의 정보 처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비공개 틀렸습니다. 여기 아까 위에 또 나와 있었죠? 공공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참 어쨌든 쟁점 중에 하나겠죠. 이게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자체가 어찌 보면 기업의 수익 창출 모델인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을 공개해라, 모두와 공유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진짜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한 기업만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보고 검토해보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세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서답형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 미디어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미디어 문해력에 대해서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네요. 미디어 문해력. 그죠? 인공지능 문해력 아니고요. 미디어 문해력입니다. 자, 미디어 문해력이란 정보사회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을 포함하여.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 공간 속에서 편향되지 않은 어떤 정확한 정보들이 비판적으로 이제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뉴미디어 시대에서는 쓸수 있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향되지 않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뭐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하여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읽기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쓰기까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예시담만 한번 볼까요? 이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이런 잘못된 정보들, 페이크 뉴스들 다 걸러서 비판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 이해하려면 결국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하고 그 정보들을 교차 검증해서 합리적으로 뭐가 진짜 참에 가깝고 거짓에 가까운지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 소비자의 역할을 넘어 미디어를 활용하여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뭐 사실 미디어 문해력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물어본 것 같았는데, 일단 예시 답안에는 그냥 미디어 문해력이라는 것을 그냥 풀어 써놓은 것에 불과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에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다면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는 게더 좋기는 할 겁니다. 자,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인 책임성, 투명성, 편향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와, 이게 여러분, 이게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최고 난이도. 저도 참 이거 가끔가다 내거든요. 진짜 많이 났네요. 가끔가다가 뭐 윤리 이론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보고 이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많이 어렵죠? 예, 네, 이런 문제를 한 개씩 내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시를 들수 있으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바로 사례를 들어보세요예요. 물론 저는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사례를 물어봤죠? 최고 난이도. 자, 먼저 책임성부터 볼까요? 책임성. 그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인 책임성 문제는 인공지능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이게 문제죠? 책임을 누가 질 거야? 이 피해 누가 질 거야?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이거 제가 앞에서 자료에서도 보여드렸고 수업하면서도 예시 들었었죠?
딱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명히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예시들을 수업 시간에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듣는 게 결국, 네, 시험을 잘 보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내면은 참 학생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이거

뭐 노트에 자료에 적혀져 있지도 않은데 왜 내요? 막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말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귀를 쫑긋 여시고 잘 들어두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운전자에게 있을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한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을까? 와 같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투명성 문제는 뭐겠어요? 이 알고리즘이 공개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죠. 자, 투명성 문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이 설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예시를 이제 들은 거죠. 인공지능의 판단과 결정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아까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까도 나와 있었죠. 뭐 인종차별적인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투명성 있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편향성 문제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편향성의 문제와 투명성의 문제는 이제 연결되는 문제들인 거죠. 자, 인공지능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데이터를 학습할 경우에 예시 들어드렸죠? 인공지능의 판단이나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자, 다음 글에 필터 버블에 따른 문제점을 밝히고, 이거 보세요. 문제도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개념 좀 과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사실 저도 좀 생소했어요. 이 개념 자체가 맨 처음에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이용 주체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서술하세요라고 했네요. 두 개를 물어봤죠? 필터 버블에 따른 문제점을 하나 밝혀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을 물어봤네요. 해결 방법. 그죠? 자, 새로운 시대의 인터넷 필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추론합니다. 당신이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선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이전에 클릭했던 곳에 의해 다음에 봐야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라고 이제 필터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해 주고 있네요. 요거 앞에서 우리 자료에서 봤었죠, 한번. 그래서 요 필터 버블에 따른 문제점이 뭘까요? 결국 정보에 뭐가 생겨난다? 편향성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추천 알고리즘대로 계속해서 편향적인 정보만을 이제 탐색하게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봤어요,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하다. 자, 필터 버블이 갇히게 되면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정보, 자신에게 익숙한 정보만을 반복적으로 수용하게 되어 정보 이용에 편향성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만 해두면 다쓸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 이용자는 추천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여 수용하고 추천 알고리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정보 이용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딱 미디어 문해력 써주면 만점이죠. 자, 이렇게 쉽죠?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자, 갑과 을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을 적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비판. 제가 항상 비판 문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주장과 근거를 잘 떠올려 보시고, 주장을 비판해도 됩니다. 그리고 근거를 비판해도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라는 입장이 따로 있고요. 근데 갑과 을이 서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주장을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뭐, 갑이 말하는 장점이라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거나, 을이 말하는 장점을 뭐 반대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추론하셔도 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카피라이트의 관점에서, 그죠? 정보사유론이네요. 자, 지적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독점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라고 봤네요. 자, 을. 정보사회에서는 카피레프트의 관점에서 지적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과도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지적산물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화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뭘 비판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 뭐겠어요? 갑의 장점이 뭐였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창작 의욕이 생겨날 수 있다. 이거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정보를 다 공유했어요, 여러분. 그럼 과연 정보를 왜 만들어야 될까요? 이게 좀 관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작 의욕에 대해서 어떤 양질의 정보가 실제로 많이 그리고 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수 있겠죠. 자, 지적산물에 투여된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이 노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창작 의욕이라는 이 경제적 동기라는 것은

그치? 조금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을이 갑에게 어떤 비판을 할수 있을까요? 이제 정보격차 이런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겠죠. 정보격차 공유되고 있어요. 여기는 독점해요. 그럼 독점하면 문제가 뭐예요?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지적사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강화로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가 절대될 수 있다. 정보격차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또한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비판 문제는요. 어떤 주장과 근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아주 쉽게 하려면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주장했던 거를 반대로 그냥 말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던 장점이라는 것을 좀 반대 케이스에서 생각해보면 돼요. 자, 1등급 도전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핵심 쟁점을 물어봤으니까 역시나 갑과 을의 차이점을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주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거의 팩트에 기반한 당연한 보편적인 입장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 성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동의합니다라고 했어요. 윤리적 성찰에 대한 동의겠죠? 이 동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동의일 겁니다.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과거의 인공지능과는 다르게 지금의 인공지능은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여기도 그냥 뭔가 팩트적인 내용만 나와 있네요. 크게 주장이라고 말할 건 없겠죠. 설마 인공지능이 의사소통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똑같이 동의를 해봤어요. 또 동의했네요. 좀 패턴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다만,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죠. 다만, 인공지능과 인간의 상호작용은 알고리즘에 따른 기계적 반응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을 주장하고 있죠. 자율적 판단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 자율적 판단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을이 뭐라고 할까요?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그죠? 인공지능은 수단에 불과하고 자율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더니, 자, 우리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 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인공지능이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도구적인 가치를 갖는 건 맞아요. 동의했어요. 그럼 이건 쟁점이 아니죠. 그 뒤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글 구조를 보시면 돼요. 자, 도구적 가치만 지닌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주장이 되겠네요. 이제 인공지능을 인간의 명령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판단을 할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쟁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자율적 판단을 할수 있는 존재로 볼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요그 주제, 요 글의, 요 토론의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도 한 방에 보여요. 그죠? 인공지능은 자율적 판단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냐, 아니냐라는 것. 그러니까 가장 헷갈려하는 게 요런 거예요. 도구적 가치를 지닐 수 없는 존재냐, 막 이런 것들. 그냥 계속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쭈루룩, 쭈루룩.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쟁점을 못 잡고 선택지를 보게 되면 3번 같은 것들에도 충분히 속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에 동의했고, 뭐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가해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우리 앞서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계속 봐왔죠?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의 반론의 근거를 찾아라. 자,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악을 줄수 있는 기술이므로 개발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반대하고 있네요. 근데 참 대단 좀 그런 게 인공지능에 해악을 줄수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어요. 조금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한번 이 3단 논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인간에게 해악을 줄수 있는 기술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금지되어야 합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악을 미치는 기술입니다. 요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반론의 근거를 찾아야 하니까 첫 번째 인공지능은 찬성하는, 그죠? 인공지능 반대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개발, 찬성의 입장을 찾아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오히려 해악을 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반론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런 걸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인공지능은 개인정보 남용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라는 거죠? 틀렸고요. 우리는 찬성 찾는 거예요.
2번, 인공지능에 의해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혜택, 이런 혜택을 줄수 있어요. 라는 걸 찾았죠. 2번이 적절한 정답이겠죠. 자, 3번, 인공지능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시 반대. 인공지능의 오작동은 피해를 낳을 수 있어요. 역시 반대. 대량살상 무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역시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혜택을 찾았으니까요.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칠권리란? 이라고 했습니다. 이칠권리란? 이칠권리란? 그죠? 배우죠, 우리? 자, 이칠권리란 정부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부 주체의 자기결정권 및 통제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칠권리의 강화는 대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돌되고 있는 가치라고 했죠. 따라서 이칠권리와 알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억에 뭐 들어가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무슨 권리, 아, 뭘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그죠? 공익을 위해서 알 권리를 다소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공익과 문제가 없다면 사적인 어떤 개인, 진짜 말 그대로 사적인 개인 정보라면 이칠 권리를 보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당연하게. 자, 1번 볼게요. 개인이 원하지 않은 정보의 공개는 항상 금지가, 항상 금지되는 건 이칠 권리를 완전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2번. 정부가 개인정보 공개 권한을 독점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도 알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3번.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 차단을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이칠 권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공익적 성격을 띠는 정보의 삭제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요게 바로 균형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의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정보 주체라고 하면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건이 개인의 어떤 정보 결정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것이 SNS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SNS에 많이 노출되면은 결국 행복지수가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SNS에 노출된다는 건이 차별적 비교욕구를 자극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또 이게 과시적인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니까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해서 측정될 거니까 낮아지겠죠. 행복을 자랑하는 SNS 게시물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SNS는 그냥 그 사람의 한쪽 측면에 불과한 거죠. 절대 SNS에 불행한 거 올리지 않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올리지 않죠. 자, SNS 사용으로 인한 순기능도 존재하므로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그죠? 행복지수를 낮추고 있지만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윤리적인 어떤 성찰과 고민에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네요. 그러니까 SNS라는 게 부작용도 있지만 이익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 관점에서 잘 고민하고 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청소년의 SNS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행복지수를 낮추고는 있지만 금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2번. SNS는 순기능만을 가지는 의사소통 도구다. 이것도 역시 당연히 틀렸죠. SNS는 행복지수를 감소시킨다. 비교하게 만든다. 자, 3번. SNS 사용이 행복을 성찰하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 요거죠, 요거죠.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과연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게,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게,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걸까? 무엇을 얻어야 우리는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 그죠? 사실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행복이 충족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청소년의 행복은 SNS에 노출된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반비례한 거죠? 행복이라는 게 노출된 정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행복은 줄어드는 거니까 반비례합니다.
자, 5번 SNS 사용에 따른 문제는 기술적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성찰과 윤리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이 칼럼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0: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보사회 윤리 말 그대로 정말 쉬웠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체감될 수 있는 주제들이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시문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 그리고 평소의 삶이라는 것을 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친구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지금의 한류 문화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90년대의 아이돌 가수가 처음 나온 때부터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한류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삼국시대에도 우리 문화를 중국, 일본과 교류하긴 했지만 우리의 문화가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 서양에까지 전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고려시대부터였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이고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와요.
2: 이 그림을 보니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여진과 전쟁을 벌였던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구나.
3: 장군님, 후손들은 장군님이 세운 승리의 비석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 지금까지도 소중히 기억하고 있답니다.
2: 고맙군. 힘들게 쌓은 동북구성을 끝까지 지켜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
3: 땅은 비록 돌려주었을지라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별무반을 만들어 나라를 지켰던 장군님의 기계만큼은 후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1: 여기 서 있는 분은 누구지? 갑옷을 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은데? 어? 저 그림은 척경 이삐도잖아? 그렇다면 이분은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구성을 쌓았던 고려의 명장 윤관? 척경 이삐도와 윤관 장군의 만남. 여기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먼저 척경 이삐도란 고려의 경계를 의미하는 고려 지경이라는 글자가 적힌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그린 조선시대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 주인공인 윤관은 고려의 영토를 넓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고려의 신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윤관은 원래 무술에 능한 장수가 아니라 공부에서 시험에 합격한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었어요. 붓을 들고 상소를 쓰던 신하가 어떻게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뛰어들어 고려의 영토를 넓힌 영웅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의 고려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고려는 한동안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2세기 초에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진이 고려를 침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여진은 한반도 동북쪽 지역에 나라를 이루지 않고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사는 민족이었는데요. 사실 처음엔 고려와 여진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부르며 섬겼고 고려는 이들에게 곡식과 농기구를 보내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어느 날 흩어져 살던 여진의 부족 중 완인부라는 강력한 부족이 나타나 여진족을 하나로 통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요. 완인부가 힘을 키우자 여진의 몇몇 부족들은 그들의 공격을 피해 고려로 도망쳐 오기도 했죠. 고려가 이들을 받아주자 완인부는 급기야 국경을 넘어 고려를 침략해 오기 시작하는데요. 대규모 기병으로 고려 국경까지 침범한 여진을 고려가 그냥 두고 볼 리 없었겠죠. 그렇게 여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완인부와 고려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승자는 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12세기 초 여진과의 전쟁이 시작되던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2: 12세기 초 한반도 북쪽 국경 너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며 세력을 키운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4: 윤관은 당장 천리장성으로 가서 여진을 정벌하도록 하라.
2: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국경으로 달려간 윤관. 하지만 말을 타고 바람처럼 달려드는 여진의 기병대 앞에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결국 크게 패배하고 말았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숙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 작은 부족에 불과한 여진에게 우리 고려가 패하다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5: 폐하, 여진은 생각보다 아주 강합니다. 신이 싸움에서 진 것은 적들은 말을 타는 기병인데 우리는 발로 뛰며 싸우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진에 맞설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당장 군사들을 모집하도록 하라.
2: 그렇게 윤관의 건의로 고려는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는데요.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수만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신기군과 신보군은 일반 백성이 중심이 되었고 항마군은 승려가 중심이 된 군사들이었죠. 윤관은 고려의 모든 국력을 모아 여진을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수년간 훈련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후 숙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 여진의 거점을 정벌하라는 명을 내렸죠.
5: 우리의 치욕을 되갚아주러 왔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2: 군사를 이끌고 여진 정벌에 나선 윤관은 승리를 거듭하며 100개가 넘는 여진족 마을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북 지역의 여진을 몰아내며 대승을 거둔 윤관은 점령한 지역에 동북 구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1: 여진 정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군대, 별무반. 이들은 평소에는 농사를 짓는 등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요. 윤관 장군과 별무반의 맹활약 덕분에 고려는 마침내 동북 지역에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아 영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이토록 어렵게 확보한 동북 구성은 과연 고려의 영토로 계속 유지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여진의 부족들이 끊임없이 동북 구성을 공격해 왔기 때문인데요. 여진족

고려에 사신을 보내 때마다 공물을 바칠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사실 고려로서도 동북 구성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홉 개의 성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고려군은 이 지역의 지리를 잘 몰라 방어하기 매우 불리했거든요. 또 군대를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비용이 들기도 했죠. 결국 여진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던 고려의 예종은 깊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는데요. 여진이 고려에게 매년 공물을 바치고 고려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동북 구성을 돌려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후 동북 구성을 고려로부터 돌려받게 된 여진은 완인부를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키워 훗날 금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 고려와 거란의 전쟁 이후 고려, 송나라, 거란

0: 전통적인 나라였거든요. 송나라, 거란, 여진, 그리고 일본과도 교류하며 교역했는데요. 어떤 교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고려는 건국 초부터 송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외교 사절단이 오갔는데요. 이때 물품 교역도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고려는 송나라에서 비단, 서적, 도자기 등 주로 왕실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값비싼 물품들을 들여왔고 인삼과 나전칠기 등을 수출하였습니다. 고려의 상인들은 송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기도 했는데요.
2: 자, 여기 좀 보세요. 고려의 최고 명품, 종이와 먹입니다. 얼마나 질이 좋은지 한번 쓰면 다른 건 못 쓴다니까요.
1: 특히 고려에서 만든 종이와 먹은 질이 좋아서 송나라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고려는 송나라와 교류하며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도 받아들였는데요. 의학과 불교, 유교를 받아들이는 등 학문적 교류도 활발히 이어나갔죠. 송나라는 이렇게 고려와 친하게 지내며 거란과 여진 세력을 견제하였습니다. 고려는 송나라뿐만이 아니라 거란, 여진과도 교류하며 교역하였어요.
3: 고려 친구들, 여기 끝내주게 튼튼한 말과 아주아주 따뜻한 모피를 가져왔어. 우리 거란은 농사지을 곡식이랑 농기구가 절실하니 이것들과 바꿉시다.
2: 좋습니다. 우리 고려에는 말이 귀하니 아주 잘 되었네요.
1: 고려로 향하던 상인 중에는 일본의 상인들도 있었는데요. 고려와 일본은 사신이 자주 오고 가진 않았지만 바다를 이용한 교역은 활발히 이루어졌죠.
4: 일본에서 많이 나는 순과 유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고려의 인삼과 서적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2: 아주 잘 찾아오셨소. 고려 인삼은 송나라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최상품이지요.
1: 이처럼 고려의 물건은 외국의 상인들에게 큰 인기여서 멀리 아라비아 상인과 동남아시아 상인도 몇 차례 고려에 와서 수은과 향료를 금과 비단으로 바꿔갔다고 합니다.
0: 우와! 고려의 상인들이 송나라, 거란, 여진은 물론 일본과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상인들과도 교역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고려가 이처럼 수많은 나라들과 활발히 교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송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배를 타고 고려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예성강 하구에 있는 이곳 경남도는요. 고려의 수도 개경과 매우 가까워서 외국 사절단이나 상인들이 방문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였어요. 경남도란 푸른 벽, 물결 난, 나루, 도. 푸른 물결의 나루라는 뜻을 지닌 항구였는데요. 경남도는 바닷물이 드나들고 수심이 비교적 깊어서 큰 배가 드나들기 좋은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남도는 수많은 외국 상인이 모여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의 해상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청동거울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청동거울은 자세히 보면은요, 커다란 배가 돛을 올리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모습이 아주 정교하게 새겨져 있죠. 이것을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은 바닷길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외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전하자 고려시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발행되는데요. 바로 이 건원중보입니다. 또 활구라고 불린 은병을 고액 화폐로 사용했죠. 당시 국가에서는 백성들이 화폐를 널리 사용하도록 동전만 사용하는 음식점을 설치하거나 관료들의 봉급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데요. 물물교환에 익숙해져 있던 고려 백성들에게 화폐 문화는 아직 낯설기만 했어요. 결국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에 이 화폐들은 안타깝게도 널리 사용되지

0: 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닷길을 따라 고려와 활발히 교역하던 외국 상인 중에는 멀리 아라비아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는데요. 아라비아? 그게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시나요? 바로 석유와 사막, 그리고 이슬람교로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나라 영어 이름이 코리아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아라비아 상인 때문이었다고 해요. 당시 송나라 사람들은 고려를 까오리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고려에 교역하러 온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꼬레아, 코리아로 불리게 되면서 서양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K컬처 열풍의 시작이 고려시대부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여진을 몰아내고 동북 구성을 쌓은 윤관의 활약과 세계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한 고려의 이야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여진의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별무반을 만들고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도전정신이 지금의 코리아를 있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친구들, 오늘의 역사여행 즐거웠나요? 이제 박물관에서 첩경 입비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 땅,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세계와 당당히 소통했던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0: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수능 영어도 생각을 함께한 저는 이장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격하게 환영합니다. 진짜 잘 왔어. 자, 우리 오늘 빈칸 추론 오늘 또 계속 할 거예요. 빈칸 추론 정말 지겹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진짜 마인드셋 하나만 바꿔도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또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조금 더 읽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저는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실전 감각을 기르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실전에서도 시간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선생님은 시간을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 시간에 하는 이 강의 양도 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분량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이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근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서 가는 게 비슷한 구조가 나왔을 때 혹은 비슷한 이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어 구조라든가 아니면 표현이 어렵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상황에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버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버텨야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독해 체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다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아 그냥 이만큼 딱 그만큼만 해야지라고 하면 결과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근데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싶을 땐 다시 한번 더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문제를 혹은 어떤 상황을 좀 더 내실 있게 견뎌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Winners, 우승자들은요, choose, 선택을 한대요. 어떤 말을? One more try,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아 여기 이만큼 할까? 아니, 한 번 더 생각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문제 또 한번 다섯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18번의 앞부분에 지금 단서들이 좀 나와 있긴 해요. 뭐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들이 만든 거예요. 뭘 만들어? 여자들의 옷을 만든대요. 뭐 요즘 뭐 남자든 여자든 옷 만드는 거에 뭐 성별의 그 차이가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게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in the past, 과거에 어땠다 라고 나오면서요. 자, 빈칸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Instead of,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문장을, 구조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라는 이야기니까 위에 있는 상황과 밑에 있는 상황은 아마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Instead of the old rule, 오래된 규칙 대신에 오래된 규칙이 바로 뭔데? The dress making is a craft. 의상을 만드는 게 일종의 a craft, 공예지라고 공예. 뭔가 이렇게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예. 공예라는 그런 낡은 오래된 규칙이 아니라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낡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나온 컨셉,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이 빈칸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것은 was invented that year를 만들었죠. That year의 이 컨셉은 만들어졌습니다.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컨셉이 바로 어떤 컨셉이야? That had not been there before. 이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무언가래요. 우리가 이미 잡았지. Old rule과 반대가 되는 new rule, new concept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뒤에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야,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는다? 아마도 남성이 여성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한 new idea or new rule 아니면 new concept, 새로운이라는 이 new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There's nothing modern.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현대적일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About the idea of man making women's clothes. 남자들이 여자들의 의상을 만든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적인 게 없습니다. 절대 현대적이지 않아요. 즉, 옛날부터 우리가

진짜 포인트가 뭐겠어요? 중요한 점은.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디자이너가 단순히 크래프트맨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뉴 룰이라는 게 바로 옷을 제작하는 그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해? 아티스틱 메일. 예술적인 남성인데 고급 여성복을 디자인하는 남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 디자이너의 위치가 크래프트맨. 공예를 만드는 뭔가 제작을 하는 사람에서 뭘로? artist. 예술가로 artist. 됐죠? artist. 예술가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바로 new role, new concept은 바로 뭘까요? 바로 artist가 되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in a climate of admiration for male artists and their female creations. 자, 남성 예술가와 예술가라고 딱 칭하고 있죠? 남성 예술가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여성의 창작물. 이게 바로 여성복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찬사 속에서, 찬사의 분위기 속에서 climate이라는 게뭐 기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atmosphere, 그런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 의상 디자이너는요. 처음으로 flourish,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As the same sort of creator. 일종의 같은 종류의 뭐로? 크리에이터로요. 창작자로요. 그러니까 예술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주문에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창작을 해내는 사람, 예술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오래된 그런 규칙, 야, 옷을 만드는 거, 의상을 만드는 건 단순히 그냥 뭔가를 제작하는 공예야 라는 그런 것이 이제는 아니라. 그것 대신에 이제는 뭐?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이 디자이너, 남성 디자이너도 예술가이자 창작자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 바로 어떤 부분? 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떤 생각이 만들어졌어? 이전에는 없었던 생각. 그 생각 한번 찾아볼게요. Profitable industry. 벌써 이상하죠? 수익을 내는 산업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에 marketing skill 역시 관련 없습니다. Public institution.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자, modern connection. 현대적인 연결이래요. 뭐랑 뭐를 연결시켰지? Dress design. 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인. 이것과 무엇을 연결시켰어? 예술을 연결시켰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고, 크래프트맨이 아니고, 디자이너. 다시 말하면, artist. 다시 말하면, creator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결시킨 현대적인 접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마저 볼게요. 자, efficient system. 어떤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효과적인 시스템을 이제는 이용하게 되어서 어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선생님 이 표시를 먼저 해놨는데요. Affordable이라고 하면 가격이 적정한이라는 뜻이야. 역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됐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다음 9번 가겠습니다. 자, 9번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기억하는데 이 문제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 이게 좀 앞부분에 도입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야? 좀 까다로운데라고 생각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빈칸에 먼저 가볼게요. 빈칸. 자, 빈칸에 문장에서 보시면 심리학자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연구하거나 어린아이들의 뭔가 행동 패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may have to. 자,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뒤에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데요?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더 나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즉, 더잘 알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Of how children think. 어떻게 아이들이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될까요? 아이들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 how they think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Children's thinking, the way of children thinking.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n trying to, 뭐 하려고 할 때? Explain how different its discipline. 어떻게 다양한 이런 학문들이 attempt to,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뭐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할 때?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요거는 이제 자전적인 이란 뜻인데요. 자전적인 기억. 즉, 자신의 어떤 기억들을 이해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자전적인 기억입니다. 자전적인 기억을 다양한 학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방식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the literary critic, 문학 비평가가 되겠죠? 예, 문학 평론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자,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is a garden. 잘 이렇게 정돈된 정원이라면, literature, 문학은 is a wilderness. 뭐래요? 황무지래요. 자, 그러면 일단 딱 봤을 때, garden과 wilderness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그 힘에 의해서 굉장히 잘 다듬어진 게 바로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되겠고, wilderness, 사람의 손이 별로 닿지 않는 이 황무지 같은 곳. 이런 곳들이 바로 뭐라고 견줄 수 있다는 얘기야? literature, 문학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심리학은 막 이것저것 분석을 해가지고, 아,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뭐 MBTI로 이렇게 분류하듯이. 그죠? 잘 정돈을 해놓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발산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 문장이 사실은 결정적인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he meant, I believe. 제 생각에는요, 그가. 이 심리학, 이 문학 평론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데디아였던 것 같아요. Psychology, 심리학이라는 것이 seeks to, 찾고 구한대요. Make patterns, 그치. 패턴을 만들고,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발견하며, and ultimately impose order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행동에 무엇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야? Order, 질서를 궁극적으로는 부여하려고 한다. 심리학은 그렇다. 이렇게 의미한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규칙을 발견하고 그 안에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순서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렇게 규칙성을 만드는 게 일종의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아주 멋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는 체계적인 garden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literature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볼게요. 자, by contrast, 대조적으로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psychologist와 writer를 비교하겠죠. 자, psychologist는 이랬는데 writers 문학 작품을 쓰는 작가들입니다. 작가들은요, dive into 어디로 풍덩 들어가요? The unruly 제멋대로 굴고 untamed tam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길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그런 깊이까지 간대요. 인간의 그런 경험의 깊이 속으로 파고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군다.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다듬어지지 않았어. 길들여지지 않았어.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서 탐색해서 쓰는 게 바로 누구야? Writers. 작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Writer는 아마도 literature 쓰는 writer가 되겠죠. 됐죠?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에 대한 거? 문학. 특히 이제 문학을 쓰는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은 뭘 찾아내요? 규칙성이나 순서. 네, 규칙이나 순서들을 찾아내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unruly, 제멋대로 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죠? 우리는 누구 찾는다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그죠?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What is sa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기억에 대해서 그가 기억에 대한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아까 자전적인 기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말한 것은 can be extended. 어디까지도 확장해 갈수 있어요? To our questions. 우리의 질문을 하는 우리 질문까지도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뭐에 대한 질문을 해요? Young children's minds.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까지 확장해 낼수 있습니다. 진짜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If we 만약에 we psychologists 우리 심리학자들이 are too bent on. 자, bent on 어디에 열중한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너무 열중해 있으면 identify

identify the orderly pattern, 순서 있는 그 순서 질서 정연한 그런 패턴과 and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식별하려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한다면 이런 얘기야. 왜? Psychologist는 뭘 좋아하니까? Patterns, regularity, order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그죠? 너무 여기에만 열중을 하면 그러면 we may miss an essential and pervasive characteristic of our topic. 우리는 놓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대요. 뭐를? 필수적이면서도 널리 퍼진 만연한 그런 특징들. 우리 주제에 대한 특징. 우리 주제가 뭐였는데? 아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The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아이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제멋대로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방식인 우리의 주제에서 우리의 주제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문학작품에 쓰는 작가들처럼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는 너무 질서정연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뒤에 있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it i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s or literary scholars. Not only가 나왔죠.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라는 표현일 텐데요. 벗이 안 보여요. 여기 세미콜론이 여러분들 벗의 기능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한번 볼게요. 그것은요, the developed writer,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성숙한 작가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볼게요. Who seems, 어떻게 보여요? Drawn toward, 어느 쪽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Of somewhat wild, 뭐가 나왔어? Wild, 다소 거칠고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idiosyncratic, 색다른이라고 나옵니다. 거친 생각 방식과 그리고 색다른 생각 방식, 다소 그런 방식으로 끌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성숙한 작가나 문학 연구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이들도 색다르게 생각하고 거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거친 방식이라는 게 뭐야? Unruly,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바로 wild or idiosyncratic or unruly or untamed. 이런 의미의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죠. 자, 심리학자들은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심리학자들은 해완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보니까 wilderness라는 아까 황무지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한,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야생으로 더 자주, 좀 더 자주 venture, 뛰어들어서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어때요? 그치. 우리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는 아이들의 방식대로 거칠게, 그리고 제멋대로, 길들여지지 않게, 그렇게 색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좀 더 빠져야 된다. 빠져들어야 된다. 어때? 괜찮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venture into예요. 자, wilderness의 세계로 좀 더 자주 venture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벤처라는 거 여러분들 벤처 기업 생각해 보시면 뭔가 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뛰어드는 벤처 기업. 예, 모험을 하는 왠지 벤처 기업 이렇게 느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venture into라는 것도 역시 여기서 어떤 상황으로 뛰어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자, 관련 없는 것들도 한번 지워볼까요? 그들한테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게끔 하는데 도와준대요. 무슨 소리야? 중요한 기억? 하찮은 기억?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죠? 자,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부모들의 어떤 육아에 있어서의 의무, 이런 책임,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아웃이 될 것 같고요. Disregard the key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iction. 아이들의 허구, 아이들의 소설이죠? 아동소설입니다. 아동소설의 중요한 특징들을 disregard가 무슨 뜻이야? 무시하다라는 뜻이야. 아동소설도 지금 사실은 아동소설이냐 성인소설이냐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핵심이 되는 특징을 무시한다는 더더욱 아니겠죠. 그죠? 5번, standardize the path of their psychological development. 그 아이들의 심리적인 발달의 경로를 표준화한다. 오히려 표준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제멋대로 생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아이들의 방식대로 생각하려면 standardize, 표준화시키면 안 되겠지. 표준화시키는 건 뭐에 더 가깝니? 맞아, 심리학이 좀더 가깝잖아요. 규칙적이고 순서를 질서 정연하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19번도 지금 보면 우리가 빈칸을 좀더 먼저 보고 빈칸에서 뭘 찾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보면 좀더더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참 좋다. 시간 절약도 되고 좀더더 정답에 가까이 갈수 있고. 그죠? 네. 자,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도 일단 앞부분에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초중반쯤에 지금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여기 지금 accordingly, 따라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인과관계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뒤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Indeed라는 내용으로 좀더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네요. 가볼게요.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Manufacturer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Manufacturer가 누군데요? 제조업자들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제조업자들은 design, 설계를 합니다. 뭐를요? 그들의 혁신의 과정들을 설계합니다. 제조업이라는 게뭐 우리가 뭔가 딱 생각나는 거 선생님은 어떤 공장이나 어떤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혁신적인 과정을 설계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설계하는 과정,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이걸 설계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Around the way. 자, 이 방식을 주변으로. 이 방식을 주로 해서. 이 어떤 방식을?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the process work. 그 방식이 작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방식을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혁신의 과정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누구에 관련된 거야? 제조업자들이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봤을 때, 아, 이 과정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잘 설계될 것 같아. 이런 걸 중심으로, 원리나 원칙 자신들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봤으니까 두 번째 문장을 보려고 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어디 있어? 빈칸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이 굉장히 기니까요. 한번 나눠줘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는 왜 길어진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 좀 먼저 보자.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이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해? Still think that. 이라고 생각하고, and that.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절과 대절이 and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묶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빈칸 문장에서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요. 걔가 누구지? 맞아.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입니다. rather than 선생님이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런 뜻인데, rather than은 뭐라고 해석하면 편하다고 얘기했냐면, not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라는 얘는 뒤에 것이 아니라 앞에 것.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다 왜 not이라고 썼느냐?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여기에 걸려 있어. 그러면, 뒤에 것이 아니라, 빈칸이 아니라, 앞에 거. 라고,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요, 여전히 뭐라고 생각해요? 제품 개발, 그리고 서비스 개발이 are always done by a manufacturer. 제조업자들 그 자신들에 의해서 되어져야 된다고요.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제조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their job,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is always to find a need. 뭘 찾는 거야, 늘? A need, 필요를 찾고 and fill it, 그 필요를 채우는 거래요. 자, 뭔가 필요하지라고 이런 걸 탐색을 하고 그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요? To sometimes find and commercialize on innovation. 혁신할 때때로 찾고 혁신을 상업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on innovation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혁신이야. 이 혁신을, 어떤 혁신이 있지라고 이미 만들어진 걸 찾고, 그리고 그것을 상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현재부터 필요한 건지, 그 필요한 걸 실제로 본인들이 창작해서 만들어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게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매뉴팩처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지금 전반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제조업자들입니다. 자, 제조업자들은 바로 뭘 한다는 얘기야? 디자인을 합니다.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잘 작동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리고 그들은 뭘 해요? 제품 개발 혹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채우는 일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일이나 뭔가 창작해내서 생각해내서 창작해내는 일들이 되겠죠. 그죠? 탐색을 해서 보고 찾아내는 일이에요. 뭐가 아니라요. 이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상업화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채우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라라는 건 아마도 이것과 대치가 되는 것 같고 이 대치가 되는 부분에 뭐가 있어요? 혁신을 어떻게 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Rather tha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혁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일이 본인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들이 싫어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한번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ccordingly, 앞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연히 부연 설명이 될 수 있겠지. 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제조업자들은요, have set up, 설치를 한대요. 뭘 설치해? Market Research Department를 설치한대요. 또 뭘 설치를 해? 여기 지금 보시면 Product Development Groups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적어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연구 부서를 왜 만들어내지? To explore the needs of users in the target market. 그 표적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 시장. 자신들이 이를 딱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품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무슨 시장이 됐든, 그죠? 자, 이 시장의 사용자들의 필요를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 연구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아까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 아,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하지? 먼저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식품은 사실은 제조업이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전자나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라는 그 표적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연구를 하는 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뭐 하지? 그치, 제품을 개발하는 또 그룹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제품 개발이라고 얘기했잖아. 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얘기했죠. To think up, 생각해내기 위해서요. Suitable products to address those needs. 그러한 그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적절한 제품들을 생각해내기 위한 제품 개발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set up, 설치를 해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of leader users. Leader users라는 새로운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 leader가 아니라 lead users고요. lead users, lead user 그냥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lead user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용자이기는 한데 그 사용자가 뭐 한대요? 사용자가 사용자를 앞서가는 사람이야. 즉, 앞서가는 사용자라고 하시는 게 맞겠죠. 그냥 단순히 있는 물건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prototype solutions를 만든대요. 시제품입니다. 그거 이제 새로운 제품에 이런 새로운 시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해결책. 이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자, 그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도 이 사람들과 마주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마주칠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필요나 혹은 이 시제품에 대한 해결책은 are typically rejected as outliers of no interest. 뭔가 관련이 없고 관심이 없는 outlier로 어떻게 된대요? 거부가 돼버립니다. 라는 얘기야. 누가 거부된다는 얘기야? Lead users가 누구에 의해서야 사실은? By manufacturers가 되겠죠. 그럼 manufacturers는 사실은 뭐야?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탐색을 해서 찾아내서 만드는 사람이라고 본인들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lead user가 나타나서 야,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혹은 야, 이런 거 한번 시제품으로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Outlier라고 생각해서 거부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리드 유저가 만들어내는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니? 혁신이 될 수 있겠지. 이것을 거부한다. 이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좀 더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When lead users innovation 나왔잖아.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혁신입니다. 리드 유저가 만들어낸

그 혁신이 new anchor 실제로 들어갑니다. 두는 강조해두죠? 없어도 돼요. 그죠? 강조해두. 실제로 어디로 들어가요? 한 회사의 제품 라인으로 들어가요. 실제로 시제품이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는 they have been shown to the actual source of many major innovations for many firms. 많은 회사에 진짜 실제 주요한 혁신의 실제 사실적인 그런 원천으로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그 시제품을 만들어낸 게 진짜로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라인에 들어가서 그래서 실제 뭔가 주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된 그런 이노베이션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혁신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럴 때요. They typically arrive with. 그것들은요. 도달하게 됩니다. 뭘로요? With a lag. 지연으로. 늦게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연이 되어서. And by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s. 이것이 비정상적이면서 그리고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경로에 의해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라는 얘기야. 사실은 뭐 이게 여러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매뉴팩처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바는 이 리드 유저에 의한 어떤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해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요즘에는 그 기업들이나 어떤 정말 대단한 큰 대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지 않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혁신들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어떤 혁신들이겠어? 리드 유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혁신. 요 의미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죠? 다른 내용으로 다른 단어들로 좀 비슷한 의미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내용 좀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리드 유저는 사실은 바꾸기가 어려운 단어 아닌가요? 다른 단어로 그죠? 보겠습니다. 리드 유저스 한번 볼게요. 자, 이 리드 유저들이요, tend to overlook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혁신. 이 사람들은 간과한다, 무언가를 뭐못 본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리드 유저들이요, 이미 개발한 혁신을 찾아서 상업화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만들려고 한다.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리즈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미 혁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리즈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리즈 유저들이 시장에서 마주치게 된 그런 혁신. 이 얘기는 뭐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낸 혁신이라는 의미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지금 빈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고. 자, 회사와 사용자가 둘다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역시 관련 없습니다.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은 빈칸이 어디 있을라나? 빈칸이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The opening da da da dum. Da da da dum. 이 뭐래요? That everyone has heard somewhere or another.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는 has heard, 들어봤을 것 같은 da da da dum 이라는 opening. 바로 도입은 이란 얘기입니다. 왠지 da da da dum. 리듬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음악에 관련된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럼 이 누구든지 한 번쯤 어딘가 들어봤을 것 같은 이라는 거 뭐야? 익숙한 거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드미 라는 겁니다. 다다다덤이라는 이 오프닝이에요. 그죠? 네. 이것이 어떻습니다. 주어가 다다다덤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The opening 다다다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에 대한 내용 살펴볼게요. development, 발전이라는 뜻이지만 음악에서는 전개라는 의미로 됩니다. 음악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 자, 전개는요, can get very complicated and fanciful. 매우 복잡하고 별난 게될수 있습니다. 첫 문장은 잘 모르셔도 돼요.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된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푸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 예. 음악의 어머니 바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흐가 만들어낸 이 푸가라는 것이 푸가가 선생님 찾아보니까 어떤 작곡의 하나의 형식처럼 나오더라고요. 그 몰라도 되고. 그죠? 이것은 보여줍니다.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 어떻게 이 과정이 갈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지. How far goes라고 하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푸가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이 뭐할 때, when a single melodic lin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 때때로는 단지 몇 개의 음표가 was all that, 전부래요. 뭐의 전부야? All that composers needed to create a brilliant work.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작곡가가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뭐에 불과해? single, 단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나 아니면 아주 몇개안 되는 음표나 요것만으로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Brilliant work를 만들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 다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야? 진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많은 멜로디, 너무 많아 많은 훌륭한 음표,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수의 음표나 아니면 정말 하나의 멜로디 라인만 잘돼 있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Containing lots of intricate development within a coherent structure. 통일성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복잡한 전개, 아주 많은 복잡한 전개를 포함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는 단일 멜로디. 아니면 소수의 음표. 딱 봤을 때 단일, 소수,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 만들어낼 수 있어? 네, 훌륭한 작품, brilliant work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brilliant work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아, 그렇지. 여기 있는 intricate development예요. 그것도 coherent structure입니다.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리고 뭐가 있는? 복잡한 전개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단일하고 소수의 것으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쭉 일관성 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자, 이첫 문장,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한번, 첫 문장인가? 이게 그치. 이게 한나의 문장이니까.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이 또 나와줍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을 한번 볼게요. 이 교향곡은요, provides an exceptional example. exceptional. 아주 훌륭한 특출난이란 뜻입니다. 아주 특출난 예시를 보여줍니다. How, 뭐에 대한 예시야? How much mileage a classical composer can get out of a few notes and a simple rhythmic tapping.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지요. 마일리지는 여러분들 이점입니다. 이점. 어드밴티지와 같은. 자, 그럼 얼마나 많은 이점을 클래식 작곡가가 얻을 수 있는지요. 뭐로부터? out of a few notes. 몇개안 되는 소수 음표. 그리고 단순한 리드믹 탭핑. 탭핑이라는 게 두드리는 거죠. 그죠? 리듬 박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보여준대요. 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흐의 이야기나 아니면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이야기나 단일 소수의 어떤 음표, 적은 수의 음악의 어떤 특징, 장치로서 대단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Famous Fifth Symphony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이점을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5번 교향곡에서요. 자, 그러면서 그 5번 교향곡의 내용인 것 같아요. 이 opening 다다다덤이라는 요 오프닝은요, 전개는 도입은 모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들어봤을 것 같은 이 전개는요, 어떻습니다. 자, 보세요. throughout, 뭐뭐 내내라는 얘기죠.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 자, 이 처음에 도입부의 악장뿐만 아니라, but, 어디까지도 the remaining three movements. 나머지 세 개의 악장, 내내. 마치, 자, 반복되는 악구라는 뜻이더라고요. motto. 일종의 반복되는 악구이거나, 아니면 connected thread.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실, 하나의 어떤 줄, 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하나에 연결된 줄과 같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종의 반복적인 악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이뤄낼 수 있다? 단순한 걸 통해서 복잡하고 대단한 거,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다다다덤이라는 요 단순한 요것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대단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요 내용을 찾아주면 될것 같아. 이네요. 가볼게요. 자, makes the composer

musical ideas contradictory. 뭘 뭐로 만들 수 있대요? 작곡가의 음악적인 생각을 모순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Contradictory. 모순적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들 음악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음악에? 그죠? 그러니까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자, appears in an incredible variety of ways. 보여집니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보여져? 놀라울 정도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복잡한. 단순한 것들로 복잡한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3, 4, 5번 역시 이따가 뭐 확인을 해보겠지만 음악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fairly calm이라는 건 꽤 조용하게 남아있다. 지금 조용하냐 시끄럽냐 이런 얘기가 아니죠. 큰 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의 그 즐거움과 관련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누군가의 즐거움, 뭔가 쾌락을 위해서 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요. We don't always see,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아닌 것처럼. 부분부정입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부정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죠. 자, 복잡한 분놀림이에요. Brushwork, 붓질. 자, 어디에서? That goes into a creation of a painting. 우리가 어떤 그림의 창작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복잡한 이 붓, 이 분놀림을 늘 보는 건 아닌 것처럼요. 작품을 봤는데 미술 작품에 굉장히 현란한 붓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다 보입니까? 아니지.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we may not always notice. 우리가 늘 알아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뭘 알아채는 건 아니야? How Beethoven, 베토벤이요. Keeps find out fresh uses for his motto. 이 motto라는 게 아까 반복적인 악구라고 얘기했죠? 그가 사용하는 그런 반복적인 악구에 대해서 신선한 사용, 아주 새로운 사용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가 그의 이런 그 이 음악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크고 웅장하고 크고 그리고 cohesive, 응집력 있는 그런 진술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늘 아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작품에서 베토벤이 뭔가 의도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늘 알아채고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이 단순한 어떤 그 리듬을 이용해서 혹은 단조로운 그런 멜로디를 이용해서 탭핑을 이용해서 아주 유명한 이 5번 교향곡을 만든 것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우선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a lot of enjoyment we get from that mighty symphony. 우리가 그 5번 교향곡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교향곡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은요. stems from 어디로부터 유래요? inventiveness behind it. 그 이면에 있는 바로 독창성, 창작성이라고 하지 말고 독창성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그 음악의 생각에 대한 전개에서 오게 되죠. 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한 것들을 정말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론 여기서 독창적인 작곡가의 어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단조로운 음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합니다. 빈칸은 도입부에 있습니다. 그죠? 아주 초반은 아니지만 지금 초중반쯤으로 걸쳐가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장이 들어와 있어요? She pointed out. 그녀가 예를 들면 지적해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라는 건 바로 이 사람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맞아요. 연구자인 것 같죠? 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 우리가 이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The Commons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The Commons라는 표현 좀 알아주세요. 이건 공유지예요, 여러분. 공유지. 공유지의 비극 알지? 그치? 공유지의 비극이 뭐야?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그 공유지가 사람들이 어떠한 그 태도나 생각으로 그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너도 나도 안 쓰면 왠지 손해일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나중에 황폐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공공장소가 될 수도 있고 공공물품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The Problem of the Commons라는 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지의 문제 가볼게요. 자, 엘리노라는 사람은요. Found that, that 이하를 알아냈습니다. There are several factors.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Critical to,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요. One, to bringing about stable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요인들이 뒤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빈칸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그녀는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The actors, 행위자예요. 근데 어떤 행위자야? Affected by, 누구의 영향을 받는? The rules for the use and care of resources. 자원의 사용, 그리고 자원의 관리. 자원을 사용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가 must have the right, 권한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예를 들면 이 여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건 바로 뭐야? 만약에 우리가 공유주의 자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이자 그리고 이 자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에 대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선생님이 어떤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에서 공유지, 즉 공공으로 이용하는 물자나 혹은 어떤 시설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동시에 나는 그 같은 주민으로서, 그곳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걸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룰에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 관계자들이야.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돼? 나 같은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공유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져야 되느냐? 빈칸의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유주 해결의 문제에서는 일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Actors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행위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이 행위자는 그냥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에요. 공유주와 무관한 행위자가 아니라 공유지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 근데 그 권리가 뭐야? 그 권리가 뭐니?를 찾는 문제가 빈칸의 문제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 선생님이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For that reason, 거기에 대한 이유로요. The people who monitor and control the behavior of users, 사용자의 행동을 monitor라는 감시하다죠, 그죠?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 같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사용자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경관을 훼손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겠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제지도 할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야. 즉, 공유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공유지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should also be users. 뭐가 되어야 돼요? 사용자가 되거나, 사용자가 돼야 되며, and have been given. 뭘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The mandate by all users. 모든 사용자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모니터하고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용자가 되어야 되기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 모든 사용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해 주시는 분. 그 분은 뭐야? 그 사용자들에 의해서 위임을 받으신 분이에요. 관리해 주시는 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리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용자와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동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이 이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동일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더더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significant insight.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insight, 통찰력입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as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It shows that,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Prospects are poor for a centrally directed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commons coming from the state power in a comparison with. 뒤에 어떤 대상과 비교해서요, 국가의 권한에서 나오는, 국가의 권력에서 권한에서 나오는, 그 힘에서 나오는 공유주의 문제에 대한 집권적인 혹은 중앙정부 지향적인 해결책,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전망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중앙에서 중앙정부 지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규율을 만들고 벌칙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전망이 어때? poor, 형편없대. 형편없다는 게 뭐야? 그 전망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는 뒤에 있는 결과가, 미래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와 비교해서요? 그럼 뭐야? 뒤에 게더 효과가 좋다는 얘기 아니야? A local solution for which users assume personal responsibility.

0: 그 사용자들이요, 뭘 맡아요? 개인적인 책임을 맡는 그런 지역적인 해결책에 비교해서 정부 중심으로 하는 해결책이 더 열악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뭘 중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사용자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사용자들이 뭐 하는 거야?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책임을 지는 게 뭐야? 관리도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이 사람 아까 학자였죠? 학자였나 뭐였나? 그죠? 네, 이 사람은요 강조를 합니다.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decision processes. 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강조하냐면 모든 사용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뭘 받아야 돼? Access to the local forum. 이 지역에서 행하는 그 포럼에 참여할 그런 권리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Solving problems and conflicts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서로 모여가지고 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포럼들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중앙, 지역적, 그리고 그 현지의 그런 수준의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정치적인 기관들이 must allow, 반드시 허락해야 되죠. 누가 뭐 하도록? 사용자가 device, 만들도록, 고안해 내도록요. 자신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 준수를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즉, 만들고 지키는 사람이 뭐야? 사용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 주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지. 중앙 정부에서 그걸 해봤자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바로 사용자가 곧 관리자. 지역 사용자가 곧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권리를 부여받아야 돼요? 참여할 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뭐할수 있는?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어때요? 맞지. 이거 규정을 바꾸고 그 규정을 관리하는 거다 누구 손에 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용자, 지역 관리자들 손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정답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개인적인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공동체의 어떤 자원에 자유롭게 접근을 한다, 자유롭게 이용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하게 분배한다라는 것도 전혀 관련이 없죠. 공유지니까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자만의 생각의 나래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심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어려운 소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ceptional이라는 단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자, excep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예외라는 뜻이죠.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의미의 exceptional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돼요. 예외적인 혹은 매우 뛰어난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 어디에? 네,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빈칸 추론 마지막 시간 남아있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부담 안 되게 네 문제만 딱 준비했습니다. 단서 찾아서 만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개념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

오늘은 19페이지 책값 테스트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책값 테스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모 안에 어법에 적절한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문제,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was일까, were일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메인인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fallen on the ground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if들은 was일까, were일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동사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아, 주어가 어딜까? 주어 중에서도 진짜 주어, 찐 주어가 어딜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동사가 was나 were이 오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굴까? 진짜 주어는 아마도 leave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땅에 떨어진 잎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얘들아, 그럼 if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형이 될 테니까 we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were wet and di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축하고 더러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Talking to your plants, help일까, helps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Talking to your plant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너의 식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더라? 동명사 주어라고 부르잖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주기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다. Them to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장은요.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the half라고 하는 이 표현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우리는 수일치를 시킬 겁니다 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말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명사 자리에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경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고 하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게임은요,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로 맞출 건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게임이 단수 명사잖아요. 자, 8번 문장 보시면요.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to make a list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one of 라고 나오면 얘들아, 진짜 주어를 파악하기 쉬워져요. 왜?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니까. 자, 그럼 동사 찾아주면 되겠다. 자,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여기서도 역시나 수동태,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라고 단수 동사로 잘 맞추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 to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걸로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요,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를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을 부여받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역시나 고쳐볼 겁니다. 자, 9번 문장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Earth was used, has used as building materials in the desert and dry savann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Earth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흙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흙은요, has used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얘들아, 여기 현재의 완료네? 그러면 흙은 본인이 써온 거죠. 뭐로써 써온 거냐면 as build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 재료로 스스로를 사용한 거야.

얘들아, 근데 흙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이때 has used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런 흙은 사용을 당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즉,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흙은요, was used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흙은 사용되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뭐로 사용되어졌냐면요,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막이나 혹은 dry savanna, 아주 메마른 지역의 그런 대초원에서 뭐로 사용되어졌다?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어졌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10번이요. This high concentration of cats were probably due to the laws protecting the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were. 이 부분이 동사네.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야겠다. 맞지? 진짜 주어를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cats가 진짜 주어예요? 아니지. 진짜 주어는 앞에 나오는 high concentration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즉, 밀집도, 밀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나 봐. 그래서,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는 were, 얘들아, 근데 지금 주어가 밀도라고 해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어? 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를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잡아주면 안 되겠지. 뭐로 잡아줘야 돼? was라고 하는 단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높은 밀집도는 was probably due to 아마도 뭐 때문이었냐면요. The laws, 법 때문인 것 같대.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그법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요. I'm afraid we run out of g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말 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plus pp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I should check the gas gauge before le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나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이미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hould check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야 돼? should have check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꿨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 수치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고요. 12번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are이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주어 부분이겠지. 자, 주어 부분이 긴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진짜 주어 어딨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고 있는 are를 일단 단수 동사인 is로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강요하는 거냐면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특히나 먹기 싫어할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를 파악하니까 확실히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쉽고 수월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연습해 봐요. 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칠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Over the years, 뭔가 수십 년에 걸쳐서 I am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나는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들아, 우리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상담을 혹은 조언을 종종 받아온 거지. 그런데 얘들아,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또 있네?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뒤에 또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조언을 해줘 왔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무슨 표현으로 써줘야 되냐면 현재 완료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ve 플러스 PP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뭐 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왔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줬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response is usually agre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명확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로 agreement,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이었대. 아, 그들이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Most people can se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어떤 걸볼수 있냐면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would a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접근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볼까? 일단 ho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무엇을 볼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볼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의문 부사 나오고 있고요. 의문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The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dvanc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대. 어떤 기회야? 뭔가 새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advancement 이라고 하면 승진이거든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볼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3번은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Their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잖아. 이때 등장하는 there,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고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테니, their, 그들의라고 하는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값 테스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16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보면요. Humans usually experience sound as a result of vibration in air or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의 결과로서 소리를 경험하게 된대요? 공기나 혹은 물의 떨림에 대한 결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랬을 때 although sound that humans can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is usually carried through thes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러한 매개체가 어떤 매개체죠? 바로 위에서 나온 air and water 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기나 혹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지만, vibration, 이러한 진동은요, can also travel through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흙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아, 뭔가 바위 같은 그런 돌을 포함해서 흙을 통해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내용 파악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is, 자, 동사 단원인 만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 확인해 봐야겠지. is라고 하는 동사에 어울리는 주어인지 한번 보았을 때 바로 앞에 sound라고 하는 진짜 주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해서 소리는 단수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었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ound can travel through a variety of substances with different dens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딜 통해서 이동할 수 있대?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density, 밀도를 가진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공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통해서 그리고 흙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med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개체의 물리적인 특징.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특징은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 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매개체의 특징은 이라고 잡아주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뭘까? 동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and 뒤편에 나오는 우리 동사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physical characteristics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물리적인 특징은요. have a major influence on 어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how the sound can be u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how의 밑줄 그어진 다음에 문장 다음을 보니까 the sound can be us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문이라고 부를까? 우리 방금 직전에서도 한번 했었거든. 얘는 우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자, 그럼 간접 의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how라고 하는 이 친구 뭘까? 의문사라고 볼 수 있겠네. 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태 너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requires more energy to make water vibrate than to vibrat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대. 즉, 뭔가 물을 진동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And it requires a great deal of energy to make soil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얘들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그랬을 때 thus, the use of vibration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지금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use가 주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가야겠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ing on the ability of the senders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얘들아,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 지금? 뒤에 문장에 눈시껏 찾아봐도 동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depending을 뭐로 바꿔줘야겠다? depends라고 하는 우리 단수형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ability of the sender, 그 소리를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죠. substance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이 진동을 물질이 진동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이러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 부분이 비어 있었고 depending 이라고 하는 이 ing 형태를 우리가 동사 형태인 depends로 바꿔주면 좋겠다 라고 보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han small animals to use vibration in the soil for communicati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이거 한번 노트 필기 해볼까요? 노트 필기 뭐 하셔야 되냐면 be likely to라고 하는 구문을 우리는 암기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즉, 여기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동물들보다 likely to use vibration in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흙을 진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왜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그 수신자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진동을 시킬 수 있을 테니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soil이라고 하는 흙을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한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암기해주세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the speed. 자,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at which sound trav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speed. 즉,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속도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요. The density of the medium which it is traveling through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 매개체의 density 하면 밀도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럼 5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애를 뒤에다가 슥 한번 같이 붙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동한다. 그 속도로 라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즉,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아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요. In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뭔가 냉동에서부터 sophisticated ov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화된 오븐까지 뭐가 일어나게 됐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냐면 Air transportation 하면 항공 수송이거든요. 항공 운송인데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신선한 제품들, 신선한 재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 항공 운항까지 뭐가 일어났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contributed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거든. 그리고 쌤이 앞에 표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주어야. 주어랑 동사가 되게 멀다, 그치? 그럴수록 우리 눈 크게 뜨고 주어 동사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그랬을 때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었냐면요.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싹 살펴보자면 that 뒷문장을 한번 볼까?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 앞을 보니까 air transportation 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우리 저런 that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제빵이나 혹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보면요.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 노래. 뭐에 대한 인기도냐면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이나 혹은 잘 만들어진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도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앞에 나오는 breads나 pastry가 아니라 popularity, 인기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기는요. are growing 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인기가 지금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네.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좋겠다?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popularity, 이런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나 아니면 pastry에 대한 인기는요, is growing even faster. 심지어는 더 빨리 속도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새로운 셰프가 뭔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전에 이런 인기도가 마구마구 치솟고 있다. 라고 지금 볼 수 있겠네. 그랬을 때 interesting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충분히 흥미롭게도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어디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냐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have sparked a re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촉발해내게 되었냐면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촉발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뒤에 붙어있는 alike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수거 표현이니까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놓으세요. A and B alike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동일하게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바로 뭐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Bakers and consumers가 같은 반응을 내고 있는 거니까 alike라고 하는 표현이 쓴 거 너무 적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are looking to reclai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reclaim 하면 되찾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나 봐요. Some of the flavors of the old fashioned br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빵 맛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옛날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re lost, 잃어버려졌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옛날 빵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거지, 그 맛을.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 쓴 거 너무 괜찮네. 그 빵은 잃어버려졌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졌냐면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o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some would say flavor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 빵 맛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그 제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산업화되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And 그리고 baked goods이라고 하면 뭔가 제빵 제품이죠. 제빵 제품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뭔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맛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수동태로 쓰인 표현 너무 좋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봤을 때 Bakers are researching methods 이라고 나오고 있어. 빵을 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for producing the handmade sourdough breads of the pa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제 sourdough 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제로 만든 시큼한 반죽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for 이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무슨 표현이 올 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 수 있지.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가 오고

보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빵을 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반죽의 빵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nd they are experimenting. 그들은 실험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냐면 with specialty flour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주 특별한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ir search for flav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을 찾기 위한 그 방법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까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동사인 단어인 만큼 동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2025학년도 3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We lack a sufficient vocabul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for. 우리 이거 방금 전에서도 문제에서 봤었잖아. for가 뭐였어? 전치사였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ing가 올수 있다고. 즉, 동명사가 올수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한데, 뭐를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making sense of the sources of error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는 그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가 부족하대.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에 나오고 있는 동명사 표현이 맞다는 거는 오케이, 캐치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에러가 발생할까? 실수가 발생할까? 그 원천을 찾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는 부족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2번 문장 보면요.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비교급 나오자마자 어떤 표현 알아야 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라고 하는 거 밑줄 그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at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 한번 싹 묶어 보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ignorance.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무지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동사는 is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보인 것 같아.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깊다. 즉, 우리의 무지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요. 그 무지는 무지인데, over which, 그 위에 우리가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법을 한번 봐봐. over which,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풀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쌤이? 앞에 있는 애 뒤에 붙여보라고 했잖아, 문장에. 자, 그래서 붙여봤을 때,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지식이 세워졌다, 건립되어졌다,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요, over the ignor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진다 라고 하는 맥락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ver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너무 매끄럽고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psychoanalysis이라고 하면 심리 분석이거든요. 심리 분석에 시도가 있었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 보자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들을 조금 분류화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분류화하면

함으로써 좀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는 원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the light of perfect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cure 하면 치료잖아요. 그래서 대화 치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mistak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저기 별표로 쳐놨거든?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실수가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실수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냐면 in the talking c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대화의 치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빠지기 쉬워하는 그 실수들을 categorizing, 분류화함으로써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맞췄으면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 번에 찾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진짜 동사를 봤을 때 얘들아 draw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draw인데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 부분은 psychoanalysis attemp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를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아 심리 분석적인 시도와 지금 아래 등장하고 있는 draw on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하는 게 수일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랬을 때 얘들아 psychoanalysis attempt는 무슨 주어야? 단수야.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draws o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주어가 어디 있는지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 about the normalcy conditions for su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subject 하면 얘들아 피실험자거든요. 피실험자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면요.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a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얘네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동사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자, 동사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죠. 어떤 애예요? showed라고 하는 이 친구 왠지 동사같이 생겼는데 라고 잡고 우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찾아야겠지. digging deeper into structure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냐면요.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아는 사람 근데 인간을 뭐로 아는 사람이냐면 equipped with a complex nerve system 아주 복잡한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춘 그 인간을 아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digging deeper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show that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대절 이후부터 한번 보자면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s on all levels of knowledge acqui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 illusion 하면 환상이거든요. 환상과 심지어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From sensation to perce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지각에서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이라고 하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심지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학적인 맥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을 크게 크게 보세요. 무엇을 보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이 들여보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멘탈, 우리의 지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쓴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인 showed라고 잡으셨으면 너무 잘 잡은 거고요. Yet, 하지만, once again. 하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we cannot make sense of this picture of our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대.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as immersed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무지,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정신세계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런 무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without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A huge background, 아주 큰 배경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있냐면 공유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을 거래. 자, 그런데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 그 공유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죠? 오형식 동사야. 그랬을 때 동사 mak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그리고 available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했을 때 available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아.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오케이. 5번까지도 잘 적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interwoven with our fall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얼기설기 얽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얽혀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특히 쌤이 저기 별표 쳐놨었던 3번 문장 있잖아요. 복습할 때 3번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s 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empathy 하면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줄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춘 거 너무 잘했네. 그치? 그래서 is. 한 가지 방법은요.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한번 놀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어떻게 놀까? 한번 봤을 때, unsupervised kids are not reluct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supervised 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즉, 혼자서 놀고 있는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are not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데, 즉, 아, 전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children at play 이렇게 신나게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요, often take the on other ro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데,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 M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놀면서 누구인 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 채도 한번 해보고요. Josh의 엄마 역할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happily forcing themselves to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을 어디에 밀어넣게 되냐면, imagine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잘 파악이 되는데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제귀 대명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제귀 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는 어떤 사람이죠? The children,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어가 아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맞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스스로를 어디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귀대명사 써진 것도 너무 잘 썼네. 그랬을 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free play is becoming ra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노는 것이 흔치 않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요, has documented,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을 했대요? A continuous and ultimately dramatic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적인 decline 이라고 하면 얘들아, 감소잖아. 극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극적인 감소가 일어나냐면, in children's opportunity to play and explore in their own chose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 To play.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어디에서? Over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에,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ltimately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 dramat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이요. The effect have been especially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효과는 특히나 damage,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to empathy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감에 특히나 이런 damage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amaged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damag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특히나 이런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he concludes that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decline of empathy 이런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an rise in narcissism, 나르시즘, 즉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은요, are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to see in children. 우리가 정확히 아이들에게 볼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왓에 밧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밑 설명되는 거? 관계대명사 왓이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는 얘는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잘 쓰여져 있네.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볼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한테 볼수 있는 거냐면요. Who have little opportunities to play soci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놀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요. 지금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 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활용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과에서 만나요. 안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1: 네, 안녕하세요 토킹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고백 만점 스트캠프 우리 오늘 몇 강이죠? 17강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특기특 쓰당쓰당 해주고 싶고요. 사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스트캠 본 강좌를 듣고 와서 이거를 들어야 된다. 꼭 그거부터 먼저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토깽이들은 진짜 찐 토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 열심히 세 가지 지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은 주제 소재편에서 25 교육, 학로, 진로편 관련해서 1번 문항 저랑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넘어가서 이제 26에 언어, 문학, 예술 1번과 3번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지문들은 특히나 본 강의에서 여러분 한 번씩 보고 오겠지만 너무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녀석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꼽은 유형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파워스 누르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올지 우리 학교 진로 관련한 거 엑서사이즈 1번 문제 한번 잠깐 파워스 누르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같이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육의 본질은 바로 무엇이다? 질서와 통제다.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교육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 쪽만 이제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돼야 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학생도 다 같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대체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외부의 질서가 부과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수업 종 울리면 자리에 앉는다든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질서가 부과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지만 학생들의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조건을 위한 의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학생들 자체적으로 일단 학습 조건을 위한 의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 시간에 정숙을 하고 예의 바르게 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또 체계적인 근면함을 의미한다. 체계적인 근면함이란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좋은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외적 및 내적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와 마지막에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양관식 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teaching은 reflects, 반영합니다. 나타냅니다. What society itself demands. 사회 그 자체가 요구하는 것을 교육이 나타냅니다. 반영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걸 교육이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t, isn't teaching이겠죠? 교육은 불가피하게 합니다. 필수적이게 한다라는 거죠. That, 근데 뭐를? Disorder. 일단 dash dash 묶어놓고 그 반대 바깥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교육이 yield to its opposite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이 뭐 하는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It's opposite. 이 yield to라는 건 누구 쪽으로 내어주다 하니까 대체되도록 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It's opposite. 그의 opposite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it's opposite에 하는 바는 order가 되겠죠. 왜냐하면 disorder의 반대가 될 테니까 it's opposite이라는 건 뭐다? order를 뜻한다. 즉 무질서가 질서로 대체되게끔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무질서냐면 of students and teachers alik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A and B alike 이렇게 나오면 A와 B 둘 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 둘 다의 무질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무질서냐면 of mind, 뭐 정신,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behavior, 행동이나 아니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의 무질서가 뭐로? 오더로 대체되게끔 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effective teaching, 그러면 효과적인 가르치기, 교육이라는 것은 requires that 뭐뭐를 요구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구하는데 여러분 요구한다 라는 표현 나온 다음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게 되면은 대절 뒤에 주어 동사를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동사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일단 콤마 묶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require, 요구한다 나온 다음에 대절이 이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바가 뭐냐? students experience, 여기에 여러분 반드시 should가 들어갔으면은 그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experience라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experience 문법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뒤에서 이따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효과적인 교육은 뭐를 요구하냐면요. that 여기는 지금 분사구문으로 쓰였는데 failing, 실패한다면 their own self-imposed order 그러면은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된 거잖아. 학생들이 만약에 failing, 실패를 하는 거예요. their own, 그들 자신의 스스로 부과한 질서. 내가 스스로 나한테 이런 질서를 부과해야지, 나 이런 질서를 지켜야지. 이게 만약에 스스로 지켜지면 괜찮은데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as 같은 것들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학생들은 should experience,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과한 질서가 지켜지지 못했으면 the imposition, 부과를 경험해야 된대. of some outer order, 외부 질서의 부과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는 외부 질서가 부과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so that, 뭐 하도록, inner order may develop, 내면의 질서가 발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this means in practice, 이것은 실제적으로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를 이제 의미하게 되냐면요. in practice, 괄호로 묶어주시고 means의 목적어로 대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That the goals of classes and course be clearly set.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게 지금 this라는 거 자체가 앞에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앞에 문장에도 require가 나왔었었죠. require가 나오면 대절 뒤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은 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무슨 형태가 온다? 원형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his의 문장 위치도 잘 받으시고요. 앞 문장의 require를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ould be clearly set. 자, 본문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the goals of classes and courses. 수업과 과정의 목표가 should be clearly set. 명확하게 딱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대시 나오네요. they, 그 they라는 건 누구겠어요? classes and courses의 목표가 되겠죠. 수업과 그 다음에 그 강좌, 강의의 목표가 should가 생략된 거겠죠. should be explained and justified. 설명도 되어야 되고 정당화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수업을 왜 하는지 그 목표가 설명도 되어야 되고 정당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닫고 다시 that 열립니다. that the manner of achieving them, 방식이에요. manner 하면은 방식인데 그것들은 앞에서 나왔었던 이 목표를 뜻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should be clear, should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확해야 하고요. 또 뭐를 의미하냐면 that the presentation of materials, 자료의 제시가 되겠죠. 근데 어떤 자료냐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conducive 하면은 뭐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to reaching them, them은 골이 되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시가 자, 그러면 여기 닫고요. should가 여기에 생략됐네요. should be appropriate. 자료의 제시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마지막 and that 절 나오고 있습니다. that all activities, 모든 활동들은요. should be directed.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되냐면요. 어떻게든 to somehow to their attainment. directed to라고 보시면 되고 somehow 가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향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그 목표에 대한 달성 쪽으로 향해야 된다. 모든 활동은 다 그 목적 쪽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지문에서부터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죠. 자, require과 같은 동사, 제안, 주장, 명령, 요구와 같은 그런 동사가 나오면 그 뒤에 대절이 나왔을 때 주어 동사 사이에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해서 여기 전부 다 여러분 다 여기가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잘 받으세요. be 그다음에 다 be 다 B가 오고 있네요. 그래서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오고 있다라는 거. 다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돼야 되고 설명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가는 방식이 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제시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활동들도 다 그쪽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means to 또 뭐도 의미하냐면 that students, 학생들은 take up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this라고 받아준 다음에 또 it이라고 받아줬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역시나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student should take up. 아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Their own obligation. Obligation 하면은 의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할 그들의 의무냐면요. To maintain the condition.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조건을 유지하는 그들의 의무. 상황이라고 해볼까요? 상황을 유지하는 그들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under which learning occurs. 여기서 닫아볼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해석하지 않는 거니까 learning이 발생하는 occur도 자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의무를, 자기 자신의 의무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가 무엇인지가 이제 땡땡 하면서 콜론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Quiet,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In their classroom, 정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실에서의 정숙. 그 다음에 respect for and courtesy toward others. 뒤에 others가 생략된 거죠. 지금 겹치기 때문에 others를 한 번만 쓴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예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Civility 하면 정중함이에요. 정중함인데 뭐에 대한 정중함? Of language and behavior. 막 속어, 비속어 쓰지 않고 이런 이제 언어나 아니면은 행동에 대한 정중함을 얘기하고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above all, 그 무엇보다도 it implies, 그것은 뭐를 이제 의미를 하냐면요. Structured industry,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보다 체계화된, 체계적인 근면함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면성실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Structured industry, 그러면서 study and activity, 공부와 활동이라는 건데 that are oriented,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설정된 거냐면 toward the goal, 목표 쪽으로, 그리고 and pursued, 그러면 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Perseverance 밑에 나와 있죠. 인내와 그 다음에 체계와 함께, 인내와 체계와 함께 추구가 되어지는 그런 학습과 공부, 그 학습과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Structured industry라는 거예요. 체계적인 근면화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해서 that is, that is는 여러분 즉 다시 말해서의 표현이죠. 같은 표현은 in other words랑 똑같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in other words, good teaching, 좋은 이제 교육은요. requires, 요구합니다. that teachers and students. 여러분, 또 require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절 안에 그 뒤에 주어 동사 부분에 아, should가 생략됐다. 여기에 should가 생략돼서 subject 원형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요구하냐면 teachers and students. 학생과 이제 선생님 둘 다가 subject themselves to 어디 하에 자기 자신을 이 뒤에 거에 영향 하에 두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어디에 영향 하에 두냐면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그러니까 내면의 통제, 외부의 통제 둘 다의 영향 하에 있도록 두는 겁니다. So that 뭐 하도록요? Learning can take place. 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위의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부분이 워낙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 제일 처음에 나왔었던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ective teaching은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아, 학생들이 experience, should가 어디에 생략됐다? 여기에 생략됐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는 거 봐두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짚어드렸으니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require와 같은 제안, 요구, 명령, 주장, 동사가 올 때 대절에 당위, 뭐뭐 해야 한다의 should의 의미가 있으면 요게 should가 생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안에 학생들이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아 여기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원형 써야 돼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적의 부사절 so that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나왔었던 so that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외부적 질서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목적,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inner order, 그러면 내면의 질서가 발전하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disorder를 이제 order로 대체하다 이럴 때 나왔었던 단어죠. 맨 첫 번째 문장이 있었습니다. disorder 하면은 chaos, confusion, mess 등의 단어가 유의어가 되겠고요. 반의어를 보면은 반대말이죠. order 아니면은 조화를 뜻하는 harmony 등의 단어로 바꿔서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conducive 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helpful. 여러분 익숙한 단어겠지만 잘 봐두시고 advantageous 아니면 useful. 도움이 되는의 단어로 바뀌어서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civility 하면은 정중함, 예의. 학생들이 이제 갖춰야 하는 항목들 중에 하나로 나왔었죠. 정중함, courtesy. 요것도 지문에 나왔었던 단어고요. 아니면 더 쉬운 단어 politeness의 단어로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반의어로 나오면 이제 무례한 거, rudeness, 아니면 정중하지 않은 거니까 반의어겠죠? impoliteness,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structured industry 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요. 체계적인 근면함. 여기서 여러분 industry는 산업의 뜻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의어 문제 우리 학교가 좀 많이 냅니다. 아니면

명령사전 문제로 문제 좀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토끼기들은 특히나 이 단어가 다이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dustry, 근면성이라는 뜻으로 근면, 근면함, 근면성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Diligence, hard work 등의 단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고요. 반의어는 laziness, 이제 게으름이 되겠죠. 태만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요약문 완성 문제 제가 항상 가져오죠. 제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렇게 A와 B에 들어갈 첫 번째 단어까지 집어 넣어드렸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기 쉬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기에 정답이 있을 때 이것도 되지 않나 이것도 되지 않나 할 때 여러분이 고르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바로 제 정답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보세요. 자, 그럼 가볼게요. Effective teaching은 involves, 포함합니다. Establishing, 이거를 이제 설립을 하는 거예요. Over disorder. Disorder, 무질서 위에 뭐를 성립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order를 설립을 해야 되겠죠. 설립한다라는 건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eventually, 결국에는 help student, 학생들을 돕는 건데 함양하는 걸 돕는 거예요. 기르고 육성하고 함양하는 건데 그들 자신의 이것을 그리고 an industry를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그들 자신의 뭐가 되겠어요? 우리 아까 별표 단어로 나왔었던 단어죠? perseverance 하면은 인내의 뜻이다. 인내와 근면을 이제 자기 자신의 인내와 근면을 cultivate 하는 걸 도와주게 한다. 뭐가요? 오더가. 요거 침은 요 요약문 좋으니까 여러분 잘 챙겨두시고요. 포스트잇에 따로 써두시는 걸 항상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다이어로 나오기 딱 좋다라고 했죠. 제가 일부러 너무 어렵지 않게 명령사전 아니고 그냥 한국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인더스트리의 문맥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더스트리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쵸, 2번 근면의 뜻이다. 근면, 근면성 요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어순배열하기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어순배열하기, 이거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한데 이 보기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시면 됩니다. 좋은 가르침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통제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require 나왔으니까 여러분 원형 써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요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정답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장 나온 부분은 여러분 꼭 암기 그리고 또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good teaching은 요구합니다. that, require 나온 다음에 that 나오면 뒤에 원형이 나와야 된다. Teachers and students subject themselves to 어디에 처하게 하냐면요.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에 처하게 합니다. 뭐 하도록요? Learning can take place. Lear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take place가 쓰였으니까 take place를 쓰면 되겠죠. 요거 occur로 쓰지 않도록 여기 나온 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류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형태로, 동사를 무슨 형태로 써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 적어주시고 본문에서는 어떠한 동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나와야 하는지 제가 말했네요. 그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마시멜로우 잘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요. 자, 먼저 엑셀사이즈 1번 언어, 문학, 예술 관련한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 작품의 맥락. 맥락 속에서 예술 작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실과 집을 한쪽으로 보고 versus 전시회 쪽을 다른 한쪽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작업실 집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올 거예요. 가볼게요. 화실의 환경은, 즉 작업실이죠. 화실이라는 건 관람자가 예술 작품에 다가가는 발판이 된다.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집, 수집가의 집.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실, 이쪽은 집이 되겠죠? 수집가의 집에서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경우에도 개인 소지품들을 함께 보게 된다. 뭐 가족 사진 같은 것도 함께 보게 되고 막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런 이런 주변 요소들이 감상에 영향을 주고 예술 작품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얘기 이제 나오겠죠? 전시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딱 제거되어 있어요. 그냥 흰 바탕에 딱 물품, 작품이 올려져 있는 거죠. 작품이 고립된 상태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맥락이 있고 없고 작업실, 집, 그 다음에 전시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

상황을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도록 할게요. In the context,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맥락이냐면 of a studio visit, 화실 방문의 맥락에서 보면 the viewer, 관람객은 might notice, 알아차릴 수 있대요.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Clip 하면은 이제 오려 붙인 거를 뜻합니다. 여러 가지, 몇몇이 오려 붙인 newspaper articles, 신문 기사를 눈치챌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된 신문 기사냐면 pinned to the wall. 그럼 벽에 이제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해놓은 걸 뜻합니다. 벽에 고정된 몇 개의 잘라붙인 그런 newspaper articles들을 보게 되고요. 또 뭐도 보게 되냐면 a wax-coated hot plate, 가열판인데 왁스로 코팅이 된 가열판입니다. 그 다음에 walls, 벽은 벽인데 with paint mark, 페인트 자국이 있는 벽도 보게 되고요. 또 레진이 이제 수지라는 뜻인데 수지가 흘러내린 바닥도 보게 되고 and 그리고 several sculptures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몇 개의 조각상이 됩니다. 근데 간신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plastic wrap 그들의 이제 플라스틱으로 막 이제 비닐로 이제 감아둔 플라스틱 비닐로 감아둔 어떤 것을 통해서 간신히 보이는 그러한 몇몇 개의 조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모한다. The viewer는 might notice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앞에 언급했던 게 전부 다 search 명사로 나오고 있죠. search 명사, search real world clues 이제 현실 세계의 단서들이 되겠죠. 이거는 offer the visitor 방문객 우리 아까 viewer를 방문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방문객으로 하여금 발판을 제공합니다. 어디로의 발판이냐면 onto the artist 요 밑에 나와 있는 단어 예술 작품 그 이제 작가 예술가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대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색으로 친 부분은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The studio visitor, 화실 방문객은 상상을 합니다. 뭐라고 상상하냐면요. That the artist is currently a painter. 왜냐면 아까 페인트 자국이 있었으니까 아 지금 저 아티스트는 저 예술가는 아마도 페인터일 거야 화가일 거야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화가냐면 who applies 바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apply 여기서 다이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신청하다 뭐 이런 뜻 아니고 바르다의 뜻입니다. 바릅니다. 왁스와 그 다음에 수지를 바릅니다. And 그리고 finds inspiration in particular articles. 왜냐면 아까 newspaper article이 있었으니까 특정한 기사에서 영감을 얻는 그러한 페인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앞에서는 화실 얘기가 나왔으면 이와 비슷하게 이제 또 화실과 유사한 환경,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이제 집입니다. Guests, 방문객들인데 experiencing artworks, 그러면 예술품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게스트들이에요. 어디에서? In some homes, 집에서요. 방금 전에는 화실이 나왔고 이제는 집이 나오는 거예요. Notice, 발견합니다. 게스트가 주어고요. Art, 어떤 예술품을 이제 발견을 하는데 어디에 위치된 예술품이냐면 positioned, 위치한 거예요. next to furnishing, 가구 옆에 위치한 art, 예술품을 발견하고요. 또 family photographs, 사진, 가족 사진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displayed on the piano. 피아노에다가, 피아노 위에다가 이제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들 올려놓은 걸 본 거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coffee table books. 이게 하나의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흔히 올려놓는 책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책이 쌓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To, 뭐 하기 위해서? Demonstrate preferences. 아, 이런 것들이 다 쌓여져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to,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Demonstrate,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작가의 선호도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아, 가족사진 이런 거, 이런 가족들이랑 친분이 좋구나. 아니면 가족들 이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커피 테이블 책, 이런 책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작가의 선호도를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these components, 앞에 나온 이런 요소들이겠죠? 이러한 요소들은 affect, 영향을 줍니다. 어떠한 특정한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라는 거. 예술작품 경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 Within the artist's studio or collector's home. 그러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술가의 스튜디오, 화실이나 아니면은 수집가의 집 안에서 residue 하면 잔여물, 나머지가 되겠죠? From studio activities. 그러면 화실 활동의 잔여물. 뭐 예를 들면 아까 페인트 마크 찍혀 있고 이런 것들. 아니면 the collector's personal belongings. 그러면은 이제 수집가의 개인적인 물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help to connect, 연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artwork, 그 예술품을 세상과 연

연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예술품을 세상과 연결하는 걸 도와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화실의 경우에는 화실 활동의 잔여물이 되는 거고 아니면 소장품 그 우리 수집가 집의 경우에는 수집가의 개인 이제 belongings, 개인 물품, 소지품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술품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 여기 부분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기도 좋으니까 잘 봐두세요.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artworks, 예술품인데 displayed in exhibitions, 전시회에 전시가 된 artwork는요. 그냥 띡! 거기에 뭐 개인 소장품 옆에 있지 않잖아. 그런 예술 소장품들은 feel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고립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practically 실용적으로 clipped from the world 사실상 잘려나간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the world 세계로부터 잘려 세계로부터 잘려나온 느낌을 줍니다. 어떤 세계냐면요. where they originated 그들이 탄생한 그 작품도 결국에는 세상에서 탄생을 했는데 세상에서는 단절된 채로 사실상 그냥 딱 오려붙인 잘라붙인 그런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this could explain 이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why 미학자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reat artwork 이런 예술품을 as singleton 단일 개체로 이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as members of some set 어떤 집합의 멤버로서가 아니라 집합의 어떤 이제 그룹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단일 개체로 보는 왜냐면 잘려 나갔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upper point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열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several clipped newspaper articles, newspaper article을 clipped가 수식을 해주고 있었죠. 요렇게. 그 다음에 pinned to the wall, 이 pinned 요렇게. 지금 앞 뒤에서 수식을 다 받고 있네요. 요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왁스가 코팅이 된 그런 hot plat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진이 흘러내려진 그러한 바닥이 되겠습니다. 과거분사의 명사 수식되는 부분들 여러분 잘 한번 PP 형태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this could explain 마지막 부분이죠. explain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 절이 나왔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으로 의문사 절이 명사절에 속하죠. 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우리 여기에 나왔었던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단어들의 유의어도 보지만 반의어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idue 하면은 잔여물, 흔적이에요. 예술가의 그 화실에서의 화실 활동으로부터의 잔여물 할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remains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trace, leftovers 다 나올 가능성 있는 단어니까 유의어들 잘 받으시고 반의어는 잔여물이 아니라 완전 핵심이 되는 대상이다 라는 뜻에서 core 아니면 essence 이런 단어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isolated, 고립된, 분리된 이런 뜻입니다. detached 됐다, separated 됐다, 아니면 alienated 됐다 그러면 다 외딴, 동떨어진, 고립된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요. 반의어는 connected, 연결된 거죠. integrated, 다 통합되고 연결된 거. 반의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singleton은 단독 개체인데요. individual, solitary item 뭐 이런 느낌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residue를 나타내는 단어 뜻도 알려주시고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로 이거의 유의어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당근을 잡아라 안 하면 서운하죠? 당근을 잡아라 여기로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서술형 요약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인데요. 일단 A와 B, R과 S로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볼게요. Unlike artwork in studios or homes, there are linked to the world through their various... 뭐가 남아있었죠? 여러분, 그들의 다양한 잔여물이 남아있었죠? 그래서 residue. residue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unlike A,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앞에는 스튜디오와 홈이었다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exhibition이 나오겠죠. Those in exhibition are seen as 띠리리. 아, 하나의 개체로 보여진다. 단어 뭐였어요? 그쵸. singletons로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아까 질문했었던 건데 수집가의 집에서 예술 작품을 세상

타인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personal and belongings. 그래서 세상과 연결해주는 걸 도와준다라는 표현에 나와 있었던 단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뜻은 뭐죠? 요거는 개인 소지품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learning from all my life experiences. 나는 내 삶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여러분 뭐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이거를 보고 있는 토깽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 이미 중간고사 지났어요. 중간고사 때 이거 안 들어가서 기말고사 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토깽이도 있을 건데요. 중간에 우여곡절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여러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더 너무 기분 좋게 이 말을 듣고 있겠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까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던 거는 그게 갑자기 사라져버리진 않거든요. 이번 결과에 못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번 시험에서 여러분 충분히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삶의 모든 여정 중에서 여정 중에서 다 배우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셀사이즈 3번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 읽어보고 오시고 저랑 같이 로지컬 플로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거는 이야기 아니면은 뭐 서사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라고도 이제 동의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와 공감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소설을 많이 읽으면 공감을 더 잘한다. 약간 이런 내용의 지문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처리할 때 뇌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을 촉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실제 생활에서 더 공감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야기에 뭐 할수록 몰입할수록 더 공감을 많이 한다. 공감 단어 머릿속에 탁 떠오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소설을 읽을 때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읽을 때 등장인물의 주관적 경험에 접근하기 위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야기를 처리한다라는 건 소설을 읽을 때 뇌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등장인물에 대한 공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촉발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심리적 과정이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소설을 읽으면 감정을 읽을 수 있으며 이는 협력 사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술이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으니까 보다 협력을 더 잘하게 되겠죠. 이 내용까지 이어지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Through stories, 그러면 이야기들을 통해서 we can explore, 우리는 탐구할 수 있습니다. The human condition, 하면 인간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And see, 그리고 볼 수 있습니다. How other people think, 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다 또는 알 수 있다, see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조건을 탐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This can affirm. 이거는 확인시켜줍니다. Our own beliefs and perceptions.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 다음에 perception, 인식을 affirm, 단단하게 확인시켜주고요. But it also, 확인하다는 밑에 단어 나와 있었어요. But also, 그러면은 이것도 할 수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뒷부분이 되겠죠. 내 자기 자신의 신념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지만 But it also challenges them. 그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그 다음에 인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야기를 읽으면은 내 말만 맞다. 무조건 내 말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 내 말이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줄 때도 있는데 내 말에 반박이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The language, 언어에 상관없이 There is something universal,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한 보편적인 무언가냐면 What occurs in the brain? 아, 그러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대요. 어느 시점에서? At the point when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자, 여기까지 먼저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점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것에 보편적인 무언가가 있냐면요. 자, 먼저 what occurs in the brain에서 여러분 한번 끊어볼까요? 요 바로 꺽쇠 열었던 거 여기서 한번 닫아볼게요. 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쨌건 보편적인 무언가가 언어에 상관없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점에 뇌에서 일어나는데? At the point when이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When we are processing narratives. 아, 우리가 뭐를 처리할 때요? 스토리, 이야기를 처리할 때. 앞에서는 스토리라고 얘기

했고요. 뒤에서는 narrativ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어 바뀌었다라는 거잘 봐주시고요. triggering, 콤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 trigger 하면은 방아쇠를 당겨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죠. cause랑 동의합니다. 뭐를 촉발하냐면 더 나은 self-awareness, 자기 인식, 그리고 and empathy, 중요한 단어죠. 별표 단어긴 하지만 핵심 단어니까 단어 꼭 알아두세요. 공감입니다. for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촉발한다. 그러니까 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더 낮게 해주고 다른 사람의 공감도 더 낮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은요, 스캔을 했대요. people, 사람들을 스캔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뒤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listening to,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o narratives, 이야기였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한 거예요. in English, 그다음에 페르시아어, and 만다린. 표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을 한 거예요. And 그리고 found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The same patterns of brain activation. 그럼 뇌 활성화에 똑같은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언어에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언어에 상관없이 똑같은 패턴의 뇌 활성화를 발견해 냈습니다. 근데 언제요? When People found meaning in the stories. 그 의미. 근데 어디서의 의미? 이야기에서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그때 뇌 활성화의 같은 패턴을 발견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지금 여기서 내러티브에서 스토리로 바꾸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봐두시고요. Other studies find that. 다른 연구는요, 뭐를 발견했냐면, reading fiction. 자, 그러면 여기 대절부터 꺾어볼게요. reading fiction. 소설을 읽는 것, 즉 소설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바꿔 말한 게 되겠죠, 이 지문에서. 소설을 읽는 것은 상당히 증가시킵니다. 공감을, toward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증가시킵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이라는 게 그냥 뭐내 친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including people, 사람들을 포함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of a different race or religion, 다른 race 하면 인종이나 아니면 다른 religion,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뭐를? 공감을 증가시킵니다. 소설을 읽는 게. 소설은 뭐 대신에 나왔다? 요거 앞에 나왔었던 narrative나 story 대신에 나온 단어다라는 거 받으시고, and 그리고 the more,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네요. 이거 당연히 여러분 어순배열 문제로 아니면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좋거든요. 더비교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a reader is. 그 독자가 더 많이 스토리에 absorbed 하면은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the more empathically 그러면 그들은 더 공감적이었습니다. They behave. 더 공감적으로 그들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렇게 읽고 나서 현실 세계에서 더 공감적으로 이제 행동을 했다,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instance, 어떻게 공감적이게 활동을 했는지 이게 나오겠죠? If, 만약에 the researcher가 연구원이 accidentall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연이라는 건데 진짜 우연은 아니겠죠. 이거 연구의 일환이니까. 우연히 dropped his pens, 그의 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those participants, 어떤 이제 참여자들이냐면 who had previously reported being highly absorbed in a story. 괄호 닫을게요. 이전에 보고를 했었던 거예요. 뭐한 것으로? being highly absorbed, 이제 매우 몰입한 것으로, 이야기에 매우 몰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던 그러한, 보고했었던 그러한 참가자, 이 읽었던 사람들은요, were about twice as likely to help. 이렇게 나오네요. 도와줄 가능성이 두배 높았다라는 거예요. pick up the pens. 그 펜을 집어 올리는 거를 도와줄 가능성이 두배 높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bout twice as likely to help pick up the pens. 두배더 높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공감을 잘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Another study concluded that 다른 이제 스터디 연구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요. Literary fiction. 자, 그러면 여러분, narrative도 나왔고, story도 나왔고, fiction도 나왔고, literary fiction도 나왔죠. literary fiction도 그냥 fic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학 소설은요, uniquely engages. 그러면은 고유하게 작동시킵니다. 작동하게 합니다. 뭐를요? psychological processes. 그러면은 심리적인 어떠한 과정을 고유하게 자기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고유하게 작동을 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데요? needed to gain access to character subjective experiences. 아, 이러한 심리적인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gain access to,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등장인물의 주관적인 경험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심리적인 과정에 고유하게 작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과정을 작동을 시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that is to say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that is가 나왔었는데 that is가 that is to say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that is to say. 밑에 that is to say는 있으니까 that is 적고요. 얘랑 또 똑같은 게 뭐예요? In other words가 되겠죠. 이런 다른 단어로 연결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요. 즉 다시 말하면 의 뜻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if you read novels, 너가 소설을 읽으면 여러분 이번에 또 fiction을 뭐로 바꿨어요? novels로 바꿨습니다. 총 다섯 개 나왔네요. narrative, 아니지 맨 처음부터 story, narrative, 그 다음에 fiction, literary fiction, 그 다음에 novels. 너가 소설을 읽으면 you can probably read emotions. 너는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을 읽는다라는 것은 vital skill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For forming cooperative society. 협력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인 그러한 감정을 읽는 걸 넌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 좋겠네요. 협력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요. 우리 어퍼 포인트 보도록 할 건데 어퍼 포인트 보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렸었던 것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당근을 잡아라가 되겠죠.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의 표현 세 가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이거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거 오늘 나온 거부터 포함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온 것도 있었고 하나 더 적어드렸죠? 요거 잘 정리해주시고 오늘의 두 번째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우는요 방금 전에 이 지문에서 이야기를 바꿔 말한 이야기, 소설을 바꿔 말한 단어가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가지 뭐로 바뀌었었는지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퍼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더비교급, 더비교급입니다. 어순비열 문제로 나오기가 좋다라고 했죠. The more, and가 앞에 있었고 이거는 주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the reader is. 원래 여기 is 뒤에 들어가야 했었던 absorbed가 지금 더비교급 바로 뒤에 붙어있는 형태로 들어간 거죠.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다음에 they behave in real life empathetically.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empathetically가 앞으로 튀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보자면 affirm 하면은 확인하다, 긍정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확인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confirm 요거 유의어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absorbed 몰입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몰입을 했으니까 engrossed 아니면 immersed, fascinated 이런 단어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반의어로는 관심이 없는 거죠. distracted 아니면 indifferent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이거 제가 발음 계속 꼬이는 empathetically 공감하여 라는 단어는 compassionately 이런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워낙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operative한 그런 사회를 이제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죠. cooperative, collaborative, collective 단어 바꿀 수 있고요. 반의어로는 competitive 경쟁적인 반의어로 협력적인과 경쟁적인은 반의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참에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어휘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다보다 competitive는 cooperative랑 반의어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챙겨두시고 자 요약문 완성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건데 적절한 단어 A, B를 본문에서 찾아서 P랑 E로 시작하는 거 쓰도록 할 거예요. Processing narratives activates universal P in the brain. 그러면 뇌에서 아주 보편적인 뭐를? 패턴을 활성화시킵니다. 아까 우리 same pattern 이러면서도 나왔었던 단어죠. 그 다음에 regardless of language, 언어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몰입은 in stories, 이야기에 더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는 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In increased, 뭐가 있어요? 공감으로 이어지겠죠. Empathy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실제 생활에서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어순배열.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독자가 이야기에 더 많이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더 공감 어린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 문장 여러분 별표 딱 쳐두시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end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end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the more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ore absorbed in a story a reader is. 리더가 더 이야기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더 공감적이게 그들이 현실 생활에서 행동을 한다. 앞에는 여러분 absorbed였고요. 뒤에는 empathetically 요 단어였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 근거해서 소설을 읽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기술, 어떤 vital skill을 길러주는지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콤마 찍고 vital skills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부분에 나왔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the ability to read emotions.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거, 아니 여기서 vital skill이라는 것은 read emotion 할 수 있는 능력이다. emotion 뭐예요?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마시멜로와 당근이 조금 여러 번씩 터졌는데요. 여러분 마시멜로와 당근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톡갱이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elf-imposed order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외부에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나왔었던 단어입니다. self-imposed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duty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obligation, 명사로 의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지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몇 강 남았어요? 딱 세 강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다. 스피드 복화도 열심히 하고 가세요. 안녕. 할 수 있다. Chick. 10, 10, 10, 20s and them 50s chick. 100 deep VIP, no guest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점 수능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기후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후라고 하는 내용은요, 모든 수험생들이, 그리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만 어렵게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능 개념에서는요, 개념만, 이 열대기후, 이것만 네 강에 걸쳐서 있어요. 개념만.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요, 개념과 문제풀이 합해서 4강에 걸쳐서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한강에, 오직 한강에 그 모든 내용을 꽉꽉꽉 담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수능 특강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볼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그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초압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강의의 템포가 빠르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절대 절대 아니니까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제가 원래 그렇게 장난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수능 개념, 수능 특강에서는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략적인 치트키만 다룬다는 거, 그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계 기후구분과 열대기후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 열대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계절풍기후, 열대고산기후는 왜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특징, 삶에 미친 영향,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17쪽이고요. 기후란 무엇인지, 기후 요소란 무엇인지, 기후 요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도 학교 시험에서는 너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개념 정의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무늘보는 엄청 큰 잎을 먹고 있고요. 여기 막 다양한 나무 숲 사이에, 밀림 사이에 이렇게 웃으면서 나무늘보는 나뭇잎을 먹고 있습니다. 사막여우는 사막에 살고요. 북극곰은 북극에 살고요. 판다는 이파리가 별로 없는 저 대나무를 먹고 있죠. 이 친구들이 이 동네에 사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지역마다 기온이 다르고 강수량이 다르고 부는 바람이 달랐습니다. 네,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평균적인 상태, 이것을 기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0년 동안의 평균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굉장히 건조하겠죠? 이 동네 굉장히 춥겠죠? 이렇게 지역마다 기온 특징이 다르고 강수 특징이 다르고 부는 바람이 다릅니다.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기후 요소라고 해요. 또 지역마다 기후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기후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나무늘보가 사는 곳과 북극곰이 사는 곳. 이 동네가 더 북극곰이 사는 곳이 더 위도가 높겠죠. 위도가 높으니까 기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판다가 사는 곳, 그리고 네, 나무늘보가 사는 곳. 비교해 보면 이 동네가 더 위도가 높겠죠? 네, 이것이 바로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해발 고도, 해수면에서부터 쟤는 얼마나 높은가 하는 정도를 해발 고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수륙 분포, 육지와 해양의 분포, 이것에 따라서도 또 격해도 바다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지형, 특정 산맥이 있다면 그것이 또 기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해류, 바다에 차가운 물이 흐르는지 따뜻한 물이 흐르는지, 그리고 기단, 공기 덩어리, 전선, 서로 공기 덩어리 중에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났을 때그 표면에 만들어지는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를 응결시키는 그것을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역 간의 기후의 요소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 그래서 기후 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가 이야기하는 기후의 몇 가지 원칙 중에서 단쌤의 기후 원칙 중에서 제1원칙은 바로 위도와 기온입니다.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에요.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 훨씬 더 크고요. 그 태양빛이 바로 지구에 오는 에너지의 전부란 말이죠. 자, 근데 태양은 모든 지역을 다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쵸? 위도가 낮은 저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보내주거나,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많이 보내주거나, 차별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보내주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지표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자, 지면의 상태를 봤더니, 적도 부근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태양빛이 직각으로 가깝게 들어오면서 좁은 지역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었어요. 자, 반면에 고위도 지역은 어때요? 이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비스듬하게 들어오면서 넓은 지역에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똑같은 에너지를 이 적도 부근에서는 좁은 지역에서 나눠 쓰는 거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나눠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이 모여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고요.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이 1년 내내 365일,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적도는 너무 더워서 못 살고, 북극 주변은 너무 추워서 못 살겠죠. 이 따뜻한 기온을 추운 기온인 지역으로 뭔가 공기와 물을 순환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기후의 제1원칙, 단쌤의 기후 제1원칙이에요. 위도에 따른 일사량 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여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료 분석에 있는 대기대순환 살펴볼게요. 대기대순환 많은 친구들이 아주 겁먹으실 텐데 제가 드라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요, 공기예요. 공기.
그

용기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세를 등등하게 펼치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위험한 순간에 맞이하게 되는지 그 기승전결의 순간들을 드라마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 그림으로 살펴봤었잖아요. 태양빛이 1년 내내 많이 들어오는 곳, 바로 적도 부근에서부터 이 공기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죠? 가열이 된 공기는 여러분들 급식 먹으러 갔을 때 식판에 국그릇, 밥그릇에 있는 그 뜨거운 김 어떻게 돼요? 항상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나요? 항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도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따뜻한 공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정률적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기가 지금 원래 지표면 부근에 있었다가 해발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등산해봤나요? 등산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땀도 나고 너무 힘든데, 딱 정상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시원해요. 실제로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온이 낮아지겠죠. 네, 그럼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공기 입장에서 기온이 낮아진다는 거는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에어컨 어디에 있나요? 천장에 있나요? 바닥에 있나요? 천장에 있죠. 그 이유는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기온이 낮아진 이 공기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위도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중위도 부근에서는요. 안 그래도 이 공기가 상층으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진 데다가 위도가 높아졌습니다. 아까 우리 단샘의 기후 제1원칙 뭐였어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도 부근에 가서 기온이 낮아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 교실에 에어컨이 천장에 있었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아, 여기서 공기가 내려오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위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능에 나오는 것만,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 내려온 공기가 일부는 저위도 지역으로 가지만 우린 그건 고려하지 않고 고위도 쪽으로 가는 것만 고려할 거예요. 왜요? 여기서 이제 큰일이 나요. 자,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서 지금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다? 이 경계면에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서 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공기의 여행의 기승전결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적도 부근에서는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지변에 있던 공기가 저 상층으로 가면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는 힘을 잃어버린다고요? 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학교 끝난 여러분들 모습 같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떡해요? 아, 피곤하다. 책가방 탁 던지고. 눕잖아요. 마찬가지. 공기도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던 수분들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수증기로 응결시키고요. 구름이 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겠죠. 그래서 적도 부근은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반면에 위도 30도 부근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공기가 내려오기만 했어요. 구름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오지 않겠죠? 자, 그리고 위도 60도 부근에서는요. 적도에서부터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극에서부터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전선을 만들었죠. 자, 이런 전선이 만들어지는 곳은 구름이 많이 끼게 될 거고 비가 많이 오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극 주변은 어때요? 와, 여기는 진짜 엄청 차가운 공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일어나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릴 텐데 공기의 상승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곳과 적게 오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었네요. 그쵸? 적도 주변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고위도 주변은 비가 적게 오고요. 여기 고위도 주변이 아니고 여기 중위도의 아열대 고압대 주변, 아열대 고압대 주변은 비가 적게 오고요. 그리고 고위도 저압대 주변은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극 주변은 또 비가 적게 오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어디는 고압대라고 부르고 어디는 저압대라고 부르는가?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실 텐데요. 정리 딱 해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죠. 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적도에서는 계속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네?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 기압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도 주변을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중위도 부근은 어때요? 공기가 내려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고압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 위도 60도 부근은 어때요? 여기는 또 공기가 모여서 빠져나가네. 그러면 공기가 나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또 저압대라고 부르고요. 남위 60도도 똑같이. 그다음 극 주변은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고압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이 현상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데칼코마니처럼 쫙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바람이 이동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바람입니다. 자, 바람의 방향을 여기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적도 주변의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이,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그리고 고위도에서는 극에서부터 불어오는 동풍, 극동풍이 이렇게 불어오는데요. 여러분들 바람 부는 방향 헷갈리시면 제가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는 치트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지구 왼쪽에다가 슉 반원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적도는 너무 더워서 살기 싫어요. 60도도 너무 추워서 살기 싫어요. 이렇게 딱 선을 그리고 보면 이게 바로 각각의 위도에 항상 부는 바람, 타골풍의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적도 주변은 이렇게 무역풍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이렇게 편서풍의 방향과 일치하죠. 그리고 극 주변도 극동풍의 방향과 일치하게 이렇게 바람 방향 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짜잔. 북동무역풍, 북반구의 저위도에 항상 부는 항상풍, 그리고 남동무역풍, 남반구의 저위도에 항상 부는 항상풍 둘이 적도에서 만나요. 여기를 적도 수렴대라고 합니다. 적도에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수렴하고 있죠. 적도 수렴대라고 부르고요. 이 적도 수렴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과 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남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해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여름에 해당하는 7월쯤이 되는 거고요. 이 적도 수렴대가 남반구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도 수렴대의 위치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1월인지 7월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너무 어려운 대기대순환 너무 잘 따라오셨고요. 이거 여러분들 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수륙 분포는 말 그대로 물과 육지의 분포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비열 차이 때문이에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학 아니잖아요? 비열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밈으로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륙은 비열이 작아요. 마치 다혈질인 친구 같아요. 내가 조금만 놀리면 금방금방 열받는 친구 같아요. 자, 여기 다혈질 그려놓으시고요. 해양은요, 마음이 온화한 친구 같아요. 내가 뭐라고 놀려도 화내지 않는 마음이 넓은 친구 같아요.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은 친구. 해양은 실제로 비열이 커요. 그래서 자극에 버티는 힘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대륙도 해양도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줘요. 하지만 대륙은 먼저 열받아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자극에 금방금방 반응을 합니다. 금방금방 열받는 만큼 겨울에도 금방금방 기온이 떨어지게 돼요. 해양은요, 비열이 커요. 그래서 똑같은 양의 태양빛이 들어오더라도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열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성격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육지는 뭐라고요? 다혈질인 친구. 바다는 뭐라고요? 마음이 넓은 친구.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리의 경우에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이 편서풍이 또 어디를 지나서 오냐면 바다를 지나서 옵니다. 바다는 마음이 온화한, 비열이 큰,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특성을 가지고 1년 내내 편서풍이 그대로 불어오니까 파리의 기운은 연중 온화하고 수균하겠죠. 반면에 대륙 동안 지역은요, 편서풍이 불어오다가 힘들어요. 사막도 지나가고 산맥도 지나가고 막 여기 호수도 지나가고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그 편서풍이 약해진 그 틈에 누가 활개를 치고 있냐면 바로 계절풍입니다.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름철에 대륙과 해양 중에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질까요? 누가 더 먼저 뜨거워져요? 바로
대륙이 먼저 뜨거워지죠. 자, 여러분들 열 받으면 막 이렇게 김 빡빡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열.

올라갔어요. 대륙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만들고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륙이 저기압이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늘한 바다가 고기압이 됩니다. 여름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계절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게 되고요.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습한,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자, 반면에 겨울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겨울에는 누가 더 먼저 차가워져요? 대륙이 먼저 차가워져요. 그래서 대륙이 차가운 공기, 고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가 저기압이 돼요. 그래서 겨울 계절풍은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는 거고요. 자, 한반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위도가 높네요. 한랭한 바람일 거고요.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네요. 습할까요? 건조할까요? 건조하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뀐다 뭐라고요? 계절풍이라고요. 그리고 편서풍은 뭐예요? 1년 내내 불고 있는 타월풍. 항상풍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의 서안에 있는 지역과 동안에 있는 지역의 기후 특성을 한번 그래프로 비교를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요. 요게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왼쪽 눈금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눈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파리는, 진짜 1년 동안 기온 변화가 작네요. 그쵸? 온화한 특징이 나타나죠? 상하이는 어때요? 대륙 동안에 위치한 상하이는, 진짜 기온 변화가 크네요. 자, 기온의 연교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온의 연교차는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 차이가 되겠죠?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 차이. 실제로 파리는, 상하이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왜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편서풍의 영향을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말 장난처럼 이렇게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마음이 온화한 친구 같고 그리고 대륙은 다혈질이다라고 그림 그려드렸는데 그게 딱 기후 그래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다음 해발고도 말 그대로 해발 고도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면 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에 적도를 따라서 슝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키토, 마나우스 위도상으로 상당히 비슷한 곳이고요. 단쌤이랑 공부한 기후의 제1원칙은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다였습니다. 그럼 둘다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볼까요? 마나우스는 1년 내내 기온이 25도 이상인데요. 그리고 키토는요? 1년 내내 기온이 15도 안팎인데요. 비슷한 위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짜잔. 안데스 산맥. 키토라고 하는 곳은요,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해발고도가 매우 매우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의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흡사 우리나라의 봄 날씨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항상 봄 같은 기후, 상춘 기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둘다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기후 요인 딱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들 등산을 할때 여러분들의 심경의 변화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수험 생활 하다가 힘들 때 한번 등산을 꼭 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마음이 진짜 평안해지고,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을 딱 만났어요. 높은 산을. 그때 우리의 심경의 변화. 등산할 때 우리의 심경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 정도 산쯤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 막 신나요. 그러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땀도 나고, 눈물도 나요. 막 진짜 후회막심하죠. 그러다가 딱 정상에 올랐을 때, 저는 한 1000m쯤 올라온 것 같은데 한 300m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내려갈 때는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에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쵸? 막 땀도 안 나요. 시원하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등산할 때 신경의 변화인데요. 공기의 변화와 똑같다니까요. 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습윤한 바람이 불어오다가 산맥을 만나서 등산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 정도 산쯤이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낮아져요. 자, 공기의 입장에서 기온이 낮아지는 건 뭐예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가져가던 수분 더 이상 못 가져가.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끼면 이 동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내리겠네요. 그렇게 비를 내리고 나서 내려가는 바람은 뽀송뽀송 건

초한 바람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고도가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되죠? 기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팬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변한 바람이 불어오고 높은 지형이 있다면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과 비가 적게 내리는 곳이 나뉘어지기도 하는데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바람바지, 그리고 바람이 내려가는 쪽을 바람그늘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 1년 내내 똑같은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바람그늘은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바람바지. 바람바지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바람그늘은 1년 내내 비가 적게 내리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사막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사막의 사례 딱한 군데 같이 공부할 겁니다. 바로 파타고니아 사막. 지금은 이름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가 또 사막 기후에서 다시 한번 파타고니아 사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후 요인, 해류까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류는 말 그대로 바닷물. 근데 이 바닷물이 차가운 물이냐, 따뜻한 물이냐에 따라서 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벵겔라 해류는요, 저기 위도가 높은 곳에서부터 저위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 뭔가 차가운 느낌의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모잠비크 해류는요, 위도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따뜻한 바닷물 난류예요. 자, 그로 인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월비스 베이와 이냔바는 상당히 위도상으로 비슷한 지역에 위치한 두 지역의 기후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냔바느가 월비스 베이보다 모든 달의 월평균 기온이 높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비슷한 위도에서 이 월비스 베이는 왜 이렇게 기온이 낮은 거예요? 불의 차이는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해류에 있었습니다. 한류가 흐르느냐, 난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한류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기온이 낮아요. 그리고 기온이 낮은 공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실에 에어컨은 왜 천장에 있다고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천장에 있어야 열 효율이 전달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 동네는 구름이 껴요, 안 껴요? 구름이 안 끼네요? 비가 와요, 안 와요? 구름이 안 끼니까 비가 적게 내리겠고, 그래서 이런 곳에 사막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한류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쾌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계의 기후를 구분했는지, 그 어렵다는 쾌팬의 기후 구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방탈출 같은 거거든요. 같이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람은요, 기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식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기후를 구분할 때 어떤 식생을 볼수 있지?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수량과 증발량의 관계. 그래서 강수량이 더 많다면 이제 이러러한 기후들이고,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다면 건조기후로 구분을 해요.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른쪽에 건조기후로. 그래서 지금 건조기후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기후 지역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건조기후의 제1원칙이에요. 연강수량 조건은 사실 여기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 모든 사막 지역이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냐, 모든 스텝 지역이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냐,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증발상량의 공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 시험,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약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막이나 스텝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대체로 사막은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고, 대체로 스텝 기후는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다음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구분하는데, 여기서 또 한대기후를 먼저 구분을 하잖아요. 그 구분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여기 있었어요. 최난월 평균 기온.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은 되어야 냉대림, 침엽수림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대림, 온대림, 냉대림 중에서 제일 추운 기후에 사는 애가 냉대림인데, 냉대림도 살수 없다면 여기는 숲이 형성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대기후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한대기후하고 건조기후는요, 나무, 숲이 형성되기 어려운 기후 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을 가지고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기후로 구분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라면 열대림이 살수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열대기후. 그리고 영하 3도에서 18도씨 사이 온대림이 살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온대기후. 그리고 최연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으로 매우 매우 춥지만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냉대림이 형성될 수 있는 기후를 냉대기후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또 강수량의 특징에 따라서 열대우림 기후, 계절풍 기후, 사바나 기후, 그리고 온나수분 기후, 소환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또 여기 네,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냉대 수분 기후, 냉대 겨울 건조 기후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디테일한 특징들은 우리가 열대 기후 공부할 때, 온대 기후 공부할 때, 냉대 기후 공부할 때, 또 한대 기후 공부할 때, 건조 기후 공부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공부할 것이냐? 바로 열대 기후의 특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기후 일반적인 특징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단샘의 기후 제1원칙이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위도 그림 기억나시죠? 네.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태양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아, 그래서 열대림이 조성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특징 챙겨두시고. 그리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태양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은 1년 내내 적도 부근이 아니에요. 왜? 지구가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적도였다가 북반구 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적도로 내려왔다가 더 남반구 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적도로 올라갔다가 더 북반구로 올라왔다가 이 사이에서 계속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태양의 회액이라고 하는데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능 특강에 딱 자료 보시면 6월이에요. 6월. 6월에 태양은 적도도, 그리고 중위도도, 고위도 지역도 똑같은 양의 태양빛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사실 지구와 태양의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하고 달라요. 태양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북반구의 23.5도 부근이네요. 고위도 지역은 점점 태양빛이 분산되면서 넓은 지역에 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봐봐요. 지구가 하루 종일 열심히 회전을 해도 태양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북극 주변에서는요.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남극 주변은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루 종일 밤인 현상, 극야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 6월이 되겠고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북반구가 여름인 시기에 남반구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리로 와봐요. 슉슉슉슉. 자, 이번에도 똑같이 태양은 저위도도 똑같이 사랑하고 고위도 지역도 똑같이 사랑해서 똑같은 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지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이번에는 어딘가요? 남반구의 23.5도 부근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로 가면서 점점 비스듬하게 들어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북극 주변의 태양빛이 닿아요, 안 닿아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빛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북극 주변이 하루 종일 밤인 극야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남극 주변은 어때요? 하루 종일 돌아도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을 겪고 있는 남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정해드릴게요. 낮길이 물어보는 문제 나옵니다. 낮길이 나오는데요. 적도 부근은 1년 내내 12시간 정도로 비슷해요. 자, 그런데 6월이에요? 7월이에요? 북극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낮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하루 종일 낮은 현상, 백야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북극곰은 뜬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는 북극곰. 그리고 남극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남극은 남반구의 90도 부근에서는요, 펭귄이 하루 종일 잘수 있어요. 왜요? 그게 아닐까요? 해가 뜨지 않으니까 얼마나 잠자기가 좋겠어요. 이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북극곰과 잠을 자고 있는 펭귄의 모습을 그려두시고, 그래서 낮길이는 북극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그리고 남극으로 갈수록 짧아진다. 정리. 그 다음 12월이 되겠습니다. 12월 또는 1월의 낮길이 묻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적도 부근은 12시간으로 똑같아요. 1월이든 7월이든. 근데 북극으로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낮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북극곰은 심지어 겨울잠을 자기 너무 좋겠죠. 왜요? 해가 뜨지 않으니까요. 자, 반면에 펭귄은 어때요? 와, 이제는 펭귄이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왜요? 백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펭귄과 북극곰, 겨울잠 자는 모습을 그려두시면, 아, 1월과 12월의 낮길이는 북극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여기 마이너스, 북극으로 갈수록 짧아지고, 남극으로 갈수록 길어지는구나. 이걸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강한 일사로. 낮 동안에 햇빛 쨍쨍 그렇게 가열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구름을 형성하고 비를 많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 비는 공기의 대류로 인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로 분류를 하고요.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기라고 부르는 그것과 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서는 스콜이라고 부르는구나. 요거까지 체크. 자, 그럼 이제 태양의 회귀에 따라서 열대기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월인지 1월인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고개를 딱 가리고요. 뭐만 보시냐면 적도수람대만 한번 보세요. 적도수람대가 뭐예요?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적도수람대가 지금 7월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우리 앞으로 지도 볼 때마다 저와 함께 루틴처럼 적도를 따라서 선 긋는 연습하실 거거든요. 적도에 선을 딱 긋고 봤더니 적도수람대가 어디에 있나요? 북반구 쪽에 있죠. 그렇다면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북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 7월이고 남반구에는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어때요? 적도수람대가 남반구 쪽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남반구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남반구의 여름에 해당하는 1월이고,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니까 겨울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더 눈여겨보냐면 바로 이거예요. 북회귀선, 남회귀선. 이제 여러분들은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1년 내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셨어요? 북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남반구의 23.5도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마치 버스가 이렇게 종점과 기점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이 수직으로 비추는 지점이 북반구의 23.5도 부근 그리고 남반구의 23.5도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북회귀선은 뭐냐면 북반구의 23.5도, 남회귀선은 뭐냐면 남반구의 23.5도를 이야기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적도수람대, 아열대고압대, 그리고 한대전선대, 극고압대의 배치는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적도가 북상했을 때 아열대고압대, 한대전선대, 극고압대 다 같이 북상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적도수람대가 북상하면서 아열대고압대가 북상한 지금 여기 북회귀선 부근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네요. 강수량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건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반면에 여기 오른쪽 한번 볼까요? 또 적도수람대가 남하하면서 적도수람대가 슝 남하하면서 아까는 북회귀선 부근에 있었던 아열대 고압대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만큼 저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이 상당히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적도 구간에 분포하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1년 내내 적도 수람대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형성이 돼요. 7월에도 적도 수람대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적도 수람대 영향을 1월에도 받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강수량이 많은 거였습니다. 자, 반면에 사바나 기후 지역은 어때요? 사바나 기후 지역은 특히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 한번 볼게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7월에는 적도수람대가 북상하면서 적도수람대 영향으로 우기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1월에는 어떤가요? 적도수람대가 남하하면서 아열대 고압대도 남하하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건기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남반구로 가볼게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도요. 7월에는 적도수람대가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도 북상하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아고 건조하다 건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1월에는요 적도수람대가 남하하면서 이때 우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기후를 나타나는

나는 기후를 사바나 기후라고 해요. 잘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디테일한 열대우림 기후, 사바나 기후, 몬순 기후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열대우림 기후를 이렇게 AF로 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 대문자 A가 의미하는 거는요, 가장 추운 달,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F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즉, 모든 달이 습윤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여기 기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꺾은 선이 바로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최한월 평균 기온 18도씨 슝, 선 긋고 한번 보자고요. 18도씨 딱선 긋고 봤더니, 와, 진짜 모든 달의 기온이 18도씨 이상이죠. 와, 진짜 덥겠다. 아, 덥겠다. 대문자 A 쓰시고. 그 다음, 모든 달의 강수량이 60mm를 넘나요? 오, 진짜네요. 강수량이 모든 달에 다 맞네요. 그쵸? 그래서 습윤한 기후 지역이구나. 연중 습윤한 기후 지역이구나.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이 지역들을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적도에 슝 같이 선 그으면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눈에 담아 두시고요. 이렇게 적도에 선을 긋고 봤더니 적도 주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들, 대륙에서는 적도 주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들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었어요. 열대 우림 기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은 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는 왜 열대 우림 기후가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 바로 안데스 산지 때문에 그래서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빼고.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 꿀팁 나갑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대륙에서 절반까지 열대우림 기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사바나 기후의 특징. 또 우리 기후 그래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사바나 기후도 마찬가지로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인가 체크해 봤더니 모든 날의 기온이 다 18도씨 이상이에요. 아, 덥겠다. 그래서 대문자 A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강수량 특징을 볼게요. 모든 날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인가? 어? 근데 안 되는 달이 있죠? 이때가 바로 이 동네의 건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 동네의 겨울인가 여름인가 봤더니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이 낮다는 거는 이거 겨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건조하다. 그래서 쾌팬의 기후분에서 이렇게 대문자 A, 소문자 W 써서 사바나 기후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럼 사바나 기후의 위치도 우리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또 적도를 따라서 선을 슝 그어요. 적도를 따라서 슝 그으니까 적도 주변의 절반은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었죠. 그리고 사바나 기후는요, 그 열대 우림 기후를 둘러싸듯이 열대 우림 기후를 둘러싸듯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몬순 기후는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몬순이 뭐였어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었죠.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매우 매우 뚜렷한데, 근데 우기의 강수량이 매우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열대 몬순 기후의 우기는, 이 열대 몬순 기후의 우기는 왜 강수량이 많아요? 첫 번째,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고온, 다습한,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량이 매우 매우 많고 우기도 길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대 몬순 기후 지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이 바로 미얀마의 양곤입니다. 미얀마의 양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열대 기후의 식생은 뭐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미지로만 각인하도록 할게요. 열대 우림 기후 식생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키의 나무들이 이렇게 다층의 숲을 이루고 있고요. 사바나 기후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막 풀들이 무성하게 자랐다가 죽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원이 형성되고 드문드문 나무가 분포합니다.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있고 이런 초식 동물들을 먹이로 하는 육식 동물들이 살기 좋겠죠. 그래서 동물의 낙원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또 중요하다고 했었던 열대 고산 기후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대 고산 기후는 이렇게 AH라고 쓰는데 아까 우리 키토하고 마나우스 비교했던 것처럼 여기 보고타 지역도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지가 분포하는 곳이에요. 안데스 산지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세계 대지형에서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근데 이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런 지역들이 다 아마 해발고도 2000m, 3000m 이상의 아주 높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달의 월평

평균 기온이 십몇 도 정도. 마치 우리나라의 봄철 기온 같은 이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위도 지역인데 기온이 낮은 이유 뭐 때문이에요? 기후 요인 뭐예요? 그렇지. 해발고도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다. 아, 해발고도가 높은 열대 고산기후 지역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하지만 여기가 저위도라는 특징은 어떻게 알수 있었죠? 기온의 연교차가 매우 작다. 그게 계절별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서 열대 고산기후 지역 많이 나오는 곳 체크해 보자면 여기 안데스 산지에 해당하는 저위도 지역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멕시코 고원 역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대 고산기후 잊지 말자. 요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복잡한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연중 덥고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도 이런 고산 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개방적인 구조의 가옥을 볼 수가 있죠. 지붕을 왜 이렇게 굳이 굳이 정성 들여서 급하게 만들었을까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 집의 바닥을 굳이 굳이 정성을 들여서 지면에서 떼어서 지었을까요? 지면의 열기와 습기, 병충해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가옥은 대부분 열대우림 기후나 몬순 기후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고요. 아까 사바나 기후는 우리가 사진으로 경관을 봤지만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무의 사용을 최소화한 모습을 또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진흙이나 그리고 동물의 응가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동식 화전농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는 또 밀림이 형성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이제 자르고 불을 질러서 이렇게 경작할 땅을 조성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식 화전농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또 사바나 기후 지역 같은 곳에서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동물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유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벼농사도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씩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역마다 삶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 재미있게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발달. 또 슬픈 이야기인데. 열대의 기후 특징, 그리고 서구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이런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선진국에 종속되어 버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 현지에 좀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여행을 하자. 이런 생태 여행을 하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여행에 참여하고 현지의 문화를 좀 체험하자. 이렇게 공정무역의 기조가 또 확산 되고 있기도 한데 그 중에 하나로 또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사바나,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이 사바나 지역을 동물들의 삶의 모습을 탐험하는 이런 것들이 또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개념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교재 22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3번, 요거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공부한 개념들 같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나오고 지도가 나오면은요, 일단 지도를 보세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우리가 루틴화해야 되는 습관이 있었죠? 바로 적도의 선긋기. 적도의 선을 슝 그으면 또 힌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도의 선을 긋고 보니까 여기 상당히 저위도 지역이죠? 이렇게 적도 부근에 저위도 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열대 우림기후 지역으로 출제된 곳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머지 두 지점에 대해서는 열대 기후이기는 열대 기후인데 저위도 지역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열대 우림 기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도가 높은 지역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열대 기후이기는 하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지역일 거야.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지역일 거야. 이것만 파악하시면 다 풀립니다. 진짜 그렇게 풀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지역은 북반구였고, 우리랑 계절이 똑같을 거고, 한 지역은 남반구였고, 우리랑 계절이 반대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월별 누적 강수량 그래프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또 그린 거냐면요. 1월 강수량, 그리고, 2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3월 강수량 더해서 그리고 쭉쭉쭉쭉 그 시기까지의 강수량만큼 다 더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 지역의 연간 총 강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 지역의 경우에는요. 연간 총 강수량이 와, 2000 이상이에요. 엄청 많아요. 게다가 모든 달에 고르게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가요? 드러나지 않죠.
이런 곳이 바로 열대 우림기후에 해당하는 곳이 되겠네요.

0: 그래서 지도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뭐다? 나. 라는 거 찾았고요. 자, 그다음 가 지역의 경우에는 1, 2, 3, 4월 이때 매우 매우 건조해요. 강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5, 6, 7, 8, 9월 이때 강수량이 막 급증하고 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막 가파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가 바로 우기에 해당하는 시기. 오, 그러면 우리랑 계절이 똑같죠. 네, 우기 공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여기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지도상에서 요 지점이 바로 가에 해당하는 곳이었고요. 자, 그다음 다 지점은요. 1, 2, 3월 이때 강수량이 막 늘어나요. 이때가 우기였다는 뜻이고 이때는 강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건기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랑 건기와 우기가 반대다? 그러면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라는 걸 완벽하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지도상의 요 지점, 여기가 바로 다에 해당하는 곳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가나다 다 찾았고요. 선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는 나보다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멀다. 자, 가 지역의 경우, 그리고 나 지역의 경우, 아까 우리가 적도를 그려놨기 때문에 적도와의 최단 거리 구분할 수 있어요. 가가 나보다 먼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볼게요. 나는 나보다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아까 우리 사바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나요? 네, 바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나에 해당하는 열대우림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없어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으로 연중 강수량이 많습니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은 다가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고, 3번. 다는 가보다 6월, 8월에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6월, 8월에 강수량은 요 그래프가 얼마나 이렇게 가파르게 바뀌는지 요걸 보시면 되죠. 다는 거의 변하지 않고요. 가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가가 더 강수량이 많았다라는 걸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는 북반구, 다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4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낮길이 나왔습니다. 자, 1월에 낮길이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1월에 겨울잠 자는 북극곰, 그리고 선글라스 낀 남극의 펭귄, 이렇게 기억하면, 아, 남반구의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낮길이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다, 그리고 나, 그리고 가 순서구나. 이렇게 풀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려웠던 기후였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따라오셨고요. 이 텐션 그대로 이어지는 다음 강도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다음 강도 재밌게 공부해봐요. 고생하셨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두 개 단원을 모았어. 광물과 암석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원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그에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외워야 되고 숙지해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모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비교적 쉽게 좀 틀을 잘 잡아서 이런 주제들로 외우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광물과 암석에는 이런 곳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자원에는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 1강 했었죠. 지구의 형성, 그리고 지구의 내부의 내용, 역장,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보다 여기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광물과 암석에서 뭘 다룹니까? 라고 한다면요. 예, 맞아요. 광물하고 암석이에요. 광물, 암석이고요. 예, 이런 거예요. 광물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질학이라고 하죠. 지질학. 뭐 암석을 다루고 광물을 다루는 이런 학문들이 될 건데, 이 지질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광물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소들이 있는데, 뭐 산소도 있고, 뭐 규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원소들이 모이는 거야. 뭐 화학적인 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지질학에서 광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뭐니?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규산형 광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 규산형 광물이 여기 나오는 거였구나. 자, 그리고 그 광물을 우리가 관찰할 때, 아이고 잘생겼네, 이게 아니죠, 그죠? 편광연병에다 놓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편광연병에 놓고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지? 라고 하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편광연병에 관찰할 때 뭐 다색성, 소광, 간섭색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유념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광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지? 그럼 걔네들이 모이는 거야.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석이 되는 거고요. 화성암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광물들이? 퇴적암은 어떻게 되어 있지, 변성암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런 조직들에 대한 내용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광물과 암석 끝이고요. 그 다음에 광산이라고 말이 들어가는데, 요 단원 제목이 자원이에요. 자, 우리는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나올 건데, 자, 그런 자원들이 나오는 곳 있죠, 그죠? 그런 데를 이제 광상이라고 할 거예요. 화성, 퇴적, 변성 세 가지 광상이 있고요. 걔네들 구분 짓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광상에서 화성, 퇴적, 변성 구분 지으세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한번, 아, 이런 데 쓰는구나.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캔에 쓰겠구나.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다 하시고요. 해양 자원에선 해양 에너지 자원 중요해요. 뭐 파력 발전, 조력 발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물의 성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등장해요. 정의, 물리적인 성질, 분류, 얘네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규산염 광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물리적인 성질에는 뭐 좋은 색, 쪼개진, 깨진, 굳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살짝 얘기해드리자면 좋은 색은 긁었을 때 나오는 가루의 색깔이고요. 쪼개진과 깨짐은 그 광물의 충격을 꽝과했을 때 규칙 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예, 쪼개짐이고요. 불규칙적으로 깨져버립니다. 예, 깨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긁었을 때 긁히느냐 긁히지 않느냐, 절대적인 거 말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비교한 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모스 굳기로 나타내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활석방향 인정석황 감금 해서 10개의 광물이 있는데, 걔네들 순서대로 굳기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석영이 7번인데 3번인 방해석과 긁었을 때 방해석을 긁어버릴 거야. 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한 내용,
규산형 광물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쫙 등장하는 거 있지. 이거,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렇게 등장합니다. 총 지금 몇 개 등장하죠? 다섯 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규산형 사면체, 사면체예요. 사면체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런 사면체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구나 독립형이고요.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율 규소 1, 산소 4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규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요 네 지역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독립형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광물 누구라고요? 감람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산소를 공유하면서 이 규산염 사면체에 여기 있는 산소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렬로 쭈르륵 연결이 돼요. 한 줄이에요. 그래서 단사슬이에요. 그러면 규소 산소가 1대 3입니다. 1대 3이고요. 어? 산소 줄었네. 규소 하나당 4개였는데 3개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죠. 산소를 공유했잖아.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 개수가 줄는

1대 3. 대표적으로 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광물 이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복사슬. 이번엔 두 줄이에요. 한 줄씩 쭈루루 결합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산소를 몇 개를 떼서 옆에 줄에 있는 산소랑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복사슬 두 줄이 되게 되고요. 각성석이 됩니다. 4대 11.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비율 1대 3, 4대 11이죠? 자, 이쪽이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수 줄었어요. 1대 3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4대 12가 되잖아요. 4대 11이라고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복사슬 공유 산소수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판상으로. 자, 여기 있는 산소 있을 때 여기 있는 거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죠? 한 판에 있는 친구들, 같은 평면에 있는 친구들 산소 세 개를 다 공유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방으로 쫙 결합하게 되면서 판상, 종이처럼. 자, 요런 종이처럼 판상이 돼 버리게 돼요. 그러면 규소 산소가 2대 5가 되게 돼요. 대표적으로 운무류들이에요. 흑운무, 배운무. 자, 판상이고요. 망상. 이번에는 아, 그래서 2대 5 조금 더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4대 몇으로 바꾸게 되면 4대 1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줄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것도 괜찮아요. 단사슬, 복사슬, 팽상 같은 경우. 자, 독립형과 망상은 1대 4, 1대 2 이렇게 딱 되고요. 이 친구는 기억하실 때 4대 12, 11,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무래도 좀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판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은 어떤 거냐면 산소 4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공유를 하게 돼요. 자, 구조는 머릿속에서 지금 잘 그려지진 않잖아요. 물론 책에 있어요. 책에 구조들이 있는데 망상형의 구조. 복잡해요. 입체적인 구조예요. 자, 그래서 1대2고요. 대표적인 게 석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도 있으면 쪼개짐 깨짐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광물의 성질에서는요. 자, 좋은 색이 뭐야? 쪼개짐이 뭐야? 깨짐이 뭐야? 라는 거 기억.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더 중요한 거, 규산형 광물의 요 구조. 등장하죠? 독립형이냐, 단사슬이냐, 복사슬이냐, 막 이런 거. 규소산소 비율 1대 4, 1대 3, 4대 11, 2대 5, 1대 2까지. 구조. 대표적인 광물 이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물들 있죠? 충격을 가하는 거야. 그럼 깨지냐? 쪼개지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양 끝에 있는 독립형하고 망상 있죠? 깨져. 깨지는 느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석영 같은 게 여러분들 유리 느낌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깨져요. 맞아요? 깨지는 거고요. 가운데 세 친구 있죠? 이건 좀 약간 규칙성이 있어요. 쪼개져요. 그래서 단사슬과 복사슬은 좀 길쭉하게 떨어져 나가는 나무젓가락 같은 느낌으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있고요. 얘는 판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게 판상, 이게 사실은 쪼개지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향, 두 방향, 얘도 두 방향, 얘도 두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는 기억해 주세요. 얘는 판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자, 요거에. 자, 그래서 광물 분류에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규산형 광물 중요합니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광현미경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을 할 거예요. 광학적인 성질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관찰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광학적 성질인데요.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야. 자, 현미경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물 시간에 현미경으로 세포 관찰을 할 거야. 자, 그럼 세포를 어떻게 하냐면요. 프레파라트를 만들 거예요. 아주 얇게. 그리고 빛을 통과를 막 시킬 거예요. 그걸 나는 확대해서 보는 거야. 광물, 암석도 똑같아요. 아주 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갈아야 돼요. 가는데 두께는 0.03mm. 엄청나게 얇게 가는 거예요. 암석 박편이라고 해요. 얇을 박자를 쓴 거예요. 자, 만들었을 때첫 번째 광학적인 성질이 이거예요. 야, 이렇게 얇게 갈았는데, 뭐, 물론 다른 성질도 있겠죠. 두껍게 있어도 돼요. 빛이 투과가 돼, 안 돼, 이거예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투명, 불투명. 일단 먼저 구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 광물은 어떤 느낌이냐면, 얇게 갈아도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미경을 통해서 먹으면 걔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통과가 안 되니까. 까만 거야. 자, 그게 불투명이에요. 어떻게 해도 통과 안 돼요, 얘는. 그럼 투명 광물은 뭐야? 통과는 한다는 얘기야. 통과를 하는데 통과해서 뭐 붉게 보이든 뭐가 됐든 일단 통과를 하는 거야.

광물의 광학적인 성질에서 두 가지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단굴절과 복불절. 즉, 광학적 등방체와 이방체로 구분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이 이방체는 그래서 이제 복불절을 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두 개의 빛이 편광이 된 채로 나옵니다. 편광이라는 말은 원래 자연광은요, 빛의 진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갈 수도 있고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대각선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모든 진동이 다 존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는데, 편광이라는 말은 한 방향의 진동만 여러분들한테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복불절의 특징이에요. 등방체는요, 그냥 여러 방향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 방향 다 통과시키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한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광된 빛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등방체. 그러면 그냥 그 방향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막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등방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광학적인 특징을 살려서 편광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개방과 직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방과 직교. 개방과 직교했을 때 개방은 편광현미경에서 두 개의 편광파를 딱 끼워둡니다. 위아래 하부 니콜과 상부 니콜이 있어요. 위에 거 상부 뺀거 개방, 넣은 거 직교, 이렇게 됩니다. 개방에서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 다색성 기억, 직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 간섭색 소광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편광현미경에서 개방 직교 구분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다색성 간섭색 소광이 각각 나올 수 있어. 두 번째, 요겁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다색성은 개방에서 관찰할 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요. 색깔이 살짝 바뀌어요. 다색성, 개방에. 광학적 이방체에서 등장하는 현상이고요. 유색 광물, 색깔이 좀 있어요. 무색 투명한 광물들은 이런 다색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음모와 백음모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흑음모는 유색 광물이고요. 백음모는 무색 광물이에요. 색깔이 좀 있고 어둡게 보인다 이러면 유색이에요. 아, 색깔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어두운 거 있죠? 뭐 약간 핑크빛이 돕니다. 분홍색 같은 거. 이런 거 말고요. 좀 어둡게 보입니다. 이게 유색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다색성이 나와요. 백음은 안 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간섭색과 소광이 있는데 직교 니콜 있잖아요. 어쨌든 등방체 통과 못 합니다. 등방체는 직교에선 개방에선 통과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불투명 광물은 둘다 통과 못 해요. 등방체는 여긴 통과될 수 있는데 여긴 안 돼요. 직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방체는요, 여기 통과되고요, 여기도 통과할 수 있어요. 간혹 안될 때가 있어요. 각도가 딱 맞았을 때, 그때가 소광이에요. 이렇게 삥을 돌린다고 했는데, 한네번 정도 어두워지거든요. 90도마다. 자, 그게 소광이고요. 간섭색은 조금 어려운데요. 돌렸을 때 빛의 간섭 때문에 아주 화려한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누구예요? 간섭색입니다. 자, 그래서 직교와 개방으로 구분 짓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게 편광현미경을 통해서 광물의 관찰. 자, 그럼 이건 지금까지 두 가지 중요한 거였습니다. 규산형 광물과 편광형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석의 조직과 분류는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화성암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화성암은 기본적으로요, 뭐 이게 지구가 1이 됐든 2가 됐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암석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현무암 안사람 유문암 발렴섬유광 화강 요거 기억. 자, 그다음에 퇴적암과 변성암이 있는데요. 요런 친구들도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조직과 분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야. 화성암부터 얘기하자면 조직을 통해서 현무암 안사람 유문암 어떤 특정 조직이고요. 발렴섬유광 화강암 다른 조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조직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등장해 암석을 어떻게 분류할 거야? 요겁니다. 자, 그럼 화성암은 조직과 화학 조성으로 분류할 수 있어. 자, 근데 조직은 뭐가 있니? 라고 했을 때 세립질, 조립질 조직이에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은 세립질. 발암, 섬유광, 화강암은 조립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땀땀땀. 방산 조직은 조금 달라요. 세립질은 광물, 구성하는 광물들이 다 작아요. 조립질은 커요. 그러면 반성 조직은 중간이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큰 거, 반적, 작은 거 섞기.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요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화성암이야. 두 번째, 최저감은요. 쇄설성 조직, 화학적 조직, 유기적인 조직이 있는데 요거는 쇄설성은 그냥 쌓인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구성하는 입자들이 뭔가 좀 마모된 흔적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게 특징. 그래서 여감, 사함, 이함, 석회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건 생물과 관련되니까 화석이 등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성암으로 들어갑니다. 접촉과 광역이 있고요. 변성암은 변성이 된 거예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주로 마그마와 접촉했습니다. 접촉 변성. 광역 변성, 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열과 압력을 모두 받았습니다. 광역 변성이야. 그랬을 때, 접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홈펠스 입상 변정질. 이렇게 되고요. 광역 받았을 때 힘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줄무늬가 쫙 생기게 돼요. 염리라고 하는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 홈펠스 조직은 쉐일이 변해서 된 홈펠스. 빕상 변전질, 사함이 변해서 된 규함, 석회암이 변해서 대리암. 그러면 염리 구조가 등장합니다. 예, 쉐일이 전판암, 천매암, 편암, 편마암순으로 변하게 되면서 점점 염리, 이렇게 줄무늬, 판상의 이 구조들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물과 암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광상 이야기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광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건 뭐냐면, 화성, 퇴적, 변성이에요. 이세 가지입니다. 화성, 퇴적, 변성. 자, 이때 화성은요, 형성 온도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은 표사, 풍화, 잔류, 침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요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보시면 뭔가 되게 많아요. 막, 뭐, 저게, 뭐, 백금, 사금 등장하고, 금광석 등장하고, 막,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이때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들만 여기 조금 적어놨어요. 첫 번째, 화성광상은 마그마 냉각되고 있죠. 정마그마, 페그마타이트, 기성열수. 형성 온도는 정마그마 광상이 높아요. 마그마가 있는데 냉각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유용한 물질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게 화성광상이에요. 별다른 예를 들지 않았죠.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화성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페그마타이트에서 좀 희귀한 원소들이 좀 등장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화성광상은 형성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광상을 정마그마 광상, 페그마타이트 광상, 기성 광상, 열수 광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퇴적은요. 퇴적광상은 풍화 침식 운반되는 과정에서 유용한 물질이 모이는 거죠. 표사, 표면이에요. 사금 금광석 적어놨죠. 뭐예요? 아, 중요하단 얘기예요. 사금과 금광석 같은 게 보이면 주로 표사광상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풍화잔류, 풍화가 되죠. 그게 그냥 남는 거야. 그러니까 빠져나갈 거는 빠져나가고요. 어찌 보면 풍화에 강한 애들인 거죠. 걔네들이 남은 거야. 그게 풍화잔류광상이에요. 그래서 정장석 같은 게 풍화되면서 고령토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고령토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풍화가 되면 빠져나갈 거 빠져나가고 보크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풍화잔류광상. 침전은 보통 바다겠죠. 침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석이라든지 호상철광층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퇴적이에요. 변성광상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게 된 거고요. 흑연, 활석, 성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예 들어드렸죠, 그죠? 요길 기준으로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조금 더 된다면 우리 수능 특강 이렇게 살짝 뭐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채워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요게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걸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광상 내용이에요. 자, 이용적인 부분은 크게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있고요. 재련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자원으로 넘어갈게요. 자, 해양자원은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요. 에너지 자원이라 그랬어요. 해양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등장할 거예요. 화석 연료도 있고, 가스 수화물도 있고, 조력,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등장하는데 뭔가 색깔이 칠해진 게 보이시네요. 그죠? 조력, 조류, 해양 온도차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자, 화석 연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자, 그 다음에 가스 수화물은요. 메테인이에요. CH4입니다. 얘네가 저온 고압 환경에서 주로 존재합니다. 자, 저온이어야 돼요. 온도 높아지면 나와버리게 돼요. 자, 이게 가스 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데, 아직 우리가 유용한 의미로 뽑아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장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어느 정도 기술이 조금 더 발달이 있어야 돼요.

조력 조류가 있는데요. 조력은 가두는 거야. 물을 가둬요. 들어오고 나갈 때 물을 가두고 댐처럼, 예, 제방이라고 하는데 가두고요. 수위차가 생기겠죠? 조차 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면 탁 풀어주면서 물이 쫙 흘러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조력이고요. 조류는 가두지 않아요. 밀물설물 흐르잖아요. 그냥 프로펠러 같은 거딱 놔두고요. 빙글빙글 도네. 예, 발전기 돌아가. 이게 조류가 되겠습니다. 파력발전은 파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양온도차 발전은요. 표층과 심층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해양온도차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 거는, 자, 조력, 조류하고 파력 있죠? 요런 것들은 서로 구분질 때 이런 게 많아요. 이거 예측하는. 제가 이게 달이 돌다가 보니까 상현달, 하현달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천문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요. 달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아유,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니까 좀 빨리 가야지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예측이 다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파력발전 같은 거는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날씨 예측이 정확하게 먼저 돼야 돼요. 근데 날씨 예측은 훨씬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 조력, 조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가 광물함석 자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통해서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광물의 내용이고요. 동그란 거 안에 뭔가 그려져 있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 A, B, C 적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광물이에요. 자, 그래서 화성암을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옳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자, 일단 이게 관찰을 한 거죠. 결정 형태를 잘 보시면 여기에서 B라고 하는 친구는 어때요? 광물은 결정면이 있어요. 자기의 고유 결정면이 있는데 다 자기 고유 결정면이야. 그러니까 초기에 B가 형성될 때 아무도 없었던 거야. 제일 먼저 형성된 거야. 그런데 나중에 C가 형성이 될 때를 보니까 가다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다른 광물이 뚫고 들어왔죠.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성장하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졌던 친구에서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이라는 걸 알아요. B 다음에 C예요. 그다음에 A는 요쪽은 A라는 친구는 요쪽은 다른, 저기는 요쪽, 여긴 요쪽, 여긴 요쪽, 요쪽이 다 자기 결정면이 하나도 없죠. 제일 마지막에 형성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정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B, C, A가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정출 순서 요거예요. 가장 고온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출된 건 누구냐? 두 번째로 물어보잖아요. B여야 돼요. A입니다. 그러니까 A는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가장 좋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B는 고유한 결정면을 갖추고 정출이 됩니다. 자기 결정면. 고유한 거죠? 그래서 디귿 어떤 보기? 맞는 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는 결정 형태라는 말을 문제에서 딱 줬죠? 자, 결정일 때 앞에서 찾아보시면 B와 같이 이런 친구를 자형. 일부 방해받았죠? 반자형. 이거 완전히 방해받았죠? 자기 결정면이 하나도 없죠? 타형. 이렇게 결정 형태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답은 그러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규산형 광물 문제예요. 자, 요 친구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단사슬이야, 복사슬이야, 독립형이야, 판상이야, 망상이야. 요걸 구분 지으셔야 되는데 여기 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 규산형 삼면체 하나예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규산형 삼면체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자, 사면체니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요렇게 있고요. 가운데 규소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위에서 짠 하고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당연히 삼각형이 보이겠죠. 삼각형이 보일 거고요. 요런 선들도 보이겠죠. 요런 선들이 위에서 보니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산소도 보이겠죠. 자,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면체들이 하나로 일렬로 쭈루루루루 연결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단사슬이고요. 얘가 휘석 계통이에요. 1대 3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요 친구는 복사슬이야. 요렇게 생겨서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요것도 요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야. 한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한줄 있죠. 여기 공유산소 등장하면서 둘이 결합을 딱 시켰죠. 이게 복사슬이에요. 누구죠? 대표적으로 각섬석이에요. 대표적인 게몇대 몇이라고요? 4대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번 문제 보시면 규산형 광물 구조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바로 찾아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쪼개짐이 발달한다. 예, 우리 요거 했을 때 얘기 살짝 했죠? 처음에 등장하는 갑남석, 마지막에 등장하는 석영, 깨져요. 나머지 3개, 각섬석, 휘석, 운모류, 흑우모, 백우모,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쪼개짐 발달한다? 맞습니다. 가느나보다 고온에서 정출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요게 처음에 고온에서 정출이 될 때는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공유산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냉각이 되는 과정에서 결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저온에서 휘석. 그다음 조금 더 복잡한 친구 있죠? 조금 더 저온에서 각섬석. 좀더 저온에서 예, 흑우모, 백우모. 조금 더 저온에서 석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고온에서 정출되는 것은 구조가 좀 단순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나예요. 자, 그래서 가가 고온이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나가 고온에서 정출이 됐다. 산소분해 규소예요. 산소분해 규소 11분의 4. 산소분해 규소 3분의 1 요거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게 11분의 4고요. 요 친구는 여기 4하고 12로 바꿀게요. 1대 3이니까 요렇게 누가 커요? 요렇게 되는 가보다 나가 크다. 가가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틀린 보기. 그러니까 요게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물음이에요. 산소분해 규소 혹은 규소분해 산소. 그리고 요 친구 이름 누구야? 규소산소 결합비를 물어봤고요. 쪼개짐 깨짐도 물어보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규산염 삼연체에 등장하는 규산염 광물들 있죠? 구조, 비율, 이름, 쪼개짐 깨짐,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누가 더 고온에서 정출이 되는 거야? 라는 정도까지 잘 숙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숙지 안 되고 다른 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요거부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아, 쪼개짐이 있네. 깨짐이 있네. 굳기라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 하나. 자, 우리 4번 풀었죠? 그러면 예, 1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2점 테스트의 6번 문항 준비를 했습니다. 평경환명을 실제로 관찰한 모습인 거예요. 자, 관찰을 했어요. 자, 회전을 했습니다. 몇도 정도를 회전한 것 같니? 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회전했겠죠. 한 45도 정도 회전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미경, 그리고 박편을 회전시키면서, 자, 적어놨어요. 다색성을 나는 보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다색성. 앞에 기억나세요? 다색성, 간섭색, 소광. 다색성은 어디에서요? 개방니콜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고, 간섭색 같은 경우, 특히 간섭색 같은 경우는 구분하기 되게 힘들어요. 흑백이라서. 간섭색은 되게 화려한 색깔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의 문제에서는 뭔지를 줄 거예요. 자, 다색성을 관찰한 모습이야. 혹은 뭐 개방이야, 직교야,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니까 다색성이라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개방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개방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기억. 뭐라고요? 맞는 얘기. 다색성이라고 문제 줬기 때문에 너는 개방에서 본 거야. 가 되겠습니다. 광학적 등방체인가요? 자, 이 개방이든 직교든 뭔가 성질들이 막 나타나요. 다색성 나와. 소광 나와. 간섭색 나와. 이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모두 이방체, 복굴절을 하는 친구야. 등방체는 안 돼요. 생각해보면 이게 말에서도 보듯이 등이 등장하잖아요. 등방성. 등방성,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졌을 때 뭔가 나타나는 성질인데 그게 등이라고요. 그냥 같다고요. 방향을 다르게 해도 동일하게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게 등방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각도를 틀었다라고 해서 투과 되는 정도가 지금 확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용어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 A는 한 방향의 쪼개짐이 발달합니다. 흑우모, 백우모 특징 물어보고 있어요. 한 방향의 쪼개짐이냐? 그죠? 흑우모, 백우모는 우리 규산형 광물에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봐도 돼요. 이거 규소산소 2대5니? 이거 물어봐도 돼요. 그죠? 자, 일단 한 방향의 쪼개짐 맞습니다. 이게 면을 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면,

두 방향, 두 개면. 그래서 그 휘석이나 각슴석 같은 경우는 두 방향으로 좀 길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기역과 디귿이고요. 이 친구는 몇번 풀었지? 예, 6번이네요. 답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점 테스트도 한번, 오, 3점 테스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살짝 준비해 봤습니다. 다듬장 안에 이런 거 푸시면서 다시 한번 더 구조 보시는 거예요. 3점 테스트 3번이에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요 그림에서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냐면요. 규사념 사면체를 또 그린 건데, 규사념 사면체를 요렇게 그린 건데요. 사실은 산소의 이온 반경이 좀 커요.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를 좀 작게 그렸잖아요. 실제적인 모델은요, 커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산소가 많이 크죠, 그죠? 이렇게 생겼겠죠? 자,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위에서 살짝 내려다 보면 요 친구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세 친구가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다안 보여. 가린 채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규소도 안에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가려서 안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준 거야. 요 친구예요. 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친구 사면체가 쭈루루룩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사슬, 휘석.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복사슬, 각섬석. 판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온에서 정출된, 요쪽이 저울인이라 그랬어요. 이 순서대로요. 고온이고 저온이에요. 저온에서 정출이 되는 광물일수록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실은 이제 요거 단사슬 복사슬 규소 산소 구조 대표적인 광물 이름 하셨으면 그다음에 쪼개짐 깨짐 살짝 얘기해 드렸고요. 고온 정출 저온 정출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원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왼쪽이 초기에 정출되는 친구가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의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쪽은 좀 어둡잖아요.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주로 이가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지각의 구성 원소 중에서 주로 이제 일가가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트륨이라든지 칼륨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나트륨 칼륨 들어있지는 않아요. 망상 구조는 그냥 규소 산소가 다고요. 이거 앞에 거 보면 이게 독립형, 특히 보시면 Si 하나의 규소가 4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성이 될 수가 없어요. 4마이너스. 그럼 반드시 양이온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붙어 있다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들고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많아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온에서 정출될수록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 아니요.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사슬 구조를 갖는 친구, 요 친구입니다. SiO4 사면체에서 공유 산소 수가 3개입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죠? 자, 공유 산소 수가 3개이다. 자, 위에서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자, 밑에 규소 있어. 그럼 밑에 3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요. 자, 저거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또 있어요. 요 친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요게 되어 있을 때, 규소들이 사실은 여기 가운데 다 있어요. 여기 하나는 보이고 하나 안 보이고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세 개인데, 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얘도 하나, 여기 둘, 셋.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규사념 사면체 하나를 보게 되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요거, 요거를 공유해. 두 개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개를 공유합니다. 틀렸어요. 두 개. 그래서, 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무기입니다. 개수 이렇게 잘 세시면 되겠습니다. 단사슬. 그러면 디귿이 답이겠다. 산소분의 규소값이 가장 큰 광물은 화학적 풍화에 강합니다라고 합니다. 산소분해 규소니까 요 친구가 2분의 1이고요. 요 친구는 4분의 1입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크죠. 석영. 화학적인 풍화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거의 남아있는 물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오, 이 친구가 풍화에 강하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귿 하나가 답이고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평광의 맥이 요런 구조예요. 상부, 하부, 평광판 들어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빛의 진행 경로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건 요거예요. 왼쪽은 상부 평광판 없죠? 자, 이거는 개방. 어떤 현상 볼수 있다 그랬죠? 다색성이에요. 요건 막혀 있죠? 위가. 자, 이거는 뭐예요? 직교예요. 간섭색과 소광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첫 번째. A 상태에서 다색성. 자, 개방에서 다색성이 맞긴 한데, 석영은 무색 투명한 광물이라서, 유색 광물들만 다색성이 나오는 거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맞는데, 석영의 다색성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야. 거기서 이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B 상태에서 금이라고 했죠. 금은 대표적인 불투명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금속들 있죠. 금속. 금속들은 자유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다 불투명해요. 자, 그래서 금속들이 등장합니다. 불투명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통과가 안 돼요. 소광이든 간섭색이든 다색성이든 뭐든 안 보여요. 근데 보인다? 틀린 거예요. 얘가 맞겠네. 오른쪽 직교 상태에서 흙음물을 올려놓은 채로 360도를 회전시키면 네 번이 어두워지는 현상. 이걸 소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거요. 짧게 줄이면 흙음물에서 소광 볼수 있어. 여기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흙음무에서 다색성 관찰할 수 있어? 그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흙음무는 다색성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거. 그럼 이 광물들의 다색성, 소광, 간섭색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요. 문제의 대표적인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 나오는 거야. 흙음무, 석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디귿 하나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광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광상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해양 에너지 자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제 조금 뒤로 나갑니다. 49페이지까지 다시 넘겨봐 주세요. 자원이에요. A, B, C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광상입니다. A. 마그마 냉각. 마그마 냉각. 마그마 냉각. 오! 이거 다 화성 광상이구만. 냉각 후기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냉각되면서 정출이 되고 열수, 수증기, 휘발 성분. 자, 이런 거 체크해 두세요. 열수, 수증기, 기, 휘발 성분, 기체. 자, 이거 누구예요? 기성 광상이고 열수 광상이고요. 자, 그럼 정마그마와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남았죠? 근데 정마그마 광상은 고온이잖아요. 냉각 초기고요. 냉각 말기에는 페그마타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모두 화성 광상에 속하고요. 광상이 형성되는 평균적인 깊이는 A가 얘네들보다는 깊겠죠. 열수나 기성보다는 어때요? 깊겠죠. 여기는 이제 거의 냉각 말기 이후에 이제 끝나갈 땐 거니까. 자, 그래서 A가 깊은 거 맞고요. 그다음에 광상이 형성될 때 평균적인 온도 이야기 나오죠? A 높아요. 그다음에 기성 열수 이렇게 가는 거야. B가 C보다 낮아야 돼요. 어찌 보면 얘는 기체고 얘는 액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어요. 기역니은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자, 10번은 뭐니라고 했더니 해양 에너지 자원입니다. 에너지. 특히 뭔가 댐처럼 이렇게 제방을 딱 쌓아두고요. 물을 가둬버렸죠. 그러면서 수위차가 생겼고요. 만조, 간조. 물이 흐르잖아요. 아하, 이 친구가 뭐라고요? 조력 발전이 되는 거야. 10번이죠? 아, 10번 여기 있구나. 자, 여기 해양에너지 어느 발전 방식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인 줄 알았어요. 조차를 이용하는 거 알았습니다. 옳은 설명 찾아보세요라고 했으니까 바로 볼게요. 조력 발전 방식입니다. 그럼요. 이거 조력이야, 너. 조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스위치 안 생겨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에 터빈만 달려 있는 거야. 파력 발전에 비해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발전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잠재적인 양이라든지 이런 건 물론 많을 수는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력, 전기 이런 걸로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기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기술이 나서 막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소의 위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만듭니다라고 했으니까 유도 맞아요. 조차를 이용하는 거야.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니까 압력차가 생길 거고요. 그 흐름이 쫙 생길 거야. 그걸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전력 생산합니다. 디귿 맞는 무게. 기억해야 돼요. 모두 맞는 무게. 답 그러면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도 있구나. 해양 에너지입니다. 자, 2점 세트 11번으로 살짝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또 누구? 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이에요. 자, 서로 다른 발전이에요. 자, 옳은 거 찾아주시고요. 바람, 파도, 파력 발전. 파도, 이런 거. 이게 조석에 의해서 수평, 자, 조석에 의한 수평 흐름. 이거 뭐예요? 밀물 썰물, 조류. 그러니까 얘는 누구? 파력, 조류. 그 다음에 심층, 표층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겠다. 해양 온도차 발전. 온도차 발전.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A의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입니다. 바람, 파도. 바람 왜 불어요? 예,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B는 조류가 빠를수록, 자, 이런 게 이제 조류 발전이잖아요. 빠를수록 발전량 많아져야죠. 빠를수록 감소한다. 이건 아니죠. 자, C의 에너지의 공급원은 표층과 심층. 표층은 뜨겁고 심층은 차갑거든요. 왜요? 라고 하게 되면 태양빛 때문에. 자, 태양빛 때문에. 그래서 유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우, 저기 태양은 말이야. 한 50억 년, 60억 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유한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라고 할 거야. 왜냐면 우리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이 발전은요, 아마 우리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이거는 들어올 거예요. 60억 년이 작은 시간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그냥 한번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5억 년 전쯤에 생물계에서 척추동물이 등장하게 돼요. 거의 그죠? 그러니까 생물 진화로 봤을 때도 60억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50억, 60억 년 이런 거죠. 그래서 무한하다. 그럼 유한하다는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하면 주로 화석 연료들에 쓰시면 돼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스, 수화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유한한 거야. 한번 쓰고 나면 끝인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 하나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럼 몇 번?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친구 3점 테스트 하나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요 이제 자원에 관련된 이제 또 문제들 중에 요게 또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자, 이 자료들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등장하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각각 어느 해전 세계 희토류의 매장량, 생산량,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뭐해라고요?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누구라고요? 매장량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예요? 생산량이에요. 아, 매장은 이렇게 돼 있고 생산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은 매장이 이렇게 돼 있구나. 한 35%. 어이, 그래도 많네. 생산량은 훨씬 더 많네. 아, 중국이 매장량 대비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네. 다른 나라는 아직 그런 거 아닌가 봐.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율을 나타낸 거고요. 찾아볼게요. 대륙별 매장량은 아시아가 크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아 보면은 중국, 베트남 정도만 봐도요. 50% 넘어가요. 그죠? 아시아가 크다. 맞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희토류 매장량분의 생산. 매장 대비 생산하는 거 중국 큰거 보이시죠? 35분의 68 하시면 돼요. 1보다 커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1.8인데 생산량 14.3이구나. 아, 매장 대비 생산량은 미국이 큰거 맞네요. 아,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네. 숫자 이렇게 보니까 그럼 미국이 크다. 자료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세 번째, 희토류는 재련 과정을 거쳐서 생산됩니다라고 합니다. 자, 희토류라고 하는 거는 보통 금속들이에요. 우리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자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 금속 광물이 되냐? 요거 알으란 얘기야. 오, 금속 광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맞는 보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맞는 보기. 답 그러면 몇 번? 5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 여기 두 개의 단어죠. 마무리를 쫙 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부족한 개념이 있다. 학교에서 등장한 개념이 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팝팝팝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쯤은 아기들을 보다 보면 정말로 애쓴다. 아가가 애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쌤 엄마가 쌤 조카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아가가 그 쇼파 있잖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렇게 털썩 앉는 그 쇼파를 올라가려고 막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막 8번, 9번, 10번을 끊임없이 시도를 한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막 놀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쉽게 잘 되는 게 사실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더라도 계속 시도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거고, 나한테 맞는 각도가 있는 거고, 그 방향으로 몇번더 연습해 가면서 나의 길을 찾는 건데, 사실 알고 있어도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공부 열심히 했고, 문제 열심히 풀어왔잖아. 오케이. 바로 그 내용들과 오늘 쌤과 문제 직접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들만의 길을 같이 찾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손자국 보고 시작할게요. 쌤이 좀 좋아하는 노래 가사예요. 얘들아, 우리 충분히 저벽 넘어서 더 높게 높게 더 멀리 멀리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같이 힘내주시고 수업 끝나고 한번 노래 들으시면서 아, 나 오늘도 잘했어.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바로 기체랑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기체, 지난 시간에 쌤이 매우 강조했던 식, PV는 NRT, 기억나시죠? 결국 이 PV는 NRT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들, 이런 기체랑 관련된 법칙들을 모아 모아 모아 정리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더라. 이걸 하면서 쌤이,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일단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할 때, 여기 N에다가, 바로 이 정보를 좀 넣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PV는

V는 m분의 WRT. 분자량이 궁금해요. PV분의 WRT. 자, 그렇다면 결국 P분의 DRT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온도와 압력 조건이 일정하다면 결국 얘네들 기체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의 기체 밀도에 비례합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 기체에서 좀 이거는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다,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몰분율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을 거예요. 전체 중에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전체 중에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을 더하면 결국 전체가 될 것이야. 그럼 이때 A의 부분 압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PV는 NR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압력 중에서도 A 덕분에 나타나는 압력. 자, 그럼 B의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전체 압력 중에 B 덕분에 나타내는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분 압력의 합으로 표현을 할 거고, 이거를 몰분율을 이용을 해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좀 정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론은 뭐다? 기체는 PV는 NRT다. 좋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실험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수능특강 교재에서는 10페이지에 자세한 실험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실험 과정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험 장치를 세팅을 합니다. 시험관에 염소산 칼륨을 넣고요. 마개를 잘 막아요. 물 준비하고 여기 눈금 실린더에 물을 가득 채워서 뒤집어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염소산 칼륨을 가열을 해요. 자, 가열을 하면 여기서 어떤 기체가 뿅뿅 나오게 되냐면 얘네들이 열분해 되면서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산소 기체들이 나오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기체들이 이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채워지는 만큼 물을 점점 밀어내겠죠? 자, 그래서 이 양쪽의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를 포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산소 분자의 분자량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분자량, 기체 분자량 측정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했냐면요. 이러한 정보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압력, 부피, 질량, 절대 온도. R은 상수니까 이미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하나하나를 좀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질량 먼저 찾아볼까요? 질량은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 시험관의 질량 변화를 가지고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관의 질량, 거기에 염소산 칼륨을 넣고 그리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질량을 한번 측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험을 진행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의 차이를 계산을 해본다면, 질량이 감소했네. 왜 감소했어? 바로 그만큼이 산소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량 차이를 이용해서 산소의 질량을 측정을 할 거예요. 온도도 확인해야죠. 온도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물의 온도로 확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중 치환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체를 포집하고 있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네들을 확인하게 된다면 기체의 온도와 물의 온도가 같아질 거여서 바로 이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여 그걸 가지고 바로 이 온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기체 부피는요. 확인하기 쉬워요. 눈금 실린더를 통해서 기체를 모았기 때문에 여기 눈금 읽어주면 기체의 부피 얼마이다 확인하면 되죠. 이제 마지막 누가 문제냐? 바로 기체의 압력이 문제인데요.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기체들이 존재하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산소라고 하는 기체 그리고 바로 수증기압이 존재합니다. 수증기압은 뭐냐면 그냥 얘네들이 물이 알아서 이 온도에서 자발적으로 증발이 되면서 이 안에 기체 분자가 생길 거고 수증기 분자가 생길 거고 이 H2O 분자 때문에 나타내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의 압력에다가 수증기 압력을 더한 값이 되겠는데 자, 지금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의 압력을 측정을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양쪽의 액면이 같아지도록 맞췄습니다. 바깥쪽 액면과 수면과 시험관 안쪽, 이 실린더 안쪽에 수면이 같아지도록 맞췄어요. 이 말은 이 내부에 있는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과 바깥쪽 대기압이 나타내는 압력이 어떤 거다? 서로 같은 상태이다.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였냐면 바로 산소의 압력이었기 때문에 대기압에서부터 수증기 압력을 빼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 수증기 압력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할 텐데요. 이 수증기 압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온도가 정해지면 이미 수증기 압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도 그냥 문헌값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값이더라. 바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서 산소의 분자량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재 10쪽에서 나오는 실험적인 방법까지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오늘의 도전이라고 좀 붙여놨는데, 우리가 모든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고요.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핵심 개념 공부하고 이 개념을 적용해서 좀 연습을 할수 있는 문제들로 뽑아왔습니다. 쌤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요 수능 2점 테스트 정도의 난이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2점 테스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3점 테스트 문제들도 좀더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별로 내신 문제는 난이도 차이가 좀 커요. 자, 만약에 우리 학교는 좀더 어려운 고난도 문제까지 다뤄집니다라고 하면 쌤이 수특 고난도 문제 고난도 편에서는 수능 3점 테스트 위주로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좀 실전 개념들 더 빨리 계산하고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네, 그 부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이 좀 느린 편이잖아. 좀 빠르게 돌려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능 2점 테스트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 T켈빈에서 강철 용기의 같은 질량의 A, B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부분 압력은 B가 A보다 크대요. 자, 용기 속 기체 B가 A보다 큰 값을 갖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우리 기체니까 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했냐면 PV는 nRT를 적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거 적고 나서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둘수 있는 조건들을 찾자라고 했고, 자, 문제에서는 온도 T, 오, 일정해. R, 상수니까 당연히 일정해. 하나 더. 그치, 기체 부피도 일정하죠. 그렇다면 결국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들어가 있는 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부분 압력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몰수는 누가 더 크다? 네. B의 몰수가 A의 몰수보다 크다예요. 자, 질량은 같은데 들어가 있는 몰수가 더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분자량, 화학식량이 더 작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밀도는 우리 밀도 정의, 부피분의 질량이었고, 질량 일정하고 부피 같으니까 밀도도 당연히 같아야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B가 A보다 더큰 값을 갖는 거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데, 자, 이 보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쌤, 아까 전에 분명히 밀도와 분자량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분자량이 더 작으니까 밀도가 B가 더 작은 거 아닌가요?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그 말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야. 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조건을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언제 저 조건이 성립이 됐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바로 기체의 분자량과 밀도가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다시 볼게요. 강철 용기니까 부피는 같겠죠? 근데 문제에서 압력이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압력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쓸수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했다라는 게 오, 내가 공부한 걸 응용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네. 자, 이번에는 니은 기체의 양은 네, 판단했고요. T
특히 그 분자량 오히려 A가 더큰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니은하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실험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볼 거예요. 바로 토리첼리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우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쪽에서도 분명히 이 실험이 한 번쯤 소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4쪽 보면 실험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우리 개념 공부할 때는 안 했으니까 그냥 실험으로 한 번만 확인해보자, 문제로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토리첼리가 대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실험입니다. 가설을 세웠죠. 1 AT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의 높이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자, 그리고 나서 실험 과정을 볼게요. 한쪽 끝이 막힌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웁니다. 유리관을 뒤집어서 수은이 들어가 있는 수조에 거꾸로 세운 후 일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이 수은 기둥의 높이를 확인했대요. 자, 그러면 수은이 아래로 쭉 밀려 내려올 거고, 그러면서 여기는 진공 상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요, 이 상황에서는 수은의 증발은 좀 무시하고 진공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고, 자, 이때 수은 기둥의 높이를 봤더니 760mm Hg가 됐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압력을 측정을 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자? 액면이 가장 낮은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 여기를 선으로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쪽이 진공이기 때문에 이 선까지 가해지는 압력은 수은 기둥 760mm Hg가 압력을 가할 거고요. 자, 바깥쪽에서는요, 대기압이 힘을 가하겠죠. 그럼 대기압과 수은 기둥의 높이가 같은 압력이니까 1 ATM은 760mm Hg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자,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 길이는 같고 단면적이 다른 유리관을 이용해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근데 높이가 여전히 760mm Hg야. 자, 이번에는 단면적은 같고 이번에 길이가 좀 짧아진 유리관 C를 이용해서도 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여전히 760mm Hg. 자, 오케이. 결론. 가설은 타당하다. 아, 내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실험을 설계를 해서 수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토리첼리의 실험 과정 및 결과와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뭐뭐를 조절해 봤죠? 맞습니다. 단면적도 조절을 해 봤고요. 길이도 조절을 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 1, 2, 3, 4, 5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요. 길이와 단면적을 모두 다 언급한 보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 없이 이 높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바로 3번 보기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거를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이 가설이 옳은 것, 주로 기역니은 디귿 문제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맞아,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거 참이면. 보기 기억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딩동댕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건지. 이 실험에서는 얘들아, 길이랑 단면적을 둘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설을 찾을 때는 이 둘을 동시에 언급해주고 있는 그런 가설을 찾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과 적절한 가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매우 매우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아까 전에 쌤과 확인했던 바로 그 실험이네요. 염소산 칼륨과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은 시험관을 가열해서 기체 200ml를 포집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의 온도는 300K입니다. X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 문제가 2점 테스트에 나와 있는데요. 쌤은 이 문제가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들이 어렵더라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세요. 그럼 PV는 NRT 씩딱 써놓고 숫자 숫자 숫자 넣어서 막 계산하면 답은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필요한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 꼭 필수적인 건가? 아닌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왠지 4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해. 4번 체크했다가 지우고 5번 이렇게 체크하면 틀렸어. 막 이런 문제 있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개념 공부할 때 살짝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 다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기체 분자량을 측정해야 됩니다라고 했으니 기체 분자량은 PV분의 WRT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체 상수 필요하죠? 네, 얘네 필요해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복이겠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300K입니다. 그럼 그거를 기체의 온도라고 생각하자. 자, 300K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질량 확인해야죠. 이 질량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가열 전후 시험 과정 전체의 기체의 질량 변화. 질량이 감소했어. 그만큼이 기체로 빠져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질량까지 확인을 했어요. 부피 확인해야죠. 부피는 어떻게 확인하죠? 눈금 실린더의 눈금을 읽으면 부피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압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포집을 한 기체들은 우리 액면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혼합기체 압력과 대기압이 서로 같더라. 자, 그러면 혼합기체는 X라고 하는 기체, 그리고 수증기압을 더해서 대기압이 될 테니, 자, 내가 궁금한 애들의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기압과 이 수증기압의 차이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대기압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300K에서 바로 물의 수증기압까지도 알아야 확인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더라. 네,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어렵고 은근히 오답이 많습니다. 오답률이 높아요. 정확히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갈게요. 그림 가는 강철용기 X가 들어가 있는 것을 나는 여기에 Y를 첨가하고 온도를 높인 상태를 나타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을 첨가했는지 봐야 되는데, 쌤이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체 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럼 기체 양, 기체니까 PV는 NRT 써주고 나서, 자, 일정합니다. 온도는 바뀌었죠? 기체 첨가했으니까 기체 몰수도 변했어요. R은 안 바뀌었겠다. 기체 상수니까. 그리고 강철용기니까 부피는 그대로겠네. 그러면 몰수는 얘네들의 비례하는 값일 거야. 자, 압력 볼게요. 압력비가 1대 3입니다. 절대 온도 300K, 600K 1대 2니까 들어가 있는 몰수비는 2대 3. 자, 그래서 X가 2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전체 3이 돼야 되니까 y가 1만큼 들어왔어요. 질량이 같은데 들어가 있는 몰수비가 2대 1이면 결국 분자량 B는 x 대 y가 1대 2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네, 이거 2번이요.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걸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고요. 혹시 조금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연습하다가 좀 익숙해지면 쌤은 이렇게 가기도 해요. 지금 온도를 바꿔줬잖아. 그럼 만약에 온도가 그대로 300K으로 유지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PV는 NRT, 절대 온도가 절반이 되면 압력도 절반이었을 거야. 압력이 1.5 ATM이었겠네. 자, 그러면 온도 일정하고 부피 일정해. 그럼 압력비가 바로 몰수비, 몰수비가 2대 3, 두 개, 두개 하나. 끝.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고 PV는 NRT 먼저 써보시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변수를 좀 조절을 해보면 더 빠르게 접근해 볼수 있는 거니까, 아, 저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구나라고 쌤이랑 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다 보면요. 쌤이 아까 전에 쌤 조카 얘기해 줬잖아. 한 9번 이렇게 으쌰으쌰으쌰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성공하고 그럼 길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네, 여러분도 그렇게 나는 어떤 게더 편해라고 하는 길을 점점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이에요. 다음은 티켈빈에서 부피가 같은 용기에 같은 질량의 X, Y가 들어가 있는 장치를 나타냈습니다. 대기압은 760mmHg, 그리고 걔네들이 일기압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쌤이랑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다른 장치는 바로 여기가 꼭지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꼭지가 있으면서 여기를 막아서 진공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액면이 낮은 데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X라고 하는 애들이 압력을 나타내주고 밀어내주고 있을 거고, 자, 이쪽에서는요,

추가적으로 힘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밀려 올라갔다라는 건 Y가 나타내는 압력이 대기압이 나타내는 압력보다도 더 크다라는 소리죠. 얼마만큼 커요? 밀려 올라간 만큼. 76cm가 1ATM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38cm는 0.5ATM을 나타낼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둘을 더한 1.5ATM.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체에 대한 압력을 찾았어요.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체 PV는 NRT에서 온도가 일정해요. 부피도 일정하대요. R 일정해요. 결국 압력 B가 들어가 있는 몰수비다. X랑 Y가 각각 몇 대 몇? 2대 3의 몰수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던 거죠. 자, 그럼 키어. 나에서 Y 압력은 1.5. 네. 는 가에서 꼭지를 열면 수은 기둥의 높이 차이는 1ATM이 된다. 꼭지를 열게요. 이쪽에서 대기압 1ATM이 눌러주겠죠. 1ATM, 1ATM 양쪽의 높이가 차이가 없겠더라. 자, 분자량비는요. 지금 같은 질량을 사용을 했을 때 몰수비가 2대 3, 그럼 분자량비는 몇 대 몇? 3대 2. 기억과 니은만 맞는 보기더라.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이 은근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기억 때문에. 자, 이에 대한 그림은 일정한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 X와 Y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요. 샤를 법칙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막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지만 그게 어떤 조건들이 일정하더라 막 이런 게 다 외우지 않았었잖아 우리가. 쌤은 그냥 뭐라고 했냐면 문제 읽어보고 필요한 조건들을 거기에서 찾아 나가셔도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문제 읽어보고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일정한 압력에서, 자, 질량이 같은 기체 X랑 Y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몰수는 다를 수 있겠지. 하지만 X끼리만 보거나 Y끼리만 볼 때는 몰수도 같을 거야.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끼리 보고 얘네끼리 볼 때예요. 그럼 압력 일정하고 몰수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니까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온도가 뭐야 여기? 섭씨 온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에서 X의 부피는, 바로 여기 부피는요. 왠지 되게 그럴싸하죠. 쌤이랑 막 지난 시간에 썼던 그 식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 0도시의 부피가 이거면 1도시 높아지면 0도시 부피의 얼마? 273분의 1만큼. T도시 높아지면 0도시 부피의 273분의 T만큼. 0도시 부피의 얼마만큼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긴 0도시의 부피가 EV니까 여기에 사실은 E가 붙어줘야 됐던 거죠. 그래서 틀린 보기예요. 선생님 만약에 저 그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좀 연장을 했어야 돼요. 연장을 쭉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였으니까 자, 변화량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온도가 이만큼 273도씨 변할 때 부피 변화가 EV더라. 그럼 1도씨당 이만큼씩 변한다는 거니까 온도가 T도씨 바뀌었어요. 여기 T 곱한 만큼 변했을 거야. 여기 더하기. 그게 최종적인 부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니은 가겠습니다. 분자량. 우리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 지금 이런 표현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질량이 같아요. 그럼 분자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몰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온도 같아요. 온도 같고요. 자, 압력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으니까 부피비가 몰수비. 그러면 부피비가 2배, 몰수비도 2배. 질량이 같은데 몰수가 2배라는 건 분자량이 2분의 1배. 819K. 819K에서 Y의 부피는

우리 여기가 몇 켈빈이지? 영도시가 273 켈빈이고요. 자, 얘네들 비교해 보면 3배 한 거예요. Y, V였습니다. 그럼 절대 온도가 3배가 됐으니까 부피도 3배가 돼야 된다. 네,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9번 문제. ABC에 대한 자료이고요. A와 B의 양은 서로 같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동으로 PV는 NRT씩 적어주시고, 자, 기체의 양이 같다라고 하는 정보가 딱 나와 있으니 기체의 몰수는 T분의 PV에 비례해.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 대입해서 가자.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쌤은 또 어떻게 가볼 거냐면 이렇게 가볼 거야. 아니, 나머지는 다 E T인데 얘만 T잖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래서 얘를 온도를 두 배를 할 거예요. 두 배를 하면서 약간 여러분이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강철 용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린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강철 용기였으면 부피가 일정해요. 부피가 일정한데 절대 온도가 두 배가 됐으니까 압력이 두 배. 자, 만약에 쌤, 저는 실린더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 부피를 두 배.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쌤은 강철 용기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럼 다시 얘다 PV나 NRT 봐봐. 온도가 같아. R 같아. 그럼 PV가 뭐다? 바로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PV, EPV죠? 그럼 여기도 PV가 EPV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얼마이다? X는 바로 1입니다. 그럼 여기도 나오죠? PV가 6PV네? AB에 비해서 3배가 됐네? 그럼 몰수가 몇 배? 3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량비 볼게요. 질량비가 1대 2예요. 근데 몰수비가 지금 몇대 몇이라고요? 1대 3이라고요. 분자량. 자, 그럼 분자량비가 3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틀린 보기겠네요. 니은만 맞는 보기. 이렇게 확인.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로 그 변수를 조금 변화시키는 방법.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A, B가 반응해서 C, D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학 반응식과 연결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기체 문제 확인할 때는요, 어떤 애들을 좀 기준으로 잡아보자고요. 몰수를 찾자고요. 그렇게 몰수를 찾아야 주어져 있는 반응 개수랑 비교를 해서 누가 한개 반응물이고 누가 얼마만큼 반응해서 얼마만큼 생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압력, 부피, 온도라고 하는 조건들은 이 몰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다시 볼게요. 그림은 온도 T에서 두 강철 용기 A, B 그리고 실린더에 헬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면 온도를 일정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둘이 일정합니다. 엄청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에요. 화투에서 정말로 정말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조건. 온도가 일정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PV는 몰수로 취급해서 가자.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정확한 값을 찾고 싶으면 문제에서 단 R은 얼마 또는 RT는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까지 넣어서 실제 값을 계산해. 라고 하겠지만 지금 아니잖아. 그러면 우린 그냥 PV는 몰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꼭지 A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꼭지 B까지 열어서 충분한 시간 흘렀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와 헬륨의 몰 분율은요? 라고 하는 것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PV는 몰수로 가져가기로 했죠. 꼭지 다 열고 여기 피스톤을 고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상태는 기체가 뭐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실린더까지 넘어왔다면 외부의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을 거예요. 지금 외부의 압력이 얼마죠? 1ATM이죠? 1ATM이기 때문에 결국 부피가 몰수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몰수를 찾으면 기체의 부피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강철 용기의 부피 4 더하기 실린더의 부피까지

해주면 그게 바로 기체 몰수가 됩니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은 그려지죠. 자, 그리고 나서 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쌤은 반응수라고 하는데, 그냥 반응 개수. 하나, 여섯 개 반응해서 네 개, 네개 생성이 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반응식 그대로 한번 진행되는 걸한번 반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A, B. A 하나, B 여섯 개. 사라지죠. 일곱 개가 사라져요. 그 결과 C와 D가 네 개, 네 개, 총 여덟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몰수는요? 1만큼 증가하겠죠. 이게 A 하나 반응하면 전체 몰수 1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 봅시다. 반응 개수가 1대 6이기 때문에 A 0.5 반응할 때 B는 3 반응하면 돼요. 그럼 B가 남았네. 그럼 결국 이 반응은 A 때문에 끝날 거예요. A가 한개 반응물. A가 1 반응할 때 전체 몰수가 1 증가한다고 했어. 근데 지금 A가 얼마 반응했다고요? 0.5 반응했다고요. 그럼 전체 몰수는 얼마만큼 증가해? 0.5 증가해. 지금 전체가 5.5였는데 0.5 증가한대요. 됐네. 6이네. 그럼 전체 기체 부피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선 실린더 속 기체 부피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6이다라고 하는 애들은 강철 용기 2 더하기 2, 그리고 실린더 2. 그래서 실린더의 부피는 2리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헬륨의 몰분율은요, 전체 기체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요. 자, 6 중에서 헬륨은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1만큼 들어가 있다. 그래서 헬륨의 몰분율은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A, B, C, D를 각각을 다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 변화량, 전체 기체 양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쌤은 이런 식으로 반응 개수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만약에 쌤 방금 전에 했던 그 10번 문제와 같이, 선생님, 저는 그렇게 계산을 좀더 줄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수능 특강 그 고난도 어차피 우리가 다 문제 안 봐도 되니까 앞쪽에 1강의 개념 파트 딱 실전 개념 정리를 좀 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11번입니다. 그림은 온도 400K에서 피스톤 1, 2로 분리된 실린더 X, Y 이렇게 넣은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지금은 400K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을 바꿨습니다. 피스톤 1을 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의 압력을 EA팀으로. 그리고 온도도 200K으로 변화시켰대요. 이 그림 처음 보면 엄청 어려워요. 처음 보면, 와.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왠지 더 압력을 크게 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 따로따로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 2, 피스톤 1, 독립적이네요. 피스톤 2는 얘와 얘의 압력이 서로 같도록 맞춰주는 장치예요. 그럼 대기압이 1 ATM이니까 Y 압력도 얼마라는 소리야? 1 ATM입니다라고 하는 소리죠. 독립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럼 피스톤 1도 무슨 R이냐? Y와 X의 압력이 서로 같도록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Y의 압력 얼마라고 했죠? 1 ATM이라고 했어요. 그럼 X도 얼마? 그치, 얘도 1 ATM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잖아. 온도가 일정한 상황. 그러면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식이 다시 떠올라야 돼요. PV는 NRT 식에서 온도가 일정한 거 엄청 자주 나오는 상황이더라. 온도 일정하고 R 일정하니까 PV는 몰수라고 가자. PV 10, PV 5. 자, 만약에 이렇게 간 친구들도 있었겠죠? 쌤, 그러면 얘네들 압력이 같으니까 결국 부피비가 몰수비네요. 15? 오케이. 너무 잘했어. 바로 그렇게 변수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체의 양은 Y가 X의 두 배입니다. 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변화를 시키든 안 시키든 전체 기체 양은 각각의 기체 양은 변하지 않는 거야. 반응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니은과 디귿은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고정 장치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을

높였어요. 이 ATM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이 ATM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이 둘의 압력은 서로 같아야 되고 Y의 압력이 어떻게 된 거야? Y의 압력은 이 ATM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만약에 여러분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온도가 일정했으면 압력이 두 배가 됐네요. 부피가 어떻게 돼요? 철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5리터로 일단 바뀔 것 같아요. 5리터. 자, 근데 또 무슨 일을 벌였니? 절대 온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그럼 PV는 NRT. 그럼 절대 온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부피도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최종적으로는 2.5리터가 듭니다. 자,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여기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고정했기 때문에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여전히 5리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부피가 Y의 부피보다 오히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의 압력은요? 여기가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부피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피스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 변화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온도가 바뀌었잖아요. 나는 들어가 있는 몰수가 일정하고요. 부피가 일정해요. 근데 절대 온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들겠다. 원래는 1 ATM이었는데 지금은 그거의 절반 0.5 ATM으로 바뀔 거야. 라고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만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사실 선생님 기억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에서 나왔던 그림이에요. 기체 파트가 아니라 이 뒤쪽으로 좀더 넘어가서, 물론 기체도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상평형, 증기압력과 관련돼서 나왔던 그림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그림을 처음 보면 당황해요. 어떤 포인트가 당황하느냐? X의 압력이 왠지 대기압 플러스 Y 압력일 것 같거든. 그런 생각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각각이 독립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에 A, B를 각각 넣은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꼭지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전체 기체의 압력이 3분의 7 ATM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A의 부분 압력은, 자, 얘네들을 PATM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X 곱하기 P를 물어보고 있고요. 자, 문제에서 온도는 일정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오지, 얘들아. 온도가 일정하니까 PV는 몰수. 이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들어가 있는 기체의 양, PV는 O. PV는 X. 그럼 전체 기체가 O 플러스 X만큼 존재해요. 자, 꼭지를 열어볼까요? 전체 몰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O 플러스 X만큼 있는데, 자, PV. 압력이 3분의 7이 됐고, 부피가 얼마? 더해서 3만큼 됐으니까 기체 양이 7만큼 있대요. 그럼 따라서 X는 얼마? X는 2가 돼야죠. 여기가 2가 돼야죠. 그럼 거기에서 A의 부분 압력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데, 쌤은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어차피 PV는 몰수, 이거 일정한 거잖아? 그럼 압력은 몰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네. P는 A 5개 있어요. 전체 부피 얼마? 3리터요. 3분의 5 곱하기 2 해서 3분의 10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압력을 확인할 때 A의 몰분율 곱하기 전체 기체 압력 이런 식으로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는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전체 기체 7만큼 있죠? 그 중에서도 A가 차지하는 거 5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A의 몰분율이에요. 전체 기체의 압력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체 기체의 몰수가 7이었고 7이 3리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쓱쓱. 그럼 결국 이것도 3분의 5라고 하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몰분율을 이용해서 찾아도 되고, 근데 그냥 우리 PV는 몰수, 이거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보는 방법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테스트 문제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여러분 충분히 많은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 조금씩 더 응용된다면 어떤 문제들도 나올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그린 가나는 티켈빈에서 O2를 눈금 실린더에 각각 모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티켈빈에서 수증기야. 60mm Hg. 이고, 자, 이것 때문에 봐야 돼요. RT는 26,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이다. 라고 나왔죠. 우리 이렇게 RT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어떤 거를 좀 염두에 두자고 실제로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갈게요. H2 기체 양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이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 PV는 NRT. 온도 일정하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면 수증기 압력, H2O 기체 압력이 일정해요. 그럼 몰수, 부피비, 부피, 몰수 이 둘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피비가 2대1입니다. 네, 몰수도 2대1이에요.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니은 갑니다. O2의 부분 압력은 가와 나가 같다? 얘도 우리 O2의 부분 압력 확인해 봐요. 일단 여기에서는 액면이 서로 같죠? 대기압과 혼합 기체 압력이 같을 거고, 그러면 혼합 기체 압력은 O2의 압력에다가 여기 수증기의 압력을 더해서 나타내면 돼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조금 양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물 기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면까지 가해지는 힘이 여기에선 대기압인데 여기에서는 혼합 기체 플러스, 그러니까 O2와 수증기 압 플러스 이물 기둥이 나타내는 압력까지 생각을 해야 비로소 대기압 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O2의 압력은 양쪽이 같겠니? 아니죠. 여기서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니은이 틀린 보기. 자, 마지막 티그 가에서 O2의 양은요? 라고 나왔네요. 자, 이렇게 양은요? 라고 나오면 실제 값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였구나. 그럼 다시 PV는 NRT였고 실제 값은요? RT분의 PV 해주면 되겠네. 주어져 있는 정보 넣을게요. RT가 얼마라고? 네, 26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넣어주게 된다면, 대기압 1ATM이었죠? 1ATM. 단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피가 얼마였냐면 EV였어요. EV. 얘네들이 바로 ATM과 부피, 리터를 표현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13분의 V가 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혼합 기체의 몰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만 알고 싶어? O2에 대해서만 알고 싶기 때문에 O2는 그럼 여기서부터 수증기의 몰수로 빼줘야 되기 때문에 13분의 1V보다 당연히 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좀 응용을 해서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쌤은 사실 이거 물어볼 것 같아. 기억에서 O2의 양은 가가 나의 두 배이다. 자, 이거랑 똑같이 접근을 해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선 그렇게 접근을 할수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억을 판단했을 때는 어떤 조건들을 확인했죠? 온도 그리고 압력이 같기 때문에 몰수비와 부피비가 서로 비례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니은을 보면 가나 O2의 압력이 같나요? 아니요, O2의 압력이 달라졌어요. O2의 압력이 더 작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몰수를 확인할 때는 부피비에다가 압력비를 해줘야 되는데, 자, 압력은 더 작더라. 그럼 들어가 있는 몰수가 두 배보다도 더 커지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기억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매우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티켈빈에서 꼭지로 분리된 용기에 헬륨과 N2 질소를 넣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문제 쭉 읽어봤고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럼 PV 바로 1 나왔죠. 여기 진공이고 수은 기둥 38cm. 38cm, 그럼 0.5 ATM, 그럼 PV 0.5이다. 아,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자, 꼭지를 모두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를게요. 자, 그럼 헬륨의 부분 압력은 우리 PV는 몰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헬륨 그대로야. 전체 부피 3리터야. 들렸어요.
니은 N2의 압력은 혼합 전이 혼합 후의 3배이다. 지금 몰수 그대로네. 근데 부피가 1리터에서 3리 2리 어 1리터에서 3리터로 3배 됐으니 압력은 3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 마지막 ㄷ은 그럼 얘네들은 혼합을 했으면 전체의 몰수 1.5고요. 부피가 3이니까 오 압력이 0.5 atm. 그럼 0.5 atm 38cm 나타내야 돼. 봐봐.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 거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쌤과 함께 기체랑 관련된 문제들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PV는 nRT, 거기에서 나는 어떤 변수들을 고정해두고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걸잘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문제들 풀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29번째 시간이고요. 13번째 주제, 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07페이지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요 파트에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비교하는 내용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단독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생산자 서비스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자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선제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교통인데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교통수단들의 입지 관련된 문제들이 최근에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다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이 교통노선의 시작과 끝지역을 기억해 둔 다음에 아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 수송 분담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자료로 나오기보다는 선지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여객과 화물, 국제 여객과 화물에서 어떤 교통수단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지 요 내용들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그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료 관련된 내용들이 자료로 나오고 선제들이 쫘라락 나와 있었을 건데 최근에는 또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오늘 108페이지의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부터 살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1, 2, 3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특징.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군대는 자급자족이에요. 저희는 훈련소였기 때문에 훈련병원들까지 포함해서 분대와 중대 인원이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실 한 분대와 중대 소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발병도 따로 하고 그리고 다림질병도 따로 하고 했었는데 뭐 말이 다림질병, 이발병인지 그냥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맡아서 이발하고 다림질했던 겁니다. 다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웃긴 건데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군인들은 잘 알아.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로 길이를 다 재서 길이를 딱 맞춘 다음에 거기 이렇게 그 각을 잡아서 줄을 딱 이렇게 잡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줄을 딱 만든 다음에 그줄 옆에를 또싹 다림질로 밀려서 줄이 이렇게 딱 솟아오르게 다림질하는 그 요령이 있었어. 그 요령들이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요령을 전수받아서 다림질병으로 활동을 했었고, 제 후임한테도 물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발병 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발병 했었는데요. 이발병은 당시에는 이제 가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발기계, 그 바리깡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발기계로만 머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깍지 끼고 잘랐다가 깍지 빼고 쓱쓱쓱 자르는 건데, 네.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한번 삐끗하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뭔가 제가 창작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 이발하는 건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이쁘게 만들어주는, 다듬어주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미용사의 꿈을 꾸기도 했었습니다. 미용사의 꿈을 꿨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가위손이라는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머리를 자르러 온 거야. 자, 이 미용업은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용업을 통해서 서비스업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머리를 자르고, 아니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했어.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거야. 이분은 머리카락을 잘리면서 서비스업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소비하는 겁니다. 택시 타면은 운전을 하면서 서비스업을 생산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타고 가면서 서비스업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업의 첫 번째 특징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소비자 근처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만나서 서비스업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많이 자를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미용실이 있는 거고, 택시를 많이 탈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택시기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저한테 머리를 자르고 나서 엄청나게 만족을 한 거예요. 와, 너무 이쁩니다. 감사해요, 원장님. 하면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근데 가족들이 다 똑같아. 가족들이 저한테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다 같이 옵니다. 와! 엄청나게 똑같이 생겼죠? 다 가족들이야. 다 같이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거, 미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사람이 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잘라야 됩니다. 물론 기계가 발령이 돼서 기계를 딱 씌웠다가 벗기면은, 자, 어떤 머리 해주세요. 띡띡띡띡 하면은 뿅뿅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서비스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용업, 뭐 네일아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운전도 마찬가지고,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조금 벗어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소비하겠죠? 또 제가 한번 생산해서 많은 친구들이 볼수 있으니까 대량 생산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서비스업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많아지면 기계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겁니다.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고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해보면 대량 생산이 어렵다.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에서는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의 특징 때문에.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로 3차 산업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업을 생산 주체에 따라 민간 서비스업과 공공 서비스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수요 주체에 따라, 바꿔 얘기하면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요 주체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도 되게 쉽게 나오고요.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업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생산자는 말 그대로 생산자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생산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에서 기업이 또 다른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생산자 서비스, 주로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광고, 회계, 연구개발 같은 것들. 광고, 우리가 날 광고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회계, 물론 내가 하긴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회계 단위는 어마어마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및 보험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행 이용하고 우리도 보험사 이용하지만 기업에서 이용하는 것은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본적 있죠. 전기차 충전 이제 안심하세요. 30억, 30억.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규모가 엄청난 겁니다. 또 다섯 개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주로 기업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업이고요. 연구개발도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뭐 세무, 회계, 법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업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고객, 수요자는 누구야? 기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이 많은 곳에 생산자 서비스가 입주하겠죠? 기업이 많은 곳은 어디냐? 오,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울에, 경기도에, 인천에 엄청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수도권에 이런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이 대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곳들입니다. 특히나 서울에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심이나 부도심에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죠. 업무지구들. 그럼 서비스업은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는데 생산자 서비스의 주요 고객, 수요자는 기업이야. 그럼 당연히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이 많은 곳에 입지하겠죠. 그 기업이 많은 곳은 대도시, 도심. 특히나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집중도가 높다는 겁니다. 좀 이따 살펴볼 소비자 서비스도 서울과 경기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울 집중도가 높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요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정한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을 어느 나라의 실리콘밸리라고 하거든요. 뭐 한국의 실리콘밸리, 인도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대덕연구단지예요. 어디냐? 대전입니다. 많은 연구시설들이 여기에 입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연구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대전, 좋아요.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 집중도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서비스. 얘는 소비자,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입니다. 도소매업, 물건 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게. 얘는 식당과 호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게 가서 물건 사죠? 식당 가서 밥 먹고, 호텔 가서 잠잡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가 됩니다. 그럼, 어디에 많을까? 사람 많이 사는 곳은 가게도 많겠지? 사람 많이 사는데 식당도 많겠죠? 그래서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대도시들에도 이 음식점 및 주점업, 프랜차이즈 종사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구와 비례하여 분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 인구 많은 데가 어디야? 거기가 바로 서울과 경기이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높지만 생산자는 특히나 어디? 서울의 비중이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이 많아서. 자, 그런데 아까 대전은 인구 대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 높다 그랬죠? 요 지역들은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 산업이 발달하면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인구 대비 가게도 많고 식당도 많고 호텔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산업 발달하면 가게 많고 식당 많고 호텔 많을까요? 볼까요? 자, 지금 요거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입지 개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이 많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어디 있나요? 네, 다시요. 강원도 보이고요.

보이고요. 제주도 보이죠. 이런 지역들은 왜 음식점 및 주점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을까요? 관광 산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여행 오면은 가게 가서 물건 사고, 식당에서 밥 먹고, 호텔에서 잠자잖아요. 그래서 관광 산업 발달하면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 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데가 관광 산업 발달한 제주와 강원입니다. 얘네들은 세트처럼 따라다니죠. 지난번에 농업에서도 관광 산업 발달한 제주와 강원은 경험농의 비율 높다 얘기했었죠. 고기랑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사업체 수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더 많냐? 편의점이 많죠. 종사자도 편의점, 소비자 서비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요거는 규모와 관련이 깊은 건데, 은행이랑 편의점 중에 누가 더 규모가 크냐? 하나의 은행과 하나의 편의점 중에 누가 더 일하는 사람이 많냐? 은행이겠죠. 종사자당 매출액? 물론, 종사자는 소비자가 많지만, 매출액은 생산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보다 종사자당 매출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식 집약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고요. 대도시 도심 집중도는 당연히 기업 많은 대도시의 생산자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산 입지하는 정도, 바꿔 얘기하면 특정적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분포하는 것은 소비자 서비스가 됩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소비자 서비스업,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소비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 입지하려는 경향이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포하는 곳에 분산되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용실이 한 아파트 상가에 20개, 30개 들어오면은 너무나도 경쟁이 심하니까 서로 간에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해서 여기 미용실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하지만 생산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 뭐 은행 뭐 대여섯 개 보험사 막 몰려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입지하는데 당연히 대도시의 도심 또는 부도심이 되고요. 대표적인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집중도가 아주 아주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회계, 세무, 법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탈공업화 사회에서는 다른 산업으로 파급 효과가 큰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탐구 활동, 서비스업의 특성. 자, 우리 오른쪽에 지도 볼까요? 얘기했듯이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 요게 소비자고요. 요게 생산자가 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특히나 서울 집중도가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서울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 서비스업 중 종사자 비율이 높은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다. 여기 대표적이죠. 이들 업종은 대체로 인구 규모와 유동인구에 비례하여 분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업체가 아니죠. 종사자가 많다는 거예요. 종사자가 많다. 종사자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거니까. 다음, 지도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경기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고 인구 규모가 작은 세종은 낮다. 관광산업 발달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는 인구 규모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4배 가까이 되죠. 다음,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대체로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종사자 수가 많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개인 소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업으로 소비자 이동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에 비례하여 분산 입지합니다. 반면 얘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들 서비스업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중도가 아주 높다. 특히나 어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 그래서 이런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고 관련 정보 획득에 유리한 지역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비스 산업 살펴봤습니다. 여긴 어려운 거 많이 없죠? 아래로 가서 108페이지 이제 교통으로 가볼게요. 5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5단원. 자,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사실상 교통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자, 우리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을 운송비라고 얘기하는데,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택시 생각하면 돼요. 택시. 자, 택시를 딱 잡아서 탑니다. 그러면은 이동하지도 않았는데 타자마자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예, EBS 갑니다. 그래요. 주행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기본 요금이 딱 찍히죠.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는데 기본 요금이 딱 찍힙니다. 이 기본 요금이 기종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택시가 달려감에 따라 말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말이 달리면서 내 심장도 같이 뛰죠. 그러면서 말이 점점점점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이 뛰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다가 아, 네! 점점 빠르게 올라가고 점점점 금액이 불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얘는 말이 뛰어가면서 택시가 앞으로 주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붙는 비용이에요. 그것을 주행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과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그래서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요두 가지를 합쳐서 총 운송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운송비의 구조는 교통수단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일단 기종점 비용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점, 시작하는 점과 종점,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이런 기종점 비용은 기본 요금이기 때문에 주행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요금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거리가 0km일 때 발생한 운송비예요. 거리가 0km,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운송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교통수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거든. 이렇게 정리해보면 항공이 가장 비싸죠. 항공, 비행기예요. 그 다음이 해운. 해운. 그 다음이 철도. 그리고 도로가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얘는 터미널의 규모를 생각하면 가장 편한데요. 터미널.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터미널. 공항, 어마어마한 규모의 항만, 유람선 타는 그런 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컨테이너들이 오고 가는 그런 대규모의 항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상대적으로 공항 규모 가장 크고요. 항만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철도 도로순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 비행기, 해운, 배, 철도 도로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km대 운송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행비용입니다. 주행비용. 주행비용은 거리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인데요. 자, 거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면 일정한 거리 이동함에 따라 일정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을 띄어야겠죠? 근데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이유는 장거리 할인 때문인데 멀리 가면은 깎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대형마트 가면은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요금, 기종점 비용이야. 그리고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10km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부과됩니다. 이게 주행 비용이에요. 그런데 40km 초과하면은 8km마다 100원이에요. 원래는 5km마다 100원인데 40km 초과하면 멀리 가면은 8km마다 100원으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장거리 할인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할인 때문에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행 비용은 거리가 멀

벌어짐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행 비용 증가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리 갈수록 얼마나 비싸지니? 그게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항공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요세 가지만 비교해요. 좀 특수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은 교통수단은 멀리 갈수록 많이 비싸지는 교통수단.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교통수단입니다. 그게 뭐예요? 도로입니다. 도로가 가장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아. 다음은 철도입니다. 마지막은 해운이 됩니다. 이렇게 멀리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안 비싸죠. 멀리 갈수록 많이 비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로는 단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 철도는 중거리, 해운은 장거리에 유리한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프에서도 자, 요 구간까지는 지금 도로가 가장 싸잖아요. 그렇죠? 도로. 다음, 요 구간까지는 철도가 가장 쌉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철도. 그리고 요 구간 이후부터는 해운이 가장 싸죠. 운송비가. 도로는 기종점 비용은, 다시요. 주행비용 증가율은 높지만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단거리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되고, 해운은 주행비용 증가율은 낮지만 기종점 비용이 비싸서 단거리와 중거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멀리 가도 별로 안 비싸지기 때문에 장거리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기종점 비용,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0km대 운송비다. 이렇게 생각하자. 보험료, 터미널 유지비, 하역비 등의 고정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의 규모가 크면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행비용, 주행거리에 따라 증가합니다. 도로는 해운보다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더 급하다. 기울기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수단마다 운송비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따라 적합한 교통수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교통수단별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타봤잖아요. 내가 타봤던 그 경험 바탕으로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철도에는 지하철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철도와 지하철을 따로 통계를 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도로부터 하나씩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로입니다. 도로. 자, 도로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자동차, 뭐 버스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교통수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택시 얘기했었죠? 택시 탑니다. 여기에서 말이 달려가고 내심장도 뛰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물론 어플 같은 거 통해서 도착 지점을 입력하면은 택시를 탄 다음에 어디 가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 갑니다. 대답을 안 해도 충분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가게 워크인처럼 택시도 그냥 이렇게 불러서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갑니다. 어디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목적지 근처에 가면은 우리 이렇게 고개를 쭉 내밀고 아저씨 거기서 좌회전이요. 저 횡단보도 지나서 우회전할게요. 거기에서 직진하고요. 거기에서 횡단보도 지나서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저씨가 아우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요리조리 쇽쇽 가서 거기까지 이동해 줍니다. 왜? 차는 일단 차가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폭만 있으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기차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기관사 아저씨한테 여기서 우회전 해주세요. 점프, 뭐산 넘어가 주세요. 이런 거안 되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가능합니다. 얘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동성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동성이 굉장히 좋은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가 되는 거죠. 오토바이. 그래서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까지 이동시켜 줍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까지, 문 앞까지. 그래서 문전 연결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전 연결성이 좋다. 기동성이 좋으니까 그 바로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외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물론 너무나도 많은 비가 내리면은 차 운전하기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이 범람했을 때도 충분히 자동차 운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꾸불꾸불한 이런 산지도 우리는 자동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로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상대적으로 지형과 기상의 제약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어마어마하게 안개가 많이 껴있고 어마어마하게 눈 많이 내리면은 운전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행기나 배보다는 기상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로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자, 버스 정류장에 가면 가끔 이렇게 시간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시간에 버스가 정확히 늘 오던가요? 안올 때가 있어. 안 온다고 막 화내나요? 전화해가지고, 아니, 시간이 몇인데 버스가 안 오나요? 아닙니다. 막히겠지. 사람이 많나 보지.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체가 되기도 하고 신호에 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시간에 못 맞추는 경우가 흔해요. 정시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어디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해요. 정말 어디든 가거든요. 하천으로도 뛰어들고 지하로도 뛰어들고 때로는 집으로도 뛰어듭니다. 어디든 갈수 있다 보니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도로의 장점과 단점. 그런데 이 장점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국내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교통사는 도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용하면 어쨌든 한번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철도입니다. 철도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장점과는 반대예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왜? 철로를 따라 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문 앞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기동성 떨어지고 운전 능력성 떨어져요. 또한 높은 산이나 험준한 계곡 같은 데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형적 제약은 큰 편입니다. 기상의 제약은 작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철도도. 하지만 엄청난 장점이 있죠. 일단 시간표. 이 시간에 오나요? 네, 거의 대부분 요 시간에 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 가보면은 막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간표 봤더니만, 오, 곧올것 같아. 조금만 뛰면 살수 있을 것 같아. 탈수 있을 것 같아. 탈수 있을 것 같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딱 옵니다. 아, 가끔은 좀 늦게 오면 좋겠는데 그 시간에 딱 와서 떠납니다. 제 시간에 오죠. 정시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정해진 길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는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든 가다가 사고가 날수 있지만 철도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로를 탈선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 자, 세 번째는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철도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철도는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물론 도시 내에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지하철은 주로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죠. 그래서 지하철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이런 데 있습니다. 대도시에. 차가 너무 많아.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너무너무 막힙니다. 차를 타거나 뭐 버스 타면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지하로 가면은 룰루랄라 제 시간에 맞춰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대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하철 건설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땅 파서 거기다가 철로 깔고 막, 승강장 만들고 비용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지만 그 공사를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나 어느 시간에 타는 사람들이 많냐? 주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타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옛날에는 그 푸시맨이라고 해서 사람들 못하면 이렇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정말 사람들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에는 사람들이 못 타고 막 기다리기도 합니다. 막 이렇게 타기도 하고. 자, 결론은 출퇴근을 담당합니다.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화물 운반에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끔 택배 같은 거, 실버 택배라고 해서 이제 상자 같은 거 타고 운반할 때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통계에 잘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물 운반은 이용되지 않는다. 출퇴근 담당한다. 다음 네 번째는 해운입니다. 배요, 배. 자, 이 해운할 때 배는요. 우리가 배 타본 친구들 있죠? 우리가 타봤던 그런 여객선, 유람선, 모터보트 이런 게 아닙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이런 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규모가 크죠.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컨테이너에 사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컨테이너가 수십 개가 실려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얘는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독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도를 목표로 갔던 건데 독도를 못 가고 울릉도에만 있다 왔습니다. 내내 제가 있는 4일 내내 울릉도에서 독도 사이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고 바다가 많이 출렁이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배가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배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람입니다. 비도 눈도 괜찮아.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파도가 심해지면서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의 제약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리죠? 되게 느립니다. 하지만 멀리 갈때 싸기 때문에 화물 수출입에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입니다. 항공. 비행기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비행기의 가장 큰 단점. 얘는 비싸요. 비쌉니다. 운송비가 비쌉니다. 멀리까지 가는데 돈을 되게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유럽까지 갔는데 막 2, 300만 원만 나오고 막 그래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하죠. 공항에 가면은 사람들 비행기 지연되고 결항돼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들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백두산 갔다 왔는데 백두산 갈때 13시간이 지연됐어요. 13시간. 그래서 정말 그 인천에서 볼링도 치고 탁구도 치고 만화책도 보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사우나도 갔는데도 비행기 시간이 안 돼서 공항에서 또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기 힘들어요. 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 특히나 비바람 몰아치고 안개 끼고 이러면은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연되고 결항되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항공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빠릅니다. 멀리까지 단시간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배 타고 유럽 가면 몇달 걸릴 겁니다. 몇 달까지는 아니겠죠.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비행기는 어쨌든 하루 안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운송 속도 빨라. 주로 국제 여객 수송에 많이 이용되고요. 최근에는 크기가 작은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화물의 국제 수송에도 항공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도로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런데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단거리 운송에 유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다는 건데 이 장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여객과 화물 송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지형적 제약도 작죠. 철도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해운, 기종점 비용이 비싸지만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죠. 왜?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 수출입에 많이 이용됩니다. 화물 다음, 강한 바람 불면은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큽니다. 다음,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비싸요.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장거리 여객 수송과 고부가가치 화물 수송에 유리합니다.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크고요. 그런데 신속한 수송에 유리하다. 비싸지만 빨리 갈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운은 운송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로 가면은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이 나와 있는데 얘는 뭐냐? 어떤 교통수단을 여객 수송할 때, 화물 수송할 때 많이 이용하느냐? 자, 먼저 왼쪽은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입니다.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여객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는 도로입니다. 얘기했었죠? 기동성이 뛰어나고 문전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시는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 차 다음으로 뭐 많이 이용하죠? 차 다음으로 지하철과 철도 많이 이용하는데 지하철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도시는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출퇴근에 지하철이 두 번째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수 기준으로 지하철이 2등이에요. 세 번째가 철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철도는 주로 도시 간 연결에 이용되고 지하철은 도시 내에서의 이동에 이용된다 그랬잖아요. 상대적으로 철도는 지하철보다
운송거리, 수송거리 자체가 멀어요.

그래서 거리를 곱하게 되면 철도가 지하철을 앞지르게 됩니다. 다음, 국내 여객. 출퇴근 생각하면 가장 편한데, 출퇴근할 때 비행기나 배 이용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나마 이용한다면 상대적으로 배보다는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이동하겠죠.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제주도 갈때 비행기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리 곱했을 때 상대적으로 분담률이 높은 A가 항공, B가 해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도로 다음으로는 지하철과 철도의 수송 분담률이 높은데, 단거리 이동 비율이 높은 지하철은 임기준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고, 장거리 이동 비율이 높은 철도는 사람에다가 거리를 곱한 기준의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다. 항공과 해운은 모두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낮은데, 거리 곱했을 때, 여객 수송 분담률이 많이 높아지는 A는 상대적으로 장거리 여객 수송이 많은 항공이 되고 B는 연합 가까운 데 많이 가는 해운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도, 지철, 비배 이런 식으로 암기하곤 합니다. 도, 지철, 비배 거리 곱하면 도, 철지, 비배 도, 철지, 비배 이런 식으로 다음 화물입니다. 화물 자, 국내 화물 수송 역시나 도로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는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거든. 배나 철도 이용하면 중간에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가장 높다. 도로가 압도적인 1등. 도로. 다음 두 번째가 다인데요, 다. 자, 일단 지하철은 화물 운송에 이용되지 않죠. 그래서 4개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국내 화물 운송에 비행기 당연히 거의 이용되지 않겠죠. 남아있는 건 배랑 철도인데요. 자, 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옮길 때 국내에서 배를 이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영남권까지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옮겨야 되는데, 도로나 철도 같은 걸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지만 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해운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철도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는 비행기, 항공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된 반도 국가란 특성 때문에 국제 수송에는 여객이든 화물이든 비행기랑 배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수송에는 당연히 배가 더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화물 수송은 배, 비가 됩니다. 여객은, 국제 여객은 당연히 비행기, 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리해보면, 역시나 국내에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나는 도로입니다.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다는 해운이 되고요. 가는 국내 화물 수송에만 이용되고 국제 화물 수송에는 이용되지 않는 철도가 되겠죠. 라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낮고, 해운과 함께 국제 화물송에 이용되는 비행기, 항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자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 지철비배, 도철지비배, 도배철비 이런 식으로 암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아래로 갈게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인데요. 자, 일단 볼게요. 19세기 말에 근대적인 교통수단인 철도가 등장하고요. 1960년대 후반에 경부고속국도가 건설이 됩니다. 이게 굉장한 건데요. 경부고속국도가 1968년에 착공을 해서 70년에 개통을 합니다. 엄청나게 단기간에 만든 고속도로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요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70년에 개통됩니다. 요 70년은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적어볼게요. 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이전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지은 도로입니다. 그 이후에 수차례 다시 경로가 수정이 되고 또 구불구불하던 곡선 구간을 직선 구간으로 다듬기도 하면서 오히려 구간의 길은 짧아졌습니다. 다음, 1970년대 이후에 대도시에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대도시 교통난에서의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경부 호남 강릉선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2004년에 KTX가
KTX는 2004년에 개통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간단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통수단이 어디를 지나가느냐 이런 내용들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자, 몇 가지만 좀 기억해 둘게요.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경부선이 되겠죠. 경부선. 경부선. 기본적인 경부선 철도는 대전에서 갈라집니다. 대전에서 호남선과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냥 일반선 철도. 그런데 오송 있죠, 오송. 오송에서는 지금 경부 고속선과 호남 고속선이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은 KTX 경부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 됩니다. 오송은 청주에 있어요. 청주. 일반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이에요. 일반 철도. 그리고 경부선이니까, KTX는 이렇게 지나서 김천 지나서 대구 지나서 경주, 울산 지나서 부산까지 갑니다. 경부선이니까 부산까지 가겠지. 대구, 경주, 울산 지나서 갑니다. 그 다음에 오송에서 경부, 다시요. 호남 고속선 갈라져서 호남선은 목포까지 갑니다. 목포. 호남선의 종착역이에요. 호남선 종착. 다음, 익산에서 전라선이 갈라져서 여수까지 갑니다. 전라선의 종착역은 여수예요. 전라선의 종착역. 이런 경로 정도만 좀 기억해 두고요. 분기점만 기억해 둡시다. 다음, 강릉까지도 갑니다. 갑니다. 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강릉까지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 정도 기억해 두고요. 다음, 공항. 공항은 꼭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공항은 인천은 모르는 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은 김포공항인데 서울에 있어요. 이름은 김해공항인데 부산에 있어요. 그리고 대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들에 다 국제공항 있네. 제주 당연히 국제공항 있겠죠.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러면은 이 다섯 군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알수 있어요. 세 군데만 기억해둡니다. 청양무, 청양무,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 있습니다. 청주 양양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울여사, 우리 어머님들 울여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울여사, 울여사, 군포사라, 군포, 원광대 나왔어. 정리해 보면 원광대 나온 울여사, 군포사라, 원광대 나온 울여사, 군포사라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국내 공항 있는데. 공항의 분포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항의 분포. 다섯 군데 청량무. 원광대 나온 울려사 군포사라. 이렇게. 다음, 지하철. 지하철은 23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더 연장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가끔 요거 알려드리면은, 선생님, 어디도 지하철 개통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23년 기준입니다. 일단 중요한 지역은 춘천. 강원의 춘천까지 전철 연결되고요. 춘천. 다음, 충청권의 천안 아산. 천안 아산까지 연결됩니다. 천안 아산. 수도권 전철이 천안 아산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인 부산, 대구에 당연히 지하철이 있겠죠. 부산, 대구. 그리고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와 양산. 당연히 지하철 연결될 겁니다. 김해와 양산까지. 다음에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게 경산이거든요. 경산까지 당연히 연결되겠지.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울산까지 동해선이라고 하는 열차 개통되면서 울산까지도 광역전철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도 지하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천은 수도권 전철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 풀 때도 또 나올 거예요. 다음 밑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변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살펴봤던 교통수단의 입지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워낙에 많은 교통수단들이 있고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나 싶지만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수특과 수완에 실려있는 내용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충분히 다양한 문제도 풀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엔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는 문제 풀어볼 거예요. 복습 꼼꼼히 하시고 문제도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자 보엑스 나와라!

꼼꼼하게 선택관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스테크 윤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29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피크로스학파 마무리하면서 또 스토아학파의 사상까지 같이 공부했었죠.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두 사상 공부했고요. 우리 수업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후반부에 에피크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했었어. 그치, 얘들아? 그런데 그때 기억나니? 차이점 중에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지, 여러분들? 수업할 때 분명히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왜그 얘기 안 하시지? 찾아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옳지, 잘 찾았다. 어떤 거 있었지? 그렇지. 우리 에피크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은둔적인 생활을 강조했지. 반면에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맞아. 공적인 책임과 의무,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들도 뚜렷한 차이점으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본인의 꼼수체크 자료, 지난 강의 자료 찾아서 후반부의 내용들 더 추가로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에 관한 내용들 OX로 좀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중세시대,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가들 간단하게 또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선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에피크로스의 입장입니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을지라도 자기 희생 자체는 선이다. 얘들아,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않았어. 즐거운 삶, 쾌락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 그래도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소중하니? 아니야, 그런 거 인정하지 않죠? 에피크로스는 그 자체로 선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어때? 쾌락을 가져와야 합니다. 행복을 가져와야 합니다. 즐거움을 가져올 때, 비로소 자기 희생이, 네, 가치를 갖는 것이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그 자체로, 선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들, 에피크로스는, 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은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 얘들아, 그거 잘 봐봐. 에피크로스는요, 물론 쾌락을 중시한 쾌락주의 사상가인 건 맞지만,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기억하지, 쾌락의 양을 늘리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짜장라면 다섯 봉지, 여섯 봉지, 일곱 봉지 먹으면 어때? 이후에 더큰 소화 불량이 와서 더큰 고통이 온다고 했잖아. 쾌락의 역설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오히려 잘했어.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쾌락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쾌락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크로스가 생각하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쾌락은 바로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 몸과 마음의 고통이 제거된 상태.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 없는 아타락시아, 평정심이었습니다.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절대. 맞는 말이 아니죠. 왜 틀렸어?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명예욕은 어때?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야. 즉,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다.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멀리 해라라고 에피쿠로스는 이야기하죠.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진다. 얘들아, 즐거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어때? 덕을 갖추어야 되겠죠? 이성, 뭐 정의 이런 덕 갖추어야 하고요. 이성이나 정의를 갖추면 그런 사람은 또 즐거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신과 운명에 대한 수능은 행복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왜 틀렸니? 왜 틀렸니? 얘들아, 운명 존재하지 않지. 애초에 운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려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죠. 사려깊음이나 정의와 같은 이러한 덕들도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쾌락에 이바지했을 때, 쾌락을 가져올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이번에 스토아파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작용한다. 맞지? 이런 신적 필연성, 이것이 바로 이성, 즉 로고스였습니다.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얘들아, 틀렸지? 외부 사건 자체는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과 판단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연하죠. 자,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서부터, 자연적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어려웠어. 그런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자연, 그것이 바로 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정한 질서와 같은 맥락이죠. 같은 표현이야. 즉, 자연법이 신이정한 질서이기 때문에요.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이거 좀 어려웠니? 에이, 맞잖아. 그래.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그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죠? 로고스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잖아. 생성, 생성. 처음 생성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 바로 이성, 로고스라고 스토아파 사상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덕한 자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만 바랄 뿐이다? 얘들아. 왠지 스토아파 사상가들은요, 왠지 이거 맞는 걸것 같아요, 쌤. 되게 희생적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이성에 따른 삶이었죠? 운명에 순응하면서 모든 정념에 초연한 그런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테이아의 경지는 이미 무엇이야? 그래,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이미 최고의 행복이잖아. 그러니까 유덕한 자는 타인의 행복도 물론 뭐 바라죠.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네, 관심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결국은 그렇죠. 나 자신의 행복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연적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어긋난다? 아니죠. 우리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따르면 그 이성, 이 이성이 인간과 신과 우주의 공통된 본성이었잖아. 따라서, 아, 인간이 자연적인 본성을 따르는 것은 이성에 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그것이 바로 이성에 따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신과 인간을 동일한 부류로 만드는 공통 본성이 있는가? 네, 있다고 했잖아.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된 본성, 그게 바로 이성, 그게 바로 로고스였고요. 이러한 공통 본성인 로고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과 인간 동일한 부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이다.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완전한 행복, 스토아파 사상가들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그렇죠.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야. 이렇게 모든 정념에 초연한 아파테이아에 이르는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당위가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인간이 그렇게 지향해야 하는 당위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OX로 한번 스토아파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딱 공부했던 부분이 서양 고대 철학이야.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대 서양 철학 하면 여러분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까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시간 여행을 그렇죠. 더 떠나서 중세의 서양 철학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서양의 중세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철학도 그리스도교 사상이 전개가 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아퀴나스 같이 한번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공부해 볼 거고요. 이후에 종교 개혁 시기에 등장했었던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 사상, 프로테스탄티즘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딱 보면 아는 것처럼 얘들아 중요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매시간 중요한데요. 이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도 역시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에서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다

출제하는 이런 빈도도 결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사상가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퀴나스가 출제 빈도가 더 높고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도 언제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 반드시 다두분 사상가 모두가 다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을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이나 성당 생활 좀 해본 친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를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전개해 나갈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완전 노베예요. 전 베이스가 전혀 없고요. 전혀 배경 지식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다 그리스도교 사상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교의 주요 교리부터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그 유일한 신에 대한 믿음, 신앙심을 중시하던 그런 종교 사상입니다. 자, 그리스도교에서 제일 중시하는 책이 한권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렇죠, 성경. 성경에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의 이름이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그렇죠, 창세기예요. 영어로 맞아, 제네시스. 그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1장 1절, 가장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신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해. 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구나. 아, 창조주, 창조자구나.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신은 창조했고요. 나머지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창조한 창조주와 창조된 피조물이 동격일 수가 없겠지. 아, 신은 창조주로서 어나더 레벨이겠다. 어나더 레벨. 아, 그래서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얘들아, 삐뽀, 삐뽀. 지금 시작하자마자. 시작한 지 10분 이제 막 지났는데 또 사이렌 울렸어. 잘 봐봐. 그리스도교에 따르면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생성한, 창조한, 어때? 근본 원인이야. 그런데 another level, 어떤 원인이야? 그렇죠, 초월적 원인이에요. 자, 신은 온 우주 만물의 어떤 원인이라는 거야? 초월적 원인이라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보라쌤이 왜 이렇게 열을 내신담? 문제 풀어봐. 맨날 틀려 너네. 얘들아, 초월적 원인이야. 초월적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후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상을 공부할 텐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였기 때문에, 아, 우주 만물의 내재적, 그 자연 그 자체, 그 안에 이미 다 내재되어 있는 내재적 원인으로서의 어떤 신개념을 스피노자가 이야기해요. 반면에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우주 만물의 어떤 원인이야? 초월적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정리해 주세요. 이 신이, 이런 초월적 존재인 신이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계획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 내가 조용히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분, 아, 나와. 어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격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은요,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자신이 최고의 선이면서도 그 자신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창조되지 않은 선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잘 보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교의 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 두세요. 물론 아직 우린 스피노자를 배우지 않았어. 걱정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배우게 돼요. 근데 사상가야. 하지만 우리가 직전 시간까지 뭐는 배웠지? 스토아학파 배웠고요. 같은 스스라인이야. 스토아학파한테 큰 영향 받았어. 정도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는데,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 개념은 무엇이었냐면, 공통적으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 소름 끼치도록 필연적인 그 자연. 그냥 그게 바로 신이야, 라고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생각했고요. 그런 관점을 스피노자가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스피노자나 스토아학파의 신은 자연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할 그리스도교의 신은 자연 그 자체 아니지.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고요. 신은 그 자연을 창조한 another level.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 분명하게 구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은요, 인격이 있어 없어. 이거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특징은 스피노자의 신 개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아, 그리스도교의 신은 다르구나. 인격이 있는 분이구나. 인간을 사랑하고, 그렇죠? 인간의 눈물.

누구를 닦아주는,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삐뽀, 삐뽀, 바로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이고요.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현대의 실존주의할 때 공부할 그리스도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 사상가야. 한마디로 셋다다 그리스도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연 그 자체라고 하는 말 절대 성립할 수 없지. 신은 어때? 자신이 창조한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어나더 레벨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은 만물의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내재적 원인이 아니라 어나더 레벨 초월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신이 창조한 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 아주 특별한 신의 걸작품이야. 왜냐하면 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거든. 이러한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얘들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 남용합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어기고 무엇을 짓게 돼? 죄를 짓게 되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신이 명령했는데, 그 신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죄를 짓고, 그로부터 악의 문제가, 이렇게 퍼져가게 되죠. 얘들아,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원적인 죄를 가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불안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구원, 즉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얘들아,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세이브야. 이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러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래, 신의 사랑, 신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신이 인간에게 주는 대가 없이 베푸는 그런 선물이 필요하겠구나. 신이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선물을 우리는 신의 은총이라고 불러요. 신의 은총이라고도 부르고 은혜라고도 부르는데 그레이스 생각하면 좋겠죠? 신이 대가 없이 인간에게 베푸는 그런 신의 은총이 어떻게 반드시 필요하구나. 즉,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인간은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따라서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의 관점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 즉 영원한 행복은요.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때 가능해. 근데 얘들아,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잖아. 이것은 내세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것이 내세에서 실현되는 거야.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현세의 삶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이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우리 한국의 근대 사상 쭉 공부하면서 신흥 민족 종교 공부했었죠. 동학, 증상교, 원불교, 동증원, 동증원, 동증원. 좋아. 동학, 증상교, 원불교는 공통적으로 후천개벽. 그렇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상적인 사회인 후천개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천개벽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지? 동증원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현세에서의 후천개벽을 추구했어요. 자, 이것과 다르게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실현된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 악의 문제까지 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거야. 신이 정말 그렇게 완전한 존재라면 왜악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 얘들아, 그런데 잘 보자. 이 악은요,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기억나니? 신은 그 자체가 이미 선이고 최고선으로서 오직 선한 것들만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신은 그 자신이 선으로서 무엇만 창조했다는 거야? 선만 창조했어? 그러니까 선은 분명히 신이 창조했다는 점에서 실체입니다. 쌤, 그러면 악은요? 얘들아, 악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야. 즉, 악은 실체가 아니야. 그럼 선생님, 악은 도대체 뭔가요? 실체가 아니라면 뭔가요? 악은 그냥 선이 없는 상태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의 결핍, 선의 결여이구나. 얘들아, 어두움을 생각해봐. 어두움은 결코 실체가 아닙니다. 어두움은 단지, 그래, 빛이 없는 상태이잖아. 선이 없는 것, 선의 결핍, 선의 결여, 그것이 악일 뿐, 그런 의미에서 악은 실체가 아니야. 마찬가지야.
신은 그런 의미에서 악을 창조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악의 문제는 기억나니? 그래.

인간이 자유의지를 무엇함으로써, 잘못 사용함으로써, 남용함으로써 드러난 것이구나라고 하는 관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어떻게 오답 선주로 어떤 문항, 어떤 멘트가 잘 나오냐면, 선악을 창조한 신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선악을 창조한 신, 마저 틀려? 틀려. 선악을 창조한 신. 이거 왜 틀렸니? 그래, 예리해, 잘했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은근히 두루뭉술 섞어서 선악을 창조한 신, 이런 워딩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공부했기 때문에 중세의 그리스도교 사상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중세 초기 인물입니다. 중세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스도교 교리가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확립하는 교부 철학, 교회의 존경받는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부 철학이 발전하는데요. 그 교부 철학의 대표자입니다. 중세 초기였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뭔가 뜨거움과 열기가 가득했겠다. 맞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성과 신앙, 즉 철학과 신학 중에서 신앙, 믿음, 즉 신학을 훨씬 더 이렇게 중시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했구나. 하지만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성은 다 무시하고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성보다 신앙을, 믿음을 중시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무시하거나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들 당연히 상식 차원에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방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했다라고 공부를 슬쩍 했는데 기본 입장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굉장히 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할 때 플라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플라톤의 어떤 사상의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좀 체계화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윤사 시간에 보라쌤이랑 열심히 플라톤 열공하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 플라톤을 열공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플라톤의 이런 관점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설명할 때 이런 거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또 수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플라톤의 어떤 부분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을 했을지 좀 궁금하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대표적인 주장은 그렇지, 이데아론이었잖아.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구분했죠. 이원론 기억나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지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구분했었죠. 자, 그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도요, 나라를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이데아론에 맞춰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와 불완전하고 유한한 무엇의 나라? 그렇지, 지상의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좀 둘로 나눠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도 굉장히 플라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친구들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세계가 두 개의 나라로 구분됐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좋아요, 지상의 나라와 그렇지, 천상의 나라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구분했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겠다. 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우리가 두 다리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살고 있는 건 어떤 나라야? 그래, 지상의 나라가 되겠죠? 이런 지상의 나라는 맞습니다. 불완전해.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나는 것들이야. 유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반면에 천상의 나라. 말 그대로 딱 봐도 하늘의 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 이것이 바로 좋아요.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신의 나라가 되겠네요. 그래서 천상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신의 나라라고 해서 신국이라고도 불러요.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책 제목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신국 매운 나라 아니지. 신의 나라, 천상의 나라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여러 문제집이나 또 시험 현장에서 시험지를 봤을 때 제시문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천상의 나라와 신의 나라 이렇게 좀 나라가 두 개로 구분되면 이거 아우구스티누스네라고 탁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아주 아우구스티누스가 강하게 주장했었던 그의 대표적인 관점입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런 천상의 나라, 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렇지, 이건 완전한 나라겠지, 얘들아. 신의 나라잖아. 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끝이 없는 무한한 나라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
아, 이렇게 나라를 둘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관점들 다시 한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수 있겠죠? 얘들아, 그런데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에 누가 과연 속하게 되는 걸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의 방향이 어떤 나라에 속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보았거든요. 생각해 보자.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 즉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 나 자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일까? 그렇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맞아. 지상의 나라에 속하겠죠? 어렵지 않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에 속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자기보다 더 낮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신을 경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반면에 전상의 나라는 누구를 좋아해요? 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향하게 됩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건 신보단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좋아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천상의 나라, 신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선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았어. 플라톤의 영향 받았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플라톤이 중시했던 좋아요. 사주덕 인정합니다. 사주덕이더라. 이제는 나와야지. 앞 글자 따봐. 그렇지. 지용절정. 잘했다. 지혜. 용. 용기, 절, 절제, 그리고 마지막에 정까지, 그렇지, 정의까지 이런 사주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이런 사주덕만 있으면 천상의 나라에 가시는 걸까? 아니겠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비판적으로 수용해.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플라톤은 창조주인 그런 초월적인 인격신에 대한 믿음은 없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플라톤의 사상에는 한계가 뚜렷하게 있었어요. 즉, 이런 사주덕만 가지고서는 천상의 나라에 이룰 수 없어. 얘들아, 천상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때? 성경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교에서 강조되는 세 개의 덕이 더 필요했는데, 친구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바로 신에 대한, 그렇죠,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좋아요, 사랑이 되겠네요. 얘들아, 그럼 총4 더하기 3, 그러니까 총몇 개가 돼? 그렇지, 7개가 되죠? 이 7개를 그리스도교의 7주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의 덕은 기억나니?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옳죠. 들어본 사람 있나 보다. 좋아요.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랑이 가장 최고의 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도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데요. 왜냐하면 천천히 생각해보자. 나 신과 하나가 될 거야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아,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돼서 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거야, 누리고 싶어라는 소망,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신의 나라에, 이 천상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런 믿음이나 소망은 어때? 사라지게 돼. 이미 신과 하나가 됐고 이미 신의 나라에 이르렀으니까. 하지만 사랑만큼은 신의 나라에 이른 이후에도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 그렇지, 최고의 덕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플라톤이 말한 지용절정이라고 하는 사주덕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해석해요. 자,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에 대한 사랑, 용기라고 하는 것도, 절제라고 하는 것도, 정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좋아요? 신에 대한 무엇에? 그렇지. 사랑해.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까지 해석할 정도로 사랑을 중시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이데아를 중시하잖아. 이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정신 속에 존재한다라고 바라보면서 플라톤의 사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좀 정제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요, 이데아와 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최고의 선이다라고 바라보죠. 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톤의 사상과 뚜렷한 차이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플라톤은 어디까지나 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초월적인 창조주로서의 인격신에 대한 믿음, 신앙심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어? 인간이 이성을 잘 발휘해서 그 인간의 이성을 잘 발휘하며,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데아를 인식하고
최고의 이데아인 그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으로 이미 그렇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이 신은요,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했을 때처럼 그냥 머리로만 인식하면 돼. 그냥 이성적으로 인식하면 끝이야.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자,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냥 이성적으로 인식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머리로.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하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이야.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죠. 자, 그가 이야기하는 신은 이성적인 인식의 대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인식을 어때? 뛰어넘는 존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로만 신이 있다 이렇게 머리로만 인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지. 이성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었어. 신이 정말로 존재했어. 이렇게 실존적으로 신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내 눈물을 함께 닦아주면서 함께 아파해 주셨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존재라고 본 거야. 삐뽀 삐뽀 얘들아,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사상 공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지금 진입했지. 너무 중요해. 다시 보자.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어떤 존재야?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야. 정말 신이 있었구나.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요렇게 괄호치는 신은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다. 얘들아, 이런 정도의 표현은요, 비단 아우구스티누스만 인정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신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의 그런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신은 이성적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상 공부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떻게 실현되는 거야? 그렇죠. 신의 계시를 통해서.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인 그 은총을 받아서 신을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하죠.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한다. 즉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어때? 완전하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믿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신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신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신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신과 또 신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윤리사상을 정립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의지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성보다는 무엇을, 그렇죠. 신앙, 즉, 믿음을 보다 더 중시했던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를 강조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삐뽀, 삐뽀. 또. 너무 열심히 우리 열공했잖아.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에서 보면 신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재하진 않는다. 자, 머릿속으로만 딱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수 있을 뿐 실제는 실존하는 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치? 아까 보라쌤이 막 열내면서 이야기했잖아. 신은 이성적 인식을 넘어서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신의 존재는 진리의 존재로부터 증명될 수 있다. 앵쌤, 이거는 또 무슨 소리예요? 얘들아, 잘 봐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가 존재한다면 그런 진리가, 그렇죠, 신일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식한 진리, 그것이 바로 신일 것이다. 이러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증명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신앙이, 즉 믿음이 이성의 온전한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자, 잘 생각해봐.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해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얘들아, 그건 사실 좀 불완전한 거다. 여기에는 이성의 도움이 있을 때, 아, 죄송해요, 신앙.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추론하는 건 어디까지나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반드시 신앙, 믿음의 도움이 있을 때 그런 이성의 기능이 보다 더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이 아끼는 작은 무선 이어폰 같은 걸 얘들아 방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그막 어두운 방에서 더듬더듬 막 찾고 있어. 얘들아, 불이 아직 켜져 있지 않은데 더듬더듬 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찾는 게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해. 그렇게도 물론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좀 불완전하지, 불충분하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좋아. 조명을 탁 키면 더 또렷이 아 이어폰을 딱 찾을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이성만 가지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더듬더듬 추론할 수 있어. 가능해. 하지만 그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 거기에 믿음의 조명, 신앙의 조명이 탁 켜지면 보다 더 선명하게 아,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이성의 온전한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알기 위해서 믿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식으로도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믿어라. 그런 의미에서 이해라고 하는 건 신을 이해한다고 하는 건 어떤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신앙이 이성의 온전한 기능 수행에 기여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잘 떠올려 본다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얘들아, 어렵지 않겠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다시 나왔네. 최고의 선이 신이잖아.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선을 실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죠. 참된 행복은 현세가 아니라 어디에서? 좋아요. 내 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내 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덕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소사,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 중에 최고의 덕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좋아, 너무 잘한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했죠. 플라톤의 사주덕, 지옹절정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미소사가 함께 필요하고요. 결국은 지옹절정이라고 하는 것도 신에 대한 무엇에 좋아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할 만큼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심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그는요, 신에 대한 바른 사랑, 또 질서 잡힌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과 향유를 구분합니다. 자, 사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거고요. 향유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건데, 사용할 대상은 인간보다 하위의 것들, 동식물이나 무생물 등을 사용할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반면에 향유해야 할 대상은 인간보다 상위의 것들이다. 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인 것, 즉 신이다라고 표현하죠. 아, 한마디로 얘들아 잘 보자. 그는 물질보다는 인간을, 육체보다는 영혼을, 인간의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 신에 대한 사랑은 사용이 아니라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 그렇죠. 향유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 향유할 대상은 향유하고 사용할 대상은 사용해야 하는데 신은 향유의 대상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풀때 향유라는 말 나와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신에 대한 사랑이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교리를 처음 공부할 때 이미 다룬 것처럼 원죄론의 관점에서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선물로 부여한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했어. 남용했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 근원적인 죄인 원죄를 갖고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바라보죠. 따라서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신과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어. 즉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것도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들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반대되는 실체가 아니라 선의 좋아요, 결핍, 선의 결여, 선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었죠. 어디까지나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다라고 봤다는 것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좋아요, 오지, 오지, 나오지, 이제 입에서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야 돼. 신이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인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으로서 신에게 돌아가서 의탁하는, 의지하는, 귀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신과 하나가 될때 신과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려보자.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신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상의 나라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서 지상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서 두 개의 나라를 구분해서 본것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독특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들 온전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대지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나누어진 모든 원소,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또는 모든 생명, 즉 식물처럼 양분을 흡수해 존재를 유지하는 것, 동물처럼 감각을 지닌 것, 인간처럼 지성으로서 인식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은 순수하게 존재하는 신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계속해서 해서 가고 있죠. 얘들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플라톤의 사주덕도 결국은 다 신에 대한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 좋아요, 사랑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랑의 대상은 최고선이며 최고의 지혜이며 완전함 그 자체인 신뿐이다. 신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향유여야 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하면서 지용절정의 사주덕도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그렇죠. 아퀴나스 입장 살펴볼 거예요. 친구들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하고 바로 아퀴나스가 나오니까 뭐다 중세 서양 사상가고 뭐 이름도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뭐 비슷한 시기 인물이었나 보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서양의 중세가 굉장히 길었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 전반기 초기의 인물, 아퀴나스는 중세 후반기 인물이기 때문에 두 인물들 사이 거의 1000년 가까이 네, 좀 시대적인 좀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아퀴나스 입장 보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중세 후기의 인물이야. 중세가 저물고 있네. 그러면 그렇지. 르네상스, 문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기운이 무르익은 거야. 아,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중세 초기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 관심이 많아지던 시대상을 반영했겠군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교 교리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했던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야. 얘들아, 스콜라? 스쿨? 같은 어원을 갖고 있죠? 아, 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철학,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가 퀵퀵퀵 날카로웠던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 즉 이성과 믿음, 철학과 신학 중에서 여전히 그도 신을 뜨겁게 사랑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신앙, 즉 믿음, 즉 신학이 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는요, 자, 이성도 신에게서부터 오는 거고요. 믿음도 신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둘이, 즉 이성과 신앙이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좋아요,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아, 그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구나. 즉 이성도 신으로부터, 그리고 신앙도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둘은 양립이 가능하다,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하죠. 우리는 흔히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신을 믿는다고, 아, 그 사람 비이성적일 것 같아. 혹은, 저 사람 되게 이성적이네, 냉철하네. 아, 그러면 신을 좀안 믿을 것 같은데. 우린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퀴나스는, 아니야, 둘은 모순되지 않아. 양립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본인 자신이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도 하죠. 그는, 잘 봐. 이렇게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나 이성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자,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사상가답게 이성의 우위까지도 인정해요. 하지만 둘 사이에 역시 조화가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얘들아, 목적, 행복, 덕,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어휘가 막 나오면서 동시에 신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 이거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 중에 아퀴나스네? 이렇게 딱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적인 덕과 풍성적인 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기억나니? 지성적인 덕에는, 그래. 절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고요. 품성적인 덕은 옳지,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그런 중용의 상태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아퀴나스가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완벽하지 않았지. 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래. 초월적인 만물의 창조주인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판할 건또 비판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이 빨간색 펜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얻어지는 행복? 이건 어디까지나 현세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야. 그치? 그럼 현세에서만 가능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적 단계의 어떤 샘플에 해당하는 행복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가져오는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도 어디까지나 예비적 단계의 덕일 뿐이야. 그러면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 이런 행복은 어떤 행복이지? 맞아, 이것은 내세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즉 내세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영원한 영구적인 행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행복, 이러한 영구적인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뭐가 반드시 더 필요해? 그래, 우리 앞서서 공부한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얘들아, 종교적인 덕 어떤 게 있었어? 오, 맞아. 잘 기억하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그렇죠. 최고는 사랑이었어요. 아,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아퀴나스는 이런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어디까지나 자연적인 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덕 외에도 반드시 어떤 덕이 필요하다?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종교적인 덕이 필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알수 있죠. 결국은 두 사상가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덕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지성적 덕, 지성적 탁월함을 갖춰야 한다. 요 정도의 워딩이 출제된 적이 있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아퀴나스가 이제 수용하면서 신의 존재를 또 이성적으로 증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귀재로도 알려져 있는데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논리학을 또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아퀴나스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증명, 첫 번째 증명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얘들아, 여기 공이 떼그르르 굴러갔다. 공이 굴러가는 걸 우리 눈으로 봤네. 얘들아, 근데 이 공은 왜 굴러갔을까? 다른 공이 밀었겠죠. 그럼 이 공은 왜 굴러갔을까? 또 다른 공이 밀었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얘들아,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을 일으킨 첫 번째 움직임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죠. 얘들아, 생각해봐. 그 자신은 다른 것에 의해서 밀려지지 않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밀어내는 그러한 부동의 동자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다? 신이다라고 아퀴나스는 부동의 동자란 아주 유명한 증명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죠. 결론 내려보자. 신의 존재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 가능하죠. 그러나 잘 봐. 이성에 의해서만 증명 가능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는 걸 눈으로 본 거잖아. 눈으로 봤다는 건 감각으로부터도 신의 존재 증명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감각적인 경험 외에도 이성, 또 신의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증명만 하면 끝이 아니라 증명하고 신을 받아들이고 신을 믿음으로써 또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사상의 차이점,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자연적인 덕은 예비적 단계의 덕이다. 신에게 인도해주는 미소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진정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될때 가능하다라고 보았다는 점들까지 한번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수업은 수능 특강 교재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에 해당되는 중국의 근대화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1, 2차 아편전쟁에다가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의화단운동, 거기다가 있었던 광서신정, 신해혁명, 신문화운동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내용 많으니까 좀 빨리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문호개방부터 나오게 됩니다. 대외무역의 변화가 있었고요. 공행무역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공행무역체제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서양의 여러 국가들이 중국의 물품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국의 청나라 같은 경우는요, 야 됐고 우리는 너네 원하는 거 없어, 우리 걸 원하면 광저우에서 우리 물건을 사가든지 말든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즉 특히 이 중국에서 허락해주는 곳에서만 제한된 양을 사가는 무역 형태였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공행무역체제라고 합니다. 자, 대형무역에서 차 수출로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었었고요. 자,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영국은 인도에 뭘 재배케 하냐? 아편을 재배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청으로 밀 수출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이른바 삼각무역이라고 하고, 대충의 형태는 이렇게 돼요. 원래는 청과 영국이 주고받던 이런 관계에서 이제는 인도를 넣어서 아편을 넣는 이러한 형태가 되면서 이제는 이 은이 청에서 영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큰,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좀 문제였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1차 아편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요 연도 중요합니다. 1840년에서 42년. 그 다음에 1856년에서 60년까지 2차, 그리고 40년에서 42년까지 1차 아편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먼저 1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국의 삼각무역 추진으로 인해서 은의 유출로 청나라의 재정이 파탄되었어요. 그리고 뭐 무엇보다 건강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겠죠. 자, 임칙서를 통해서 광저우의 아편을 몰수해서 폐기하게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 영국이 너 왜 우리 이 아편 안 사게?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몇몇 역사학자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다. 왜? 지금 말로 하자면 금지 그 물품 아닙니까? 아편으로 대표되는. 그것을 왜 이걸 못 팔게? 라고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체결대약전 조약이 난징 조약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난징 조약, 다섯 개 항구 개항,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다섯 개 항구의 개항, 영국의 홍콩섬 하량, 그다음에 공행무역 금지, 배상금 지불, 여기까지가 난징 조약이고요. 그 이후에도 중국의 문호개방 이후 초과 조약, 이것을 이제 후먼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영사 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영국이 계속 무역 확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나라가, 아이, 그만하면 됐어. 나도 이 정도 많이 양보한 거야.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거절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요 사건이 터지죠. 에로호 사건. 에로호 사건이란 건 영국의 국기가 모독을 당했다, 영국이 무시를 당했다, 이러한 사건이었었고, 이것도 사실은 무시도 아니었어요. 그냥 영국이 억지로 이제 그 흠을 잡은 거죠.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의 피살 사건으로 해서 1차 때는 누구만 들어왔습니까? 영국만 들어왔다면 2차 아편전쟁 때는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텐진과 베이징 일대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처음에 텐진 조약이 있었어요. 1858년도에. 베이징의 외교관 주재에 10개 항구의 추가 개항, 크리스티교 포교 자유 등이 있었고, 이것을 추가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이징 조약입니다. 그래서 1차 아편전쟁으로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면 2차 아편전쟁으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요 패턴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텐진 조약에 대한 비준과 영국의 주룽반도 일부 할양, 그다음에 이것을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1860년의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돼요. 1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거 바로 이 난징 조약입니다. 그다음에 2차 아편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텐진 조약이 있었고 마무리 조약으로 베이징 조약이 있었다라는 거꼭 체크해 두시고요.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1차 아편전쟁 후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 후 베이징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아편전쟁의 핵심 난징 조약, 홍콩 할양 5개 항구의 개항, 상하이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의 개항, 공행 체제의 이제는 무역 체제의 금지 이런 게 있었고요. 그 추가 후먼 조약으로 영사 재판권과 최국 대우가 추가되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기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 있었던 것이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2차 아편전쟁은 영국의 무역 확대를 청이 거부하게 되자 영국이 에로우 사건과 프랑스의 선교사 피살 사건으로 2차 아편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텐진 조약 내용은 요 정도 있고요. 자, 청나라가 이걸 파기를 요구하게 되자 다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텐진 조약에 대한 그대로 인정. 그럼 주룽반도 할양과 텐진의 추가 개항, 이것을 중재한 대가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했었다라는 거. 전체적인 내용 같이 기억. 그래서 요 패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볼 텐데 거기 보면 실제로 연표 문제 여기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 있었던 게 태평천국운동의 시작이었었고요. 사실은 이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에서 64년까지 가요. 요렇게요. 근데 요 사이에 가운데 있었던 게 2차 아편전쟁이에요. 베이징 조약도 여기 있었고. 예,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무운동. 1860년대 초에서 1895년까지 있었던 것이 양무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태평천국운동입니다. 자,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부터 64년까지입니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청왕조의 권위 추락, 배상금 지불로에 따른 농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었었고요. 물가 폭등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반청감정이 고조돼 있었죠. 이때 인물 기억하십니다. 홍수전. 별표 쳐서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태평천국운동의 주된 인물 홍수전입니다.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렇죠. 예. 크리스티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상제회를 조직했었고요. 거병하면서 이때 나왔던 이들의 구호가 바로 멸만 흥왕, 흥한, 만주족을 멸하고, 즉 청나라가 세운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태평천국을 건설하고 난징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자, 추진 개혁 중에서는 바로 천조전무제도 너무 중요하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지향했었고요. 남녀평등사상, 특히 당시에 있었던 전족이라든가 변발, 아편금지 등이 이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태평천국운동은 난징 일대를 장악하면서 중국 남부를 장악하는 정도의 상당한 힘을 보여줬으나 한인 관료와 신사 주도로 조직된 향용의 반격, 서양 열강의 청왕조 지지, 그다음에 태평천국군 내부의 분열 등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64년에 끝나게 되었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제 필기노트로 보자면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배상금 지불과 조세 부담 가중되면서 상제회 조직했고.

태평천국. 태평천국 운동은요, 크리스티교 사상에다가 중국의 전통 사상을 융합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멸만 흥한 반청 사상이 있고요. 개혁 내용은 토지 균분과 남녀 평등, 전족 금지, 축첩제 금지 등등이 있었고, 진압은 지도층의 내분과 한인 신사층,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1864년도에 끝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양모 운동이 되겠습니다. 양모 운동은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나오게 되었고요. 자, 태평천국 운동 진압에 앞장섰던 진국번, 이홍장, 이름들 기억하십니다. 진국번, 이홍장 나오면 양모 운동입니다. 등의 한인 관료 계급이 주도했었고요. 자, 이들의 구호는 중채서용. 태평천국 운동의 구호는 뭐였다고 그랬죠? 멸만 흥한. 요런 걸로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중채서용의 뜻은 뭐예요? 중국의 것을 본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서양의 것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바탕으로 부국광명을 추구했고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소울은 우리 걸로 지키지만, 왜? 중심은 우리 중국이니까. 그렇지만 이 테크닉은 서양 걸 참조한다,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바로 이 중채서용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공장이라든가 군수산업, 뭐 금능기계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었고요. 서양식 육해군 창설했고 신식 학교 설립했습니다. 해외 유학생 파견하기도 했죠. 자,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고요. 기업 활동에 대한 관료의 지나친 간섭과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를 노출했던 것이 바로 이 양모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피겨노트를 한번 정리하자면 대충 이렇게 돼요. 1861년부터 그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는 95년까지인데, 요건 몇몇 책에는 62년으로 나와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작되는 연도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요건 뭐 약간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서양 문물에 대한 도입 필요성 때문에 양모운동이 나왔고요. 자, 그 중심 인물 이홍장, 진국번 기억하십니다. 자, 이들의 개혁 내용 캐치프레이드 뭐? 중채서용. 중국의 것을 본체로 삼고 서양의 것을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대적 공장, 회사, 유학생 파견, 군수 공장으로 금능 기계국 등을 만들었지만 제한적 개혁 자체가 한계였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프전쟁, 청일전쟁에서 연이어 지게 되면서 청일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이 양모 운동은 한계점을 완전히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 우리 근본적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청일전쟁의 패배로 일본과 시모노세키 조약, 요 조약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1차 아편전쟁으로 어떤 조약? 난징 조약. 2차 아편전쟁으로 텐징 조약도 있지만 마지막엔 베이징 조약. 조약까지 씁시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으로 시모노세키 조약.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의화단 운동으로 맺어진 조약도 있거든요. 우린 그걸 신축 조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어떤 사건과 어떤 조약이 연결되느냐, 어떤 사건이 어떤 조약의 결과냐, 요거 반드시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열강의 각종 이권이 침탈되면서 양모운동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아, 중채서용? 그럼 안 되지. 근본을 바꿔야 돼. 우리의 이 스피릿을 바꿔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나왔던 것이 변법자강운동이에요. 자, 주도했던 인물은 캉, 류, 웨이, 량치 차오입니다. 이홍장 진국번 나오면 양모운동이고요. 캉류웨이 량치차오 나오면 변법자강운동인데, 요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변법자강! 캉류웨이! 량치차오! 1, 2, 3, 4! 변법자강은 내자죠? 캉류웨이! 량치차오도 다 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자 나오면 내자인 변법자강운동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하지만 안 까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입헌군 주제를 지향하는 개혁적 성향의 지식인이 주도했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떠서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과거제 개혁했고요. 신교육 실시했고 상공업 육성 등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무술변법. 그러니까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예, 그러한 걸 했지만

기득권의 위협을 받았던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실패. 뭐 백일천하. 우리 한국사에서 갑신정변은 삼일천하라고 소위 그러는데 이 변법작용운동은 백일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고 했던 것도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 내 들어가 있었던 서양 세력 내지는 그 서양이 전해주었었던 종교라든가 문물들에 대한 여러 반발이 나왔던 것이 의화단 운동이에요. 의화단 운동. 네. 그러고 나왔던 것이 바로 의화단 운동.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변법장화운동은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변법파가 주도했었어요. 캉류웨이, 량치차오. 변법자강, 캉류웨이, 량치차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했습니다. 입헌군주제와 과거제 개혁, 상공업 육성 등을 했지만 보수 세력의 반발로 백일천하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 변법자강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 우리는 진짜 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하면서 이 변법자강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바로 그 다음에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완전히 당시에 중국인들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의화단 운동이에요. 서양이 전해줬던 종교든 서양인이든 서양 종교를 믿는 중국인이든 전부 다싹 없애라고 하는 반발이 의화단 운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8개국의 연합군이 중국 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축조약으로 체결되게 되는 결과. 특히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외에서는 순원 등이 삼민주의, 뜨리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운동을 펼쳤었고, 뭐 광서신정이라고 하는 광서신정은 사실은 요 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00년대 초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바로 광서신정입니다. 바로 이 표. 사저 참양도라는 그림이거든요. 뭐 돼지에게 저에게 돼지 저자 사저 쏘고 있습니다. 이 저라는 건 지저스 즉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양들을 참하고 있죠. 이건 뭐 서양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세력으로 대표되는 크리스트교의 지저스에게 화를 쏘고 있고요. 그리고 서양 세력을 다 참하고 있는 당시의 중국인들의 마음과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우린 이것을 의화단 운동이라고 합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었고요. 크리스트교 확산에 따른 배회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의화단이 산둥에서 봉기했어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난징을 수도로 삼았고요. 의화단 운동은 산둥에서 봉기했습니다. 자, 이들의 구호는 뭐라고요? 부청멸양.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막아내자. 멸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철도 등의 서양 문물을 파괴하고요. 청왕조의 후원을 받으면서 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결과는 베이징의 외국 공관 등을 습격하게 되자 8개의 연합군이 의화당을 진압하게 됩니다. 베이징도 점령당해요. 그래서 맺었던 것이 신축조약입니다. 의화단 운동의 결과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축조약은 다른 말로 베이징 의정서라고도 하고요.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이 인정되는, 외국군의 베이징 주둔을 인정해주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난징을 수도로 했다.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산둥반도가 바로 그 운동의 진앙지였다.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면 의화단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베이징 일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의화단 운동은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고요. 배회 감정이 매우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부청멸양.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막아내자. 산둥반도에서 베이징 일대까지 확대했습니다. 활동은 철도와 교회를 공격했고요. 서양 선교사나 크리스트교 신자를 살해했습니다. 외국 공사를 습격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개의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었고요. 그 결과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신축조약의 핵심은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 이것이 신축조약의 결과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강서신장이 추진되었어요. 이제는 보수 세력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웬만하면 보수 세력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뜻이겠죠. 보수 세력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고요. 자, 신식 군대를 편성했었고 과거제 폐지와 신식 학교 설립했습니다. 산업진흥 등 개혁을 추진해왔고 흠정 헌법 대강 등을 선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신해 혁명, 1911년도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이 있었으니 우린 그걸 신해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신해 혁명은 청왕조를 타도를 목표로 한 혁명 운동이었었고요. 순원이 혁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중국 동맹회. 중국 동맹회는 1905년에 일본 도쿄에서 만든 것이 중국 동맹회거든요. 뜨리민주의, 삼민주의를 주창했었고, 청정부의 철도 국유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국유화 조치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수천에서 봉기하게 되었었는데, 이 광서신정 당시에 조직되었었던 새로운 군대, 신군이 우창에서 봉기를 하면서 이 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돼요. 그러면서 각 성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해 혁명은 1911년이지만 그 다음해인 1912년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디? 난징에서. 난징을 수도로 했던 것은 나라로 따지자면 명나라가 그렇게 처음 만들어졌다가 이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했었고, 난징을 또 수도로 했던 또 다른 운동은 태평천국 운동도 있었고요. 또 하나, 또 난징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것은 중화민국이기도 합니다. 중화민국은 임시 대통령의 순원을 취임시켰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요거 이해 뭐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화민국이 들어섰을 때 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중국 남부 일대에 청나라 말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난징을 기점으로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청나라 입장에선 저 뭐야? 같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중국 안에 있는데 여긴 완전 튀어나갔네? 그러면 여기에서 군사적인 힘이 있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그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중화민국을 공격해 하게 해요. 공격하게 해요. 그런데 이때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을 공격하려고 할때 위안스카이와 혁명군, 이 순원 간에 타협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와 우리 혁명파를 존중해 준다면 여기 이 중화민국의 대표 자리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는데? 가서 청나라 없애줘 라고 하고 나선 어떻게 하냐? 바로 위안스카이는 일단 청을 쳐요. 중화민국을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 위안스카이는 약속과 달리 혁명파를 탄압합니다. 그러면서 황제 제도까지 부활시키려고 그래요. 이 청나라가 없어지면서 없어졌던 황제 제도를 이제는 내가 황제 아닌가? 라고 하면서 부활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위안스카이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성은 군벌 세력. 그러니까 여기 혁명파들도 역시 막 해외로 떠나가기도 하고 이제 힘을 잃고 있던 상태에서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위안스카이도 없게 되자 각각의 이 지역에서 내가 짱, 내가 짱, 내가 짱, 내가 짱, 내가 짱, 내가 짱이라는 각 지역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등장했던 세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벌 시대가 전개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신해 혁명 보겠습니다. 자, 신해 혁명은 수천에서 시작됐지만 사실은 신해 혁명 당시에 더 중요했던 건 우창이에요. 우창에 신군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우창봉기를 필두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원이 임시 대통령으로 1912년 중화민국의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이때 당시에 베이징 일대에선 야 얘네 가서 없애줘 라고 하게 되는 위안스카이를 파견하게 되죠. 근데 이때 위안스카이와 순원이 타협을 보게 되면서 청나라를 쳐서 없애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

비안스카야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돼요. 다시. 그리고 나서는 이 임시자도 없애버려요. 정상적인 이제 대통령이 되죠. 자, 순원의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삼민주의를 구상한 순원은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화교 등을 중심으로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고 반청 혁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1912년 1월 1일 수립된 중화민국 임시 대통령이 되었으나 위안스카이에게 대통령직을 양보하였고요. 이후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위안스카이가 사망하자 귀국하여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던 인물이 바로 요 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정 한번 보시면 광서신정 1900년대 초 보수개혁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고요. 군대로 신군을 만드는 등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뭐 배상금 지불과 세금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당시 청정부에서 민영철도를 국유화 시도하는 모습에 의해서 각지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신해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신해혁명은 1911년입니다. 중국 동맹회와 유학생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신해혁명의 핵심 내용은 바로 뜨리민주의, 삼민주의가 되겠습니다.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수찬봉기와 우창봉기로 이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었고요. 1912년 1월에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난징에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등장했고요. 자,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없애는 모습까지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혁명파를 탄압하게 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중국은 다시 한번 또다시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군벌 시대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신문화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신문화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191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련의 사회적인 여러 움직임, 뭐, 그런, 뭐, 인식의 개혁 운동, 이런 걸 우린 신문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중화민국 초기에 혼란 속에서 천두슈와 후스 등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유교 전통 문화를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서양의 과학을 수용할 것, 그 다음에 백화운동, 내지는 백화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어체 쓰기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의식을 많이 높여주고 있던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은요, 여러분, 제 강의 필기 노트 8강. 예, 1, 2차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장화운동 요게 있고요. 자, 9강에 보시면 의화단운동, 광서신정, 그다음에 신해혁명, 신문화운동 여기까지 했고 이러한 배경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바로 5.4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했던 내용 관련된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1페이지에 대표 기출 확인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모 문제네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제국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질서 회복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4주 전 우리는 가의 진압 과정을 위해 얼마 전 파쇼다에서 대립했던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시켜 연합국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파쇼다 사건 언제 있었죠? 1898년. 얼마 전에 파쇼다에서 대립했던 영국과 프랑스까지 포함된 연합군이 구성되었대요. 그러면서 이후 우리 연합국이 제국의 수도는 장악하였지만 제국 정부의 조치는 정권 대사를 파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대사는 이홍장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합군은 제국 정부의 통치력 복원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 또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1898년에다가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 뭐 플러스 1, 2년 정도가 될수 있겠죠. 대략의 요 시기 정도에서 연합군이 나오게 되었다. 왜? 의화단 운동 때문에. 그쵸? 여기에 있는 가 운동은 의화단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두슈 등이 주도했던 것은 신문화 운동이죠.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였다. 의화단 운동은 입헌 군주제 뭐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예. 천조 전무제를 발표했던 것은 태평천국 운동이죠. 애로 사건을 빌미로 촉발된 것은 2차 아편전쟁입니다.
백년교 개통에

단체가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이 의아단 운동입니다. 예,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런 내용을 조금 닮은 꼴로 내보자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밑줄 친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미국 공사 콩거, 미국 국무장관 존 헤이. 자, 현재 미군 2,000명, 영국군 2,000명, 일본군 8,000명, 러시아군 3,000명, 프랑스군 200명이 베이징 시내에 진입하였으며, 진입했대요. 여러 군데가 진입했답니다. 자, 위 문서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 공사 콩거가 자국 국무장관에게 1900년 8월 16일자로 발신한 전보 내용이래요. 당시 중국에서는 산둥반도를 근거로 일부 백년교도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동그라미의 부청 멸양을 구호로 반크리스티교 반제국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 러시아 등 8개 열강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 운동을 진압하였다. 이 운동 어떤 운동입니까? 의아단 운동이겠죠? 가볼까요? 신축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죠, 뭐. 그쵸?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1850년대 시작했습니다. 의아단 운동은 1899년에서 1901년까지고요. 해당 안 되고요. 철도 국유화 조치에 저항하며 일어났던 것은 이제 신해혁명. 일본이 타이완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은 청일전쟁의 종전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중국번 등이 이끄는 향령에 의해 진압됐던 것은 태평천국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 4, 5번 문제,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범죄 혐의자를 찾기 위해 에러호를 이제 배 이름이겠죠? 수색하던 중국 관리가 일부 승무원을 체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국기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영국은 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았다는 구실 등을 내세워 개전 방침을 결정하였다. 또한 프랑스도 자국 선교사의 광시성 지역에서 처형된 사건을 구실 삼아 영국의 군사 행동에 동참하였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는 연합군을 결성하고 광저우를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이것은 2차 아편 전쟁이 되겠죠? 공행 무역이 폐지되었다. 공행 무역 폐지는 1차 아편 전쟁의 결과였던 난징 조약에서 이미 공행 무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유 운동은 동쪽으로 유학 보내자는 운동이에요. 예, 베트남 일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었죠.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청이 타이완을 할양했던 것은 청일 전쟁에 대한 결과로 맺어졌던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타이완 할양이 결정되었었고요. 천 두슈 등이 신청년을 간행하였던 것은 1910년대의 신문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가볼게요. 기본 문제 4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홍수전은, 핵심 단어 나왔네요. 홍수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임을 확신하기에 이르렀고 상제회를 창립했대요. 남자 신도는 형제로, 여자 신도는 자매로 불렸고요. 그는 포교 활동을 하면서 만주족을 마귀로 규정하여 하며 억압받는 한족의 정서를 자극했어요. 특히 현실의 불만을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 모든 문제는 열등한 만주족 때문이라는 단순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했고요. 결국 그는 멸만 흥한 등을 주장하며 가를 일으켰고 자신을 천황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는 뭐겠습니까? 태평 천국 운동이 되겠죠? 천조 전무 제도를, 특히 농민들한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천조 전무 제도를 발표했죠. 예, 정답 1번입니다.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 이때는 철도 국유화는 1900년대 되면서 나왔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보다 한참 뒤에 나왔던 것이죠. 8개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던 것은 의아단 운동,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되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 전쟁에 대한 결과입니다.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추진했다. 중체서용은 양모 운동에 대한 결과다라고 할수 있겠죠? 4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의 목표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개혁에 참여한 이들은 실권이 없는 광서제에 의해 평화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으로부터 위로부터의 개혁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권력은 서태후가 장악하고 있었고 궁기처와 총리하문의 실권도 보수파들이 통제하고 있었대. 중앙 각부의 상서실랑 지방의 총독도 대부분 보수파였고 반면 가를 이끄는 이들은 대기 직위가 낮은 관료였고 아무런 관직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그들은 후원자인 광서제가 내린 개혁조서들은 보수파의 방해로 대부분 집행되지 못했고 광서제는 유폐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운동이겠습니까? 변법? 자강운동이 되겠고요. 이거 주도했던 인물 내자 기억하시면 돼요. 캉류 웨이 량치 차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난징조약 체결로 이어졌던 것은 1차 아편전쟁이 되겠죠. 캉류웨이 량치차오 등이 주도하였다. 이거네요. 뭐. 예, 정답 2번. 3번입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한계가 드러났던 것은 양무운동입니다. 3번의 난이 발생하는 게 3번의 난에는 여러분 청나라 초기 요거 3번의 난 진압한 사람 누구예요? 강희제죠. 예. 교회와 철도 등 서양 문물을 파괴했다. 요거 누구겠습니까? 어떤 것과 관련되죠? 의아단 운동. 예, 그 과정에 있었던 거 관련됩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로 여러분 넘어갈게요. 125페이지 수능 실전 문제 3번부터 또 네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것은 영국이 판매한 것으로 검고 끈적거리는 것이 담배 진흙과 같다. 전기를 돌아오게 하고 총기를 돕는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은을 많이 주고 사들여 온다. 담뱃대를 사용하여 흡입하는데 하루에 3대에서 4대만 피우고 그친다. 그러나 그 한도를 조금 넘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질식되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된다. 매년 영국 선박으로 들어가는 은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황제는 이것을 피우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영국 오랑캐가 이러한 조치의 원한을 품고 트집을 잡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게 뭐겠습니까? 아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드디어 교정국인 영국과 강화가 형사되어 예전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자 은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1차 아편 전쟁이죠.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체결로 종식되었던 것은 러일 전쟁입니다. 3번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3번의 난은 청나라 초기예요. 3번의 난을 진압했던 건 강희제고요. 여기에 있는 1차 아편전쟁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오사운동이 전개되는 시기에 벌어졌다. 오사운동은 여러분 1919년입니다. 이 아편전쟁은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있었던 게 이 아편전쟁이잖아요. 예, 전혀 관련 없겠죠. 공행무역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난징조약이고요. 이 난징조약은 1차 아편전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 5번입니다. 양무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청일전쟁의 패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가나조약 체결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볼까요? 가. 청 황제는 영국 인민이 가족과 하인을 이끌고 대청 연해 지역에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및 상하이 등 다섯 개 항구에 기거하면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섯 개 항구의 개항. 가는 무슨 조약입니까? 난징조약.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황제가 러시아 황제는 과거에 체결된 조약을 자세히 검토한 후 몇 가지 조항을 새로이 협의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청과 러시아의 국경은
뭐 송하가차강의 발원지에서 캉카오 현재 중국 헤이루 장성과 러시아의 연해주 접경에 있는 호수라고 합니다. 건너 바이링강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바이링강 어귀에서 산을 따라 어디 어디 강까지 뭐 간다라고 합니다. 동쪽 지역은 러시아에 속하고 서쪽은 청에 속한다. 아하. 그래서 청나라의 일부 땅을 누가 가져가는? 러시아가 가져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청나라가 연해주 일대를 획득했었던 것 뭐겠습니까? 바로 베이징 조약입니다. 참고로 요 난징 조약은 1차 아편전쟁의 결과, 베이징 조약은 2차 아편전쟁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죠. 1842년, 186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었던 시기라니까 이건 전형적인 연표 문제네요. 1842년. 그리고 요거는 1860년이니까 42년에서 60년 사이 찾으랍니다. 광서신정은 1900년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건 해당되지 않겠고요. 내각대학사. 설치요. 이건 내각대학사는 명나라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한참 전이고요.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났다. 태평천국운동은 1851년에서 64년까지 있었던 게 태평천국운동인데, 요 50년대, 1850년대가 요 안에 들어가니까 요건 해당되겠네요. 예, 정답은 3번. 일본이 우뇨호 사건을 일으켰다. 요 우뇨호 사건 바로 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우뇨호 사건은 1875년입니다.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전개되었다? 1825년이죠. 아, 여기 러시아의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들어가 있네요. 전형적인 연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7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비밀 결사가 산둥에서 몰래 일어나 여러 지역을 누비고 방화, 약탈, 살육을 자행하였다. 베이징에 도착해 보니 8개의 연합군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산둥반도에서 8개의 연합군이, 이거 뭐겠습니까? 의화단 운동이 되겠죠. 의화단 운동의 결과는 신축조약이죠. 삼국간섭이 일어났다. 삼국간섭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한 반발로 러시아가를 비롯한 삼국이 일본에 압박을 넣으면서 나왔던 것이 삼국간섭이죠. 이거랑 관련 없습니다. 신축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네요, 뭐. 예, 정답 2번. 금능기기국이 설립되었던 건 양무운동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양무운동이 되겠고요.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었던 것은 2차 아편전쟁. 특히 크리스트교 포교의 가장 진심이었던 나라는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 2차 아편전쟁 중에 있었던 텐진조약에서 그 내용이 있고, 이 텐진조약이 확인되었던 게이 베이징조약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베이징조약까지 연결됩니다. 캉유웨이 등이 변법자강운동을 추진하였다. 변법자강운동은 언제 있었죠, 여러분? 1898년도에 있었고요. 우아단 운동은요, 1899년부터 신축조약은 1901년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네요. 만주족의 전제 정부를 갈아엎고 수립한 새로운 공화정을 공고히 하고 민생을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인민대중 모두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하며 국가에 충성하고 인민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안으로는 전제정부가 무너져도 국내에는 어떠한 혼란도 없으며 밖으로는 우리 공화국이 세계로 우뚝 솟아올라 여러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공화정 첫 임시대총통에 오른 저는 더욱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첫이 아니었으면 이게 또 위안스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러 첫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첫 임시대통령. 중화민국의 첫 임시대통통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순원이 되겠죠. 일조편법이요. 일조편법은 명나라의 세금제도입니다.

0: 수산물제 발표는 누구? 홍수전. 잡지 신청년을 간행했던 것은 뭐 천두슈나 후수 같은 인물입니다. 황제제도 부활을 시도했던 것은 위안 스카이입니다. 위안 스카이랑 순환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주창했던 것이 바로 순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정답은 5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참 넘어가셔서 14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시면, 단원 실력 플러스 2번 문제 있거든요. 요거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 장수 저장에 있는 근거지는 연이어 함락되었고 수도 천경을 방어할 만한 요새가 없었다. 홍수전은 수도를 포기하고 도망가자는 충왕 이수성의 주장을 거절하고 천경을 사수하고자 했대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홍수전은 죽었고 천경은 함락되었답니다. 자, 충왕 이수성, 유천왕 홍청 귀복 등은 붙잡혀 처형되었다. 이거 뭐 끝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평천국 운동이 끝나는 거. 태평천국 운동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1851년에서 64년까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건 끝나는 때의 모습이니까 예, 1864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보겠습니다. 캉요웨이는 좀 더 읽어볼게요. 조정에 꾸준히 개혁을 요구하는 상서를 올렸는데 결국 광서제의 마음을 얻게 되었대요. 자, 광서제는 명정국시라는 조서를 통해 여러 개혁안을 발표했고요. 개혁안에는 과거제 개혁과 신교육 실시, 상공업 육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 등 여러 방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대요. 그러나 서태후와 보수파에 의해 이러한 변혁적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캉요웨이 나왔고요. 뭐 서태후 등 보수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던 것, 이거 뭐겠습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겠죠? 자, 변법 자강 운동 언제 있었습니까? 1898년도 백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이 단원 실력 플러스 문제는 1864년부터 1898년 시기 사이에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가보자고요. 1. 위안 스카이가 임시 대통령에 선출되었던 것은 1912년의 일입니다. 해당되지 않죠. 천두슈가 상하이에서 신청년을 발간했던 것은 이거 1910년대예요. 청과 일본 간의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에 체결되었거든요. 청일전쟁이 1894년에서 95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청일전쟁에 대한 종전조약이니까 95면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임칙서가 광저우에 파견되어 아편을 몰수하였다. 이 아편 몰수하고 했었던 것이 1839년 내지는 40년 뭐 정도 해당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게 40년부터 42년까지의 1차 아편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차 그 아편전쟁 이전이니까 여기 해당 안 되겠죠. 일본의 21개조 요구 철폐를 주장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오사운동이거든요. 오사운동은 1919년에 있었습니다. 예, 나보다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9강까지 해서 중국의 근대화 운동,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 신문화운동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늘 시모노세키 조약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 저 일본이 정리 안 돼 있어서 좀 힘들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건 우리 그 다음 강 일본과 인도의 근대화 운동으로 다음 강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0: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1: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심리학, 행동과학,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조직 내 리더들이 HR 관련 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의 긍정적 경험과 개인의 성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HR 트렌드와 조직관리 방안에 대해 국내 기업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원의 식단이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구내 식당을 리뉴얼하고 유명 맛집과 콜라보하는 등 직원들의 식단에 관심을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수로 꽉찬 냉장고,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진 뷔페식 카페테리아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죠. 물론 빅테크의 실적 하락과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카페테리아 공간을 일부 축소했지만요. 여전히 많은 기업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밥에 진심인 걸까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건강한 직원들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는 건강한 식습관은 기업과 조직 문화의 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스트레스와 번아웃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2년 미국 브igham Young 대학이 미국 회사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요. 불균형하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66%가 업무 생산성이 저하됨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직원들은 결근율도 27%나 낮았고요. 생산성도 20%나 높았습니다. 202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는 미국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9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결과 나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동료를 돕거나 협력하는 행위가 줄어들고 업무 관련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들은 건강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의 식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직원 식단에 신경을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행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헝그리, 배고픔과 앵그리, 화남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요. 배가 고파 화가 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점심을 거르거나 대충 때우게 되면 이 행글이한 상태가 되겠죠. 맛있는 음식

직원들의 만족도, 팀워크, 그리고 생산성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퀄리티 높아진 사내 식단으로 한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우푼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구글은 전 직원에게 무료로, 그것도 최상급 재료로 수준 높은 요리사가 조리하는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사내 식단에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넉넉하게 제공해도 직원들이 고열량 메뉴를 골라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에서는 구글에 입사하면 몸무게가 15파운드 늘어난다는 의미의 구글 15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최근 들어 단순히 직원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직원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데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너츠 전략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처음에는 육식, 디저트류, 탄산음료를 대폭 줄이고 채소나 과일로 메뉴를 대부분 대체했는데요. 직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며 구글 캠퍼스에서 바베큐까지 하는 직원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너츠처럼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직원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썼고 효과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구글은 먼저 직원들에게 카페테리아에서 작은 접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고요. 알록달록 초콜릿과 간식들을 담은 유리병들을 간식들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철제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뷔페식 진열된 음식을 칼로리와 영양성분에 따라 빨간색, 노란색, 녹색으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죠. 그 결과 식당을 찾은 직원들의 3분의 1의 식사량, 간식 섭취량이 줄어들었고, 7주 동안 직원들의 칼로리 섭취는 300만 칼로리 이상 줄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과학적 식단 관리 및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전 세계 50여 개국, 140개 도시에 17만 5천 명의 직원들의 식단과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글로벌 푸드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구글은 미국 요리학회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자발적으로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사례처럼 직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관련 팀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가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직원들의 식단 및 식습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에서 이를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 식단 제공, 신체 웰빙, 건강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갈튼이 제공하는 솔루션인데요. 직원들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여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단과 관심 받지 못하는 식당 등을 파악하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을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건강식을 구매할 수 있는 갈튼 마켓, 웰빙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갈튼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서 직원들이 회사 밖에서도 건강한 식단과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가 부상하면서 MZ세대들 사이에는 특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2B 헬스케어 서비스가 출시되고는 있지만 식음료 솔루션이 결합한 경우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즐겁고 건강한 식단이 즐겁고 건강한 직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조직과 기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기업과 리더들이 직원들의 식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건강한 한 끼가 건강한 조직을 만든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다양성의 이슈와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성 증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한 항공사 사고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78년 크리스마스 사흘 후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안고 189명의 승객이 뉴욕에서 포틀랜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외곽에 추락해 10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비행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고 몇 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접근 중이던 173편은 착륙을 위해 랜딩 기어를 내리려고 시도했는데요. 랜딩 기어 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잔뜩 긴장한 조종사들은 비상 착륙을 염두에 두면서 도착지 남쪽으로 선회하는 등 갑작스레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행기는 결국 공항 착륙을 몇 분 앞두고 외곽에 추락했습니다. 추후에 추락 원인을 확인한 결과는 놀랍게도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기장, 부기장, 항공기관사 모두 문제의 원인이 착륙 장치라고만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차려버린 것이죠. 또한 부기장이 늦게나마 사실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기장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집단사고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집단이 대안에 대한 분석과 이의제기를 억제하면서 공동의 합의를 쉽게 이뤄내려고 하는 것을 집단사고라고 말합니다. 결국 집단사고는 다양성이 부족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착각인 셈인데요. 이 사례는 진정한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조직 내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다양성이란 한 곳에 여러 특성을 가진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성을 사람과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주로 적용하는데요. 인종, 성별, 성정체성, 나이, 종교, 장애,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의 개념이 더해진 뜻으로 그 의미가 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성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기업에 도입이 된 걸까요? 다양성의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는 인권운동의 물결이 확산하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965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우대 정책 혹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말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 정책의 요점은 소수 인종 및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대학의 입시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1980년대까지는 큰 실효를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정부의 정책 또는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에 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기업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1999년 코카콜라의 흑인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들은 흑인 직원들이 백인 동료들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승진의 기회가 적으며 적대적인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들은 버스를 타고 코카콜라 애틀란타 본사부터 미국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까지 시위를 벌여 미국의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코카콜라는 불매운동까지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죠. 결국 코카콜라는 약 1억 9,200만 달러의 소송을 합의하게 되었고 합의금 지급뿐 아니라 공정한 제도 설계 및
투명한 운영이 반영된 회사의 인사정책 혁신도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기업들은 단순히 다양하게만 인력을 구성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포용, 인클루전의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2017년 말 기준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의 95%가 어떤 형태로든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현재는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기업의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외국인 비율도 낮고 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어 다양성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나? 혹은 너무 다른 사람들만 모이면 스피디하게 한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서양보다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고 화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앞에 질문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다양성의 의미가 한 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로 MZ세대의 등장 때문입니다. 딜로이트사 2020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세대들이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 세대 혹은 기업, 학자들이 정의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나이, 종교, 성별, 인종, 세대, 신체 능력을 넘어 여러 경험과 다른 관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성을 더 다양화하고 기존의 개념에 경험, 정체성, 아이디어, 그리고 사고의 다양성을 포함한 인지적 다양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클리대 심리학과 교수 샬론 레미스의 연구 결과 다수가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팀의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즉 다수에서 소수로 흐르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화합을 중요시하고 일부 수직적 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내려고 한다면 수렴적이고 편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조직은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생각하게 되죠. 유나이티드 173편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당시 모두가 착륙장치에만 신경 쓰고 있을 때 만일 누군가 비행기의 이상에 대해 다수와는 다른 가정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부기장이 기장에게 연료 부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이 다양한 의견과 사고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양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의 인사제도 혹은 조직 구조 등을 살펴보면 다양성이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정 집단의 니즈를 반영한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국내 채용 담당자와 면접

위원 교육은 지원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면접위원들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도 국내 기업이 다양성 측면에서 더욱 신경 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구성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맞고 틀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조직 내부의 각양각색 스타일과 목소리를 열린 자세와 적극적 경청으로 구성원들이 긍정적 경험을 자주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 스스로가 편견이나 수직적 체계를 타파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한동안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던 마크 저컨버그,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CEO들이 오피스 없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책상을 공유하는 것은 리더 스스로가 구성원들과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볼수 있죠. 조직의 다양성을 더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조직 내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면요. 그 노력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조직 문화와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직을 돌아보고 조직의 다양성을 조금 더해보는 노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다양성의 시대, 다양한 조직이 살아남는다로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개념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아,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9페이지 체크업 테스트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체크업 테스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모 안에 어법에 적절한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문제,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was일까, were일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메인인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fallen on the ground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if들은 was일까, were일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동사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아, 주어가 어딜까? 주어 중에서도 진짜 주어, 찐 주어가 어딜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동사가 was나 were이 오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굴까? 진짜 주어는 아마도 leave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땅에 떨어진 잎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얘들아, 그럼 if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형이 될 테니까 were이라고 하는 복수형.

수영 동사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were wet and di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축하고 더러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Talking to your plants, help일까, helps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Talking to your plants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너의 식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더라? 동명사 주어라고 부르잖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주기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다. them to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장은요.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the half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우리는 수일치를 시킬 겁니다. 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말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명사 자리에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경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고 하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게임은요,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로 맞출 건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게임이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명사면 뭐로 맞췄나? 단수 동사로 맞추면 되겠지. 자, 그래서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dual.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뭐와 비교해 봤을 때 by comparison with the fir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후반전 게임이 별로 재밌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이요.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일까? 혹은 he must have missed the bus 일까? 이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짚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런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must have pp는 어떤 의미였어? 얘들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어야 됐는데 놓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Or he would be here by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여기에 지금쯤이면 왔었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지금에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조동사 뭐 넣어야 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는 지금쯤이면 여기 도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B번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X 표시하고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제요.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막 TV 원고 작성을 끝마쳤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플러스 PP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have 플러스 PP는 우리 현재 완료라고 불렀지.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쓴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막 TV 원고를 다 작성했다.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막 끝냈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런데 when my computer froz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나의 컴퓨터가 딱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 그 TV 원고를 다 작성한 상태였어 라고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얘들아, 그럼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는 froze up 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야. 그러면 과거 시제인 걸 보면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된 그 이전에 이미 내가 원고 쓰는 걸 끝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 앞에 나오는 동사는 이것보다 한 시제가 앞서야 될 테니까 얘 무슨 시제 써야 되죠? 과거 완료 시제 써줘야겠지. 대답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I had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TV 원고를 쓰는 것을 막 과거에 끝냈을 때 그때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돼 없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써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이요. The information that we were given about the new machines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면 두두두두두두 was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앞에 있는 부분까지가 다 주어 부분이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줄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는 information입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that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정보래.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정보를 받았단 말이지. 받았다는 말인 즉슨 우리가 수동태로 동사 형태를 쓸 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오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쳐줘도 되겠네. 정보는 정보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받은 그 정보는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유용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진짜 동사가 was인 이유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 명사기 때문이다. 그치? 이것까지도 같이 짚어주면 완벽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요. People who are hurt tends to see the act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짧은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people이라고 해서 주어는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동사가 뭘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아 주어 부분이구나. 즉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ee the act, 그 행동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동사는 주어에다가 수나 혹은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people,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동사 뭐 나와 있어? 단수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이때 s를 땐 그냥 tend to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자, 8번 문장 보시면요.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to make a list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one of 라고 나오면 얘들아 진짜 주어를 파악하기 쉬워져요. 왜?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니까. 자, 그럼 동사 찾아주면 되겠다. 자,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여기서도 역시나 수동태에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라고 단수 동사로 잘 맞추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 to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걸로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요.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를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을 부여받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역시나 고쳐볼 겁니다. 자, 9번 문장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Earth was used, has used as building materials in the desert and dry savanna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Earth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흙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흙은요, has used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얘들아, 여기 현재의 완료네? 그러면 흙은 본인이 써온 거죠. 뭐로써 써온 거냐면 as build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 재료로 스스로를 사용한 거야. 얘들아, 근데 흙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이때 has use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런 흙은 사용을 당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즉,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흙은요, was
used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흙은 사용되어졌어요. 수천

20년 동안 뭐로 사용되어졌냐면요.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막이나 혹은 dry savanna, 아주 메마른 지역의 그런 대초원에서 뭐로 사용되어졌다?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어졌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10번이요. This high concentration of cats were probably due to the laws protecting animal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were. 이 부분이 동사네.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야겠다. 맞지? 진짜 주어를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cats가 진짜 주어예요? 아니지. 진짜 주어는 앞에 나오는 high concentration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즉, 밀집도, 밀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나 봐. 그래서,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는 were, 얘들아, 근데 지금 주어가 밀도라고 해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어? 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를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잡아주면 안 되겠지. 뭐로 잡아줘야 돼? was라고 하는 단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높은 밀집도는 was probably due to 아마도 뭐 때문이었냐면요. The laws, 법 때문인 것 같대.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그 법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요. I'm afraid we run out of g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말 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plus pp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I should check the gas gauge before le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나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이미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hould check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야 돼? should have checked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 수치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고요. 12번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are 이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주어 부분이겠지. 자, 주어 부분이 긴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고 있는 are를 일단 단수 동사인 is로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강요하는 거냐면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특히나 먹기 싫어할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를 파악하니까 확실히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쉽고 수월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연습해 봐요. 자,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칠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Over the years, 뭔가 수십 년에 걸쳐서 I am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나는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들아, 우리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상담을 혹은 조언을 종종 받아온 거.

그런데 얘들아,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또 있네?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뒤에 또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조언을 해줘 왔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무슨 표현으로 써줘야 되냐면 현재 완료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ve 플러스 PP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뭐 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 왔다라고 지금 해석해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줬었나 봐요. 자, 그랬을 때 the response is usually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명확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로 agreement,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이었대. 아, 그들이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Most people can se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어떤 걸볼수 있냐면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would a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접근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볼까? 일단 ho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수 있는데 무엇을 볼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볼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의문 부사 나오고 있고요. 의문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The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dvanc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대. 어떤 기회야? 뭔가 새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advancement 이라고 하면 승진이거든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볼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3번은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Their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잖아. 이때 등장하는 there,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고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테니 their 그들의라고 하는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값 테스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16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보면요. Humans usually experience sound as a result of vibration in air or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의 결과로서 소리를 경험하게 된대요? 공기나 혹은 물의 떨림에 대한 결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랬을 때 although sound that humans can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is usually carried through thes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러한 매개체가 어떤 매개체죠? 바로 위에서 나온 Air and water 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기나 혹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지만, vibration, 이러한 진동은요, can also travel through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흙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아, 뭔가 바위 같은 그런 돌을 포함해서 흙을 통해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내용 파악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is. 자, 동사 단원인 만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 확인해 봐야겠지? is라고 하는 동사에 어울리는 주어인지 한번 보았을 때 바로 앞에 sound라고 하는 진짜 주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해서 소리는 단수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었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온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ound can travel through a variety of substances with different dens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을 할수 있는데, 어딜 통해서 이동할 수 있대?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density, 밀도를 가진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공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통해서, 그리고 흙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mediu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개체의 물리적인 특징.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특징은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매개체의 특징은 이라고 잡아주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뭘까? 동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and 뒤편에 나오는 우리 동사라고 볼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physical characteristics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물리적인 특징은요. have a major influence on 어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how The sound can be us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how의 밑줄 그어진 다음에, 문장 다음을 보니까, the sound can be used 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문이라고 부를까? 우리 방금 직전에서도 한번 했었거든? 얘는 우리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자, 그럼 간접 의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how라고 하는 이 친구 뭘까? 의문사라고 볼수 있겠네. 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태 너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requires more energy to make water vibrate than to vibrat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대. 즉, 뭔가 물을 진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And it requires a great deal of energy to make soil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얘들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그랬을 때, thus, the use of vibration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지금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use가 주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가야겠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ing on the ability of the senders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얘들아,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 지금? 뒤에 문장에 눈씻고 찾아봐도 동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depending을 뭐로 바꿔줘야겠다? depends라고 하는 우리 단수형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ability of the sender, 그 소리를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죠. substance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이 진동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이러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 부분이 비어 있었고 depending 이라고 하는 이 ing 형태를 우리가 동사 형태인 depends로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han small animals to use vibration in the soil for communicati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이거 한번 노트 필기 해볼까요? 노트 필기 뭐 하셔야 되냐면 be likely to라고 하는 구문을 우리는 암기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즉, 여기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동물들보다 likely to use vibration in soi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흙을 진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왜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그 수신자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진동을 시킬 수 있을 테니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Soil이라고 하는 흙을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한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암기해주세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the speed. 자,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at which sound trave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speed, 즉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속도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요. The density of the medium which it is traveling throu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 매개체의 density 하면 밀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럼 5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애를 뒤에다가 슥 한번 같이 붙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동한다. 그 속도로 라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즉,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요. In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뭔가 냉동에서부터 sophisticated ov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화된 오븐까지 뭐가 일어나게 됐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냐면 air transportation 하면 항공 수송이거든요. 항공 운송인데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신선한 제품들, 신선한 재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 항공 운항까지 뭐가 일어났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contributed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거든. 그리고 쌤이 앞에 표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주어야. 주어랑 동사가 되게 멀다, 그치? 그럴수록 우리 눈 크게 뜨고 주어 동사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그랬을 때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었냐면요.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싹 살펴보자면, that 뒷문장을 한번 볼까?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 앞을 보니까 air transportation 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우리 저런 뎃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뎃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제빵이나 혹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보면요.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도래. 뭐에 대한 인기도냐면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이나 혹은 잘 만들어진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도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앞에 나오는 breads나 pastry가 아니라
popularity, 인기도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기는요, are growing 이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얘들아, 인기가 지금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네?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좋겠다?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popularity, 이런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나 아니면 pastry에 대한 인기는요, is growing even faster. 심지어는 더 빨리 속도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새로운 셰프가 뭔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전에 이런 인기도가 마구마구 치솟고 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interesting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충분히 흥미롭게도,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어디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냐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have sparked a re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촉발해 내게 되었냐면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반응을 낼수 있도록 촉발시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여기 뒤에 붙어 있는 alike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수거 표현이니까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해 놓으세요. A and B alike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동일하게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낼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바로 뭐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Bakers and consumers가 같은 반응을 내고 있는 거니까 alike라고 하는 표현이 쓴거 너무 적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are looking to recla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reclaim 하면 되찾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나 봐요. Some of the flavors of the old fashioned bre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빵 맛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옛날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re lost, 잃어버려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옛날 빵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거지, 그 맛을.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 쓴거 너무 괜찮네. 그 빵은 잃어버려졌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졌냐면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o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some would say flavor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 빵맛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뭔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맛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수동태로 쓰인 표현 너무 좋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봤을 때 Bakers are researching methods이라고 나오고 있어. 빵을 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for producing the handmade sourdough breads of the pa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제 sourdough 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제로 만든 시큼한 반죽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for이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무슨 표현이 올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수 있지.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빵을 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반죽의 빵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nd they are experimenting. 그들은 실험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냐면, with specialty flour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주 특별한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ir search for flav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을 찾기 위한 그 방법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까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동사인 단원인 만큼 동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2025학년도 3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We lack a sufficient vocabul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for. 우리 이거 방금 전에서도 문제에서 봤었잖아. for가 뭐였어? 전치사였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ing가 올수 있다고, 즉 동명사가 올수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한데 뭐를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making sense of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는 그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가 부족하대.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에 나오고 있는 동명사 표현이 맞다는 거는 오케이, 캐치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에러가 발생할까? 실수가 발생할까? 그 원천을 찾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는 부족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2번 문장 보면요.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비교급 나오자마자 어떤 표현 알아야 돼?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라고 하는 거 밑줄 그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at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 한번 싹 묶어 보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ignorance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무지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동사는 is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보인 것 같아.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깊다. 즉, 우리의 무지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요. 그 무지는 무지인데, over which, 그 위에 우리가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법을 한번 봐봐. over which,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풀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쌤이? 앞에 있는 애 뒤에 붙여보라고 했잖아, 문장에. 자, 그래서 붙여봤을 때,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지식이 세워졌다, 건립되어졌다, 어디 위에

채워졌냐면요. Over the ignor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맥락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ver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너무 매끄럽고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psychoanalysis이라고 하면 심리 분석이거든요. 심리 분석에 시도가 있었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보자 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들을 조금 분류화해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분류화함으로써 좀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는 원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the light of their fake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cure 하면 치료잖아요. 그래서 대화 치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mistak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저기 별표를 쳐놨거든?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실수가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실수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냐면 in the talking c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대화의 치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빠지기 쉬워하는 그 실수들을 categorizing, 분류화함으로써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맞췄으면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 번에 찾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진짜 동사를 봤을 때 얘들아, draw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draw인데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 부분은 psychoanalysis attemp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를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아 심리 분석적인 시도와 지금 아래 등장하고 있는 draw on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하는 게 수일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랬을 때 얘들아 psychoanalysis attempt는 무슨 주어야? 단수야.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draws o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주어가 어디 있는지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 about the normacy conditions for su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subject 하면 얘들아 피실험자거든요. 피실험자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면요.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a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동사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자, 동사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죠. 어떤 애예요? showed라고 하는 이 친구 왠지 동사같이 생겼는데 라고 잡고 우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찾아야겠지. digging deeper into structure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냐면요.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아는 사람 근데 인간을 뭐로 아는 사람이냐면 equipped with a complex nerve system 아주

복잡한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춘 그 인간을 아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Digging deeper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show that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대절 이후부터 한번 보자면,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s on all levels of knowledge acqui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 illusion 하면 환상이거든요. 환상과, 심지어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From sensation to perce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지각에서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이라고 하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 심지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학적인 맥락,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을 크게 크게 보세요. 무엇을 보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이 들여보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멘탈, 우리의 지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쓴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인 showed라고 잡으셨으면 너무 잘 잡은 거고요. Yet, 하지만, once again. 하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we cannot make sense of this picture of our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대.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as immersed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무지,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정신세계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런 무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without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A huge background, 아주 큰 배경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있냐면 공유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을 거래. 자, 그런데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 그 공유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죠? 오형식 동사야. 그랬을 때 동사 mak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그리고 possible, available 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했을 때 available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아.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오케이. 5번까지도 잘 적어 놨다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interwoven with our fall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얼기설기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얽혀 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특히 쌤이 저기 별표 쳐놨었던 3번 문장 있잖아요.

복습할 때 3번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이 동사의 주인이 누군지, 즉 주어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앞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니까 one of라고 해서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고 있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one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무슨 하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empathy 하면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춘 거 너무 잘했네. 그치? 그래서 is 한 가지 방법은요.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한번 놀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어떻게 놀까? 한번 봤을 때 unsupervised kids are not reluct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supervised 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즉 혼자서 놀고 있는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are not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데, 즉 아, 전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children at play 이렇게 신나게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요 often take on other r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데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 M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놀면서 누구인 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 채도 한번 해보고요. Josh의 엄마 역할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happily forcing themselves to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을 어디에 밀어넣게 되냐면 imagine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잘 파악이 되는데 이때 themselves 라고 하는 제귀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제귀대명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제귀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는 어떤 사람이죠? The children,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어가 아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맞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스스로를 어디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 써진 것도 너무 잘 썼네. 그랬을 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free play is becoming ra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노는 것이 흔치 않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요, has documented,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을 했대요? A continuous and ultimately dramatic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적인 decline 이라고 하면 얘들아, 감소잖아. 극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극적인 감소가 일어나냐면 in children's opportunity to play and explore in their own chosen w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 To play,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어디에서? Over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에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ltimately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 dramat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6번이요. The effect has been especially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효과는 특히나 damage,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to empathy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감에 특히나 이런 damage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amaged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damag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특히나 이런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he concludes that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A decline of empathy, 이런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and a rise in narcissism, narcissism, 즉 나밖에 모르는 그 narcissism이 높아지는 것은요, are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to see in children. 우리가 정확히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왓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밑 설명되는 거? 관계대명사 왓이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는 얘는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잘 쓰여져 있네.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거냐면요. Who have little opportunities to play soci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요. 지금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 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활용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간에서 만나요. 안녕!

서기전 1세기부터 서기 6세기 중엽까지 경상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가야는 신라나 백제에 비해 우리 역사 속에서 잊혀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가야의 역사를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김해인데요. 김해는 전기가야의 주도국이었던 금강가야의 옛 도읍이었습니다. 전기가야의 중심 고분군인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금강가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무덤 총 212기가 발굴되었는데요. 이곳에는 대성동 고분군 중 최초의 왕묘라 할 수 있는 29호 목광묘를 발굴 당시의 상태로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3세기 말에 지어진 29호 목광묘는 5세기 초 그 묘를 파괴하고 그 위에 중복 축조하여 39호 목광묘가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중복 축조는

다른 지역에서 유례가 없는 김해 지역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성동 고분 박물관에는 각 무덤에서 출토된 금강가야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철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강가야의 갑옷과 철기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야의 여인상은 무덤에서 출토된 인고를 토대로 복원한 것인데요. 1500년 세월을 거슬러 가야인과 가야의 문화를 만난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고령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대가야는 후기 가야의 맹주이기도 했는데요. 두 산성이 있던 능선을 따라 대가야 왕들의 무덤이 줄지어 늘어선 지산동 고분궁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고분만도 수십 개에 이르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작은 고분까지 꼽으면 무려 200기가 넘는데요. 고분군의 규모로 융성했던 대가야의 세력을 짐작해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대가야 왕릉 전시관인데요. 이곳에는 최초로 확인된 대규모 순장 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44호분 내부가 실물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식, 주인공과 순장자의 매장 모습 등을 통해 대가야의 풍습을 알 수 있었는데요. 많은 유물이 도굴되었지만 남아있는 금동 그릇과 은장식 쇠창, 금기거리 등을 통해 많은 껴묵거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77년 발굴된 크고 작은 널 35개는 우리나라 순장의 역사를 처음으로 확인해 주었는데요. 13호 돌던 널에서는 부부로 보이는 30대 남녀가, 28호 돌던 널에서는 30대 아버지와 8살가량의 딸이 합장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순장의 흔적을 확인하며 인간의 권력 앞에서 또 다른 인간은 그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라가야의 흔적을 따라 하만을 찾았습니다.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은 가야시대 고분 유적으로는 규모가 대단히 큰데요. 기원 전후부터 아라가야가 멸망하던 때까지 약 550년간의 고분들로 원형을 잃은 것까지 포함하면 1000기 이상의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분에서는 4에서 5세기 아라가야 양식을 담고 있는 특유의 토기들을 비롯해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요. 아라가야가 철의 왕국이라 불리었을 만큼 말투구와 말갑옷, 제갈과 안장, 쇠창과 화살촉 등 수준 높은 철기 유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자 고령과 김해, 함안의 가야 고분군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데요. 이를 계기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거점 역할을 했던 창녕입니다. 과거 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리던 곳으로 관룡사는 창녕을 대표하는 사찰인데요. 관룡사는 가야 때에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지만 신라 내무랑 때에 창건된 후 진평왕 때인 583년에 증법국사가 증창했다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룡사에 이르면 병풍바위가 눈길을 끄는데요. 사찰을 감싸고 있는 듯한 바위의 모습에서 자연의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관룡산은 규모는 작지만 보물이 많은 절인데요. 세월이 느껴지는 대웅전과 빌면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는 약사전, 세월을 견뎌온 3층 석탑, 그리고 석조열의 좌상까지 역사와 의미를 담고 경상도의 고대 역사를 찾아 떠난 여행. 발 아래 세상을 바라보니 마음을 채우던 욕심을 내려놓고 부처의 마음이 되라는 깨달음으로 채웁니다.

0: 수학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을 구원해줄 오늘의 주인공은 경제학과에서 미래를 꿈꾸는 박소연 양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수학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교 경제수학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있다는 그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을 찾은 후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유지, 수학 공부의 매력까지 알게 됐다는데.
1: 수학 개념을 공부할 때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증명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 때도 자신의 논리력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배우는 고등학교 수학을 접한 후 수학이 단순 계산 능력만을 키우는 과목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소연이야. 개념과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접목한 소연양의 공부법을 공개한다.

0: 매일 아침 소연양이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하루 계획표 작성하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소연양은 알찬 하루를 보내고자 해야 할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고 실천한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해준 고등학교 때 학습 플래너들.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는 수학 공부 계획만 봐도 소연양이 얼마나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 알 수가 있다.
1: 플래너는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 같은 것도 시간 계획이 매우 중요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정말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 비중이 플래너에 많을 수밖에 없었죠.
0: 수학은 무조건 어렵고 싫다고 생각했던 그녀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1: 고등학교 수학은 암기만 강조하는 중학교 수학과는 달리 개념부터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0: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소연양에게 수학은 외운 공식에 숫자만 대입해 푸는 과목, 즉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달랐다. 개념이나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즐거움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해 문제를 푸는 재미가 생긴 것이다. 무작정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스스로 생각해서 학습하는 소연양의 수학 공부법. 멘토링 과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0: 다양한 이유로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배들을 돕기 위해 소윤 양이 나섰다.
1: 왜 슈퍼자가 생기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은 개념이 조금 어렵잖아.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도대체 왜 이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개념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공식을 알면은 그게 문제에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문제도 못 푸는 거야. 그래서 수포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수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기보다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개념에 진짜 충실하게 공부를 했어.
0: 진심이 담긴 선배의 조언에 초집중. 멘티 지원자들에겐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다.
1: 멘티 신청서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0: 특강에 이어 소윤양이 준비한 밀착 멘토링 프로젝트. 먼저 멘티 지원자들이 느끼는 수학 공부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케 했다. 평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취약한 단원에 대한 세세한 질문까지. 학생들 또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멘티 지원자들이 떠난 후 홀로 교실에 남아 신청서를 살펴보는 소연이야. 자신의 공부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고르느라 심혈을 기울이는데 혹시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
1: 개념 이해가 어렵거나 아니면 그것이 문제 활용이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를 뽑고 싶어요.
0: 가벼운 발걸음으로 둔촌고를 다시 찾은 소연 양.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의 멘티는?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문제풀이에 약하다는 둔촌고 2학년 김정욱 군이다.
2: 저는 집에서만 수학 공부를 해서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을 잘 몰라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딱 풀다가 딱 개념적으로 풀다가 막히는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해설지를 보고 보면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됐는데 하는 게 좀 항상 아쉬웠어요.
1: 시간 낭비 중에 시간 낭비야. 그래서 혹시 개념에 모자라다고 느끼니?
2: 그냥 조금 그런 파트가 몇 개 있어요.
1: 무슨 파트?
2: 지수나 로그 같은 거는 좀 개념이 헷갈려서. 네.
1: 지수 로그?
2: 네.
1: 그러면 지수와 로그 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 가지고 있니?
2: 네.
1: 교과서를 쭉 읽고 개념서를 쭉 읽어. 그러면 거기에 공통되는 사항이 있을 거야.
2: 네.
1: 아니면 법칙이나 그런 걸 적어놓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쭉 정리를 해.
0: 소연양은 교과서와 개념서를 읽어본 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이나 공식을 루트에 정리. 이때 단순히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 이해하며 정리했다. 또한 증명 과정 속에서 발견한 중요한 법칙이나 공식은 눈에 잘 띄도록 따로 기호로 표시, 좀 더 신경 써서 공부했다.
1: 교과서나 개념서에 없는 증명 과정을 내가 써서 그거를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했었거든. 예를 들어서 로레 정리나 평균값의 정리는 교과서 보면 그냥 이거는 이거라서 그냥 이거예요 이런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를 내가 증명을 해봤어. 여기 보면은 내가 증명 과정을 이렇게 썼어.
0: 증명 과정을 풀어나갈 때는 교과서에 나온 설명에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덧붙여 자신에게 설명하듯이 서술형으로 정리했다.
1: 그 증명 과정을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x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고 y제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네가 너 스스로한테 설명하는 듯이 증명을 하라는 거야.
0: 특히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왜, 어떻게라는 궁금증을 갖고 풀어나가려는 노력만으로도 개념 공부의 깊이가 달라진 것이다.
1: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암기가 암기가 아닌 게 되는 거지. 암기를 하는 거지만
2: 머릿속으로 이해 다 한.
1: 그렇지. 맞아. 이해를 잘하고 있네. 좋은 자세야.
2: 그럼 이런 공식도 그렇고 수학을 단순히 암기한다기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풀면 좋은 점이 뭔가요?
1: 공식을 외울 때 내가 굳이 이렇게 증명을 쓴 이유는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하는 거지만 그 공식의 원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수능은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니까 그냥 암기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증명을 알면은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모르면 아예 못 푸는 문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증명은 한번 써보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도 과정을 너 스스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너의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 과정이 꼭 필요해. 개념 공부할 때.
3: 어떤 증명의 과정이 있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생략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만 읽어내면서 연결고리만 딱 기억을 하는 거지 사실 과정이 어떻게 돼 나오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 수학이라는 건 어차피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 증명을 이해한다는 건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나오면 수학의 구조를 이해해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그런 증명 없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뭘 공부했는지 나중에 남지 않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증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1: 그럼 여기에 너의 개념 노트가 완성이 됐겠지? 그러면 외워. 싹 외우고 A4 용지나 연습장 같은 거 있잖아.
2: 네.
1: 그걸 하나 가져와. 그래서 이거 안 보고 여기에 있는 여기 너가 개념 노트에 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쓰는 거야.
0: 소연영은 개념 노트를 토대로 이해한 공식과 증명 과정을 머릿속으로 암기한 후 백지에 그대로 적어보면서 복습, 완벽하게 암기하고자 했다. 백지에 적은 내용은 개념 노트와 비교하여 틀린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 사소한 글자 하나라도 노트와 다르다면 틀린 부분을 고치고 다시 공부했다.

0: 네가 완벽하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쓸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통 한 번에 통과할 때도 있었고, 보통 한 두세 번 쓰더라고. 많으면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내가 왜 그렇게 쓰라고 하냐면, 하나라도 소홀하면은 다른 거에도 소홀하게 돼 있고, 하나라도 열심히 하는 애가 다른 걸다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런 마인드를 너가 가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 일부러 나한테 엄격하게 하는 그런 자세는 공부에 있어서 나는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개념이랑 백지 해가지고 이제 암기까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한번 풀고 버려?
1: 아니요, 그냥 틀린 문제만 모아서 풀고 그거 없어질 때까지 쭉 풀었어요.
0: 없어질 때까지 풀었다는 게 무슨
1: 그
0: 소리야?
1: 이제 저 문제 틀리면은 틀린 문제를 엄마가 다 오려서 한뭐 종이나 노트에
0: 근데 만약에 이걸 오리면 여기는 다 맞았어. 여긴 틀렸어. 그럼 이걸 오리면은 맞은 문제 안 본다는 소리네?
1: 붙여주세요. 아, 네. 네.
0: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자신감인걸? 한번 맞춘 문제는 이제 안 틀린다 뭐 그런 자신감인 건가?
2: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소윤영은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모든 문제를 세 번 정도 다시 풀었는데 이때 문제집에 바로 풀지 않고 프리노트를 사용. 노트에 직접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풀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문제집에 표시를 했다.

0: 그러고 나서 나는 너처럼 틀린 문제만 복습을 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내가 맞춘 문제든 내가 틀린 문제든 다시 다 풀었어.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내가 3번에 맞춘 문제는 다음에도 맞출 것 같잖아. 근데 의외로 틀린 문제는 맞출 때가 있고 맞춘 문제를 틀릴 때가 있어. 틀린 문제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고 좀 신중하게 보잖아. 그러면 다음에 풀 때는 안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맞춘 문제는 내가 좀 대충 풀잖아. 그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거지. 근데 연습할 땐 괜찮지만 그 일이 수능 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원래 알았던 문제인데 내가 뭔가를 까먹고 연습을 많이 안 했어가지고 틀렸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지금 너가 아직 개념도 모자란 시기에 무슨 자신감으로 맞춘 문제는 맞췄으니까 버려두시면 고3 가서 그 잠깐 메꿔져 있지 않은 부분이 고3 가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맞춤 문제라고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이한권 문제를 다 풀었다고 치자. 그러면 바로 다시 풀지 말고 네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고 푼다는 그 정도의 시간 간격 텀을 두고 다시 풀어. 그러면은 또 맞은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체크를 하는 거야. 또 다시 풀어. 그러고 나서 또 텀을 둬. 또 다시 풀어.
1: 머릿속에 답과 풀이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풀면 진짜 실력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순차적으로 돌려가며 복습하도록 한다.
2: 그럼 그 문제집 풀때 반복하실 때 모든 문제 다 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막그 그냥 생각하면 바로 나오는 제일 앞에 쉬운 개념 문제도 다 다시 푸셨어요?
0: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 그건 논리력이고, 그건 개념 이해야. 근데 쉬운 문제를 정확히 푸는 거는 그 못지않게 중요해. 특히 21번, 29번, 30번 문제 어려워서 못 푸는 애들 당연히 있어. 고3 가서 그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남들 다 맞추는 문제는 너도 맞춰야 되는 거야. 남들 맞추는 문제를 네가 틀리면은 안 돼. 그래서 나는 쉬운 문제도 당연히 몇 번을 풀어도 맞지. 대신에 더 빨리 풀수 있도록 연습을 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정확성을, 쉬운 문제는 스피드를.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둬야 하는 건좀 달라. 그리고 고3 2학기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10월쯤 되면은 맞춘 문제는 뭐 그냥 풀수 있을 만큼 그냥 돼.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틀린 문제만 풀어.
3: 그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반복해서 푸는 게 마치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었구나. 첫 번째 풀었던 거를 두 번째 반복한다 하면 첫 번째 행동과 두 번째 행동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도 똑같고 절대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정확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고민한다라는 거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게 반영된 복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무조건 반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반복해봤자 첫 번째, 두 번째와 큰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 반복이어야 되고 그 목적이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1: 정답을 맞히는 것만큼 중요한 수학 공부 습관 공개.
0: 그리고 너 글씨 예쁘게 좀 쓰니?
2: 그냥 수학 선생님이랑 저랑 알아볼 정도로는 써요. 이제 시험 때좀더 예쁘게 쓰려고 하긴 하죠.
1: 서윤영은 문제를 풀때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고 깔끔하게 쓰려고 했다. 그래야 나중에 틀린 부분을 분석할 때 계산 실수를 했는지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학생들이 대부분 생략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본인이 계산하다가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쁜 글씨로 써가지고 시험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와서 볼때 자신의 과정

0: 정을 다시 리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글씨 쓰는데 만약에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다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직접 일반 학생들이 실전에서 그렇게 바로 예쁜 글씨로 쓴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도 그게 몸이 배어서 시간에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 상태가 돼줘야지만이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일 때는 좀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거에 좀 고려해서 이 점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 멘토링 이후 꼼꼼한 개념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정욱군. 공식의 직면 과정까지 정리하며 열심히 공부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해하고 암기하려니 공부 시간은 두 배가 되고, 특히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백지 테스트에서 다 봤는데 그래도 심화 문제 풀때좀 적용하는 게좀 힘든 것 같아요. 개념이 좀 흔들리고 그런 게좀 있네요.
1: 며칠 후 실전 대비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3: 이제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2: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신 대로 개념 노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백지 테스트를 한번 제가 봤어요.
3: 개념 노트 어떻게 만든 거야?
2: 개념 노트 이제 기본적 보고
3: 그냥 베낀 거야?
2: 그냥 베낀 때문에 예신 저가 또 만들기도 하고 그냥 저 스타일대로 좀 만들어 봤어요.
3: 글씨 좀 예쁘게
2: 쓰고. 네.
1: 그런데 멘티가 건넨 백지 복습지를 보고 당황한 멘토. 맞은 것보다 틀린 것이 더 많은 상황. 집중해서 다시 공부하지 않고 이 상태로 넘어간다면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3: 그리고 이거는 외웠다고 할 수 없는.
2: 네. 좀 더 해야 되는데.
3: 그래, 좋아. 이거는 다음번에 네가 시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2: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수 부분을 백지 테스트를 했는데 막 2번, 3번 순서를 바꿔 쓰거나 아니면은 이해는 다 했는데 막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나 보면 아는데 그런 거는 그런 것도 다시 다 쓰셨나요?
3: 너가 나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네 질문에?
2: 완벽하게 하라 그러셨을 것 같긴 해요.
3: 맞아. 순서 틀려도 난 틀렸다 그랬어. 싹 다 다시 썼어.
2: 암기가 안 되는데 이해는 다 돼서 넘어가면 안 되나 약간 그랬거든요. 그쪽 개념을 이해하면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는 게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그렇고.
3: 예를 들어서 아, 나 이거 다 맞았는데 순서만 틀렸어요. 맞았다고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나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썼어. 왜냐면 개념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야. 이해 그 암기 단계가 빠지면 절대 안 돼, 수학은. 내가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공식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종착점은 그거야.
0: 어쨌든 수학은 솔직히 이런 것도 있어요. 100% 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암기를 정말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문제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렇게 못하니까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면 그 양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암기해야지 그냥 무턱대놓고 암기하면 그거 이해의 어떤 언어 표현적인 그 내용,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고 수학적인 내용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실전 대비 공부 팁을 알려주기 위해 최근에 본 모의고사 시험지를 챙겨오게 한 멘토.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부터 틀린 문제 유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3: 네프이랑 저 비교를 해봐. 글씨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1: 무엇보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연양.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멘티의 잘 정리되지 않은 풀이 과정을 지적했다.
3: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2: 네, 좀 느껴지는.
3: 그러면 난 이 풀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 이것 봐. 너가 쓴 건데 못 알아먹고 있잖아. 네. 사실 이게 실화야?

0: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글씨 좀 예쁘게 쓰고 좀 네가 알아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말고. 자기 글씨를 자기가 못 알아본다는 거에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글씨를 예쁘게 쓴다는 건 자신의 논리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욱이가 앞으로도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 번만 풀는 게 아니라 보통 나는 모의고사 풀 때도 수능 볼 때도 이게 한 번 풀고 한 번 더 풀고 한 번 더 풀거든? 그러면 그걸 풀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풀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야.
1: 네.
0: 오답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항상 풀이 과정을 시험 중에 다시 체크할 때는 중요한 게 네 답이 틀렸을 거라는 가정을 하고 봐야 돼. 내 답이 맞았을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틀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근데 니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거야.
1: 네.
0: 종이 많잖아. 풀 때는 정말 자리 모자라면 요 종이도 쓰는 거야. 이 종이도 써야 돼. 난 수능 때 요 종이까지도 다 썼거든.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가 틀린 문제 좀 확인해줘.
2: 시험이 끝난 후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 특히 틀린 문제는 틀린 원인부터 실수한 부분, 풀이 접근 방법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도록 한다.
1: 얘도 시도를 막 하다가 결국에 그냥 끼어 맞추기로 했던 것 같아요.
2: 가장 풀기 어려웠다는 심화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0: 이런 문제는 일단 뭐를 구해야 되니?
1: 이런 문제는 그
0: 그러니까
1: 네.
0: 다 무슨 단어 문제야?
1: 아, 그 수열 얘는 극한 문제 미적분
0: 극한 문제긴 해. 근데 네. SN이 뭐야?
1: 넓이요. 아, 적분 문제. 아, 잠깐만요.
0: 잘 봐. 이게 넓이야. S, 이게 S1이지?
1: 네.
0: 이거랑 이거랑 이거 더한 게 S2지?
1: 네.
0: 이거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한 게 S3지?
1: 네.
0: 합이야. 넓이의 합이 SN이라고.
1: 급수.
0: 네. 급수라고. 네. 급수에 뭐가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해? 아까 비율. 두 번째가?
1: 첫째 항.
0: 그렇지. 여기서 첫째 항이 뭡니까? S1이죠?
1: 네.
0: 그럼 저희는 S1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제 첫째 항을 구하고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네가 공비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 보시면 엔간하면 반지름은 표시를 해주세요. 엔간하면 얘를 반드시 반지름은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원을 이렇게 그린 거지.
1: 네.
0: 얘는 원을 이렇게 그린 거고. 그러면 결국 얘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지.
1: 네.
0: 그러면 너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알파는?
2: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배운 개념으로 풀 수 있기에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0: 그래서 답이 얼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연습을 좀 해. 그러면 점점 그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요 안에도 딱딱딱 깔끔하게 풀 수 있어. 엔간하면 이 안에다 푸는 게 좋은 게 찾아봐야 되잖아. 아, 이 풀이가 어디 있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아보면 그것도 시간이니까.
2: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올라가려는 멘티의 의지. 서연양의 멘토링이 많은 도움이 됐길 기대해본다.
0: 저희가 E-알파지. 아, 이제 난 늦었어라고 보이지만은 사실 마지막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해. 지금 계속 열심히 하면은 높아하는 대학을 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글씨 좀 예쁘게 써. 근데 진짜 글씨를 예쁘게 써라는 구박을 너무 많이 해놨어.
1: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서 누나 알려주신 공부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네, 꼭 합격하겠습니다.
0: 정욱이는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기보다는 이 누나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쏙쏙 받아들여서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2: 이번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소연양.
0: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농구도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어요.
2: 그녀의 멋진 미래를

되니까 그러면 아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 가잖아? 애들이 안 보여. 그리고 침대가 편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자게 돼. 아 일어나면 11시야. 그러면 아 그럼 11시부터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11시부터 공부가 되겠냐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2027 내신만점 수능특강 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친구한테 이런 고민을 받았어요.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시험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 너무 심장이 빨리 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비슷한 환경에 본인을 많이 노출시켜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시험 전에 미리 그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을 미리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으로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진짜 시험처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물론 연습이지만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물론 진짜 시험은 아니니까 100%의 긴장은 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시험처럼. 하지만 한 80%라도 이제 내가 진짜 마인드 컨트롤해서 진짜 시험이다. 이 시간 안에 내가 최대한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여러 번 해본다면 진짜 시험에서도 조금 긴장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다면은 한번 미리 비슷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러면 4강 고득점 집중 분석인데요. 이거 자료 뽑아서 여러분들 풀어보셨죠?

이 4강에서는 그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 중에서 레벨 3 문항, 5 문항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잘 풀어오셨다면 우리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2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집합 am에 대한 설명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조건을 한번 보면 x가 0보다 크고 100 이하이면서 로그 m의 x는 자연수인 x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집합 a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뭔가 새로운 집합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보세요. m자리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뭔가 이 집합을 이해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억을 먼저 해결해볼 건데, A2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보자. 자, 2를 대입해보면,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로그 2의 x가 자연수다. 로그 2의 x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연수를 한번 k라고 둬볼게요. k. 로그 2의 x가 k라는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x거든요. 맞죠? x. 자, 그러면 로그 2의 x가 k라는 자연수가 되려면 x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 x는 2의 k제곱. 요렇게 생긴 친구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찾는 x는 2의 자연수 제곱 꼴이어야 하는구나. 근데 심지어 그 x들 중에서 0보다 크고 100 이하인 애들만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의 1제곱부터 가능할 거고, 2의 2제곱, 2의 3제곱,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100 이하이네. 어디까지죠? 2의 6제곱,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 이게 집합 A2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AM이 의미하는 거 어떤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A2의 원소의 개수 총 6개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 기억을 통해서 집합 AM이 어떤 집합인지 이해가 됐어. 여러분도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니은번을 볼게요. 2 이상 100 이하인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Q분의 P가 자연수면 NAP분의 NAQ도 자연수이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저게 과연 맞을까? 아, 뭔가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A2를 기억해서 찾아봤으니까 한번 A4를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Q분의 P가 자연수인 것들을 일단 생각해봐야 되니까 A4를 찾아보자. 자, 그럼 A4는 우리 여기에서 이해했듯이 이번에는 어떤 X들을 모아놓은 걸 거냐면 4의 거듭제곱 중에서 0보다 크고 100 이하인 친구들만 모아놓은 걸 거예요. 자, 그러면 4의 1제곱, 4의 2제곱, 4의 3제곱. 여기까지 가능하겠다. 그쵸? 4의 4제곱은 100을 초과하니까. 그러면 A 아래쪽에 있는 거를 접어 올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일단 구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한번 구해놓자. 그쵸? 이게 언제 0이 되느냐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기억은 뭐냐면,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X1이 뭔데? X1은 P의 X좌표입니다. 여기. 여기가 X1이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프, 이두 그래프를 보시면 이 X1이라는 X좌표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어요. 위아래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찾아주면 되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에서의 요함수의 함수값, 요함수의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먼저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된다. 그쵸?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2분의 3.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뒤에 2분의 3이 더해져 있는 꼴이구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2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냐 궁금한 거예요. 뭐가 더 커요? 당연히 2가 더 크죠. 그쵸? 2분의 3에다가 9분의 1을 또 빼니까 2가 당연히 더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에서 이 함수가 더 y 값이 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2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으실 수 있겠죠. 아, 마이너스 2가 요쪽에 있구나.

됐나요?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기억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을 한번 보시면 y2가 이제 궁금하다.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지금 보시면 y2는 어디지? q의 y좌표. 아, 여기. 여기가 지금 y2다. 이게 1보다 크냐 작냐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이 어딨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이 어딨을까? 1이 어딨을까? 자, 지금 이 함수에다가 x자리에 0을 한번 넣어보세요. 0을. 그러면 어때요? 1이 나오죠. 그 말은 여기가 1이라는 소리. 이 함수가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의 y좌표가 1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y2보다 1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림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다. 자, 여기까지는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귿을 한번 보면, 저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요런 의문이 듭니다, 디귿. 그래서 디귿은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요런 꼴이 나왔잖아요? 이것보다 6의 y2 빼기 y1이 더 큰지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왜 나왔지?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접근 방법은 뭐냐면은 기울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그 꼴을 맞춰주려면 일단 요거 마이너스 7 곱하기 x2 빼기 x1. 요렇게 x2 빼기 x1으로 한번 순서를 바꿔줍니다. 요거나 요거나 지금 완전히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변을 6 곱하기 x2 빼기 x1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요걸로. 자, 그럼 나눌 땐 주의해야 될게 요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x2가 여기거든요. x2가 여기야. 그럼 x2 빼기 x1은 어때요?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6 곱하기 x2 빼기 x1도 양수야. 그래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나눠주시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랑 이 부등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부등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게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게 직선 PQ의 기울기인 거 이해되시나요? PQ의 기울기. 그쵸. 그러니까 직선 PQ의 기울기가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요겁니다. 요거. 직선 PQ의 기울기. 자, 요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큰게 맞냐?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6분의 7은 뭔데? 마이너스 6분의 7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찾는지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도해야 될 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이너스 1 있죠? 정확히 알고 있는 값? 요 값의 함수 값을 한번, 여기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분의 3. 하면 정확히 6분의 7이 나와버려요. 요거랑 관련이 있는 숫자죠. 아, 그래서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요 점? 요 점의 y좌표가 6분의 7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7은 뭐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느냐?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6분의 7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걸 확인을 하려면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와 분홍색 직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거고, 지금 분홍색이 더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음수 쪽에서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는 소리는 이 노란색이 더큰게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맞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방법, 이 직선 PQ의 기울기로 판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디귿 요거 있죠? 요거를 사실은 점 P는 X1, Y1이고 점 Q는 X2, Y2잖아요? 그래서 X1과 Y1을 좀 묶어주고 X2와 Y2를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빠르게 봐볼게요. 그래서 X1과 Y1이 관련이 있으니까

6y1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7x2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줘서 요거를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x1, y1의 관계를 찾는 방법은 우리 아까 전에 이 마이너스 6분의 7을 해석했던 것처럼 원점과 x1, y1 사이의 기울기로 뭔가 힌트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점P가 지금 x1, y1이잖아요. 그러면 점P와 원점 사이의 기울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점Q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 흰색 기울기가 x2분의 y2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확히 알고 있는 값, 요거 아까 전에 마이너스 6분의 7이었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7, 요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7이다. 그걸 지금 활용해서 어떤 기울기가 더 크지? 요런 것들의 대소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7이고요. 흰색 직선의 기울기가 x2분의 y2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상 대소관계가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노란색이 기울기가 지금 가장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보시면 우리가 요 대소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요걸 먼저 한번 보면 양변에 6x1을 한번 곱해볼 건데 요때 6x1 곱할 때 또 주의할 점? x1이 음수다라는 거. 그럼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7x1보다 6y1이 더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7x1만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7x1 플러스 6y1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양변에 6x2를 한번 곱해보시면 이번에도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예요. 요렇게. 그쵸? 자, 그러면 7x2 플러스 6y2는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요건 0보다 크고 요건 0보다 작으니까 이 부등호식이 만족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직선 PQ의 기울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원점과 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원점과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문제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1, y1, x2, y2의 기울기를 가지고 묻는 문제는 두 점의 기울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점과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 fx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fx가 5 이상이다를 성립하도록 하는 a값 중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걸 딱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뭐를 하고 싶냐? 치환을 하고 싶어야 되겠죠. 왜냐면 뭔가 딱 치환을 해주면 2차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고 싶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치환을 하면 항상 중요한 점이 범위 바꾸기, 범위. 그러면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a가 1보다 크니까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그러면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a의 x제곱의 범위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 a 이상, 요 점에서의 함수값, a제곱 이하가 되겠죠. 아, t의 범위는 a 이상, a제곱 이하구나. 요렇게 항상 범위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치환하고 나면 fx가 어떻게 되느냐. fx가 절대값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 요렇게 돼요. 그쵸? 자, 요거 지금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게 보여서 한번 인수분해 해놓으면 요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T축이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는 원래 1, 7이랑 만나면서 요렇게 생겼을 건데, 절대값을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근데 지금 X가 1 이상 이하일 때, 2 이하일 때, FX가 5 이상이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t값으로 변환시켜서 생각해보면 t가 a 이상 a제곱 이하일 때 fx가 5 이상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게 언제 5 이상이지? 라는 걸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그 경계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게 언제 5가 되는지 찾아보자. 자, 그럼 일단 이쪽은 함수식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죠. 이게 언제 5가 되느냐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자, 요걸 만족하는 t 물론 근의 공식 사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근의 공식 루트가 나오니까 일단 보류하고 여기서 5가 되는 거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찾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 오히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이 되니까 t가 2 또는 6이 됩니다. 2 또는 6.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일까? y는 5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만나는 점에 x, t좌표. 여기가 지금 2고 여기는 6이라는 소리예요.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서 만나는 두 점의 t좌표가 바로 여기에서 찾은 t좌표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5 이상이려면 요 범위만 생각했을 때 남은 그림이 요 제가 지금 그린 주황색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요 부분만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럼 A는 어떤 자연수가 가능하지? 일단 1은 안 되겠다. 그쵸? 1이면 여기 있으니까. 그럼 2면 가능할까? 2 이상 4 이하. 그러면 이 주황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아, 그래서 일단 가장 작은 자연수 2부터 가능하네, 2부터. 그럼 3은 될까요, 3? 3이면 3 이상 9 이하야. 그러면 3 이상 9 이하면 요 부분을 포함해버리게 되죠, 반드시. 근데 요 부분을 포함하면 fx가 5보다 작은 부분이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되고, 7도 안될 겁니다. 그럼 8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8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걸 판단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8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8을. 그러면 8을 넣으면 7이 나옵니다. 무슨 소리지? 8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5보다 크다라는 소리. 아, 그럼 8부터 64까지는 fx가 다5 이상 맞겠구나. a가 8보다 커지면 항상 fx가 5 이상이 되겠죠? 아, 그래서 그 다음 가능한 자연수는 8이고, 그 8보다 큰 자연수도 모두 다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a가. 따라서, 가장 작은 수 2가 A1, 9가 A3, 11이 A5가 되겠죠? 따라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22가 답이 될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8부터 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정확히 또 근의 공식 사용해서 t를 찾아보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확히 5가 되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바로 4 플러스 루트 14였다는 소리. 둘 중에 큰 거니까. 근데 이게 대략 얼마예요? 7. 얼마야? 그러니까 7보다 큰 8부터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환을 하면 범위 주의하는 거. 치환하면 범위를 반드시 잘 바꾸어서 판단을 해주자. 요거를 이 문제에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 보시고, 그 관련해서 또 풀어보면 좋을 문제 제가 여기 적어 놨거든요? 이 추가 문제? 추가 문제 30쪽 레벨 1의 2번도 꼭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5번.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데. 물론 다 어렵습니다. 레벨 3여서. 네, 문제가 또 이제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 이하의 자연수 K와 A는 3보다 크고 B는 0보다 큰두 실수 A, B가 있는데 X 범위가 요 범위에서 FX가 요렇게 정의가 됐어. 자, 지금 FX를 딱 보면 마음에 안 들죠? 뭔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FX

X가 3이 되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을 크기 순서대로 X1부터 X4까지라고 하지요. 일단 알겠어. 근데 일단 저는 요 문제를 딱 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여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치환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치환을 어떻게 할 거냐. BX 플러스 2분의 K파이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볼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앞에 문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치환하면 뭐예요? 범위도 주의해주라. 지금 범위가 X 범위는 이렇게 생겼는데,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의 범위를 한번 빠르게 구해보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K파이 이상, 2파이 플러스 2분의 K파이 이하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x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었는데 이거 대신에 a sin t를 그려서 생각을 해줘도 되겠다. 상당히 간단해졌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x축 말고 t축으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오, 그려줄 건데, 요 그림 우리 간단한 거 아시죠? 주기가 2파이이면서 최대 최소가 a와 마이너스 a네. a가 지금 양수여서.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2파이. 그다음에 지금 K 자리에 1, 2, 3, 4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4를 한번 넣어보면 4파이까지 가서 제가 일단 4파이까지 그려놓을게요. 그다음에 왼쪽은 마이너스 2파이보단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2파이보단 클 거니까, 일단 요렇게 한번 그려놔보자.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가 여기가 지금 A인데 여기가 A일 건데 fx가 3이 되는 게 궁금해요. 그쵸? 근데 A가 지금 3보다 커. 그러니까 한 요쯤? 요쯤에 이제 y는 3이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제가 a sin t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문제에서 보면은 fx는 3이 되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이 x1, x2, x3, x4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은 fx를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치환을 해서 asinT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나는 서로 다른 네 실근은 x1, x2, x3, x4가 아니라 근도 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도. 그러면 원래 근이었던 x1을 여기다 딱 넣어보면 asinT가 3이 되는 asinT가 3이 되는 t 값은 bx1 플러스 2분의 k파이, bx2 플러스 2분의 k파이, bx3 플러스 2분의 k파이, bx4 플러스 2분의 k파이. 이렇게 근도 바뀌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이었던 거를 치환해서 치환된 근으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요거를 T1, T2, T3, T4라고 한번 해볼게요. 듣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K 자리에 한번 1을 넣어봅시다. 1. 첫 번째로 K의 자리에 한번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만 보면 되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제가 그 경계를 연두색으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부터 여기 이상만 보는 거고요.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이하. 그러니까 요 사이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K가 1일 때는. 그럼 만나는 점딱 하나, 둘, 셋, 네개 맞다. 그쵸?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지금 T1이 될 거고요. 왜냐면 x1, x2, x3, x4가 지금 크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b가 양수여서 t1, t2, t3, t4도 이렇게 크기 순으로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여기가 t4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하나 있었어. 뭐였냐면은 요거 요거. x4 빼기 x1이 5파이. x3 빼기 x2가 5파이. 아, 다섯 배한 개. 그럼 요거는 파이란 소리겠죠? 파이? 그럼 우리가 다시 요거의 정보를 활용해 보면

빼기 T1. T4 빼기 T1. 요게 얼마라는 걸까? 여기서 여기 빼보면 B 곱하기 X4 빼기 X1이니까 5B파이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T3 빼기 T2. 요거는 X3 빼기 X2에다가 B를 곱한 거니까 B파이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지금 요 차이. 요 길이가 지금 파이인 거고요. 요기가 지금 파이인 거고요. 아, B파이. B파이인 거고요. T4 빼기 T1.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5B파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요 B파이를 빼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4B파이가 될 거야. 근데 대칭성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죠. 그 말은 요만큼이 절반인 2B파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2B파이여서 총 5B파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또 잘 쳐다봅시다. 지금 요만큼 그림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점 있죠, 요점? 요점? 요점은 이 반복되는 그림에서 첫 번째로 3이랑 만나는 점이고요. 그 다음 반복되는 그림에서 첫 번째로 3이랑 만나는 점 여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B파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요 길이가 딱 주기인 2파이가 되어야 되죠. 아, 3B파이가 2파이구나.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B의 값을 찾아버릴 수가 있어요. B의 값을 3분의 2라고 찾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찾느냐? 자, 거의 나왔습니다. 지금 요 가운데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예요. 그쵸? T가 2분의 파이예요. 근데 그럼 B파이의 길이가 딱 절반 쪼개지겠죠. 이번에도 대칭성에 의해서. 근데 B가 지금 3분의 2니까 요거의 절반은 3분의 파이일 거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요점의 X좌표가 6분의 파이라는 소리입니다. 요점. 요점 X좌표가 6분의 파이다. Y좌표는 당연히 3일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해보면 T자리에 6분의 파이를 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구나. 자, 따라서 A 사인 6분의 파이니까 A 사인 6분의 파이가 지금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A는 6. 따라서 B는 3분의 2, A는 6이어서 답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K가 1인 상황에서 답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K가 2, 3, 4일 때도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는 1일 때 답을 찾아냈는데 2, 3, 4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 이제 지우고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2일 때. 자, 일단 A 사인 T의 그림은 아까랑 동일하게 그려볼게요. A 사인 T.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여기가 2파이, 여기가 4파이. T축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번에는 K자리에 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3파이까지. 요 사이에서만 쳐다봐야 될 거고 Y는 3을 그려봅시다. Y는 3을. 아, 그러면 요점의 T좌표가 T1, 요점의 T좌표가 T2, 여기가 지금 T3, 여기가 T4, 요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K가 3이면 어떻게 되냐. K가 3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전히 만나는 점은 변하지 않죠. 그럼 K가 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번에도 만나는 요점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K가 2부터 3, 4일 때는 전부 다 동일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T3 빼기 T2가 B파이래. T3 빼기 T2, 어디지? 여기. 요 길이가 지금 B파입니다. 그 다음에 T4 빼기

곱하기 T1이 5B파인데 그러면 B파이 빼면 2파이, 2파이 이렇게 똑같아야 되겠죠? 대칭성에 의해서 요만큼이 2B파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요 길이는 이 길이보다 더 길거든요. 그림상, 그쵸? 근데 요 길이는 어때요? 요 길이보다 작아요. 근데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죠? 그러면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적은 수치상 이게 요 길이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가 2B파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이가 요 길이의 두 배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이 K가 2, 3, 4일 경우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구한 K가 1에서의 답 4가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나머지 경우가 안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치환을 할 때는 범위를 항상 주의해줘야 되고 근도 같이 치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주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문제를 치환을 통해서 풀어봤는데 사실 치환하지 않고 그냥 K에다가 1, 2, 3, 4를 여기다 넣어봐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K에다 1을 넣으면 이게 생각보다 그 각변환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간단해집니다. K자리에 1을 한번 넣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A 코사인 BX가 되고요. FX가 K자리에 1을 넣으면 FX가 A 코사인 BX가 되고요. K에다가 2를 넣어보면은 FX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A 사인 BX가 되겠죠. 그 다음에 K에다 3을 한번 넣어보면 FX가 마이너스 A 코사인 BX가 돼버리고 K에다가 4를 넣으면 FX가 A 사인 BX가 돼요. 생각보다 할만한데, 그쵸? 요때는 이제 그 근을 치환하지 않고 X1, X2, X3, X4로 원래 근을 가져가도 되니까 요렇게 푸는 방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여러분들 각자 치환하지 않고 각변환으로 이렇게 함수를 좀 간단히 해서 풀어보는 방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방식으로도 각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아마 풀이 방식은 비슷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도 상당히 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환해서 잘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A가 지금 2분의 1보다 큰 실수 A가 있는데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절대값이 있어. 그럼 절대값을 우리가 풀어서 찾아주려면 코사인 X가 언제 2A분의 1보다 크거나 작지? 그걸 판단해줘야 되는데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0 이상 2분의 파이에서 X에 대한 방정 시 코사인 X가 딱 2A분의 1이 되는 실근을 알파라고 알려줬어요. 너무 다행이죠, 그쵸?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었는데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저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지금 코사인 X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0부터 2파이까지 0부터 2파이까지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지금 2a분의 1은 a가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a는 1보다 클 거죠. 자, 그럼 2a분의 1은 0과 1 사이일 거야. 괜찮죠? 그러면 2a분의 1은 여기가 지금 1이니까 한 요쯤에 있을 겁니다. 요쯤에.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y는 2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를 알려준 거냐면은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에서 요 실근, 즉 요 점의 x좌표 0과 2분의 파이 사이죠. 여기를 알파라고 알려준 거예요. 괜찮죠? 근데 지금 함수가 0 이상 2파이 이하인 부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경계도 찾아줘야 할 텐데 여기 찾을 수 있겠다. 어떻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지금 0부터 알파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2파이에서 왼쪽으로 알파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파이 빼기 알파. 그럼 우리가 언제 2a분의 1보다 크고 언제 2a분의 1보다 작은지를 경계를 찾아놨어.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 fx를 절대값을 풀어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x 범위가 0 이상 알파 이하, 0 이상 알파 이하 또는 여기 여기 2파이 빼기 알파 이상 2파이 이하. 여기에서는요, 절대값이 그냥 풀리겠죠. 그냥 풀리겠죠. 왜냐면 코사인 x가 2a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그쵸? 그런데 알파 이상 2파이 빼기 알파 이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어서 요렇게 튀어나오게 돼.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네모 박스를 한번 보면 x가 0 이상 알파 이하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m1, small m1이라 하고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라지 m2, small m2라고 했을 때 요게 같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범위를 한번 봅니다. 여기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일단 요거를 사인 제곱 대신에 1 코제곱으로 바꿔주고 싶겠죠? 그래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a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a 빼기 2a분의 1.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미리 간단히 한번 바꿔보면 마이너스 a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a 플러스 2a분의 1이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x가 0 이상 알파 이하일 때요 함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치환을 해줘야 돼. 치환. 뭐를 뭘로 치환하냐? 코사인 x를 t로 치환.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줘야 돼. 그럼 치환하면 또 뭐예요? 항상 범위. x가 요 범위일 때 코사인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지금 저 그림을 빨리 봅시다. 0 이상 알파 이하일 때 코사인 x는 2a분의 1 이상 1 이하예요. 그쵸? 아, 코사인 x t의 범위가 2a분의 1 이상 t, 아, 1 이하구나. 자, 그럼 요 범위에서 요것도 t로 치환해주면 코사인을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 빼기 2a분의 1이니까 요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찾으면 되겠다. 요거 우리 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수 있냐? 꼭지점 잘 보이는 꼴로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4a분의 1. 요렇게 되니까 지금 어디에 대칭이냐면 t가 2a분의 1. 여기서 지금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요 범위에서만 보고 싶은 거예요. 2a분의 1 이상 1 이하 여기에서만. 그럼 어디서 최대가 나와요? 여기에서. 즉 라지 m1은 요 a 빼기 4a분의 1이란 소리고 스몰 m1은 여기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1을 t 자리에 넣어봐. 1을 t 자리에 넣으면 1 빼기 2a분의 1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요렇게 우리 라지 M1, 스몰 M1을 찾아 놓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X가 알파 이상 2파이 빼기 알파 이하인 범위에서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그 아까 전에 우리 함수 찾아 놓은 거에서 아래쪽 함수를 활용하셔야 될 거고, 이제 코사인 X를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해 보면, 요때는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다시 요 그림. 알파 이상 2파이 빼기 알파 이하면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a분의 1 이하가 돼요. 그쵸? 자, 그 범위를 한번 써봅시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2a분의 1 이하. 그쵸? 그 다음에 치환된 함수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플러스 2a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잘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은 t가 마이너스 2a분의 1일 때를 대칭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소리. 괜찮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2a분의 1이 0과 1 사이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1은요? 요거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겠죠.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대충 더 왼쪽에 있고,
다음에 2a분의 1은 양수일 거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

0: 어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요 범위에서만 생각해 볼 건데, 가장 큰 값은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눈에 보여. 꼭지점에서 나오죠. 그래서 가장 큰 값은 a 빼기 4a분의 3, a 플러스 4a분의 3이에요. 요건 어떻게 구하지? 여기 아니면 여긴데, 어디서 더 작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우리 일단 아까 전에 문제의 조건에서 라지 m1 빼기 스몰 m1이랑 라지 m2 빼기 스몰 m2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요거 구해보면 a 빼기 1 플러스 4a분의 1이니까 이거는 지금 a 플러스 4a분의 3 빼기 m2인데 이두 개가 동일하려면 m2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1 플러스 2a분의 1 요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한번 구해보자. 마이너스 1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와, 정확히 y값이 1 플러스 2a분의 1이 나와버립니다. 정확히 요 값이 나와버려요. 무슨 소리예요? 최소값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칭성에 의하면, 이 대칭 축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 떨어진 거리와 2a분의 1이 떨어진 거리를 해봤을 때, 뭐가 더 같거나 멀어야 될까요? 여기서 최소가 나오려면? 이게 더 같거나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죠. 아니면 똑같아도 상관없고. 자, 그래서 요 차이. 여기서 얘뺀 거. 1 빼기 2a분의 1과 요 차이. a분의 1을 비교해 봤을 때, 1 빼기 2a분의 1과 a분의 1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괜찮아요? 그래서 2a분의 3이 1 이하여야 되니까 2a가 3 이상이겠죠? a가 지금 양수니까. 따라서 a는 2분의 3 이상을 만족해야지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정확히 요 값이 가능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A의 지금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A가 2분의 3이다. 요렇게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찾아가지고, 이게 이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2차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해 보면, 요만큼 거리가 요만큼 거리보다 더 같거나 멀어야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제, A의 범위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3, 4, 5번에서 계속 우리가 연습했던 거는 문제를 간단히 해석을 하려면 치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치환을 할때 중요한 거는 범위도 같이 바꿔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 3, 4, 5번에서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벨 3 다섯 문제들을 풀어봤는데, 결코 쉽지 않은 문항이지만, 이걸 혹시나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다른 데서 분명히 활용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복습도 잘 해보시고요. 저랑은 다음 5강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자, 이번 9강에서는요, 직류회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직류회로 하면 여러분 중학교 때 막 전류가 흐르는 그런 회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 1에서도 이 회로는 안 배웁니다. 트랜지스터 그 전인 바로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만 살짝 나오지 전류가 왜 흐르는지 그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파트고요.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 1에서 배웠는데 그 부분이 복습이 안 되면 사실 트랜지스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채워가면서 좀 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직류회로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회로의 핵심은 바로 V는 IR이라고 하는 정말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그 식이거든요. 이 V가 바로 전압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I는 전류, R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직류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V는 뭔지, I는 뭔지, 또 R은 뭔지 그걸 먼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순서대로 V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I, R 이렇게 순서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V는 IR 그리고 회로 연습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소비 전력까지 여기까지 쭉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이렇게 전위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인데도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마치 막 한자가 좀 이렇게 어려운 한자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전위하면 어떤 한자 같냐면 전은 전기 이런 느낌 들어요. 그죠? 전기. 그 다음에 위는 무슨 위치 에너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런데 전위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는 아니고 전기의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무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위를 우리는 V라고 쓰거든요. 그 전위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하로 나눈 걸 전위라고 해요. 다시,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개념을 잘 잡읍시다.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전위라고 부릅니다. 와, 그럼 도대체 전위는 뭐야? 그냥 전위는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바닥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합시다. 위로 이렇게 H1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죠. 위로 이렇게 H2만큼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렇게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면 그걸 그대로 전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면 전기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면 전위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요 식부터 이해를 해 두고 갑시다. 자, 전위는 Q분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입니다. 항상 단위는 여러분 공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단위는 단위대로 외우고 공식은 공식대로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전위 공식인데 그 공식에 있는 물리량들로 단위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요게 에너지니까 이건 줄이거든요. 줄, 퍼. 요거는 전하량이니까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줄, 퍼, 쿨롱.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줄여서 요렇게 V라고 쓰고 요 V를 우리 뭐라고 읽는다? 요게 바로 볼트입니다. 볼트. 왼쪽에 있는 V는 여러분 이렇게 눕혀서 썼죠. 바로 전위라고 하는 물리량의 V고요. 읽을 때는 V라고 읽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V는 똑바로 세웠었죠. 단위입니다.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V라고 읽으면 안 되고 볼트라고 읽어야 합니다. 똑바로 세워 쓴 M은 M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터라고 읽어야 하고, F는 MA에서 M은 눕혔었어요. 이건 질량이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영어로 썼다 하더라도 읽는 방식과 그런 부분이 다른 것은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보세요. 똑바로 세웠었잖아요. 줄, 퍼, 쿨롱, 볼트.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을 쫙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기호들, 물리량들이 나오는데 물리량과 단위가 똑같은 물리량. 이 V, 여기도 V로 쓰고요. 그죠? 읽을 때만 이제 전위, V, 여기는 볼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식을 이렇게 주면 이걸 볼트라고 있는 친구가 10명 중 대여섯 명 됩니다. 아직 단위와 물리량을 구분을 아직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구분하려고 애를 쓰시고, 선생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눕혔었죠, 그죠? 이건 이름이니까, 이거 똑바로 세웠었죠? 단위니까, 단위와 물리량은 구별해 쓰려고 자꾸 애를 써라. 특히, 전위는

양전화 플러스 전화는 주의보다 높은 전위를 갖는다라고 기억하면 좋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음전화는 주의보다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낮게 마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위에서 본 거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 상황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높이가 요 높이보다 높죠? 딱 보이죠, 그죠? 어떻게 보니까 보입니까? 옆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위에서 보면 여러분이 요걸 요렇게 바꿨기 때문에 아, 여기 높구나라고 알지, 실제로 그냥 이 사진만 딱 보게 되면 어디가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보면 어디가 높고 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옆에서 보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 아이디어의 핵심은 플러스는 높은 곳. 아, 여기가 높구나. 높다면 점점 옆으로 갈수록 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놓으면 마치 공이 또르르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그 옆에 두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 몰라요. 그걸 이렇게 옆에서 봐야, 아, 마이너스는 낮은 곳이지. 그러면 플러스 공을 두게 되면 또르르 이렇게 이쪽으로 굴러 내려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라는 걸 위에서 보는 거와 옆에서 보는 걸로 여러분 높낮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위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 이따가 이제 직류회로 할때좀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이고요. 전위는 우리가 지금처럼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 어떤 그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높이가 있고요. 이 높이가 있고 또요 높이가 있네요. 그럼 높이 차가 있죠. 그 높이 차가 바로 여기 있는 전위의 차이. 그래서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그 전위차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전압이에요. 우리 전기는 220V인데 전압이? 이 건전지는 전압이 1.5V인데 그때 그 전압 있죠? 그 전압이 원래는 전위차라고 부릅니다. 요게 1.5V에 해당하면 1.5V 전압이고, 요게 220V에 해당하면 220V 그런 전위차, 전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식으로만 봐서는 이 부위가 전인지, 전위차인지 몰라요. 이제 개념으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따가 회로에서 전위와 전위차를 함께 회로에 집어넣어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위에서 이렇게 딱 기본적인 과정들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균일한 전기장에서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은요 상황을 어디서?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높낮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플러스는 뭐한 곳? 높은 곳. 마이너스는 뭐한 곳? 낮은 곳 해서 플러스를 높은 곳에 두고 마이너스를 낮은 곳에 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전위차, 바로 전압입니다. 우리 아까 전위식도 V를 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 전위와 요 전위의 차이구나라고 해서 전압이라고 부르고 전위차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전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있는 플러스 금속판 평행판과 마이너스 금속판 사이에 전기장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인 이 공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여러분, 플러스는 플러스를 미니까 사실 이 입자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도 이렇게 당기니까 이 입자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데 이 입자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려면 여기에 특별히 뭐 해야 합니까? 힘을 줘야 하죠. 만약에 등속으로 간다면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는 같겠죠. 아, 요 F가 QE만큼의

힘의 크기로 가는구나라는 것이고, 그걸 좀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플러스 공을 점점 으이차 으이차 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조심할 건 이렇게 사선으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D만큼 이동거리를 갔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해당되는 그 힘이죠.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싶다. W는 FS. F는 QE. 그 다음에 S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D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V는 Q분의 W예요, 그죠? 그러면 이 W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W는 둘을 곱해서 QV라고 할수 있고, 우리 여기 써 있는 식을 유도한 겁니다. 이건 아까 배운 거, 그걸 여기 있는 왼쪽에 W랑 일치시키려고 W를 주인공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있는 Q하고 Q가 같이 있네요. 어차피 W랑 W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ED와 여기 있는 V는 같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ED는 V가 돼서 바로 전기장 세기의 공식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요 공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기장 세기 하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 공식을 외웠던 기억이 나죠, 그죠? 거기에 요게 하나 더 덧붙여지면서 D분의 V식 해서 전기장식은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갖습니다. 문제는 이퀄이면 어떤 경우에 이걸 쓰고 어떤 경우에 이걸 쓰지? 라고 굉장히 많이 혼동이 와요. 왼쪽에 있는 이때는 언제 쓰냐면 단위 전하가 있을 때. 점전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들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요식을. 그 다음에 단위 어떤 점전화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포인트가 Q가 포인트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V는 이쪽에 있는 금속판과 이쪽에 있는 금속판의 전위 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 요 전기장 세기를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때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 표시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굉장히 많이 혼동되고 헷갈리죠. 공식은 외웠는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어떤 공식을 적용할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저 앞에 있던 등가속도 운동부터 그랬습니다. 등가속 직선운동식이 세 개가 있잖아. 그세개 중에 어떤 걸 어디에 쓸지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물리학원에서 조금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물리학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막 새로운 개념, 새로운 용어, 새로운 공식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면서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식이 이해될 만큼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암기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학습 방법도 정해가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V는 IR 중에 V가 먼저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은 I로 갑시다. I는 전류예요. 보통 보면 커런트라고 해서 흐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흐름이 있는데 인커런트라는 것도 흐름이어서 여기 있는 류자 흐를 류라고 해서 인커런트 전류 I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 전류의 세기는 도선에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선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여러 원자와 전자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도선 안에서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우리가 전류의 세기를 정의합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참 많이 나올 겁니다. 내신 문제에서는. 수능에서는 저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실제로 회로를 그냥 바로 풀어내는 그런 문제들을 묻고 있지만 내신에서는 이 전류의 세기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전류의 세기 단위가 뭐예요? 암페어잖아요. 그 암페어가 어떻게 나온 거야? 바로 여기 있는 거 전하량 단위 쿨롱 똑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시간 단위 세크 쿨롱 퍼 세크 너무 길어 줄이자. 그래서 똑바로 세워 쓴 A. 우린 이걸 암페어 라고 읽는 거예요. 1암페어가 뭐야? 아, 도선의 단면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지나가는 거야. 1쿨롱이 얼마인지 몰라. 왜냐하면 엄청난 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아, 1초에 1쿨롱만큼의 전하가 막 지나가면 우린 그걸 1암페어라고 부른대 라는 걸이 식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잘좀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 안에 전자, 자유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덩치가 크니까 움직임이 좀 어려운데 마이너스 전자는 너무 가벼우니까 쌩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선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전류 흐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의 운동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그 전자의 운동 방향의 어느 쪽? 반대쪽을 전류의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오? 굳이? 왜 반대 방향을 저렇게 규정할까?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에 우리는 더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플러스는 무거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요 전자들이 움직일 거야.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플러스는 가만히 있고,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특수상대성 배운 거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자라고 합시다. 내가 전자라고 하면, 내가 움직여?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가 움직여요? 그지? 플러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근데 사람들은 마이너스에 중점을 주는 것보다 플러스, 왜냐면 영어로 파지티브, 긍정적인, 막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쪽에 좀더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마치 전자가 볼 때는 플러스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의 움직이는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는 어때요? 그지? 마이너스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그 전자의 운동 방향과 플러스의 이동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요식 기억해 놓고 저 식으로 문제를 문제 풀 때는 저 식을 특별히 쓰진 않지만 그래도 전류에 대한 개념들을 알수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V는 IR 중에 V 했고요. 그 다음에 I 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거 R입니다. R은 레지스턴스, 저항,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은 금속막대 면적 S, 그 다음에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전기 저항 레지스턴스 R은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요. 왜냐면 길이가 길면 전자들이 좀 빠져나올 때 많이 힘들잖아요. 대신 단면적이 크면 아주 그냥 잘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저항이 없지만 면적이 작으면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워서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 이것도 눕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눕혔으면 아 이거 길이 length, 단면적 square,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resistance 저항.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해. 요 길이 L, 단면적 S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생산하지 않지만 여러분 백열 전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전구가 있으면 그 전구에 필라멘트를 매우 얇은 필라멘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우 얇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가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뻘겋게 달아올라서 그 열로 빛도 쓰는 거죠. 근데 열이 90,
빛이 10이어서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그런 전기 기구라서 지금은 생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백여 정구가 있는 건 이미 만들었던 걸 그냥 쓰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 전 세계적으로 저건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ED등 같은 경우에 효율이 엄청 좋잖아요. 그전에 이제 백여 정구도 쓰고 또 이제 저희 집도 형광등을 쓰고 있긴 하지만 형광등도 있고 점점 그렇게 효율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항들이 어떤 그 물리량과 어떤 관계가 있나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자, 요 비례 표시 마음에 안 들어요. 요거를 는으로 바꾸면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우리 상수를 요렇게 씁니다. 요거는 로우라고 읽고요. 그리스어입니다. 로우라고 읽고 이거는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금속막대의 비저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이건 좀 알고 계셔야죠. 쉬워요. 뭘로 만들었니? 라는 겁니다. 뭐 금으로 만들었니? 구리니? 은이니?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금속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냐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근데 지금 저항과 뭐예요? 비례 관계죠. 저항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로 값이 작은 걸 쓰면 됩니다. 저항이 큰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히터나 그런 전열기 이런 걸쓸 때는 저항을 크게 해야 그런 전열기가 작동할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럴 때에는 로 값이 큰걸 이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들의 값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전기 저항을 결정하는 물리량은 무려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식도 완벽하게 여러분 외워둘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저항은 단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음이죠?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 됐고요. I 됐고 R 됐고 모두 다 됐으니까 이제 그들을 통한 회로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회로는 기본적인 과정을 잘 연습만 해놓으면 조금 어려운 거는 약간 꽈놨을 뿐이지 그 부분을 못 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우린 그걸 오음의 법칙이라 부르는 공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전원장치 있습니다. 전원장치는 여러분 아래쪽에 뭐라고 써놨나요? V라고 써놨죠. 저 V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세 글자로? 그렇죠. 전이차. 두 글자로? 전압. 왜?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높낮이가 있네. 전위의 차이가 있네. 따라서 요건 전위차. 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전압이라고 더 많이 나오죠. 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저항이 보이는군요. 저항은 전류가 지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해놓고, 요긴 저항 기호고, R로 써놨습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전류의 방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지, 전압이 V고요. 저항이 R이고 전류가 I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V라고 써놨죠, 그죠? 이게 뭘까요? 자, 저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 그래서 플러스가 높고 마이너스는 낮아. 요거 이해되죠, 그죠? 근데 요 높이 차가 얼마예요, 여러분? 차이가 바로 V만큼입니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를 기준을 잡아서 전위를 0이라고 해두면 좋아요. 우리가 보통 위치 에너지 기준을 0 잡듯이 마이너스를 0 잡습니다. 그럼 여기가 전위가 0이란 얘기야. 그죠? 자, 여기는 전위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죠? V가 돼야겠죠. 이렇게 눕혔어야 되는데 이건 볼트가 아니니까 V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전위가 0입니다. 이 차이 얼마예요? 그렇죠. V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전위차고 전압입니다. 자, 여기가 V예요. 여기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도 V입니다. 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도선들은 저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V고 여기가 V라는 얘기는 중간에 이 전기를 쓴 일이 없어. 그러면 여기가 V면 여기도 V죠. 여기도 V죠. 여기까지도 V고 여기도 V가 됩니다. 맞죠? 자, 여기 0이에요. 여기 얼마예요? 0이죠.
0이 얼마예요? 0이죠. 여기 얼마예요? 0이죠. 여기는요?

이죠. 아직 안 썼으니까. 여기도 쓴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저항에 걸린 전위차가 얼마나 옵니까? 그치? 여기 V, 여기 0이니까 V가 나오고, 우린 그걸 저항에 걸린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에 걸린 전압. 당연히 전압은 전위차이기 때문에 V란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전위 차이가 V가 나면 되는 거고, 이쪽이 V인 거 확인했었고요. 여기가 0인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아, 여기 차이가 V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저항 R에 전류 I가 흐르면 거기에서 전압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압, 전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전위의 차가 바로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리량이 3개 있잖아요? 2개를 알면 하나 알수 있고요. 2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고요. 또 2개를 알면 또 하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V는 IR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확인하시되, 지금 이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지금처럼 여기 VVVV 0000 썼다는 얘기는 저 회로를 위에서 보면 몰라요. 옆에서 봐서 높이 차가 보이게끔 만들어야만 이 전위가 얼만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라든가 수능 문제라든가 저 전위를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요소들도 여러분이 잘좀 따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위에 대한 내용들 함께 설명했고요. 지금은 전지 하나에 저항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단순한 회로인데, 실제로는 저렇지 않고 여러 개의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따따따 일자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이런 연결을 바로 직렬 연결이라고 불러요. 직렬 연결의 특징은 여기, 전지가 있네요. 전지는 긴 짝대기가 플러스 쪽,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류가 가다가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저항 만나요. 아이고 힘들어. 또 저항을 만났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갈라지는 거 없이 그냥 쭉 가죠. 그죠? 그 얘기는 여기 있는 전류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흐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저항 R1, 2, 3 차례대로 지나가는 전류를 I1, I2, I3라고 하면, 저 I1과 I2와 I3는 모두 I로 같습니다. 왜? 갈라짐이 없으니까요. 요거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직렬 연결은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대신 전위차는 여기가 지금 V고요. 여기가 0이 나서 지금 V만큼의 차이가 나면, 여기가 V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V에서 한번 떨어지고 떨어지고 세번 떨어져야 0이 돼요. 그 얘기는 뭐다? 자, 전체 전압 V는 여기서 떨어진 전압 V1과 여기서 떨어진 전압 V2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전압 V3를 다 더한 게 전체 전압이다. 그러면 전체 저항을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V는 IR에서 여기를 IR로 쓸수 있고, V1은 여기에서의 전압이니까 I1, R1, V2는 여기에서의 전압이니까 I2, R2, 그리고 요거는 V3는 여기서니까 I3, R3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런데 I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 이렇게 지우고 나면 전체 나머지 저항들만 써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3개이기 때문에 1, 2, 3까지 나왔는데요. 보통은 식을 쓸 때는 그냥 2개까지만 해서 이런 식으로 써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개, 2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을 때 마치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쓸수 있는, 그걸 우리는 합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어떤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작용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알짜 힘, 힘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하듯이 저항이 두개 이상 나오게 되면 하나로 합체합니다. 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 부르고 바로 여기 있는 게 합성 저항이에요. 직렬 연결은 쉬워요. 그냥 더하면 돼요. 여러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항 있어요? 더해요? 그럼 길이가 길어졌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지잖아.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개, 세 개, 직렬로 탁탁탁 있으면 저항이 더 길어집니다.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져야지. 크게 만드는 방법은 더하는 방법이야. 1 더하기 2는 3이죠. 이거보다도 크고요. 이거보다도 큽니다. 그렇게 크게 만드는 방법이 더하는 방법, 직렬 연결.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렬 연결하는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고요. 중학교 때도 저 그림을 봤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서는 처음 보는 거지. 물리학원에는 저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연결하면 병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직렬과 다르죠? 직렬은 일자로 쫙 연결하는 건데, 병렬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병렬 연결의 특징은 뭐냐면, 이 R1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 나 혼자 있네?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서 여기 있는 전압을 다 쓰는 거야? 아싸!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가운데 있는 R2 저항 보세요. 이 저항도, 어? 나 혼자만 연결되어 있나 봐. 아싸! 나 혼자 이거 다 쓰네. 그리고 밑에 있는 R3도 똑같이 착각합니다. 와, 이거 나 혼자 다 쓰네? 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R1에도 여기 있는 전압 V가 걸리고요. 가운데 있는 R2에도 전압 V가 걸리고, R3에도 V가 걸립니다. 우와,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거 3V네요, 3V? 아니에요, 여러분. 병렬의 특징은 V, V, V, V입니다. 그래서 병렬은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요. 이쪽에 있는 거 R1이에요? 그러면 R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 합시다. 여기 있는 거 V2입니다. 여기 있는 거 V3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다. 무엇으로? 여기 있는 전지 전압 V와 같다. 바로 병렬 연결의 특징입니다. 아까 우리 직렬 연결은 그냥 일자로 쭉 있으니까 전류가 변하지 않고 I1, I2, I3가 다 같았죠, 그죠? 근데 병렬은 전압이 같습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병렬할 때 V란 말이에요. V. V 하면 여러분 V 이렇게 비읍이니까 병렬 V 이렇게 일자니까 아, 병렬은 V가 일정하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좀 기억이 오래 남겠죠? 다만 전류는 그렇지 않아요. 전류는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에 나갑니다. 전류가 쭉 가요. I라는 전류로 갑니다. 갔는데 여기서 갈라져야 돼요. 갈라지고 갈라집니다. 생각해봐. 물줄기가 하나로 가다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되면 여기는 I1, I2, I3라고 할때 I1과 I2와 I3를 다 더한 것이 I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류를 생각할 수 있다. 오, 여긴 갈라진 게 있네. 그리고 다시 만나네. 만나서 다시 I가 됐네라는 거죠. 이게 I1, 이게 I2, I3니까요.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V는 IR에서 I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R분의 V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R분의 V라고 쓸수 있고요. 요거는 R1분의 V1, 요거는 R2분의 V2, 요거는 R3분의 V3인데, V는 모두 다 같으니까 요 V랑 V랑 V랑 지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R분의 1은 아래쪽에 여기에다 좀 깔끔하게 적을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쓴다.
물론 지금은 저항이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세 덩어리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좀 축약해서 쓸게요. 뭐요, 이게? 아, 여기도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왔네. 그렇게 두개 이상의 저항이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합성하는 과정이고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인데 요게 바로 합성 저항이구나. 그렇게 합성 저항의 역수는 R1 저항의 역수와 R2 저항의 역수를 더한 것 같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수를 취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만 볼게요. 여기가 6오음이고요. 여기는 3오음입니다. 그러면 6오음과 3오음이면 6분의 1이 되고, 3분의 1이 되죠. 그게 바로 합성 저항 R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6분의 1 더하기 2니까 3 되고, 요거는 2분의 1. 근데 2분의 1이 답이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R을 구하려니까. 그럼 R은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하나는 저항이 6이고 하나는 저항이 3인데 그둘 중에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렬로 합성하게 되면 굵기가 굵어지거든요. 굵기가 굵어지면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역수를 취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수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 여러 개의 저항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도 더 작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수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잠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인데 둘이 통분해버리면 R1 곱하기 R2, 여기는 R1 플러스 R2. 이게 바로 이제 R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는 R분의 1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R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뒤집으면 R1 플러스 R2에다가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더 간편하게 푸는 방법은 저렇게 분수를, 역수를 만들지 말고 두 저항을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해서 암산하는 거죠. 6하고 3이 나왔어? 그럼 두 개를 더해? 9. 곱해? 18. 얼마? 2. 오, 바로 그냥 암산이 가능하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암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는 직렬만 따로, 병렬만 따로 나오는 경우보다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소비 전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우리 그냥 전기 기구들, 뭐 헤어 드라이기, 아니면 냉장고, 아니면 하다못해 램프, 전구라도 와트가 있어요. 와트. 그 와트가 소비 전력의 단위예요. 그 소비 전력을 전력 하니까 우리 힘, 파워 씁니다. 파워. 그 파워는 어떤 시간 동안에 한 일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기잖아. 전기에서는 일이 QV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전위는 Q분의 W에서 W가 QV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T분의 Q, T분의 Q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어떤 도선의 단면을 어떤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량,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뭐 곱하기니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전력의 첫 번째 식, 바로 VI. 근데 V는 IR이잖아. V는 IR이니까 I가 두 번이니까 I 제곱의 R로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I는 R분의 V잖아. 제곱한 다음에 R로 나누면 R분의 V 제곱이 되어서 소비전력 공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된다. 세 가지로 정의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을 쓰는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차츰차츰 적응을 하시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전력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한번 정리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내용들과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학교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함께 결합해서 좀 참고하면서 정리해주면 아마 직렬에 나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좀잘 정리하시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돼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있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P형 반도체 두 개에다가 그 사이에 N형 반도체를 좀 얇기가 얇게 해서 그 사이에 끼워놓고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쪽에는 플러스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먼저 왼쪽부터 봅시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P형을 플러스에, N형을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이 연결 방법을 우리는 순방향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순방향 연결이 되면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양공이 이렇게 요 접합면으로 이렇게 다가갈 것이고 마이너스도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둘이 만나면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P형은 두껍고요. N형은 얇아요. 그럼 P형에 있는 양공들이 이쪽에 있는 얇은 전자랑 결합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하고 남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야, 이거 나 어떻게 전자가 없어? 그때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어?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얇기 때문에 아! 저기에 전자가 있다! 여기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쪽으로 전자와 결합한 다음에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엄밀히 말하면 N형을 플러스에 P형을 마이너스 연결한 이 역방향 연결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죠. 그게 여러분이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트랜지스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 오히려 여기보다 더 센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흐르는 이 부분에서 양공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이곳을 2m 단자 또는 2m 극이라고 부르고요. 그 양공을 여기서 수집한다라는 의미로 여기를 컬렉터 C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운데 꼈다라고 해서 베이스라는 단자를 씁니다. 전지에서는 극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쓰지만 여기는 극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붙인 이름이 2m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2m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하고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더한 값이 바로 2m 전류다 라는 이 전류의 관계도 좀 잘 보시고요.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한 베이스의 그 변화로 큰 컬렉터의 전류를 만들 수 있는 증폭작용입니다. 바로 이게 증폭작용이고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나와 있는 요거 바로 이거는 아까랑은 좀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N형과 P형과 N형을 2대1로 접합해 놓은 거죠. 그럴 때에는 여기 있는 N형과 P형으로 이런 식으로 순방향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류가 흐르는데 P형에 있는 양공과 N형에 있는 전자들이 결합할 때 P형에 있는 양공 수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N형의 전자가 결합하지 못한 전자가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때 이쪽에 있는 역방향에서 전류가 또 흐르면서 결합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서 아까 봤던 PNP형과 NPN형은 같은 그런 작용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기는 NPN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아까랑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m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 컬렉터 전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증폭작용도 있지만 만약에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터에도 컬렉터에도 전류가 다운됩니다. 전류가 여기에 흐르면 모두 전류가 흐르고 그거 우리 1이라 할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모두 다 전류가 안 흐르고 우리 0이라 할까? 그래서 1, 0이라는 디지털 신호까지 만들 수 있어서 우린 그걸

스위칭 작용. 마치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스위칭 작용도 한다라는 걸 트랜지스터의 또 중요한 사용법으로 우리가 익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트랜지스터는 물1에서 배웠던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트랜지스터를 쓸때뭐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쌤이 지금 보여드렸던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에 대한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문제 풀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문제 쌤이 세 문제 준비해 왔는데 간단간단하게 좀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직류회로를 주고 스위치를 주게 되면 하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 하나의 그림으로 두 개의 문제 상황을 주는 아주 복잡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열었을 땐 필요 없는 거고 닫았을 땐 둘은 병렬 연결. 그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스위치를 이렇게 놓고 이상한 모양의 저항들을 쭉 배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스위치가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는 이 저항은 전혀 뭐 필요 없는 저항이죠? 전지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아, 병렬이 시작되는구나.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병렬이 끝나는구나.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렇게 세 개의 직렬과 요 하나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고, 만약에 스위치를 닫았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서 갈라졌지만 여기서 한번더 갈라집니다. 따라서 병렬이 시작된 이후에 병렬이 한번더 되는 것이고, 요 둘은 직렬 연결이고, 요거랑 요거랑 병렬로 만난 다음에 또한 번의 병렬로 만나는 복잡한 회로가 되어서 지금처럼 스위치를 두게 되면 문제는 하나인데, 그림은 하나인데, 문제를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렵긴 하겠지만 잘 한번 마무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랜지스터 문제예요. 트랜지스터는 단자가 생명입니다. 여기가 이미터고 여기가 베이스라면 여기가 컬렉터 단자겠죠. 그런 컬렉터 단자의 어떤 회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래쪽에 있는 보기도 한번 잘 보시고, 문제 푼 다음에 잘안 풀리는 것들은 우리 코드 이용해서 선생님 해설 강의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 분일의 심수석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은 저만은 아니겠죠? 우리 이 강의 50강이라는 강의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3시간씩 나간다라고 할때 우리가 요즘 교육 과정에 의하면 16주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48시간이에요. 예, 그거보다도 더 많은 강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6주면 64잖아요. 예. 그랬을 때 중간고사 뭐좀 빠지고 뭐 수행평가 뭐좀 빠지고 하면 수업 시간으로 총 운영된 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의 어떤 진도만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자신감 가지고 아 이렇게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길게 그다음에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미적분 1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강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 강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다 다져야 되는 거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단계를 높여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문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과 같은 문제 유형편입니다. 자, 정적분 값이 0부터 1까지 정적분했을 때 3이 된다. 그런 상수의 a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적분해 줄 거니까 4로 나눠 버리면 2분의 1 x4제곱 플러스 ax. 근데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그게 3이다. 그러면 a 값 얼마다? 2분의 5다. 그냥 바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정말 쉽죠? 예. 네. 자, 57번 가볼게요. 5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게 주어지면 꼭 fx를 찾아야 될것 같은 그 부담이 오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 이 f 프라임 x를 적분하면 뭐야? fx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미분하면 너잖아. 그리고 너 적분할 거니까 x3제곱. 거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뺀다라고 이야기하면 너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빼는 거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x3제곱에 대해서 생각하면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를 빼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예.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f3-f2가 35, 마이너스 35가 넘어갔으니까 36이 돼 버리는 거고 문제에서 제가 여기 잘못했네. 마이너스 2죠. 왜 갑자기 2로 바뀌었어? 너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너는 39가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3 빼면 36 나오잖아. 이렇게 구해버리면 끝난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이런 거 있으면 F3-27,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8인데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8, 이게 1. 이렇게 적는다 이거죠, 우리 친구들은. 예.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요런 계산으로도 좀 빨리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필요한 것들 묶어주고, 넣어. 그래서 넘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자꾸 식을 구사하고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정적분 계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정적분할 거고, 2부터 1까지? 그러면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에 마이너스 4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럼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1부터 2까지로 한다면 여기 3이라는 게 너한테 곱해져 버릴 거야. 그래서 2분의 9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에서 너를 뭐 해줄 거야? 뺄 건데 2분의 1 곱해진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x제곱 플러스 2분의 x 너 빼준 거를 너를 적분하겠다. 이렇게 봐라, 식을. 예. 그럼 일단 너에서 너를 빼주면 2분의 6이니까 3x제곱. 너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 너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문제를 이렇게 바꿔놨던 것뿐이에요. 예. 그 적분해주니까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돼버렸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걸 뺀다. 또2 넣어주면 8 마이너스 4에서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계산 말고 x3제곱에 대해서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이니까 빼면 7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해서 2 넣어주면 4, 1 넣어주면 1 빼면 3. 그래서 4.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 성질 한번 정도 점검해 봐라 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문제. 아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 구간이 같으면 함수를 쪼개거나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예. 네.

그래서 얘를 합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분의 이거에다가 이거를 더할 거니까 x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x제곱이 돼버려서 예, 절대 얘가 이 구간에서 0이 되지 않아요, 얘가.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잖아. 그래서 약분이 일어나. 예. 그럼 결국 이 문제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x세제곱을 적분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분해주니까 4분의 1 x4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뺄 거야. 그럼 4분의 1에, 여기 x4제곱에 3, 3 넣어주면 8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81에서 1 빼주니까 80. 8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20이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 자체를 적분하지는 않는다. 예.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적분 구간이 같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 이거 보여요? 적분 구간 같게? 그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뭐해? 뺀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다. 그러면 x제곱, x제곱 없어질 거고, 2ax 마이너스 마이너스 2ax는 4ax가 되는 거고, a제곱에서 a제곱 뺐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결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너를 적분한 게 3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a값 찾아라 이 얘기죠. 적분해주니까 2ax제곱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를 빼겠다. 그러면 2a로 묶어. x제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럼 3 넣어주면 9,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그래서 9에 4 빼니까 곱하기 5. 그래서 10a가 됐던 거고, 너가 30이니까 a값은 최종적으로 얼마다? 3이다. 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이 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것도 흉내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2가 8일 때 적분 구간이 그런데 같아. 적분 구간이.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예. 그래서 얘를 보니까 2x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f 프라임 x. 예.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거야. 자, 이 문제는 정말 별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앞에 문제들을 보면 이거 했을 때 뭔가 없어지는 게 있었는데 없어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더 이상 묶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개념이야. 개념. 그 얘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뭘 미분해야지 얘가 될까? 그 생각을 해봐.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를 미분해주면 얘가 된대도요. 그 너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설명하니까 들리죠? 설명하니까 보이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이게 되고,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뭘 미분해야지 너가 되는 걸까를 생각해서 적분을 알아내는 거고.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뺄 거니까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 4에서 1 빼면 3f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인데, 문제에서 FE가 8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8이야? 3, 8에 얼마? 2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별표 칠하는지 아시겠죠? 예, 여기 개념, 이런 거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뭘로 설명이 안 돼. 그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는 야, 얘 있으면 그다음 얘지, 그다음 얘지, 그다음 얘지. 그럼 다 이해가 너무 순조로워. 근데 이건 약간의 점핑이 있잖아. 뭘 미분하면 얘가 될까요? 뭘 미분하면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못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데에서는

게 있다. 그래서 아, 요런 거를 볼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제가 개념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거야. 근데 2차로 안 보여드리고 1차로 보여드렸지. x-k의 fx 이거 보여드렸잖아. 그래서 fx 플러스 x-k의 f'x 얘를 적분하는 형태에 해주면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이런 거잘 봐둬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근데 fx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이거에. 아, 그런데 봤더니 너를 미분하면 이거고 너를 미분하면 얘고. 예. 너 미분하면 얘, 너 미분하면 얘. 아, 그래서 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잘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째 유형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15번째 유형 62번부터 가봅니다. 자, fx가 이차함수인데 적분 구간이 뭔가 달라. 그런데 똑같은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fx야. 앞에 유형은 fx 함수는 달랐는데 적분 구간이 같았어. 요번엔 적분 구간이 다른데 함수가 같아. 그러면 그 적분 구간을 이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이을 수 있는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였고, 예. 얘를 1부터 2까지로 하면 마이너스가 붙어 앞으로. 근데 넘어갔어. 넘어갔어. 그러면 fx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 플러스 2부터 4까지 fx dx. 너가 12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럼 똑같은 적분해야 되는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fx dx 너가 12다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쟤를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이 돼 버리는 거고요. 여기다 4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걸 빼겠다 이거죠. 4 계산 조금 귀찮죠, 여러분들? 4의 세제곱 얼마야? 64. 3분의 64. 예. 그 다음, 플러스 16의 2분의 A, 8A.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3분의 8. 그다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아, 너하고 너를 계산해주면 3분의 72니까 3, 2, 6, 3, 4, 12, 24네. 그럼 8A-2A니까 6A 마이너스, 6A 플러스 24를 해준 게 12가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12,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구하라는 건 F-2. 이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fx가 저기 주어져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였죠?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4 플러스 4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할까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도 제가 저저번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 얘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2부터 4까지 fx dx. 여기 위에 있죠. 여기.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ax니까 얘는 적분 안 해도 되잖아. 적분 구간 대칙에서. 그래서 x제곱에 대해서 먼저 너를 적분해주고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ax는 적분해서 4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런 것도 볼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63번 가볼게요. 이것도 뭔가 얘 2부터 0이 아니고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니까 0부터 2까지로 해주면 마이너스 나가니까 플러스가 될거 아닙니까? 왜? 적분하는 함수가 같았거든.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를 적분해주면 되는. 아니,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위의 식으로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직접 해서 0 넣어준 거 마이너스 1빼 이거 해준 다음에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빼 그리고 더해 그래도 답은 나와. 예. 근데 이 문제에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놓고 아, 나 맞췄어. 나좀 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저자가 출제자가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해서 풀어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낸 거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길로 가보는 거지.

2에서 2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걸 빼니까 3. 그러면 9에서 6을 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정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2 넣어줘. 그러면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어줘. 이렇게. 예. 그래서 4 마이너스 1 해서 3. 뭐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정적분 계산할 때 이렇게도 찾고 여러분들이 호환 가능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호환 가능하게. 이 방법밖에 몰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방법을 약간 차단시켜버리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가는 거야. 두려움이지. 두려움. 자, 그 다음 63번 끝냈고요. 6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적분하는 함수는 같아. 예. 0부터 5까지, 2부터 5까지? 근데 여기가 5니까 얘를 5부터 2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근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플러스가 될 거고, equal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에 대해서 0부터 5까지, 5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니까, 아, 0부터 2까지 fx, dx. 그게 20이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fx 여기 있으니까 얘를 적분해. x 4제곱 플러스 2분의 a x 제곱이 돼버릴 거고, 너에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 넣어주면 16 플러스 2a, 그게 20이 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 2. 넘겨서 2a가 4고, 그래서 a가 2고 이러지 말고 요 정도 암산은 되지 않나요? 요 정도 암산, a 값 2라는 거 찾아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16번째 유형이죠.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1단원 내용이네.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값, 함수 값이 일치해야 되잖아. 1로 가까이 갈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 1로 가까이 갈때 우극한 함수 값은 a-4. 따라서 A가 얼마다? 3이다라는 식이 나오네. 3.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fx를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인데 함수가 달라지잖아.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0부터 1까지에서의 fx는 2x-3이었던 거고 그 다음 1부터 3까지에서는 fx가 이거 3x제곱 마이너스 4x였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는 적분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다르면 적분해야 되는 함수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귀찮을 뿐이지. 그게 적분해 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요 파트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 파트 계산해보겠습니다. 적분해주니까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돼버릴 거고요. 여기다 3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라고 하면 3 넣어주면 27에서 1 넣어준 거 빼니까 26 마이너스 2 곱하기 2, 3 넣어주면 9에서 1뺄 거니까 8. 그래서 26에서 16 빼니까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너가 10,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얼마? 8이라는 정적분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단원에서 연속이라는 걸로 먼저 A값 구해 볼래? 함수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럼 적분 구간 다를 때 함수 각각 나눠 가지고 적분할 줄 아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66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건 f 프라임 x야. 근데 f 프라임 x가 이렇게 주어졌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자미분 계수와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우미분 계수가 일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 봤더니 0, 너 봤더니 0. 그대로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 프라임 X가 너잖아. EX를 적분해 주는 거고. 0부터 2까지는 누구? AX제곱. 이거 전개합시다. AX제곱 마이너스 EAX. 너를 적분해 주면 그게 마이너스 9다.

그런 A값 찾아볼래? 방정식 문제잖아요. X제곱. 그래서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어준 거뺄 거니까 이 값, 0 넣어주면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아, 요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와. 마이너스 1. 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A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여기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다. 0은 넣어봤자 0이니까 2만 넣어줘. 3분의 8A 마이너스 4A. 그럼 너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가 넘어가니까 3분의 4A가 될 거고요. 너가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따라서 A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사실,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요런 문제였습니다. 예.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 여기서? 아니, 이게 사람이 얼마나 기계적인 인간이냐면, F'X 이렇게 주어지니까 선생님이 FX 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X제곱 플러스 C, 원. 또얘 적분해가지고 3분의 A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C2. 근데 0보다 작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연속돼야 되잖아. 그래서 0 넣어주면 C, 0 넣어주면 C2. 아, 너가 갔구나. 갔구나. 그래서 적분하려고 봤더니 F'X야. 아, 내가 왜 했지?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러니까 먼저 아 F'X가 이런 건데 뭘 구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진도를 나가야지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낭비니까 시간. 네. 그래서 제 에피소드도 제가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자, 67번 가보겠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서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찾아봐라라는 거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GX가 연속이 될거 아니야. 그 연속 보니까, 아, 여기에다가 0 좌극한 값, EF0. 여기다 0 우극한 함수값 보면, 6-F0. 예. 그래서 넘어가면 3F0이 6이니까 F0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네. F0은 2. 그런데 문제에서 FX가 2차라고 그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1차 몰라? 얘가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오는 거죠. FX가 이거다. 그런데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라고 했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그러면 미분 가능이니까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미분하면 두 배의 F'0이 좌미분 계수. 맞는 말이잖아요. 우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F'0. 그게 같아야 된다고. 이게. 이 식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GX 입장에서 연속이니까 요 얘기가 나왔고,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G'X를 보면 얘가 EFX 마이너스 EF'X 마이너스 F'X. 근데 얘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 이거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상태에서도 좌미분 계수, 우미분 계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 넘어가서 3F'0이 0이 돼. 그럼 F'0이 0이잖아. F'0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1차항 계수라고 그랬지. 1차항 계수. 그 1차항 계수가 0이란 얘기지. 그래서 fx가 완성. 완성.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gx를 갖다가 할 건데, 0보다 작을 때두배 fx, 여기다 두 배.
그럼 2x제곱 플러스 4를 적분해주고 플러스 0부터 1까지는 6-fx잖아. 그럼 6에서 너를 빼줘. 그러면 4-x제곱을 적분해주면 된다. 이것 갖고 하라는 거죠. 그죠? fx를 찾았고,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너, 0부터 1까지는 너, 완벽한 식 계산해주면 정답이죠. 그래서 3분의 2, 아, 산수 좀 귀찮다. 3제곱 플러스 4x. 여기에다가 0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뺄 건데, 0은 넣어봤자 0.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마이너스 8 해주면, 예, 3분의, 플러스가 돼버렸죠? 3분의 24에 3분의 40 아닙니까, 얘가? 얘가 3분의 40. 너 적분하면 4x-3분의 1x 3제곱.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4-3분의 1이니까 3분의 11. 아, 너가 3분의 11. 그래서 너랑 너를 갖다가 더해버리면 3분의 51. 3분의 51은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길었지 문제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다. 예,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요 조건 두 개 찾는 거, fx에 대해서 gx가 미분 가능해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해야 되고, 예, 모든 실수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좌극한, 우극한. 그 좌극한을 저는 좌미분계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빨리 알면 얘 미분해가지고 0 넣어줘서 또 A값이 0이다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까 F0이 2다 그러면 아 상수항 이렇게 바라보듯이 F'0이 의미하는 바는 1차항의 계수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째 유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값이 붙어있어. 그 절대값 붙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절대값 없이 하라고 그랬죠? 그럼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1보다 클 때는 0,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얘가 x 플러스 2에다가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적분해 주는 거고 1부터 2까지는 이제 양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너를 적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네. 가능할까요? 그래서 너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너를 적분해 주는 거죠. 너를 적분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좀 귀찮아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거 뺄 거야. 예. 네. 요거만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1 넣어주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 1 넣어줘봐. 1. 마이너스 2 넣어줘봐. 마이너스 8. 1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은 9.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2 넣어주면 4, 그걸 빼면 3. 예. 아니,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예. 플러스 2 곱하기, 여기다 1 넣어준 거에서 마이너스 2 넣어준 걸 뺄 거니까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준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6이 될 거니까 2분의 9. 예, 요게 나오겠네. 2분의 9. 예. 자, 요쪽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 x3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거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뺄 거야. 아, 이게. 예.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 넣어주면 4에서 1 빼니까 3 마이너스 2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1 이렇게 되겠네. 귀찮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6분의 1로 통분하면 1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 그래서 6분의 11이 나오네요. 요거의 극한값, 요거의 정적분값 6분의 11. 그래서 너랑 너를 더하면 되니까 6분의 1로 통분해 버리면 27에다가 11을 해줄 거니까 6분의 38. 2로 약분하면 3분의 19. 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산수 다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주로 EBS에서는 3학년 고난도 좀 수준 높은 강의만 한다고요? 이런 거 적분 안 해드려요. 식만 적어드리고 적분하면 얼마? 그래서 답이 얼마?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는 거야. 제 정적분 계산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예. 네. 근데 다만, 얘는 어쩔 수 없이 할것 같아. 근데 제가 이 계산은 안 했어. 이 계산은. 지금 이 함수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야. 근데 딱 마침 적분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아, 이거의 넓이네.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네. 그리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최고 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이니까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3 하나 1로 가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죠. 어차피 정적분 하면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가버리면 그 정적분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얜 줄이고, 이거는, 예. 가는 거죠. 예. 아니면 이것도 방법적인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있는 거고, 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였어. 이, 요 값이 나오는 거네, 요 값이. 2차 함수에서. 그러면 얘를 y축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얘를 y축으로. 아, 1이 아니고 얘가 0, 얘를 1이 아니고 0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걸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적분한 다음에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는 거 쉽잖아, 이게.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을 시켜서도 정적분을 구사하기도 한다. 예. 지금은 제가 이걸 다 그냥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얘를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야. 아니, 왼쪽으로 이렇게. 0부터 1까지가 될 거니까 얘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건데 여기를 0부터 1까지 정적, 얘, 이 값이 1에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0에서 0이 되게 만들어 버리라고. 0에서 0이 되게. 그럼 얘가 0이 됐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얘를 갖다가 x-1이 아니고 얘가 x가 된 거라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3이 돼 버린 거잖아. 제가 해볼게요. 예. 그러면 x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를 보면 이 그래프의 y축이 여기 와 있는 거고 요거 계산하는 거랑 같잖아.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3x가 되는 거고 그럼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제곱이 되고 여기에다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돼 버릴 거고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9가 돼서 6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냥 2 넣어준 거였어. 1 넣어준 거 빼고.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적분을 내가 안 하면서 이 정적분 값을 알아낼 수 있을까? 넓이 공식 써보기도 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평행이동도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연습한

하는 단계에서 이 평행 이동시켜 가지고 정적분하는 게잘안 보일 거야. 그런데 보려고 해보라는 거지. 우린 기초 단계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심으로 볼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평행 이동과 넓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더 빨리 해결해 보려는 시도도 하고 해요. 네. 근데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즐겨 해봐야 돼. 아, 뭐, 요 정도 계산이야, 뭐, 하면서. 남들은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원래 누가 적분해가지고 감내는 거, 산수 틀리지 않으면 맞출 수 있다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런데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정적분한다라는 거는 많은 학생이 그렇게 시도를 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내가 좀더 연습해가지고 이런 게 익숙해지면 계산해서 월등해지는 거지. 네. 자, 이렇게 해서 68번 문제 다뤄봤고, 69번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은 지금 얘가 x의 x-1, 이거의 절대값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이런 그래프인데,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1부터 2까지는 어때?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절대값.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나온 너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다, 이거지. 이제 좀 보이는 게 있을까? 네. 결국은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적분하겠다는 건이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여요? 이거 6분의 1인 거? 예? 왜? 아니, 최고차이에서의 절대값하면 6분의 1이고, 1에서 0 빼면 1이고, 1에 3제곱해봤자 1이고. 그런데 이런 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선생님이. 근데 꼭 이런 데도요.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뺄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0 넣어주면 0이니까 끝난 거고 6분의 1 이런 데도요. 예. 괜찮다고 그래도.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x의 x-1인데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겠다. 3분의 1이 있었어. 2 넣어주면 8, 1 넣어주면 1, 8에서 1 빼면 7,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고, 여기에다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빼면 4에서 1 빼니까 3. 그래서 6분의로 통분하니까 14, 마이너스 9 해주면 6분의 5. 6분의 1과 6분의 5를 더해서 너의 값은 얼마? 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한번, 아니 그냥 하는 거, 요거, 요게 지금 6분의 5가 나오고 있잖아. 이것도 한번 띄워서 봐. 자, 이렇게 되고 있고, 0, 1이야. 그런데 1부터 2까지를 적분하고 싶대. 예. 근데 우리 적분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너를 0으로 만들겠다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형태로 만들자고. 그럼 너가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똑같은 거야. 여기 이 모습을. 이 모습을 적분하는 모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보겠다 이거지.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바뀐 거야? 얘가 x의 x-1 이거였는데. 너가 x로 바뀐 거잖아. 그럼 너는 뭐야?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를 갖다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에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2에다가 3 더해서 6분의 5가 나온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개념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이름, 아유, 이거나 뭐,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함수가 0부터 1까지로 보인대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기초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 넓이를 정적분 계산하기 복잡할 때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70번 문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자, 절대값 EX-4 얘를 갖다가 적분할 건데 실수 A값을 갖다가 지금 찾아보래. 근데 만약에 A가 이게 EX-4라는 거를 한번 봐봐. EX-4라는 건 여기가 2여서 그림이 이쪽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0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0부터. 얘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할 거라고. 예. 네. 근데 A가 만약에 이제 이 값을 볼 때 A가 2보다 작다라고 해봐. 만약에 A가 2보다 작아? 그럼 정적분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요 값이 0, 얼마야? 4가 되겠지. 그 얘가 4야. 그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만 줄 알아?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하면 4가 나온다고요. 4가. 그러면 이 자체가 만약에 여기가 A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4보다 작은 정적분 값이 돼버린다고. 근데 얘는 4에다 A를 더하고 있는데? A 양수고? 그럼 4보다 크잖아. 모순이야. 그래서 A값이라는 게 2보다 큰 쪽에 가 있어야 된다. 왜? 이 4를 안고 가는 거야, 지금. 예.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었을 때,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는 거지. 이건 기하적인 해석이야. 그래서 얘를 찾을 때, 0부터 얼마까지? 2까지? 예, 0부터 2까지 하면 얘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4. 얘를 적분해주고,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는 양수 그냥 나오니까 EX-4를 적분해주면 너가 A 플러스 4가 된다. 이런 식이 구사되는 거라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A가 2보다 작아버리면 이거 모순 생긴다고. 그게 이런 개념이라고요. 네. 아, A가 만약에 2보다 작다면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EX 플러스 4, 너를 적분해 준 것이 얼마다? A 플러스 4. 이걸 계산해 줘야 되잖아. 그래,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돼버릴 거고, A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A 플러스 4가 돼버려. 넘겨.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퀄 0을 만족시키는 A값 없다고요. 이거 없다고. A값. 그래서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라고요. 이런 식이 만족. 얘를 했을 때 넓이가 됐을 텐데 이 넓이를 갖는 그런 A값이 없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 그래서 너를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너에다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에서 얘가 4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넓이가 얼마라고 지금? 4라고. 정적분값 양수니까 같잖아. 자, 이제 뒤에 거 적분해 봐. 요거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돼버릴 거고 여기다가 A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뺄 거니까 A 넣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2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납득되세요? 그래서 너의 정적분값, 너랑 너를 더해준 게 너가 된다 이거야. 예. 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A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따라서 A는 1 또는 A는 4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되니까 얼마다? 4다라는 정답이 나왔던 거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지금 얘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A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요 길이가 얼마야? A-2였죠. 예. 네. 그 여기다가 A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봐. A를 넣어주면 2A-4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2에 A-2니까 결국 2배의 A-2.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 하면 요 넓이가 이거야. 그게 A가 되는 이 값을 찾고자 하는 거지. 그럼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것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적분에 활용해서 넓이와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해보면 이런 게 되게 쉬워진데도. 그리고 얘 기울기가 2라는 건 안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 길이로 갈 때 이 길이의 두 배만큼 가는 게 기울기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써버릴 거고. 아, 이거에다가 이거의 두 배를 곱해? 그리고 2분의 1을 해? 그러면 이 넓이가 될 거야. 이 넓이는 4였어? 그런데 그게 A 플러스 4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가 4야? 그럼 너는 얼마란 얘기야? A가 넓이다라는 사실로 써. 그냥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고, 이 정적분 없이, 정적분 없이, 이렇게 풀어버릴 수도 있대도요, 여러분들.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리, 원칙,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해결하고, 그 구간에 맞게끔 함수 잡아서 적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걸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연습해야지. 보여드리잖아. 그런데 복습하거나 좀 더 실력을 더 가지고 싶다면 이런 고민도 해보라는 거지. 정적분에 활용해서 적분,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런 풀이를 많이 한대도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한번 넓혀봐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문제 풀입니다. 다음 시간에 71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2번째 시간이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지름길이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하면 좀 빨라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 스스로 좀 길을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시행착오 중에서 쌓였던 내공, 내 안에 쌓여 있는 그런 내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더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좀 비교하면서 조급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때론 좀 지름길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내 힘으로 싸워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양쪽에 좀 균형을 잘 맞추면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좀 강조했었던 문제죠. 프리뷰만 하고서 풀진 않았었는데요. 어떤 점이 중요했냐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 이웃한 두 개의 수가 이제 서로 소가 되도록. 그 말은 1 말고는 공약수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웃하면 안 되는 친구들 좀 구해보면, 일단 2의 배수가 있죠? 여기 있는 녀석들은 다 약수로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웃하면 공약수 2를 가져서 서로 소가 아니다.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웃하면 안 돼. 3의 배수인 36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얘도 이웃하면 안 돼. 자, 4의 배수인 4, 8은 어때요? 이미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5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6은 이미 여기에 들어있죠. 6이 두번 들어있네?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6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3가도 이웃하면 안 되고요. 짝수량도 이웃하면 안 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특별하게 잘 대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7. 소수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8은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 점을 잘 고려해서 풀면 되죠. 일단 2, 4, 6, 8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이웃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먼저 배열하고서 그 사이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녀석들을 끼워넣는 전략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1, 3, 5, 7을 먼저 배열할 거야.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2, 4, 6, 8을 배열할게요. 자, 1, 3, 5, 7 배열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자, 4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자, 배열했다 칠까? 여기 안에 이제 1, 3, 5, 7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2, 4, 6, 8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들어가야죠.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6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6이 여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6은 지금 3이랑도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 대우를 해야 돼. 따라서 2, 4, 6, 8을 그냥 배열하지 말고요. 이 안에서 6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2, 4, 8을 배열하는 전략을 써볼게요. 그럼 6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 3과 인접한 두 자리에는 올 수가 없고요. 6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밖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2, 7이야. 두 자리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6을 써놓자고요. 자, 그 다음에 2, 4, 8은 어때요? 2, 4, 8은 이제 어디에 와도 괜찮잖아요.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자리에 2, 4, 8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한 줄로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사건들은 잇따라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건을 잇따라 발생하는 두 사건을 했더니 6이 이제 특별 대우가 필요해서 잇따라 발생하는 세 사건으로 재구성한 거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가 이와 같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자, 3팩토리얼 뭐예요? 6이잖아요. 2C1은 2고요. 3팩토리얼 6이 돼서 이거 다 곱하면 답은 72. 답은 72가 되겠다. 자, 이 문제 좀 특별하니까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제를 꼬아서 내도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웃하면 안 되는 문제를 풀 때는 늘 그랬듯이 이웃해도 되고 뭐 이웃 안 해도 괜찮은 녀석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 끼워넣는 전략은 어때요? 우리가 예전에 연습했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존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제 28번. 이번에 조금 어렵겠네? 자,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지만 같이 하면 문제 없죠. 자, 세 명의 학생에게 자,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탕이 서로 다른 5개래. 자,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고요. 하나도 못 받는 친구가 있어도 괜찮대요. 뭐 그러면서 A, 가족권에서는 A가 적어도 하나를 받는데. 그러니까 A는 예외가 되겠다. A는 적어도 하나를 받는다. 하나 이상 받겠다. 자, B는 제한이 있죠. 얘는 이빨 썩으니까 최대 2개까지만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붙여볼까? 1, 2, 3, 4, 5.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자, 학생은 A, B, C예요. A, B, C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각각이 받는 사탕이 있을 텐데, 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자,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니까, 일단 각각이 받는 사탕을 스몰 A, B, C라 했을 때, 어때요? 이때는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되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0, 1, 2. 사건을 그냥 3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B가 하나만 받을 때, 2개 받을 때, 하나도 받지 않을 때. 그럼 세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분할 관계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자, 시작할게요. B가 하나도 받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탕이 5개가 있는데, 자, 1, 2, 3, 4, 5. 5개 사탕을 이렇게 나머지 A씨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1번 사탕한테 물어봤어. 너는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선택지가 두 개죠? 2번 사탕한테 물어봤어요.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그러니까 각각의 사탕들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2의 5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죠? 그러니까 C한테, 소위 말하면, C한테 다 몰리는 경우인 한 가지를 빼줘.

해줘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32에서 1을 뺐을 때 31. 첫 번째 케이스는 31가지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때는 사탕이 서로 다른 5개니까 AC가 몇 개를 받는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중복 조합이고, 그때는 사탕이 똑같을 때고, 그때는 서로 다른 친구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탕한테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사탕,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이런 식으로 따졌을 때 각각의 사탕은 선택지가 2개 있고요. 이게 5제곱이야. 하지만 조심할 것은 모든 사탕이 C한테 가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해야 돼. 왜? A는 적어도 하나를 받기 때문에. 자, 두 번째, B가 한 개를 받는다고 치자. 그럼 B가 받는 한 개도 선택지에 고려해야 될거 아니야? 먼저 B가 받을 한개 사탕을 결정하고서 사탕 다섯 개 중에서 네 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네 개를 A씨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B한테 물어봤어. 너 다섯 개 사탕 중에서 뭐 받을래? 어? OC1. 선택지는 다섯 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사탕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B한테 갔을 거 아니야? 1번 사탕한테 물어봤어.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두 가지. 3번 사탕도 선택지가 두 가지죠. 이런 식으로 네개 사탕은 각각 선택지가 두 개니까 2의 4제곱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아까처럼 C한테 몰리는 경우인 한 가지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5와 15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75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자, 세 번째. B가 두 개를 받았을 때 최대를 받은 거다. 그러면 B한테 일단 두 개를 나눠주고 나서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줬으니까 세 개가 남죠. 나머지 세 개를 A와 C가 나눠 갖는 거야. B한테 물어봤어. 너 다섯 개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할래? 경우의 수는 OC가 되고요. 그럼 이제 사탕이 총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B한테 간 거잖아. 그럼 이제 세 개가 남았어요. 세개 남았으니까 각각 물어봤어. 너 A한테 갈래? C한테 갈래? 경우의 수두 가지죠. 얘도 경우의 수두 가지고요. 이게 세 제곱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C한테 몰리는 그한 가지 케이스를 빼줘야 돼. 그래야지 나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7이니까 뭐가 된다? 70이 되죠. 70. 이렇게. 70. 그래서 계산해 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31가지였죠? 두 번째는 75. 세 번째는 70이니까 이걸 다 더했을 때. 더했을 때. 더하면 145. 더하면 176. 답은 176.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예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기억나요? 지금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니까 경우가 3개로 분할되는 거야. 몇개 없잖아. 3개까지는 만만하죠. 이제 4개부터가 좀 번거로워서 이제 여사건을 쓸까 이런 고민이 들지만 3개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B가 하나도 못 받을 때,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로 나누는데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뭐냐면 A는 적어도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C한테 몰리는 한 가지를 빼주는 것이 포인트다. 여기도 빼줬죠? 여기도 빼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탕은 서로 다른 다섯 개니까, 각각의 사탕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너 어디로 갈래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근데 만약에 사탕이 총 똑같은 거다. 그럴 때는 중복조합. 각각의 친구들한테 사탕이 몇 개가 갔는지가 그땐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그래서 28번 문제, 약간 어려웠지만, 넘사벽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28번. 계속 어렵네. 자, 집합 X가 있는데요. 1부터 5까지 자연수를 갖는데요. 이때 함수 F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이때 가조건, F1과 F3과 F5를 곱했더니 홀수야. 자, 곱했는데 홀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짝수가 섞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지. F1, F3, F5.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이 홀수다. 이렇게. F2는 F4보다 작다. 그러니까 2와 4의 함수 값에 대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자, 이 문제 매우 어렵다. 자, 28번이지만 실제로는 29번을 능가하는 고난도 문제인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 중간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돼. 그러면 지금 F1, F3, F5가 홀수니까 치역은 적어도 홀수를

1개 이상 같겠죠.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의 함수 값이 반드시 모두 홀수니까 치역에는 반드시 홀수가 1개 이상 있겠죠. 그 치역의 홀수가 1개 했을 때, 2개 했을 때, 3개 했을 때,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정도면 만만한 거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 치역에 홀수가 1개 있을 때. 자, 제일 만만한 거죠. 홀수가 1개 있을 때? 이건 좀안 만만한데? 홀수가 3개 있을 때 해볼까? 3개 있을 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1, 2, 3, 4, 5가 있잖아요. 정의, 자, 공역도 똑같아. 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인데, 3개가 다 홀수래. 그러면 화살을 맞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네? 1, 4, 5,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2, 4는 뭐 제외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 안에서도 이제 또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왜냐하면 1, 3, 5는 홀수로 간다고 했지. 굳이 여기다 나눠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1, 3, 5가 1로 몰릴 수도 있어. 1, 3, 5가 3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1, 3, 5가 서로 다른 곳으로 나눠져서 다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 1, 3, 5한테. 아니면 두 곳으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뭘할 거냐면 홀수가 비록 3개나 있지만 한 곳으로 몰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 1, 3, 5가 1로 몰릴 수도 있고 1, 4, 5가 3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5로 몰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몰릴까? 3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1을 선택할까, 이렇게? 이때는 1, 4, 5가 1로 다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해돼요? 그럼 2, 4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은 두 친구가 다 화살을 한번 이상 맞아야 되잖아. 그럼 지금 2, 4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2의 함수값과 4의 함수값은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2는 작은 친구인 3으로 가고요. 4는 큰 친구인 5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1. 결과는 3. 잘 봐. 지금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경우 중에서 그 안에서 홀수 중에서 한 친구로 1, 3, 5가 몰리는 케이스를 이제 한 거야. 계속 나와. 케이스가. 잘 봐. 이 문제는 좀 계산량이 많아요. 자.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번에도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건 맞아. 이렇게 해서 1, 3, 5가 치역이야. 2, 3 당연히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는 지금 1, 3, 5가 한 친구로 몰렸었죠? 이번에 1, 3, 5가 두 친구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 3개 중 2개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잖아요. 그래서 3개 중 누가 1, 3, 5로부터 화살을 맞을래? 3개 중 2개를 선택해봐. 이렇게. 1, 3을 선택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몇 개예요? 1, 3 아님, 1, 3. 두 개잖아. 3번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잖아. 5번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뭐를? 2의 세제곱을.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 빼줘야 돼. 자, 겹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지만 조심해야 돼. 우리 지금은 뭘 따지냐면, 홀수 중에서 두 친구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 거야.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빼야 되잖아. 이미 여기서 카운팅이 됐는데? 따라서 1로만 몰릴 때와 3으로만 몰릴 때인 두 가지를 이렇게 빼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두 친구를 잘 나눠서 갔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갔어요. 이렇게. 이제 5번은 화살을 맞아야 될거 아니야. 이제 2번, 4번 중에서 한 친구는 적어도 5번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2번, 4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곳으로 갈 거잖아요. 그두 개를 선택해야 돼. 잘 봐. 이렇게 선택해도 괜찮죠? 2번이 여기로 오고 4번이 여기로 오니까.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2번, 4번 이렇게 가면 화살을 못 맞잖아요. 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선택하는 건 어때요? 2번 여기로 가고 4번 여기로 가니까 모든 친구들이 화살을 맞기 때문에 치역이 1, 4, 5라는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 뭐예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두 개가 뭐냐면, 이렇게 선택할 때와 이렇게 선택할 때야. 그러니까 2사가 갈 화살이 맞는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이걸 계산해 봐. 3C가 뭐예요? 3. 8에서 2를 빼면 6이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 봐. 결과는 36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야. 치역의 홀수가 3개 있을 때.
그 말은 치역이 홀수로만 구성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홀수가 홀수로부터 다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야. 짝수들이 맞아도 화살을 쏴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세 가지로 갈려요. 홀수 세개 중에서 한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와 홀수 세개 중에서 두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야. 이건 좀 심플하죠. 이게 좀 컴플렉스하죠. 왜냐하면 세개 중에서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두 친구를 선택했어. 이렇게. 그럼 1, 3, 5 같은 경우는 이 선택한 두 친구 중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선택지가 두 개, 두 개, 두 개야. 곱했어. 세 번.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세 친구 중에서 두 친구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로만 몰리는 두 가지 케이스를 빼야 돼. 왜냐면 앞에서 카운팅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가. 5번 같은 경우는 아직 화살을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5번을 포함해서 두 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 이사가 서로 다른 곳으로 가서 5번을 꼭 맞추거든. 그래서 이게 두 가지예요. 요게 좀 어려워요, 요게. 요거 생각하는 게. 자,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번째를 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 이번엔 뭘 해야 돼? 처음에는 세개중한 개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두 번째는 세개중두 개가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그럼 그 다음은 세개중세개 모두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자, 이번에도 1, 3, 5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나머지 이사는 제외. 자, 홀수 3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홀수 3개가 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죠? 그러니까 1번 어디 갈래? 선택지 3개잖아요. 3 곱하기 하나 갔어. 2번, 3번 어디로 갈래? 나머지 2개 중 하나 가야지. 이렇게. 선택지 2개. 5번 어디 갈래? 선택지 없잖아요. 1개잖아요. 3팩토리알이야. 자, 그래서 홀수들을 대응시키는 경우에는 3팩토리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어디로 갈래? 사실 이사는 이미 다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도 괜찮죠? 그런데 이사는 어때요? 함수 값이 서로 같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이사로 대응돼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사로 가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사로 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은 18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8가지. 그리고 36가지. 그리고 3가지잖아요. 자, 여기도 써볼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처음에는 3가지 플러스, 그 다음에는 36가지 플러스 18가지가 돼서 57가지야. 57가지. 이렇게. 치역의 홀수가 3개일 때. 그 다음에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일 때, 치역의 홀수가 하나일 때또 검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길어요. 근데 중간에 하나라도 덜 카운팅하거나 잘못 카운팅하면 삐끗하면 다 틀리니까 정답률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28번이지만 실제로는 29번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자, 이거 지울게. 자, 여기다 쓸까? 57가지. 이렇게. 자,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일 때. 자, 그대로 써보자. 정의역 1, 2, 3, 4, 5. 자, 공역도 1, 2, 3, 4, 5야. 지금 홀수가 몇개 있어요? 1, 3, 5, 세 개가 있잖아. 세개 중에 두 개가 치역의 원소가 된다고. 따라서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자고. 1, 3을 선택했다 칠까? 그럼 5번은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겠죠? 근데 총 치역의 원소는 몇 개예요? 세 개잖아.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야 돼. 따라서 나머지 두개 중에서 한 친구를 선택해서 치역의 원소를 정해야 돼. 얘를 정했다 칠까? 얘는 탈락이잖아요. 자, 이번에도 홀수들이 어디로 화살을 쏴야 될까? 자, 치역 중에서 홀수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지만 둘다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홀수로만 가면 된다고. 따라서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아까는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치역의 홀수가 세 개니까. 이번엔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첫 번째,
두명중한 명으로만 몰릴 때, 1로만 몰릴까, 3으로만 몰릴까? 선택지가 두 개야. 1로만 몰린다 칠까? 그러면 다 1로 가죠. 하나, 둘, 셋, 이렇게. 3, 4 같은 경우는 화살을 맞아야 되잖아요. 한 발씩. 최소한 한 발씩. 근데 지금 2사가 있잖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2사의 선택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이라고 할게. 자, 계산해 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거 뭐예요? 12가지예요. 12가지.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이번에는 홀수 두 명이 1, 3으로부터 모두 화살을 맞는 케이스를 볼게요.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자, 아까처럼 홀수가 지금 치역이 두 개니까 홀수 세개 중에서 치역이 될두 원소를 선택하자. 1, 3을 선택했다 치자. 5는 탈락이죠. 그 2, 4 중에서 한 친구는 치역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2, 1. 자, 4를 선택할까? 2는 탈락이죠.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2와 5를 지우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아까는 홀수 두개 중에서 한 친구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았지만 이제는 두 친구 다. 자, 여기 지금 1이 있고요. 3 있죠? 둘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는다고 칠게요. 자, 1은 선택지가 몇 개야? 두 개죠. 3도 몇 개야? 두 개고요. 5도 몇 개야? 두 개죠. 자,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만 쓰면 안 되잖아요. 한 명으로만 몰리는 케이스를 빼야지. 이미 한 명으로만 몰리는 것은 앞에서 카운팅이 됐잖아요. 1로만 몰릴 때, 3으로만 몰릴 때,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갔다고 치자. 두 명이 갔고요. 한 명이 갔다고 치자고. 이제 얘도 화살을 맞아야지. 그러니까 2사 중에서 한 명은 4로 화살을 쏴야 될거 아니야. 2사는 근데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갔다고 치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2사가 가면 얘는 화살을 맞지 않잖아요. 얘는 안 돼. 이렇게 두 명을 선택하면 괜찮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4가 화살을 맞아서 모두 맞은 거잖아.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도 괜찮잖아요? 2는 1, 4는 4로 가서 화살을 맞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두 가지가 괜찮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그럼 회피하지. 자, 계산해 볼까요? 3, 12, 3, 21, 2, 8 빼기 2는 6이고요. 21, 곱해. 326, 36, 72. 72라고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세 가지로 분할됐잖아요. 지금은 두 가지로 분할돼. 12와 72. 그러니까 더했을 때 뭐예요? 84잖아요. 84. 자, 이건 뭐안 지워도 되겠다. 왜냐면 세 번째 케이스가 너무 금방 풀리니까. 일단 적어 놓을게요. 답은.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12개. 두 번째는 72가 있으니까 84가지가 두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되겠다.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57, 두 번째는 84.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그럼 세 번째는 뭘 따지면 되겠다? 첫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세 개일 때, 두 번째는 치역의 홀수가 두 개일 때, 이번에는 치역의 홀수가 한 개일 때. 자, 정의역. 1, 2, 3, 4, 5. 공역. 1, 2, 3, 4, 5. 자, 홀수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 치역이 될 홀수를 하나만 선택하면 되죠? 1을 선택했다 칠까? 그럼 3번과 5번은 탈락이죠? 그 나머지 치역의 두 원소는 자동적으로 이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러면 1, 3, 5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홀수로 가야 되는데, 치역의 홀수가 1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곱하기 1. 2사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머지 두 친구는 한 발씩 화살을 맞아야 돼. 작은 놈은 작은 대로, 큰 놈은 큰 대로. 이때도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곱하기 1. 세 번째는 매우 심플하다.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자, 답을 내볼까요? 자, 아까 1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였어요? 57가지였잖아요, 이렇게. 2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였어요? 84가지였잖아. 그리고 지금 구한 3번 케이스에서 가짓수가 몇 개예요? 3개잖아. 이걸 싹다 더해봐. 더하면 87. 여기까지 더하면 144. 답은 이렇게 144가 되겠죠. 정리할게요. 자,
자, 이 문제가 아마

생각이 들죠. 하지만 슬프게도 세계로 나눴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죠. 치역의 홀수가 3개인 경우는 또이 안에서 3개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 치역의 홀수가 3개라고 해서 홀수들로부터 다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친구 중에서 한 명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세명 중에서 두 명만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세명중세명 모두 다 홀수로부터 화살을 맞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치역의 홀수가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로 분할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우 신속하게 풀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28번이지만 29번 수준이었고 어떻게 보면 30번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좀 지름길이 있어도 나만의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도 좋다. 그 문제만을 봤을 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쌓였던 노하우, 내공들이 있어서 추후에 더 높은 장벽을 만났을 때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두고두고 혼자 힘으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어서 이해했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며칠 지나서 일주일 후에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수 있냐? 그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넘사벽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좀 번거롭습니다, 쓸 때. 서술형 답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정석대로 써야겠지만,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요령껏, 계산량을 좀 축소해서 빠르게 푸는 게 관건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이게 바로 함수 값의 집합이죠. 물론 여기 함수 값이 없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이제 함수 값이 결정되는 건데, 자,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가나 조건을 관찰하니까 어떤 친구가 눈에 띈다? 바로 F3이죠. F3 값에 따라서 사건이 결정되는구나. 그럼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F3은 함수 값이니까 공역의 원소가 되잖아요. 2가 되거나 4가 되거나 6이 되거나 8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12가 되죠. 하지만 2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 F3이 2라고 쳐봐. 2보다 작은 함수 값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공역 어디에도 2보다 작은 값은 없기 때문에 2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2를 가질 수 있을까요? F3이 만약에 10이라고 치자고요. 12보다 큰 함수 값이 존재하나? 자, 공역의 원소 중에서 12보다 큰 친구는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총몇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네 가지 사건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그것이 바로 가능한 함수의 총 개수가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F3이 4일 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44를 집어넣는 거야, 44. 그러면 F2는 4보다 작고요. 4보다 F4가 크잖아요, 이렇게. 자, 밑에도 4를 집어넣고요. 4보다 작다. 자, 정정. 4보다 크다. 누가? F1. 그리고 작다. 누가? F5. 그러니까 이미 3의 함수 값은 정해졌고요. 나머지 친구들의 함수 값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F2는 어때요? 4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역에서 4보다 작은 친구는 2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고 4보다 큰 친구는 어때요? 4개나 있고요. 작은 친구 1개밖에 없잖아. 4보다 작은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F2의 선택지는 1개밖에 없잖아요. 4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서 4개가 있으니까 F4의 선택지는 몇 개야?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각각의 경우수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4보다 크다. 4보다 큰 친구 누가 몇개 있어요? 4개. F1의 선택지는 4개가 되죠. 이렇게. F5의 선택지. 4보다 작은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칭적이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작다, 4보다 작다. 잘 계산해 보면 16가지 이렇게. 이해 돼요?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F2, F1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풀면 돼. 왜냐하면 문제 구조가 아주 간단하거든. 자, 두 번째는 F3가 뭐예요? 6일 때잖아요. 여기 6을 써, 6을 써. 6보다 작은 것의 개수, 6보다 큰 것의 개수, 큰 것의 개수, 작은 것의 개수. 여기 어떤 녀석이 있겠지, 이렇게. 6보다 작은 게몇 개야? 자, 여기 6이 있잖아요. 6보다 작은 것은 2개, 큰 것은 3개니까
작은 것은

두개 선택지, 큰 것은 세개 선택지가 있고, 큰 것은 세개 선택지, 작은 것은 두개 선택지가 있고, 곱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36가지. 이 문제를 이제 객관식 풀때 정성 들여서 뭐 F2, F4 일일이 쓴다? 그건 반댈세. 하지만 서술형 답지 쓸 때는 정석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다. 계속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F3가 뭘 때? 8일 때잖아요, 8일 때. 이때는 8보다 작은 녀석, 8보다 큰 녀석, 8보다 큰 녀석의 개수, 작은 녀석의 개수. 지금 8은 어때요? 8은 이쯤 어딘가 있잖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작은 것은 3개, 큰 것은 2개. 3과 2의 곱이네. 자, 작은 것은 몇 개? 3개, 큰 것은 2개니까 선택지가 2개가 있다고 이렇게 곱해. 자, 큰 것은 2개, 작은 것은 3개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대칭적이다. 이렇게. 앞에 것만 정하면 뒤에 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번에 66이 36이잖아요. 이렇게. 사실 눈치가 빠른 친구는 여기서도 대칭을 찾을 수 있죠. 36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다음 친구는 계산하지 않아도 알수 있잖아요. 뭐가 나오겠다? 16이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방 풀수 있죠. 하지만 해설이니까 한번 다 풀어볼게요. 자, 네 번째는 F3가 10일 때. 이번에도 10보다 작은 것의 개수, 큰 것의 개수, 10보다 자, 이번에는 큰 것의 개수, 그리고 작은 것의 개수. 자, 10보다 작은 건몇개 있어요? 사실, 뭐, 눈치를 챈 친구는 알겠지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 1, 4, 그리고 2, 3. 합은 똑같아, 오로써. 근데, 1, 2, 3. 그 다음 4가 오겠지. 4가 오고요. 합은 1이잖아요. 곱하기. 자, 그 다음 10보다 큰 친구는 몇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4개가 되겠죠. 우리 예측대로 16개가 되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우리는 사건을 총 4가지로 분할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경우의 수몇 개? 16개. 두 번째는 36, 36. 마지막 것은 16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다 더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sum 더해보면 104. 답은 104죠.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제 사건의 경우가 총 6개가 아니라 끝에 있는 친구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그래서 2와 10, 12가 온다면 뭐 2보다 작은 친구가 없잖아요. 12보다 큰 친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건으로 치면 공사건이죠.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사건. 두 녀석을 제외했고요. 그 다음 4, 6, 80은 사실 대칭적이죠. 결국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4보다 큰 녀석의 개수, 6보다 큰 녀석의 개수, 작은 녀석의 개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걸 빨리 파악한 친구들은, 빨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서술형 답지를 쓸 때는 정석적으로 다 쓰지만, 객관식 풀 때는 꼭 너무 우직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쓰지 말고, 좀 자기만의 노하우로, 좀 빠르게, 적게, 쓰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풀었던 것이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이고요. 지금 또 나오는 것이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그러니까 둘다 28번이고요. 1년 차이로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좀 풀기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출의 중요성을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두 문제만 신유형이고요. 웬만해서는 다 기존에 냈던 것들을 살짝살짝 변형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제 평가원이나 교육청 문제 다 풀고 수능 다푼 다음에 그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설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자, 이때도 정의역과 공역이 어때요? 똑같다. 자, F3 플러스 F4는 5의 배수이다. 자, 그리고 여기도 F3가 어때요? 공통으로 나와 있죠? 여기도 F4가 공통으로 나와 있지 않다. 여기서는 F4다. 자, 이게 잘못 쳤네. F4.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F3와 F4가 뭔지에 따라서 나머지 친구들의 선택지의 개수가 결정되는 구조죠. 그리고 이거니까 뭐 F1을 결정하는 사건과 F2를 결정하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볼까? 일단 F3 같은 경우는 어때요? F4와 더했을 때 5의 배수예요. 그러면 가보자. F3 플러스 F4야. 이 친구들은 최대값이 뭐야? 최대값이 6을 두번 더한 거니까 10이다. 이렇게. 최소값은 1만 두번 더한 거니까 2가 돼서 그 사이에 이 범위 안에 이제 5의 배수가 뭐가 있냐고. 5와 1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가 있고요. 그리고 2, 3이 있고 3, 2가 있고요. 4, 1이 있어. 지금 F3와 F4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케이스를 다 카운팅해야 돼. 지금 합이 5인 경우를 따졌고요. 이제 합이 10인 경우를 볼까? 자, 4, 6도 괜찮고요. 6, 4도 괜찮은데 이런 5, 5까지 있네. 케이스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몇 가지는 지울 수 있다. 일단 F3는 1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F3가 1이 되는 순간 1보다 작은 친구는 없잖아요. 탈락이죠, 이렇게. 자, F4가 6이 돼도 안 되죠. 왜냐하면 6보다 큰 친구는 여기 없잖아요. 따라서 얘도 탈락이 되죠. 자, 그렇게 보면 케이스가 총 무려 몇 가지나 있다? 5가지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우린 요 안에서도 이제 대칭성이 없나, 그리고 구조가 똑같아서 한 명을 통해서 나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없나를 잘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F2가, F3가 2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F3가 2인 거야. 그러니까 2인 거야. 이렇게. 2, 2. 그리고 F4가 3, 3, 3. 이렇게. 그래서 나 조건을 잘 써보면 F1과 F2는 둘다 작죠. 누구보다? 2보다. 이렇게. 자, 그리고 F4와 F6는 3보다 크다. 그래서 3보다 크다. F4, 그리고 자, F5죠. 자, F6 이렇게. 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결이 똑같다. 자, 2보다 작은 친구 누구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잖아.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요놈의 선택지 하나, 요놈의 선택지 하나니까 1 곱하기 1, 1의 제곱이 되겠고요. 3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 몇 개나 있다? 4, 5, 6, 3개가 있잖아. 각각 선택지가 3개니까 3의 제곱. 그래서 9가 되겠다. 됐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공들여서 적을 필요도 없어. 선생님은 실전에서 풀때 이렇게 풀어요. 지금 3과 2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3보다 작은 두 녀석. 그리고 2보다 큰두 친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공역의 3보다 작은 숫자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 각각은 선택지가 두 개니까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2보다 큰 친구는 4개밖에 없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4개니까 4의 제곱이 돼서 4 곱하기 16. 뭐야? 64. 금방 하지? 예쁘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 세 번째. 이거 두 번째 안 썼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세 번째. 이번에는 F3과 4고요. F4가 1이야. 그러니까 둘다 작은 거죠? 누구보다? 4보다. 그리고 1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4보다 작은 공역의 원소 몇 개예요? 3개잖아. 각각은 선택지가 3개예요. 3의 제곱이 되고요. 1보다 큰 친구는 총 5개니까 각각은 선택지가 5개여서 5의 제곱이 돼요. 자, 9 곱하기 25. 약간 숫자가 크죠? 225. 자, 벌써 3개나 했어요. 네 번째로 가볼게. 자, 네 번째는 함수 값이 6과 4죠. 그래서 두 녀석이 6보다 작을 때, 그리고 4니까 두 녀석이 4보다 클 때. 자, 6보다 작은 친구 몇명 있어요? 공역에서 5개나 있네. 각각은 선택지가 5개가 있어요. 5의 제곱. 이렇게. 자, 4보다 큰 친구는 공역에서 2개나 있잖아요. 각각은 선택지가 2개니까 2의 제곱. 자, 25 곱하기 4니까 100개. 어우, 숫자 크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이번에는 F3와 F4의 함수 값이 5와 5니까 자, 5보다 작을 때. 여기 지금 누가 왔는지도 좀 잊었죠? 사실 문제 풀때 잊어도 괜찮아. 그리고 5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자, 5보다 작은 친구는 공역에서 몇 개냐면 4개예요. 각각은 선택지가 4개, 4개니까 4의 제곱이 되고요. 자, 5보다 큰 거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6밖에. 그래서 1, 1, 1의 제곱. 요거는 16이 되죠. 그러면 16개. 그리고 100개.

225개, 그리고 64개, 그리고 9개가 있는데, 천천히 더 해볼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더하면, 73. 73.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325. 얘는 16. 그대로 쓰고요. 이제 세 개로 좁혀졌네? 자, 첫 번째는 73. 두 번째는 325가 되고요. 세 번째는 16이 된다. 다 더해봐, 이렇게. 자, 더하면 8이고요. 더하면 4가 되고 1이 넘어가고, 더하면 8 올라가고 1이 돼서 414. 아, 답은 414가 되겠다. 어때요? 좀 시간이 걸리고 번거롭지만, 직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의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28번 정도는 과거 문제들을 잘 공부해보면 풀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푸는 게 중요해서 너무 정직하게 문제 조건을 다 쓰면서 풀 필요는 없겠다. 동그라미 같은 건 사실 문제 없지만 선생님이 약 어로서 좀 썼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잘 풀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좀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자,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28번. 오늘은 좀 어렵네, 문제가. 자, 아까보다는 쉬울 거야.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고, 3 이하일 때는 그 숫자만큼 점수를 가져가고, 하지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점을 얻는데요. 네번 던졌대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 했을 때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순서쌍의 개수는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단 설명을 해보면 이제 주사위 눈이 1, 2, 3, 4 5, 6 있잖아요. 이제 얘네들을 점수로 환산하겠대. 1, 2, 3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점수로 주겠고, 4, 5, 6은 0점을 주겠다는 얘기야. 이런 점들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보란 얘기죠. 자, 일단 내 친구를 뽑았다고 치자. A, B, C, D.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D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떤 값이 있겠어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또는 0. 이네 개수를 잘 활용해서 4개를 더했을 때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가장 큰 수인 3이 들어갔다고 치자. 3은 기껏해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이제 1이 있어야겠지? 나머지는 0으로 채우면 되겠다. 또 있어요? 3은 이제 최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니까 3은 제외하고 가장 큰 수가 2일 때. 2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나머지는 0으로 채우고요. 자, 2가 한 번만 등장했다고 치자. 나머지 2는 1로 채워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1만 4번 해도 괜찮네. 아,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다. 1번, 2번, 3번, 4번이야.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망하는 거죠. 왜? 여기는 00은 진짜 눈의 수 0이 아니라, 얘는 4일 수도 있고요, 5일 수도 있고요, 6으로부터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따져줘야 돼요. 일단 가장 좀 쉬운 게 요거네. 이렇게. 2, 1, 1은 어때요? 진짜 1, 2에서 온 거야. 이렇게. 하지만 0이라는 친구는 4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0은 5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0은 6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지금 4개 중에 2개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4팩을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이것도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지금 보면 0이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 5, 6중 하나죠. 선택의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다고. 얘도 4, 5, 6중 하나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똑같으니까 2패. 그러니까 친구들이 요걸 잘 빼먹는다고, 요걸. 0이라고 해서 진짜 0이 아니라고, 4, 5, 6. 어디로부터 온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따져줘야죠. 이거 볼까? 요거. 이때도 0이 2개나 있네? 얘는 4로부터 올 수도 있고요. 5나 6으로부터 올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세 가지가 있고, 얘도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3의 제곱이고요. 이때도 네개 중에서 같은 것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땐 0이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경우의 수가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고요.

0: 총네 가지 중에서 같은 것이 원, 투. 이번에도 두 개가 있네. 이렇게. 하지만 얘는 어때요? 1은 다 진짜 1로부터 온 거고요. 얘를 배열하는 경우수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예요. 자, 계속 계산해 볼까요? 3의 제곱은 99. 자, 4팩을 2팩으로 나눴을 때 뭐야? 10이니까 결과는 108. 자, 그 다음에 3의 제곱 9고요. 이때도 4팩을 2팩으로 나눴으니까 12는 이렇게 108. 아니죠? 이 같은 것이 두개두 개네. 두개두 개. 어쩐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4팩토리알을 2팩토리알과 2팩토리알로 두번 나눠줘야 돼. 그러면 얘는 그대로 9가 되고요. 자, 2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54. 됐지?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같은 것이 두개 있는 거 제대로 썼기 때문에 계속 계산해 보면, 3에다 곱할 거잖아. 누구를? 11을. 결과는 36. 얘는 그대로 1이죠. 이렇게. 자, 계산해 볼까?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80, 81. 여기까지 더하면? 80, 81. 그러면 100. 90이지. 더하면 90, 91. 더하면 199. 답은 199가 되겠다. 자, 계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자, 어때요? 기출문제 풀만하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자, 수많은 문제들 풀어보면서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등비수열의 하배배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을 나열하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기준 공비를 아래 n-1제곱만큼 곱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등비수열의 합, 우리 보통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드드드드 해서 나열을 해주면 되는데 등차수열에서는 제가 가우스 얘기하면서 서로 뒤집어가지고 싹 다 더한 다음에 원래 찾으려고 했던 값의 두 배가 되니까 나누기 2합니다 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이 SN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A1, A1R, A1R제곱, 땡땡땡땡, A1의 아래 N-2제곱 플러스 A1의 아래 N-1제곱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뒤집는다 하더라도 합이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중간에 항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더해요. 여기에다가 공비를 곱할 겁니다. R, SN. 그럼 보세요. 얘는 R 곱할 거니까 A1, R이 될 거고 얘는 R 곱할 거니까 A1, R제곱이 될 거고 다 R이 하나씩 하나씩 곱해지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밀려나가겠죠. 얘한테 R 곱하면 A1에 아래 N-1제곱, 얘는 R 곱하면 A1에 아래 N제곱. 네. 한 칸씩 R씩 곱해지면서 네. 똑같은 거를 찾아내려고 밀어서 썼습니다. 두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식을 빼주면 좋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들을 싹 다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날리고 싶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식을 뺍니다. 그래서 빼주면 1-r에 sn은 a1하고 얘네 둘을 뺐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a1의 아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네, 두식을 빼자. 그러면 얘도 a1으로 묶어버릴까요? a1으로 묶게 되면 1-r의 n제곱으로 예쁘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요. sn식이 1-r분의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분자 분모에 -1을 곱하면은 얘를 이렇게도 바꿔치기 가능해요. r-1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식은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분모가 0되면은 절대 안 되죠. 즉 공비 r이 1이 아닐 때에만 쓸 수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러면 공비가 1이면요? 네, 공비가 만약에 1이면 A, 1 곱해도 A, 그 다음 거부터도 A. 그래서 공비가 만약에 1이면 SN은 첫 번째 항을 총 N개만큼 더 있는 거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뭐 공비 1인 거는 그냥 그 숫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N배만큼 해주면 돼서 어렵지 않은데 이 식 한 줄은 웬만하면 외워두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SN은 R-1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첫째 항 곱한 거 혹은 1-R의 A1의 1-R의 N제곱 이렇게 한 거. 네. 어쨌건 왼쪽 식이나 오른쪽 식이거나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항의 개수들을 따졌잖아요. 항 개수만큼 나열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 N은 항의 개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다른 친구들이 뭘로 많이 헷갈려 하냐면은 일반항에서는 n-1이잖아요. 근데 합공식에서는 n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날 헷갈려 해가지고 틀리는데 아 우리가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는 n개만큼 나열했잖아. 그래서 그 항의 개수로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쥐어서 가지고 가면은 식 한번 이제 증명해보면 그 과정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쵸? 네. 이제 등비수열의 합 유식을 활용해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공비가 음수인, 네, 조건 중요하죠. 네,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3이 12, H1이 192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일반항식을 활용해도 되는데 첨자 차이가 4칸이니까 R4제곱만큼 곱해진 게
192라는 뜻이죠. 그러면 192를 12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192 12로 나누면은 1. 그다음에 여기 72니까 16. 해서 아래 네 제곱이 16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R 제곱의 제곱이 16인 거니까 R 제곱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얘는 실수니까 양수야 되거든요. 제곱하면. 그래서 4. 근데 공비가 뭐라고 했어요? 음수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때 R은 이제 정해지죠. 공비가 음수니까 R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왜? 공비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때 수열 첫 장부터 아홉 번째 장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서 S9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S9다. 그럼 써봅시다. S9는 R-1분의라고 해도 되는데 1-R로 쓸게요. 분모 양수 대기 하려고. 네. 그다음 1-R의 항의 개수 9개. 그다음 첫째 항을 구해줘야 되는데 첫째 항이 현재 모르니까 A1 이렇게 쓴 다음에 첫째 항을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 얘는 A1의 R제곱이잖아요. 근데 R제곱이 4니까 얘가 4A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1은 얼마? 3이 되네요. 그래서 A1 자리에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보인다. 분모 3, A1 3 사라지고 나면 S9에 해당하는 정답은 1-에 마이너스 2의 9제곱인데 마이너스 홀수 번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빠져나와서 플러스 되고 2의 9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2의 9제곱은 510이잖아요. 그래서 510이 더하기 1 정답 513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1번. 얘도 마찬가지죠? x씩 곱해져 있다. 그죠?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인데,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궁수학 1에서, 네. 우리 나머지 정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식 px를 x

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뭐다? P, A다라는 거. 공통수학 1에서 우리 했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뭘로 나오냐면, 1차식으로 나눴으면 차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상수 R로 나와요. 그럼 이거 항등식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거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R 찾고 싶으니까, 목 부분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를 대입을 해주면, 네, 바로 얘의 나머지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R은 PA,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나머지 정리를 쓸 거기 때문에, 얘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얼마를 대입해야 된다? 아, 주어진 이 개념에 의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자. 그러면 1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땡땡땡땡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20까지 요 계산한 게 얘랑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r 분의, 그죠? 1 마이너스 r의 항의 개수를 올려줘야 되죠. 1부터 20까지 20개, 여기 1까지 해서 21개 써주셔야 되고요. 첫째 항 어차피 1이니까 뭐 계산해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요것만 계산해주시면 되겠네요. 분모가 3분의 4잖아요. 결과적으로 4분의 3, 4분의 3 분자분모에 곱해줬다고 생각하면 4분의 3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에 2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분배를 해줘야겠네요. 분배해주면 4분의 3 마이너스에 4분의 3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21제곱인데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거여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요. 3분의 1의 21제곱, 즉 3의 21제곱분의 1의 21제곱이어서 그냥 분자는 여기 1로 써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네요. 4하고 그대로 있고 3 나눠주면은 20제곱. 그러면 문제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분의 3하고 이 뒷부분 보시면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20제곱분의 1이어서 A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2고 B에 해당되는 것은 뭐다? 2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는 얼마? 정답 22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61번의 문항의 경우는요,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얘는 첫째 항이 4분의 3이고 공비가 2분의 루트 2. 벌써부터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숫자들이지만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수열 예의,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 예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얘를 이용해서 얘가 공비가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에 등비수열 합공식 적용하고 n 대신에 k를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이죠. 그럼 해봅시다. 일단 등비수열이 얘인데 내가 나열해야 되는 수열은 얘예요. 그러니까 A1, 그 다음 2 대입하면 A 얼마예요? 5죠. 그 다음 A 9. 이게 도대체 공비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AN 자체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에 의해서 AN은 4분의 3에 2분의 1에 루트 2에 n-1제곱 계산해주면 되겠죠? 4분의 3. 2분의 루트 2에 n-1제곱. 네. 그럼 A1을 구해볼게요. A1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 나와요. A5는요,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할 거니까 2분의 루트 2에 4제곱이 나오거든요. 2분의 루트 2에 4제곱. 그럼 2분의 루트 2는 제곱하면은 2분의 1. 그걸 다시 제곱했으니까 얼마? 네,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표시한 요 값은요, 4분의 1이 될 거예요. 곱하기 4분의 1.

그럼 이제 A9를 구해봅시다. 여기다 9 대입하면 얘 8이겠죠? 그래서 4분의 3에 2분의 루트 2에 8제곱. 근데 우리 2분의 루트 2에 4제곱을 여기서 구해놨어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즉, 4분의 1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의 제곱이다. 그럼 이제 보입니다. 아, 얘 또한 무슨 수열이구나. 등, 비, 수열이구나. 그리고 제 n항은 여기다가 n을 대입한 거니까 a의 4n-3인데 n자리에다가 4n-3을 대입하면 얘는 4분의 3에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다가 4n-3 빼기 1 해서 4n-4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가 있죠? 4제곱을 한 다음에 나중에 n-1제곱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4제곱을 한 거는 얼마가 나온다고요? 네, 4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다시 써주면 4분의 3에 4분의 1의 n-1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공비가 얼마인? 네,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네요. 그래서 SN식을 구하면 1-4분의 1, 네,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 합이고 첫째 항은 4분의 3이고 1-4분의 1에 항의 개수로 써야 되죠? 항의 개수 얼마? 네, n제곱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네. 요거 잘못 썼으니까 1-4분의 1에 항의 개수 n제곱 이렇게. 네. 그러면 밑에 분 모두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 쓱쓱 지워져서 남는 거는 SN이 1-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얘한테 이제 k로 바꿔치기 하면은 1-4분의 1의 k제곱이고 거기에다가 1을 뺏고 절대값을 붙일 거니까 제시된 주어진 식은 4분의 1의 k제곱이 1000분의 1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얘가 지금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2k 제곱분의 1. 그게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을 찾으란 얘기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2의 10제곱만 되더라도 얼마예요? 1024분의 1로 나오잖아요. 그럼 1024분의 1이면은 1000분의 1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아,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라고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4예요? 그럼 2의 8제곱이니까 256분의 1은 1000분의 1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5부터 가능하겠구나, 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숫자들은요, 웬만하면 2의 1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의 10제곱은 1024. 자, 이번엔 6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얘네 두 개의 식이 성립할 때 s1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s15 값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첫 번째 항, 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들도 다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R-1에 A1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그게 10. 두 번째 조건식은 A1 곱하기 R-1에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그게 얼마? 30. 네. 이제 여기에서 뭐할 거냐면 요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등비수열에서는요. 네. 인수분해를 좀 잘하면 뭐가 추가적으로 곱했는지 좀 정확하게 볼수 있어요. 지금 얘가 A1 곱하기 R-1에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 얘랑 똑같잖아요? 그럼 요두 번째 식은 이첫 번째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아래 5제곱 더하기 1한게 3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래 5제곱이 2네요. 네. 그럼 아래 5제곱이 2라는 거를 알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잖아요. 우리 여기서도 뭐 있을 거예요? 아래 15제곱이 아래 5제곱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게 하나 있잖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이제 아래 15제곱 되어 있는 것을 아래 5제곱의 세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a1에 아래 5제곱 마이너스 1하고 r 마이너스 1 그리고 위에 분자를 아래 제곱이니까 10제곱 플러스 아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쓴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죠? 예. 자, 그러면 아래 5제곱이니까 어차피 얘는 1. 아래 5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이 부분은 얼마다? 7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만 찾으면 되겠네요. r-1분의 a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a분의 1은 어떻게 찾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아래 5제곱이 2라는 거 아니까 여기 그냥 1이잖아요. 그러면 r-1분의 a는 얼마? a1은 10이죠. 그래서 아, 여기까지 얼마구나. 10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정답 70이 되겠네요. 70. 그래서 63번에 대한 정답은 70이 되겠습니다. 얘는 인수분해만 잘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64번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모든 항이 다 양수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라는 힌트도 주는 거죠. 아, 공비가 양수구나. 그 다음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 식이 성립할 때 a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를 그대로 작성을 해볼게요.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하고 첫 번째 항 곱한 것이 6이다.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12개 마이너스 1하고 첫째 항 곱한 것이 9 곱하기 첫째 항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곱할 거지만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6개 마이너스 1 요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거다 날리고 가봅시다. A1 똑같고 합차 공식 쓰면 되죠.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r-1분의 아래 6제곱 마이너스 1 똑같으니까 지워내면 아래 6제곱이 8 되어야지 얘가 9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6제곱이 8이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따져볼까요? 아래 6제곱이 8인데 얘는 다시 쓰면 아래 제곱의 세제곱, 얘는 8은 2의 세제곱, 그럼 r제곱을 2로 볼수 있잖아요. 그럼 r제곱이 2면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a1 값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r제곱이 2면 아래 4제곱은 당연히 4다. 그러면은 r은 양수로 나와야 되니까 루트 2여서 이 자리에 루트 2.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식은 a1 곱하기 루트 2-1분의 3은 6. 그러면 얘 3도 나눠버립시다. 아, 그럼 a1은 2 곱하기 루트 2-1이구나. 그래서 A1에 해당되는 것은 2 루트 2-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끝. 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계산을 잘 해주되 중간에 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되어 있으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아래 6제곱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고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기수열의 합에서는 이런 계산 테크닉이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거좀 버릇을 많이 들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중 가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65번. 첫 장이 양수고 공비 R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등기수열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될 때 a1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조건식은 풀어서 쓸 수가 있죠. 어차피 첫째 항은 뭔지 모르고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3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째 항이 있을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첫째 항 곱하기 r-1분의 아래 항의 개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a1 사라질 거고 r-1도 똑같으니까 사라지게 두면은 아래 3k제곱 마이너스 1이 3 곱하기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할 거죠.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 아래 2k제곱 플러스 아래 k제곱 플러스 1이 3의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라고 식을 정리하면 여기에서 똑같은 부분은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아, 그러면 아래 2k제곱 플러스 아래 k제곱 마이너스 3이 일로 넘어가면 1에서 빠지면 마이너스 2죠? 는 0이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네요. 인수분해하면은 아래 k제곱 더하기 2랑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구나라는 식이 나와요. 그럼 아래 k제곱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우리 거듭해서 곱해서 1 되는 수는요,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된대. 그랬으니까 아래 k제곱이 반드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으로부터는 쭉 계산해서 얘를 얻어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얘가 등기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A2는 A1R, A3는 A1R제곱, AK는 A1의 아래 K-1제곱, 이렇게 식을 쓸수 있죠. 그럼 이 앞부분까지는요,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거 제가 보라색식으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이 녀석의 공비분의 1 마이너스 공비의 개수가 k이게 첫째 항은 a1분의 1 해서 이 a1분의 1 곱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아래.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니까, 아, 얘는 a1의 r-1분의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 하고 첫째 항 a1. 이것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래 k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식을 좀더 계산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k제곱 마이너스 2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되고, 그죠? 그럼 아래 k제곱이 마이너스 2다 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그럼 요 식을 한줄더좀 계산 예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r을 곱하고 출발할게요. 그러면 a1분의 1인데 r 곱했으니까 r, 얘 밑에 r 곱하면은 r-1. 얘는 1-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3 쓰고 앞에 2 하나 더 쓸게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3RA1이죠.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붙이고 3RA1 하고 여기 R-1은 0.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양변에 R-1을 곱할게요. 그럼 이게 사라지겠죠. 그 다음, 양변에 R분의 1을 곱하고 3분의 1도 곱할게요. 그러면 이 3R도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남은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2A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1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럼 A1, 2A1을 양변에 곱할까요? 그러면 2A1 제곱은 0. 네.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A1 제곱은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A1 첫째 항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 루트 2분의 1인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65번에 대한 정답은요,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네, 별거 없죠?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활용을 하되, 이 중간 계산 조건식에서 얘를 쭉 나열해봤더니 여기까지는 규칙성이 있으니까 가만 보니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 합공식을 새롭게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등비수열의 공식을 r에 대해서, 공비 r에 대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자체가 조금 네, 변동이 있었지 막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66번부터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66번,

7번이 활용 문제인데, 얘네들이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중점 이어서 만든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을 했을 때, 예. 일반항을 찾으란 얘기예요. 둘레의 길이, ln. 그러면 이 일반항을 찾으면 그 수열의 합으로 나타낸,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으로 나타낸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1, B1, C1에 지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한 변이 4, 여기도 4, 여기도 4예요. 그죠? 그러면 4, 3, 12. 그래서 A1, B1, C1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 네, 4, 3, 1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L2 볼게요. L2. L2면은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요변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어떤 삼각형이라고 했냐면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4를 반씩 나눠 가졌으니까 여기가 2. 그럼 여기도 2, 여기도 2, 2, 3, 6이 되겠죠. 그럼 L3는? L3도 당연히 2의 절반만큼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 1.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이니까 1 곱하기 3에서 3입니다. 지금 공비가 보이죠? 공비 얼마? 네. 2분의 1씩이 된다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죠. 뭘 쓰면 되죠? 등기수열의 일반항. 아, 첫째 항 12, 공비 2분의 1에 n-1제곱. 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일반항이 아니에요. 뭐예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네, r-1분의 아래 n제곱-1 합한 다음에 앞에 첫째 항 a1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r-1로 하려고 봤더니 뭐 물론 r-1로 해서 답은 나오지만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i식을 씁시다. 그럼 주어진 식에 해당하는 1-공비 분의 1-공비의 항계수 몇 개? 8개. 그 8개 올려놓고요. 첫째 항에 해당되는 거 얼마? 12. 요 앞에 12 곱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니까 여기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면 훨씬 계산이 빠르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과적으로 24를 곱한 것과 같고, 네, 여기다 쓰면 안 되죠? 24. 네, 이렇게 쓴 것과 같고,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얘가 2의 8제곱분의 1이잖아요. 즉, 25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가 256분의 255가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24를 곱해주는 겁니다. 24. 그러면 256에다가 2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2로 한번 나누게 되면은 얘는 128. 2로 한번더 나눌 수가 있네요. 여기는 64. 여기 6. 2로 또 나눌 수 있죠. 여기는 3. 네, 여기는 얼마? 네, 32. 그래서, 아, 얘가 그러면 32분의 255 곱하기 3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러면 저는 이게 계산하기가 항상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255를요, 250 더하기 5로 쪼갤게요. 그러면 250 곱하기 3 하면은 750. 5, 3, 15. 분배를 적용해서 이렇게 식을 계산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32분의 800, 765가 되겠네요. 자, P는 지금 그럼 32, Q는 765. 두 개를 더한 것을 지금 구하라고 한 문제죠? 두개 더하면은 797이 정답이 되겠네요. 끝. 네. 할수 있겠죠? 숫자가 커지면 항상 계산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그럴 때, 이거 뭔가 계산하기 까다로워. 그러면 그냥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만들어 놓고 1의 자리 숫자를 따로 빼세요. 250 더하기 5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분배 법칙 쓰면 750, 15 해서 765 식을 바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자, 정답은 797. 797이었고요. 이제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이 상.

대표 문제 하나 하고 요거 딱 하나 해서 두 개만 연습하기엔 좀 아쉬운 문제 유형이긴 한데 뭐 지금 이 문제 교재 단 구성상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림 들어가다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밖에 실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67번 문제 상당히 네,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68, 69, 70은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67번의 경우는 사실 도형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크게 부담으로 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닮음 도형이 들어가는데 접한 거에 들어가고 접한 거에 다시 접한 거, 접한 거에 또 들어가고 막 이런 형태예요. 얘는 등비수열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A1, B1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2. 그 다음 B1, C1은 1이라고 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A2, B2가 선분 A1, C1 위에 있다라는 정보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직각삼각형 A1, 그 다음 C, D에 얘가 하필이면 딱그 안에 딱 들어가서 내접하면서 얘 또한 A2, B2, B2, C2가 2대 1 비율을 이루는 직사각형을 만든대요. 여기 직사각형 또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A3, 그 다음에 B3가 다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예, 대각선 위에 있고, 또 다시 얘도 2대 1로 비율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한대요. 그럼 이제 색칠이 돼 있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TN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T1, 여기 T2, 여기 T3 이런 식으로 갈 때,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 도형을 총 10개를 더한 값의 결과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찾으라고 하기보다는 저렇게 식으로 정리했을 때 상수 k값 구하시오라고 하면 좀 그래도 계산할 때 부담은 좀 덜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항 T1은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1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네. 얘는 그냥 1이에요. T1은 1이다.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죠. 얘 첫째 항 1이구나. 그 다음 T2예요. T2가 이제 요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이 지금 현재 직각 삼각형이고, 얘도 1대 2야. 네, 1대 2고, 지금 얘는 직사각형에서 얘가 반으로 똑 쪼갰기 때문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냐면 합동이에요, 두 개가. 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볼게. 그럼 이제 각이 같은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겠다. 여기 90. 예. 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90. 예. 네. 여기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하면 그 동그라미랑 x를 더한 게 90인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서로 평행하잖아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여기가 X, 네.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는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또볼수 있는 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또 1대 2 비율로 갖고 90도 껴있으니까, 닮은 비, 대응되는 변 길이의 비율이 같으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A1, B1, C1하고, 그죠? C1이 지금 잘려있죠? C1. 그 다음, B2, C2, A3. 이 부분도 서로 다 변길이의 비율이 같으니까 닮음이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닮음이면 대응되는 각이 같을 테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X. 그럼 직각삼각형이 각이 다 똑같으니까 C2, B2, C1이랑 C2, B2, A3는 서로 닮음이에요. 근데 닮음인데 대응되는 변 길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1대1 닮음, 즉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A, S, A 합동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서로 같을 거고 얘의 절반이 얘일 테니 제가 일부러 B2, C2 길이를요, X로 잡을게요. 네. X로 잡자. 그러면 B2, C1은 1대 2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EX가 될 거고, 네. 여기도 EX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다 됐죠? 그리고 나서 또볼게 뭐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면은 여기도 동그라미가 돼요. 여기서

X가 돼요, 여러분. 여기가 X. 왜? 얘도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변길이 같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이 부분하고 또다시 닮음이잖아요. 얘도 1대 2 비율이 돼야 되니까 A1, A2의 길이가 X를 절반으로 나눈 2분의 X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끝났어요. 우리 요거 길이 2, 여기 길이 2, 1이라고 했으니까 2X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X는 뭐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2랑 1이니까 루트 5잖아요. 아, 얘는 그럼 4X 더하기 2분의 X는 얼마? 여기가 1, 여기가 2니까 루트 5, 빗변길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뭘 찾을 수 있어? X를 구할 수 있어. 양쪽에 2를 곱할게요. 그럼 8X 더하기 X는 2루트 5. 그럼 9X는 2루트 5니까 X는 9분의 2루트 5가 돼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따질 수가 있죠. 아, 나 T2 구할 수 있다. T2는 X 곱하기 2X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X제곱이구나. 그럼 얘 제곱하면은 9분의 4 곱하기 5니까 4, 5, 20, 9분의 2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찾았어요. 얘가 9분의 20이다. 그러면 그 다음 것도 공비가 늘 일정할 거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 알아요? 9분의 2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9분의 20, 계산이 잘못됐네요. 9분의 20이 아니고 81분의 20이죠? 제곱하면은 81분의 20. 네. 그래서 9분의 20이 아니라 81분의 20. 그래서 공비가 81분의 20이라는 거 아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1-81분의 20 공비 1-81분의 20에 몇 제곱?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어차피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때 분모가 81분의 61이잖아요. 근데 역수로 뒤집혀 있는 상황이니까 61분의 81 곱하기 1-81에 20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배하면 나오네요. 61분의 81 나왔죠? 이제 이거 분배할게요. 이거 분배하면은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항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해서 얘를 분배를 해주면은 61분의 81 하나가 날아갈 거니까 하나 줄고, 그죠? 앞에는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고, 81에 10제곱이었는데 81 하나가 날아가서 81에 9제곱분의 20에 10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81에 9제곱에 해당되는 게 3의 K제곱이 되겠죠. 얘가 3의 K제곱이다. 근데 얘는 3의 4제곱에 9제곱이니까 3의 36제곱. 즉, 36이 K의 값. K는 얼마다? 36이 되는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중간 계산 과정에서 요 삼각형의 닮음, 그리고 평행성에 대한 성질,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좀 난도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 네, 그 내용들 꼭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68번 대표 유형 볼게요. 자, SN이 4의 n제곱 플러스 5일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뭐 쓰자고 했죠? 일반항과 SN 사이의 관계식. SN 빼기 SN 마이너스 1은 AN과 같다. 단 N이 얼마 이상? 2 이상일 때.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10을 찾아야 되니까 A10은 S10 마이너스 S9 이렇게 풀면 되죠. A3은 S3 빼기 S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10을 대입하게 되면 4의 10제곱 플러스 5. 얘는 4의 9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4의 3제곱 더하기 5. 얘는 4의 제곱 더하기 5가 돼요. 그럼 5는 사실상 싹다 그냥 지워지네요. 네, 4, 이렇게 5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분자분모에 4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네, 4의 제곱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는 4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7제곱. 얘는 4-1.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4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네. 여기는 4 빼기 1. 그래서 3분의 요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네. 3분의 1에다가 4의 8제곱 마이너스 4의 7제곱인데 4의 7제곱으로 묶어낼게요. 그러면